0: 네.
1: 근데 로마가 지배하다 보니까 400년 동안 로마화가 돼버린 거예요.
0: 그렇겠죠.
1: 하드리아누스 방벽 아래에 있는 켈트족은요.
0: 400년이면 당연히 동화되죠. 예.
1: 북쪽으로 올라간 켈트족과는 완전 다른 민족이 돼버립니다.
0: 어, 예.
1: 원래 뿌리는 같았지만.
0: 그렇죠. 예.
1: 그런데 서기 5세기경.
0: 5세기.
1: 세계사의 대격변이 발생을 해요.
0: 어, 왜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아싸라 한다 할게 브라브라브라브라.
0: 누구야?
1: 와라라. 훈훈훈훈훈훈.
0: 훈족이 침공을 합니까?
1: 훈족의 기원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예.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뭐 네. 흉노족이라는 얘기도 있고
0: 네.
1: 하여간 동쪽에서부터 흉노족이 쳐들어와요.
0: 네.
1: 야만족이죠.
0: 네.
1: 이 어마무시한 야만족이 밀려오니까 게르만족도 야만족이었거든요.
0: 네.
1: 로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0: 네.
1: 그 게르만족도
0: 어.
1: 자기보다 더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훈족이.
0: 아, 그렇지 그렇지.
1: 그래서 밀려 내려와 게르만족이.
0: 예, 예.
1: 로마도 야 내려오지 말라고. 근데 우리도 좀 먹고 살자 하면서 아, 게르만족이 몰려오니까.
0: 그게 게르만족의 대이동이구나.
1: 대이동이죠.
0: 아, 예.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격변 하에
0: 네.
1: 브리튼 섬에 있던 로마 병사들도 야 우리 이사 간단다.
0: 어.
1: 야 같이 가자.
0: 아 철수.
1: 로마군 철수.
0: 다시 유럽 대륙으로.
1: 유럽 대륙 철수.
0: 그럼 거기는 이제 없네요. 로마 사람들이. 브리튼 섬에는.
1: 어, 일단 무주공산이 된 거예요.
0: 예, 예, 예.
1: 그때 유럽 대륙을 개판으로 만들고 있던 게르만족의 일파 중 두 파가 있었습니다.
0: 어, 누굽니까?
1: 앵글로족? 그 다음에 섹슨족.
0: 앵글로 섹슨이 하나가 아니구나.
1: 원래 두 개구나.
0: 예, 예, 예.
1: 범 게르만족 야만족이었어요.
0: 예, 예, 예.
1: 야! 지금 로마 애들이 저 브리튼 섬에서 방패 딴다, 야. 거기 가면 농사가 굉장히 잘 된대. 야, 우리 한번 털까?
0: 어.
1: 하면서 로마가 빠진 무주공산에 앵글로족과 섹슨족이 들어와 버립니다.
0: 인지털이를 했다.
1: 인지털을 해요.
0: 예.
1: 앵글로족도 나라를 만들고,
0: 네.
1: 섹슨족도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게 총 7개 왕국이에요.
0: 아, 그래, 그래, 기억난다. 예.
1: 이른바 영국의 앵글로 섹슨 7왕국 시대가
0: 맞아, 맞아. 예.
1: 요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또 다른 바이킹족, 게르만족,
0: 아,
1: 대인족이라고.
0: 어. 그러니까 대인족, 덴마크에.
1: 덴마크에서.
0: 어, 대인족.
1: 거기서 건너오면서 대학살을 그걸 벌여요.
0: 예, 예, 예.
1: 그때부터 바이킹 이제 그, 이른바, 잉글랜드 대침공이라고
0: 했습니다. 아, 예.
1: 그때 거의 이제 7왕국이 다 망할 뻔 해요.
0: 예.
1: 7왕국이 다 망할 뻔 했는데, 웨섹스, 7개의 왕조 가운데서 어. 웨섹스의 지도자였던 알프레드라는
0: 아,
1: 분이.
0: 아, 그래, 그래. 예.
1: 결국에는 이 바이킹족의 공격을 막아내요.
0: 네, 네.
1: 그래서 앵글로색슨이 세운 7개 왕국이 망할 뻔했는데 네. 알프레드 대왕이 막아내면서 선을 긋습니다. 요 선 긋고 요쪽 그러니까 잉글랜드 섬의 동쪽 지방이거든요.
0: 네.
1: 여기는 대인족들이 사시고 나머지 서쪽 서남부 지역은 우리 앵글로색슨족이 전통을 이어나가겠다.
0: 서남부 쪽을. 예.
1: 그러면서 웨섹스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통일 왕국을 만들어요.
0: 오.
1: 이것이 앵글로색슨이 만든 나라 땅이라고 해서 잉글랜드가 돼요.
0: 잉글리시도 거기서 나오고.
1: 잉글리시. 그래서 저 알프레드 대왕이 지금 대왕 The Great가 붙는 이유가 뭐냐면
0: 네.
1: 일단은 지금 현재의 영국의 뿌리를 처음 만든 분이고.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I'm fine, thank you, and you라고 하는 잉글리시를 통합한 왕이다.
0: 안 그러면 이제 바이킹 땅 다 될 뻔했어요. 그렇죠.
1: 그렇죠. 안 예, 그러면 예. 지금 우리 덴마크만 쓰고 있어야 돼요.
0: 그럴 수도 있죠. 예.
1: 그래가지고 알프레드 대왕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잉글랜드라는 정체성과 잉글리시라는 말을 만들어야
0: 돼요. 아, 예. 1066년은 왜 중요하다고 하셨었죠?
1: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앵글로 색슨 왕조예요.
0: 네, 그렇죠. 예.
1: 쭉 이제 알프레드 대왕부터 이어지니까.
0: 예, 예.
1: 요때 요것도 바이킹 역사에서 했었는데 북쪽에서 내려왔던 바이킹이 지금의 노르망디 지역에 정착을 하면서 거기에 프랑스 당시 프랑크 왕국이죠. 저기 위에서 내려온 바이킹인데요. 땅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0: 아, 맞다.
1: 알았다. 너희들 거기서 그러면 너희들 땅 해. 감사합니다. 메시 버금.
0: 네.
1: 해서 네. 지금의 노르망디 지역에서 바이킹 왕조가 생겨요.
0: 그래서 노르만족의 세운 노르망디가 된 거죠.
1: 그렇죠.
0: 네, 알려주셨죠, 그때.
1: 거기에 이제, 기욤.
0: 기욤?
1: 물론 제가 좀 귀엽긴 귀여워요.
0: 예, 귀여우시죠. 예.
1: 그러니까 기욤이고, 네. 영국식 발음은 윌리엄이고.
0: 아, 기욤이 윌리엄이요?
1: 네.
0: 예, 예, 예.
1: 윌리엄이, 마침 그때 이제 앵글로색슨 왕조 때,
0: 네, 네.
1: 그 왕위 계승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거든요.
0: 네.
1: 근데 그 윌리엄이, 나름대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0: 어떤?
1: 그, 지금, 왕이 계승이 복잡했던 그런 앵글로색슨 왕조의 잉글랜드에게 만약에 왕이 안정해지면은 내가 그쪽 가서 왕을 하겠다.
0: 아, 야,

0: 약속을 했어요.
1: 밀약을 해요.
0: 어, 밀약을.
1: 왜냐면 예. 그 먼 반계에 또 앵글로색슨이 있었어요.
0: 예, 예.
1: 윌리엄이요?
0: 예.
1: 근데 앵글로색슨 왕조에서 그 약속을 안 지켜요.
0: 아, 네.
1: 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인데.
0: 예.
1: 보통 어 그래 야 왜 약속 안 지켜? 어. 난 약속 내가 왕위를 받을 약속을 했으니까 있어. 내가 치겠다.
0: 어. 예.
1: 아무리 예. 내가 뭐 침략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 당시 1606년이면은 예. 교황의 입김이 굉장히 셌을 때예요.
0: 아, 교황. 예.
1: 뭐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명분이 중요합니다. 삼촌 명분. 예. 가장 큰 명분은 교황의 지지거든요.
0: 예.
1: 이때 윌리엄이 노르망디 윌리엄이 교황의 지지를 받았어요. 왜냐? 잉글랜드가 너무 멀어요.
0: 멀죠.
1: 예. 보니까 교황이 딴지를 걸어.
0: 뭐라고요?
1: 어, 우린 독재적인 무슨 종교 시스템, 그러니까 가톨릭은 받아들이긴 받아들이겠지만 네. 교황 간섭을 안 받겠다. 섬나라인데 넘어와 봐라.
0: 아,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1: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0: 그러니까 교황이 좀 싫어했구나.
1: 교황이 어. 굉장히 너 딱 기다려. 했는데 노르망디에 윌리엄이 가가지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잉글랜드를 치려고 한다.
0: 어.
1: 교황께서는 지지해 주시겠냐?
0: 어.
1: 나는 너를 지지한다. 명분 잡았다.
0: 그렇지, 땡큐죠.
1: 땡큐죠.
0: 예.
1: 그래서 1066년에 노르망디에 윌리엄이 건너가서
0: 아~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박살을 내버리고 헤이스팅 전투라고 해서 굉장히 중요한 전투고
0: 어, 예.
1: 지금도 영국 헤이스팅 가면요.
0: 네.
1: 영국의 역사를 바꾼 장소라고 거기 표지석이 있거든요.
0: 예.
1: 그 전투에서 윌리엄이 승리하면서 하... 접수를 해버립니다.
0: 맞아, 맞아.
1: 그러면서 공식적으로 앵글로색슨 왕조는 거기서 끝나요.
0: 어.
1: 지금부터 영국의 노르만 왕조가 시작됩니다.
0: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 색이 확 생겨버리고.
1: 그렇죠?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린 같이 영어에서 고급 표현.
0: 맞아, 맞아.
1: 그 다음 일반 표현.
0: Beef cow. 이런 거 다 기억나시죠? 잡지사 구독자라면.
1: 다 그때 네. 정착이 됩니다.
0: 아, 그러네. 그래서 1066년 노르만 정복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잉글랜드가 가장 먼저 세력 확장에 나선 곳은 바로 웨일스라고 합니다. 웨일스 이야기는 사실 잡지사에 그동안 한 번도 안 해주신 것 같은데.
1: 그렇죠.
0: 네, 웨일스도 그러면 독자적인 좀 왕국을 세워둔 상태였나요?
1: 굉장히 독자적인 왕국이라기보다 소왕국들, 소왕국. 자잘한 어. 왕국들이 많았어요.
0: 네.
1: 웨일스가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웨일즈를 잉글랜드가 접수한 거는 헨리 2세 때였습니다. 1171년이에요.
0: 1171년.
1: 헨리 2세도 그 노르만 왕조의 왕이었어요.
0: 네네네.
1: 그런데 일단 노르만 왕조가 이제 건너왔긴 건너왔지만
0: 네.
1: 와, 지금처럼 확고한 왕국은 아니었거든요.
0: 네.
1: 수많은 뭐 영주들과 귀족들과 함께 건너왔어요.
0: 예.
1: 이들에게 야 너희들 가가지고 웨일스 너희들 영주하라고 하면서 감시도 좀 할 겸 해서 귀족들을 보낸 상태였거든요.
0: 네.
1: 근데 가가지고 얘네들이 거기서 왕노릇을 하네.
0: 아, 왕노릇을 해. 예.
1: 야, 안 되겠다. 그럼 쟤네들이 현재 웨일스 그 우리가 확실하게 이 땅을 우리 노르만 왕조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0: 네.
1: 일단 1차 침공을 하고 확실하게 이 웨일스가
0: 네.
1: 이제 그 잉글랜드의 그 뭐라고 할까 영향력으로 넘어간 거는
0: 네.
1: 정복왕, 파괴의 대왕이라고 했던 에드워드 1세가 있어요.
0: 아, 파괴의 대왕입니까? 에드워드 1세.
1: 파괴의 대왕이라고 에드워드 1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에드워드 1세가 웨일스와 예. 스코틀랜드를 다 병합을 하려고는 했는데
0: 네.
1: 웨일스까지는 합병을 해요.
0: 웨일스는 성공하고 예.
1: 스코틀랜드는 합병을 실패합니다.
0: 아.
1: 그리고 나중에 헨리 8세 있죠.
0: 네.
1: 결혼 6번 하실 분.
0: 어, 그렇죠. 예.
1: 아휴, 이 헨리 8세가 1543년경에
0: 네.
1: 공식적으로 웨일즈를 병합을 합니다.
0: 아, 그때.
1: 그래서
0: 네.
1: 이게 중요해요.
0: 네.
1: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스코틀랜드랑 아일랜드는 1707년, 1801년에 각각 그 잉글랜드랑 합병을 하거든요. 국가 대
0: 예.
1: 국가로.
0: 예.
1: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니언잭 있죠.
0: 네.
1: 영국 국기를 보면 세 나라의 국기가 들어가 있어요.
0: 아, 예. 자, 이번에 스코틀랜드가 어떻게 유나이티드 킹덤의 한 축이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김지훈 박사님이 나와서 좀 풀어주셨는데
1: 뭐라고 했어요?
0: 또 선생님만의 차별화된 스토리텔링으로 좀 압축해서
1: 분명히 또 에드워드 1세 얘기했죠?
0: 했죠. 예, 했죠.
1: 자,
0: 예.
1: 스코틀랜드가 어떤 로마의 침공도 막아낸 사람들이잖아요.
0: 맞죠.
1: 대로마 제국을요.
0: 예.
1: 와라, 들어와! 에드워드 1세가 뭘 하냐면 네. 레빗 항구라고 있어요.
0: 그 뭡니까?
1: 지금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경계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0: 아, 예.
1: 레빅.
0: 네.
1: 그러니까 당시에 스코틀랜드 물론 수도는 에든버러지만
0: 예.
1: 가장 큰 항구 도시이자 경제 수도였거든요.
0: 네.
1: 레빅이요.
0: 네.
1: 저기부터 치자. 치고 올라가자.
0: 네.
1: 에드워드 1세가 포위를 해요.
0: 예.
1: 아! 나와라! 항복해라! 사흘 시간 줄 테니까 항복하고 나와라.
0: 어허.
1: 레빅 시민들이요.
0: 네.
1: 나오겠나요?
0: 안 나오죠.
1: 우리가 누구냐? 도전적인... 로마와 싸워서 이긴
0: 켈트족 아닙니까?
1: 켈트족이다.
0: 예, 예, 예.
1: 덤벼!
0: 예.
1: 사흘 지났는데 안 나오죠.
0: 네.
1: 죽여. 지금 아니 공식 기록에 나와 있어요.
0: 아...
1: 진짜로 교회에 들어가서 숨었던 사람도 끄집어내서 죽이고
0: 아...
1: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당시에 레빅 인구가 한 7천 명에서 1만 명 정도 됐다고 알려졌는데 정확하게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거의 모두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0: 학살을 했네. 학살.
1: 대학살이었어요. 왜냐? 앞으로 내가 치고 올라갈 거니까 스코틀랜드 네. 봐라. 나한테 덤비면 이꼴 난다.
0: 어허.
1: 경고성이었어요.
0: 아, 그럼 좀 아무리 거기 스코틀랜드에 있던 사람들이라도 겁 좀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되나요?
1: 겁이 난리가 없겠죠.
0: 아, 난리가 없군요.
1: 야, 복수다. 저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그 브레이브하트의 프리덤!
0: 아, 그때입니까?
1: 윌리엄
0: 아,
1: 월리스잖아요. 저
0: 예, 예, 예, 예, 예, 예, 예.
1: 멜 깁슨 형님 요즘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0: 네, 멜 형.
1: 멜 형이요? 저때 이제 그 윌리엄 월리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복수하자. 치고 싸우자.
0: 예.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양반은 7년 동안 숨어 살다가 결국에는 잡혀요.
0: 윌리엄 월리스가요?
1: 윌리엄 월리스가 잡힌 다음에 런던으로 끌려가요.
0: 네.
1: 끌려간 다음에 최대한 잔인하게 죽입니다.
0: 예.
1: 에드워드 1세가요.
0: 예.
1: 참수하고 내장을 꺼내고 팔다리를 잘라가지고 전시를 해요.
0: 아, 전시까지 해.
1: 그래서 이른바 죽인 다음에도 고문을 했다고 해요.
0: 아. 그만큼 미운 존재였던 거죠.
1: 그렇죠.
0: 예, 예, 예.
1: 근데 그 영화에는 그 장면은 안 나오죠. 프리덤 하고 끝나버리죠.
0: 그렇죠. 예.
1: 정말로 잔인하게 죽여요. 왜? 아. 제2의 윌리엄 월리스 나오면 이렇게 된다고.
0: 본보기로.
1: 본보기로.
0: 그런 거죠. 예.
1: 근데 이게 역효과를 냅니다. 아까 오히려, 말씀드렸잖아요.
0: 예, 예.
1: 겁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켈트족이 아니야.
0: 아, 대단한 민족이야.
1: 싸우자. 예, 예. 윌리엄 월리스 복수를 하자.
0: 예.
1: 해가지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0: 결론을 몇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1: 내 말이 그 말이에요.
0: 예예. 예. 말씀하시면
1: 에드워드 1세가 예, 예, 스코틀랜드 예. 정복을 실패해요.
0: 에드워드 1세가 저 실패해요.
1: 그래서 독립 전쟁에 성공을 해냅니다.
0: 아, 스코틀랜드가 버텼어요. 예.
1: 그래서 요때
0: 네.
1: 에드워드 1세의 침공 실패가
0: 네.
1: 스코틀랜드의 정체성이 확립된 순간이다.
0: 아,라고
1: 보통 얘기를 해요.
0: 그렇게 버틴 나라인데 어떻게 나중에 또 연합을 하게 되는 겁니까 잉글랜드랑?
1: 전쟁보다 더 끔찍한 게 뭐예요?
0: 뭐예요?
1: 결혼이죠.
0: 타이밍 좋았다 이게. 들어오는 호흡이 좋았어요.
1: 예. 아, 딱 좋았지 이게.
0: 예, 예, 예. 네. 결혼이 더 위험했다.
1: 결혼이 딱 위험했다.
0: 무슨 말이죠 그게?
1: 헨리 8세 결혼 6번 하셨습니다.
0: 네.
1: 아 근데 이제 아들이 하나가 탄생을 하죠.
0: 네.
1: 근데 엘리자베스 1세가 결국에는 집권을 해요.
0: 네.
1: 엘리자베스 1세는 결혼을 안 했죠.
0: 안 했죠.
1: 그래서 Virgin Queen, 처녀 여왕이라고 하고 이 처녀 여왕의 이름을 딴 새로운 아메리카 대륙 식민지가
0: 버지니아.
1: 버지니아 그렇죠.
0: 네.
1: 문제는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후사가 없죠.
0: 후사가 없죠. 예.
1: 그래서 이제 오늘 내일 해요.
0: 네.
1: 뭐 이건 말씀하셨을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조지 6세가 와가지고 잉글랜드의 조지 1세가 됐다.
0: 아, 그러니까 한 왕이 통치하게 된 두 나라를 그
1: 동군 연합이라고 동군이 같은 군주 연합이라고
0: 네.
1: 한 나라는 아니라 한 군주가 두 개를 통치하는
0: 그렇죠.
1: 동군 연합이라고 하는데
0: 예.
1: 왜 그랬을까는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자,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요.
0: 네.
1: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결혼 알고 후사가 없었습니다.
0: 없었죠.
1: 아, 오늘 내일 당연히 분명히 여왕이 죽으면은 이거 대혼란, 정치 혼란이
0: 그렇죠.
1: 빠질 것이다. 잉글랜드. 이거를 수습할 뭔가 필요하다라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해요.
0: 누구죠?
1: 로버트 세실.
0: 아, 세실.
1: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영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중요한 인물이에요.
0: 예, 예.
1: 거의 뭐 재상급이었는데
0: 네.
1: 로버트 세실이 딱 봤을 때 여왕이 죽으면은 정말 정치적 혼란에 빠질 것이다.
0: 네.
1: 하시면서 스코틀랜드의 왕 조지 6세에게
0: 네.
1: 연락을 해요.
0: 예.
1: 만약에 지금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은
0: 네.
1: 정치적 혼란이 터지기 전에
0: 네.
1: 와가지고 잉글랜드를 접수해줄 수가 있냐라고 엘리자베스 1세가 죽기 전에 서신을 보내요.
0: 스코틀랜드의 왕한테.
1: 스코틀랜드 왕한테 로버트 세실이 서신을 보냅니다.
0: 스코틀랜드 왕이 조지 6세입니까? 제임스 6세.
1: 제임스
0: 6세죠.
1: 너무 예. 많이 타보니까.
0: 네, 제임스 6세.
1: 제임스 예. 6세한테 네. 그 편지를 보내요.
0: 예.
1: 만약에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은 네. 제임스 6세가 넘어와가지고 네. 같이 통합을 좀 해달라. 제임스 6세는 오케이를 해요.
0: 네.
1: 왜 했을까?
0: 왜냐면 더 많이 자기가 관할할 수 있으니까. 아니, 동군 연합까지는 알았는데 그러면 아직 한 나라는 아니잖아요.
1: 아니, 한 나라
0: 된 건 언제예요?
1: 네. 1707년에 네. 스코틀랜드에서 돈 때문에 팔아넘깁니다. 나라를요. 잉글랜드에.
0: 돈 때문에?
1: 돈 때문에. 이게 스코틀랜드의 흑역사예요.
0: 아, 파나마 운하. 파나마의 스코틀랜드가 운하를 팔려다가 경제적으로 왜? 굉장히 위기를 맞게 되죠. 실패해서.
1: 왜 팔려고 했을까요? 파나마에다 운하를.
0: 왜죠?
1: 그때가 스코틀랜드도요.
0: 예.
1: 그때쯤이 되면 슬슬 잉글랜드의 약간 직접적인 간접적인 지배를 마다하진 않았어요.
0: 네.
1: 돈 때문에.
0: 돈 때문에.
1: 이때쯤에 슬슬 산업혁명을 성공시키고 영국이
0: 네.
1: 대영제국의 발판을 닦기 시작한 순간이거든요. 뭐 대영제국의 일원이 됐는데 우리 스코틀랜드도 굳이 뭐 우리가 독립할 필요 없어. 밖에 나가서 우리가 뭐 대영제국 시민이라고 하면 대접받는데 게다가 요때 슬슬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스페인 등등등이
0: 그렇죠.
1: 식민지를 막 건설하고
0: 재미를 있거든요. 재미를 보고 있었고.
1: 야, 우리 예. 스코틀랜드도 그럼 왜 식민지 좀 우리가 한번 건설해보자.
0: 그래, 맞아.
1: 그럼 어디가 하냐? 그 우리 지리 공부하신 분의 말에 따르면 저기 지금 예, 나중에 파나마 운하가 뚫리는 거기 지역이 굉장히 짧다고 하는데
0: 거기 물길을 만들자.
1: 거기 물길 만들어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시키면 우리 대박이야.
0: 아, 예.
1: 실패하죠.
0: 그래, 투자 실패한 거죠.
1: 그래서 망해요.
0: 예.
1: 그때 영국이 손 내밀죠. 너희 빚진 거 우리가 다 갚아줄 테니까 1707년에 한 나라가 되자.
0: 아.
1: 그때부터 The Great Britain.
0: 아.
1: 스코틀랜드가 한 나라가 됩니다.
0: 맞아. 스코틀랜드 역사편도 다시 한번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고. 제 시간을 재촉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직 한 군데가 더 남았어요.
1: 어디
0: 북아일랜드 얘기해봐야지, 북아일랜드.
1: 아, 아일랜드요?
0: 예? 네? 북아일랜드.
1: 아일랜드 짧게 말씀드리면은
0: 예, 예, 예.
1: 헨리 2세 때부터 이제 거기서 슬슬 이제 우리 땅이다라고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0: 네.
1: 정확하게는 여기도 점령한 것이 헨리 8세였습니다.
0: 아, 헨리 8세.
1: 이것도 종교 때문에 그래요.
0: 어떻게 왜요?
1: 헨리 8세가 카톨릭을 너 나가.
0: 박해.
1: 한 다음에 성공회라는 나름 개신교를 만들었었어요.
0: 그렇죠. 예.
1: 그럼 딱 보니까 아일랜드는 골수 카톨릭이에요.
0: 네.
1: 아무리 봐도 쟤네들 가만 놔두면은 또 카톨릭 세력이 규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또 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공격을 해 들어갑니다.
0: 아, 아일랜드에.
1: 그래서 헨리 8세 때 공식적으로 아일랜드는 잉글랜드죠. 영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0: 헨리 8세 때 아일랜드가 식민지가 됐다.
1: 예. 또 짧게 확 줄여드려버리면 저 식민지가 마음에 안 든다. 아예 그냥 우리가 연합왕국의 일원으로 만들어버리자.
0: 예, 예.
1: 해가지고 1801년도에 네. 공식적으로 합병을 해버려요.
0: 합병을 했어요. 예.
1: 합병을 합니다.
0: 예.
1: 그런데. 합병을 했으면은 어느 정도 먹고 살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0: 한나라니까 이제.
1: 그렇죠.
0: 예.
1: 근데 아일랜드에서 생산되는 모든 밀 등등등 작물들을 싹 다 영국 본토로 다 실어 나르면서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너희들은 감자, 포테이토 칩 먹고 살아라.
0: 아,
1: 해요.
0: 예.
1: 감자를 심어가지고 먹고 살라고 하는데 네. 1845년에 이른바 감자 대기근.
0: 감자병이 그때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1: 감자병이 돌면서
0: 예.
1: 그때 100만 명이 굶어 죽고 100만 명은 미국으로 떠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당연히 이 합병됐지만 반식민 진짜 식민지 상태였던 아일랜드에서 야 들고 나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0: 아.
1: 우리 아빠 엄마 다 굶어 죽었다고.
0: 그렇지.
1: 야 들고 나자 네. 운동이 일어났겠지요.
0: 독립운동.
1: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도 이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야 그러면 우리 코가 석자인데 독립시켜줄게. 독립은 아니지만 자유국가 프리스테이트로 만들어줄게.
0: 아.
1: 하면서 자유국 스테이트를 줘요.
0: 독립은 아닌 거고요.
1: 1920년대에요. 아. 1차 대전 직후에.
0: 예.
1: 여기서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0: 어떡해요.
1: 아일랜드 내전이 발생해요.
0: 예.
1: 어떤 파냐면, 이 정도로 자유, 그냥 자치권 받은 걸로 됐다. 라는 온건파가 있고,
0: 예.
1: 뭔 소리야! 끝까지 독립을 쟁취하잖아. 강경파가 있어.
0: 예.
1: 이른바 아일랜드 내전이 더블린 수도를 바탕으로 이제.
0: 아, 내전이 있었구나.
1: 아일랜드 내전이 진짜 끔찍해요.
0: 예, 예.
1: 내전이 실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949년에 네.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영국도 영연방을 이제 버티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커먼웰스라고 하는 영연방 안에만 있으면 각자 다 독립하세요. 1930년대, 40년대를 거치면서
0: 아, 예.
1: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남아공 등등이 아. 이때 다 실질적으로 독립을 해요.
0: 예.
1: 아일랜드도. 우리도 독립하자. 라고 하면서 진짜 1949년에 이제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무력으로 독립한 거 아니에요.
0: 아, 네.
1: 영국도 독립해요.
0: 네.
1: 하시라고.
0: 그게 흐름이었으니까.
1: 예. 여기에.
0: 예.
1: 얼스터죠. 북부 지역에서 반발합니다.
0: 어, 얼스터. 예.
1: 여기는 이미 영국 본토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았어.
0: 또 성격이 달랐구나. 예.
1: 여기는 오리지널 아일랜드인도 있었지만 예. 본토에서 건너온 개신교 신자들이 많았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원래 있었던 카톨릭 신자들과 아. 본토에서 건너온 개신교도들과 네. 아주 팽팽한 긴장 상태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 조그만 쥐파먹은 저기 북아일랜드가 지금도 영국의 일부가 된 거예요.
0: 쥐파먹다니요. 예. 예. 그리고 1998년에 벨파스트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예, 지금의 국경을 따라서 그 갈등이 어느 정도 봉합된 그런 상황이네요. 예. 박수 한번 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굉장한 저희의 요청을
1: 아유.
0: 딱 한 시간 만에.
1: 벌써 한 시간이요?
0: 한
1: 자,
0: 시간
1: 여러분들.
0: 만에 거의 대학 한 학기 강의 내용을 한 시간 만에.
1: 아유, 야, 입이야.
0: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영국이 자랑하는 세계유산이자 거성유적인 스톤헨지. 대략 5000년 전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이 거대한 돌들에는 정말 놀라운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지금 잉글랜드 땅에 있는데요. 원형으로 세워진 거석들 안쪽에는 비를 맞으면 푸른 빛이 난다 해서 블루스톤이라고 불리는 돌들이 있는데 이 돌은 225km 떨어진 지금의 웨일즈에서 나오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2024년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 결과 가장 가운데 눕혀져 있는 6톤짜리 재단석이 있는데 그 돌은 무려 750km 떨어진 지금의 스코틀랜드 땅에서 가져온 돌이라는 거죠. 물론 뭐 북아일랜드는 여기서도 좀 소외가 됐지만 먼 훗날 영국이 연합국이 될 것을 내다본 듯한 그 고대인들의 흥미로운 돌 배치 또 무엇보다도 그 먼 거리에 있는 거석을 대체 어떻게 옮겨온 것인가 참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항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2: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1: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요즘 사람들은 묻습니다. AI가 답을 다 찾아주는 시대에 인간에게 남은 능력이 무엇이냐고. 저는 학창시절에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방과 후 학원 버스에 오를 때 동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좀 더 어려운 책들도 손에 잡았습니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읽다가 가장 빠르게 정답을 찾는 건 이제 기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배운 건 어떤 분야를 마스터하는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 김세정입니다. 저는 지금 양자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빛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 군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직업군인이셨던 아버지의 영향도 있었고 어릴 적 읽었던 책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육군사관학교에 가려고 학업과 체력,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수능 공부에 한창일 때 저는 운동장을 뛰면서 체력 검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쟁률 30대 1을 넘던 1차 필기시험을 통과했고 합격자의 1.5배수를 뽑는 전형까지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육사에 무난히 합격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박 2일로 육군사관학교에서 신체검사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여러 명이 줄을 서서 양말을 벗고 우리 뛰기를 하는데 제 이름만 따로 불려졌고 따로 나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후에 최종적으로 평발로 인한 불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고3 때까지도 제가 평발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육사 신검하는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간절하게 바랬던 목표였기에 충격이 너무 컸고 다음날 학교에 가서 수업 시간에도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체력검정과 신체검사가 무난하게 흘러갔다면 저는 지금 군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양자광학을 연구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4년 동안 호주 멜버른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또 한때는 평생을 호주에서 살 줄 알았는데 다시 모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자주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제 인생을 움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학원을 전혀 다니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방과 후 학원 버스에 오를 때 저는 혼자서 동네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방학 때는 아예 도서관으로 등하교를 했습니다. 7시가 되면 열람실 문이 열리고 종이로 된 자리표를 순서대로 나눠줬는데 1번을 받으려고 7시 전에 도착해서 줄을 서고 저녁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학원 숙제가 없으니 저는 읽고 싶은 책을 분야를 가리지 않고 마음껏 읽었습니다. 판타지 소설에서 SF까지 그러다가 더 이상 읽을 게 없으면 좀 더 어려운 책들도 손에 잡았습니다. 그렇게 닥치는 대로 읽다가 어느 날 우주와 블랙홀, 평행우주 이야기에 흠뻑 빠졌습니다. 한 번은 책을 읽다가 태양 같은 항성도 언젠가는 반드시 타오르기를 멈추고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는 사춘기 학생이었던 저에게 꽤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구도 인류가 이뤄온 모든 것도 결국 사라지고 죽어서 이름을 남겨봤자 그 이름을 기억해줄 생명체조차 없다는 생각이 며칠 동안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충격을 오래 붙잡았습니다. 생명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우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어떻게 작동할까? 그렇게 도서관에서 책에 파묻혀 살던 어느 날 코너 한쪽 서가에서 책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김직명 작가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주를 연구하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 우리나라가 강해야 그런 연구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에 가서 물리와 무기를 함께 공부해야겠다는 꿈을 품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도서관 잡지 코너에 꽂혀있던 군사저널까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준비했던 길이 평발이라는 말 단 한마디로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 하나가 닫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군인이 되겠다는 꿈이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꺾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붙들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자란 외를 파고드는 습관,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다시 물리를 공부하기로 다짐한 저는 서강대학교 물리학과에 입학했습니다. 실험기구를 직접 손으로 만지고 작동시키는데 군인이 되겠다는 결심을 했던 그때처럼 다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빛을 연구하는 학문, 광학을 전공하겠다고. 그런데 왜 하필 빛이었을까요?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늘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우주도 그랬고 빛도 그랬습니다. 빛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익숙합니다. 태양, LED, 레이저. 이러한 빛은 일상에서 파동처럼 행동합니다. 호숫가에 던진 돌이 만드는 물결파처럼 또는 벽 뒤에 있는 사람의 목소리가 회절에서 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빛을 계속 쪼개고 또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지점에 다다릅니다. 그 빛 알갱이를 광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알갱이 하나가 미래의 정보통신보안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친구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해킹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건 그 밑바탕 원리를 파헤쳐보면 아주 큰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는 일이 컴퓨터에게도 매우 오래 걸린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계산기를 사용하거나 또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 순식간에 계산 결과값을 얻기 때문에 컴퓨터가 오랜 시간 동안 계산해야 하는 문제를 떠올리기 쉽지 않은데요. 1과 자기 자신만으로 나누어지는 숫자, 즉 소수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개의 매우 큰 소수를 곱한 값을 주고 컴퓨터에게 그 안에 숨어있는 두 소수를 찾으라는 소인수분의 문제를 주면 컴퓨터는 그 큰 수를 3으로 나눠보고 5로 나눠보고 7, 11로 하나씩 나눠보면서 답을 찾아갑니다. 이러한 작업은 슈퍼컴퓨터로도 몇 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빠르게 발전하는 양자컴퓨터가 이러한 소인수분의 문제를 몇 분 내에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양자컴퓨터가 발전하면 현재의 암호체계가 무력화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양자컴퓨터라는 칼에 맞설 방패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양자암호통신입니다. 양자세계에서는 입자 하나가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가지는 중첩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빠르게 도는 동전을 떠올려 보시면 동전이 돌고 있는 순간엔 앞면도 뒷면도 아닙니다. 손으로 탁 덮어서 확인하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상태로 결정이 됩니다. 양자세계에서는 누군가 정보를 몰래 들여다본다면 그 순간 중첩이 무너지면서 흔적이 남습니다. 즉, 도청하는 행위를 막는 게 아니라 도청했다는 사실 자체를 결코 숨길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양자암호통신이 원리적으로 안전한 이유입니다. 이러한 기술이 가능하려면 빛이 하나씩만 나오는 광원이 필요합니다. 연구자들은 이걸 단광자원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간단하게 들립니다. 빛을 하나씩만 나오게 한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켜는 전등은 매 순간에 수십억 개의 빛 알갱이를 쏟아냅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아주 정교하게 잠가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게 아니라 정확히 한 방울씩 떨어지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빛 알갱이는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데 우리가 만든 광원이 진짜로 하나씩만 빛 알갱이를 내보내고 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빔 스플리터라는 유리로 만들어진 광학 소자를 씁니다. 빛을 비추면 절반은 통과시키고 절반은 반사시키는 갈림길 같은 장치입니다. 이 갈림길의 양쪽 끝에 검출기를 하나씩 놓습니다. 빛 알갱이는 더 이상 쪼개질 수가 없기 때문에 갈림길 앞에서 반으로 갈라질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쪽 길만 선택합니다. 그러니 두 검출기가 동시에 울리는 일은 없습니다. 만약 두 검출기가 동시에 딸깍거린다면 그건 우리 광원이 빛 알갱이를 두 개씩 내보내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동시에 울리는 횟수를 셉니다. 그 횟수가 거의 0에 가까울수록 정말 광자가 하나씩만 나오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저는 호기심을 따라서 광자 앞에 섰지만 그 호기심에 답하는 과정은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실험실은 늘 어둡습니다. 빛 알갱이 하나의 신호는 일반적인 빛보다 훨씬 약해서 어두운 방에서 감도 좋은 검출기로 며칠이고 같은 자리를 들여다봅니다. 좋은 신호 하나를 잡으면 밤을 새워서 측정하는 일도 흔합니다. 카이스트 대학원 시절 새벽 4, 5시에 기숙사로 돌아가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피날갱이를 하나씩만 잘 만들어내고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을까? 제가 박사후 연구원으로 있던 시드니의 연구실에서는 한 대학원생이 HBN이라는 이차원 물질에서 상온에서도 피날갱이가 하나씩 나온다는 신호를 처음 관측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단광자원 실험을 하려면 샘플의 온도를 낮춰줬어야만 했는데 이 발견을 통해서 더 이상 온도를 낮추는 장비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단광자원을 더 밝게 만드는 연구에 집중했습니다. 단광자원이 더 밝다는 것은 비날갱이가 하나 나온 다음에 그 다음 비날갱이가 나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공진기라는 것이 필요한데 광공진기란 빛이 퍼지지 않고 오랫동안 머물게 하는 아주 작은 빛의 방입니다. 이렇게 만든 광공진기는 적혈구보다도 작은 크기입니다. 제가 만든 광공진기와 앞서 설명한 단광자원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크기이다 보니 이 둘을 결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저는 4년 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마침내 단광자원이 비날갱이를 더욱 빠르게 뿜어내도록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초당 전송 속도가 중요하듯이 양자통신에서 1초당 더 많은 단광자원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미래 양자통신 시대의 데이터 전송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초석이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호주 내의 최고 대학이면서 세계대학 순위 30위 안에 꾸준히 이름을 올리는 멜번대학교 교수로 임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호주 과학자에게 신인상과 같은 토퍼피 어워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호주에는 학연도 지연도 없는 저 같은 이방인 과학자로서는 기대하지 못한 결과들이었습니다. 어려운 실험을 성공시키는 건 한 번의 영감이 아니라 그 전까지 셀 수 없이 반복했던 실패한 측정들이었습니다. 연구실에는 천재처럼 보이는 동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배운 건 머리가 아니라 같은 질문 앞에 몇 번이고 다시 하는 사람들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하나의 질문을 오래 붙들고 있는 힘을 연구실뿐만 아니라 복싱장에서도 배우고 있습니다. 퇴근길에 복싱장에 들르는 것을 루틴으로 삼고 있는데 가고 싶어서 가는 날은 많지 않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은 그냥 집에 가서 눕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어도 일단 한다는 걸 기본값으로 정해두니 결국은 매일 가게 되었습니다. 하기 싫은 날에도 눈이 절로 감기는 피곤한 날에도 줄넘기 3라운드를 뛰고 샌드백을 칩니다. 실력이 늘고 있지 않고 정체되었다고 느껴지는 날에도 그저 가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옵니다. 어떤 분야를 마스터하는 사람은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연구실에서 그리고 복싱장 거울 앞에서 매일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질문하는 법을 배웠고 실험실에서는 답을 찾는 법을 배웠고 복싱장에서는 반복하는 힘을 배우고 있습니다. 세 공간은 전혀 달라 보이지만 사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묻습니다. AI가 답을 다 찾아주는 시대에 인간에게 남은 능력이 무엇이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빠르게 정답을 찾는 건 이제 기계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문제는 사람보다 AI가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풀어냅니다. 하지만 어떤 질문을 던질지 그리고 그 질문을 정말 풀어볼 가치가 있는지 정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평발 판정을 받던 그날 장교들이 있는 방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던 장면을 저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날 저는 제 인생의 문 하나가 닫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닫힌 건 군인이 되는 길 하나였을 뿐이고 그날 더 많은 기회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어두운 실험실에서 같은 질문 앞에 다시 앉습니다. 어린 시절 책 하나에 빠져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도서관에서 있었던 것처럼요. 내일도 모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캐릭터는 캡틴 아메리카입니다. 영화 속에서 그는 아무리 힘든 싸움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담담하게 말합니다. I can do this all day. 저는 그 대사를 들을 때마다 제 실험실의 어두운 밤들이 떠오릅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일 어두운 실험실에서 빛 알갱이 하나를 기다릴 겁니다. 그게 제가 매일 질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감사합니다.
1: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선택이 내 인생을 만든다는 거죠. 그 공간에서 우리는 뭘 근거로 행동을 선택할까요? 저는 그게 바로 마음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을 파괴로 쓰지 않고 이해로 바꾸는 연습이고, 그 연습이 반복될 때 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그게 태도가 됩니다. 삶은 선택할 수 없을 때가 많지만 태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태도를 결정하는 핵심은 결국 내 마음을 읽는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 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에 모든 아침 김경주입니다. 8월 10일 그리고 월요일입니다. 제가 날짜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건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한여름 더위가 우리들의 도시 뉴욕과 마주하고 있는 허슨강 넘어 뉴저지, 그러니까 미국의 북동부를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7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화씨로 90도. 며칠 동안 우리가 들어오고 있는 한국의 이거 화씨로 환산하면 100도가 넘는 매일매일의 덥다 못해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폭염 소식을 익숙하게 들어와선지 이번 뉴욕의 더위는 참을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풍 시즌에 지금 중국 동부에 돌핀이라는 이름의 올 들어 최강의 태풍이 불어닥쳐서 100만 명 이상을 대피하게 만들고 항공편 비행기만 해도 1000편 이상이 취소되는 폭풍의 여름을 만들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행히 너무 뜨거운 기온이 감싸고 있어서인지 한국은 피해갔다는 이 돌핀은 마셜 제도를 출발해서 필리핀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를 통과하곤 중국으로 들어갔다는 이 경로가 보입니다. 이런 때 한국인이라면 미국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 이미 온 한국인 아닌 이라도 궁금했을 이강인 선수 스페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유니폼을 처음 입고 그것도 서울에서의 데뷔전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와의 프리시즌 경기에 출전해서 역사적인 첫 경기와 이어서 성대한 입단식을 했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오늘 날씨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덥습니다. 최고가 실로 90도니까 뭐 따지지 않아도 30도 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점차 내려간다고는 하지만 이번 주 이렇게 90도에 육박한 화치로 그런 더운 날이 뉴욕과 그럴때 이어지겠습니다. 금요일날 돼야 조금 그래도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걸까요? 그런데 어느 무렵인가 뉴욕에는 이렇게 비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소나기인 것 같습니다. 오후 5시에 뉴욕시에는 한 차례 검은 구름과 또 번개 표시 우르릉 꽝꽝 비가 내리고 나면 그래도 좀 온도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 같지도 않나요? 오늘 해가 지는 시각은 7시 59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올해 입추가 지나고 나서 이제 가을 기운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는데 이번 주 계속 덥습니다. 오늘 저녁 7시까지는 특별히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 조심하라는 그런 경보가 또 내려져 있는데 한국의 지인들과 통화를 몇 차례 하셨다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이번 주 토요일, 금요일부터 온도가 내려가서 이번 주 토요일에 괜찮은 기온이 되고 썬데이

그런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또 사진도 많이 와 있습니다. 축구를 또 찾아서 보셨기도 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요. 이적이 확정되고 나서도 이강인 선수가 지금 병역 문제에 걸렸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국내 병역법 또 관련된 행정 절차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으로 시간에 맞춰서 출국하지 못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3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는 그런 일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강인 선수가 따로 개인 훈련을 했고 그리고 동료들이 6일에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이렇게 연습을 또 하는 그런 순서로 어쨌든 이번 경기에 데뷔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단 두 번의 팀 훈련만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손발을 맞추기가 좀 그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강인 선수는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7번 앙투안 그리즈만 유니폼을 입고 뛰었는데 비슷한 역할이 주어졌다라고 또 축구 전문가들, 비전문가 중에서 전문가를 능가하는 분들이 지금 말씀을 하시네요. 날카로운 그 궤적을 보여준 프리킥, 저도 이건 봤습니다. 프리킥이 조금 더 휘었으면 들어갔을 텐데 또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최전방 빈 공간으로 쫙쫙 한 번씩 찔러주는 그런 정확한 택패스, 패스를 보여준 이강인 선수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뛸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잘 뛸 거다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게 했는데 이 경기 결과는 맨체스터 시티가 쥐고 흔들어서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1-3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강인 선수 팀이 졌습니다. 5만 명 정도의 관중이 이강인 선수의 이 데뷔전을 보기 위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찾았다. 그리고 입단식과 함께 이강인 선수가 관중들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또 이강인 선수를 지켜보는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중요한 시기에 아주 좋은 구단으로 옮길 수 있어서 이 선수로서 또 사람으로서 발전하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축하를 받을 수 없는 지금 대한민국의 월드컵 축구 조별리그 이거 통과하지 못한 그리고 이후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대한민국 축구 축구협회 등등 이걸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한국 축구에 대해서 선수들도 많이 생각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면서 팬들에게 계속 관심과 사랑을 보내달라는 이 사과 비슷한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했다. 이강인 선수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가. 아무튼 주말에 특별한 공격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런데 뭔가 주고받았다는 소식이 어제 아침 일찍 있었습니다. 이런 때에 미국과 전쟁을 함께 시작했고 어떻게 보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번 전쟁이 시작됐다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나타냐후 총리가 미국과 이스라엘 이 시작한 이 전쟁,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에 대해서 미국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뉴스가 또 오늘 아침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놀랄만한 소식은 아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15개 항의 조건을 플랜을 계획을 내걸고 그중에 하나 이 종전으로 향하는 데 있어서 지금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무장을 하고 있는데 그 무장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측의 나타냐후 총리, 이스라엘의 강경파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군이 가자 지역에서 철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교환하는 이 플랜을 내세웠는데 나타냐후 총리가 이걸 맞교환하는 거 공식적으로 거부했다는 소식 이게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정말 네타냐후 총리가 최근에 또 백악관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네타냐후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관계가 그전 같지 않다. 이거 종전을 향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애를 나름대로 쓰고 있는 이 지금 절대적인 상황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뭐 불협화음이다라고 하는데

화음 정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함께 전쟁을 이란에 대해서 시작할 만큼 그렇게 가깝고 밀접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이제 끝내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떨어져 있다 멀리 갈등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심각한 나타냐후 총리의 반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More the Peace 평화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마스와의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일찌감치 발표를 했는데 이게 상당한 그 브레이크스루다 중요한 이 돌파구다 라고 했지만 나타냐후 총리실은 이스라엘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한마디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원하느냐? 진짜 완전히 아주 가벼운 무기까지도 하마스가 다 내려놓을 때까지는 안 된다. 모든 무기를 무장해제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협상 중이다 하는데 이란이 직접 나서고 있지 않다는 것을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절제된 대응이다. 로우키. 우리 뭐 별로 그렇게 미국과의 협상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대치 상황을 트럼프 대통령은 체스 경기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추가적인 뭐 어떤 군사적인 그런 수위를 더 높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체스 경기처럼 뭐 조용하게 이거 호르무즈 해협 경계를 풀어라라는 걸 이란에게 내세우고 있는 거겠지만 지금 이란은 혁명수비대 이란 이슬람의 혁명수비대 지휘관 출신인 모센 렌자이를 신임 국가안보수장으로 전격 임명하는 그 전에 이란의 강경한 체제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약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란은 변함없는 미국에 대한 지금 전략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절대로 놓지 않겠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지렛대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머리 위에 어두운 그림자는 호르무즈 해협이 되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이란에 대한 경제 압박을 더 강화함으로써 이란이 결국은 돌아올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올 것이다. 라고 어제 있었던 엑소스와의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조용히 우리도 대응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란의 공식적인 요구사항은 호르무즈 해협에 들어가 있는 미군 철수하라는 것 이게 또 포함되어 있고 석유화학 제품에 이란이 지금 수출하고 있는 이 제품 이걸 철회하라는 그런 요구가 또 들어 있습니다. 전쟁 배상금 전쟁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니까 배상하라는 그 조항도 들어는 있는데 조금 두고 봐야 하겠다. 뭐 이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난 주말에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인근에서 14명을 태운 보트가 전복이 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뉴욕 주변의 물가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전복 사고로 한 명의 여성과 5달짜리 아기가 목숨을 잃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네, 뭔가 지금 정원 초과를 했던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일단 보트 운전자 난폭 이 배를 모은 혐의로 기소가 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0: 보상의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의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정준호 변호사.
1: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쿠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쿠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2: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3: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녹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2: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GC Natural 714-870-7582.
1: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월요일입니다. 덥다고는 하는데 한국에 더위만 할까 이런 생각으로 한 번씩 그래도 땀을 식히고 있는데 땀을 흘려본 것이 마지막으로 언제였나. 밖에서 운동해본 경험이 없는 많은 우리들은 땀을 흘리게 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얼른 에어컨 찾아서 이제 더 온도를 낮추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땀을 제가 주말에 한번 흘려봤습니다. 몸에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K라디오 운전하시면서 보통 라디오를 들으셨다면 차를 떠나서도 언제든지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 인터넷이 되는 컴퓨터 아니면 스마트폰에 검색창에 kradio.us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리 웹사이트 홈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거기 보면 아 이렇게 생긴 네, 우리 프로그램 진행자들 또 뉴스 앵커들 얼굴이 보이고요.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 지금 방송되고 있는 어떤 방송인가 클릭을 하시면 그 두 단어에 따라오는 것이 유튜브가 되는 시간에는 유튜브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AM1310, AM1660, AM1660은 라디오로 들으실 때 뉴욕과 그 일대 가청지역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 방송이고요. AM1310은 조금 남쪽에 지금 또 저녁 때 재방송으로는 우리 세상의 모든 아침도 함께 들으시는 AM1310 K라디오 그걸 또 찾아서 들으실 수가 있는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메릴랜드 일부 지역에 AM1310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언제나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너무 AI라는 그 총체적인 이름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니까 감당을 다할 수 없이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안다고 해도 어디까지 알아야 하는지 이 용어들만 해도 대단하게 복잡하고 들어도 그냥 이렇게 한쪽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은 대부분의 우리가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지금까지 우리가 놓쳐온 조금 좀 알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될 그래도 이게 무슨 소리인가라는 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시 30분 이후에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요즘에 운전을 하고 혹은 걸어다니다가 이렇게 보면 가로등 옆에 세워놨거나 뭔가 이렇게 블랙 패널 이 보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모니터 좀 큰 크기로 보이는 TV 화면 같기도 하고 하늘을 약간 향하고 있어서 솔라 패널이겠거니 태양열을 받는 그런 에너지 관계 기구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보니까 뉴욕타임즈에서 아주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보도를 한 내용에 플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FLOCK 이 컴퍼니가 미국 전역의 주택가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특정 감시 카메라 CCTV라고 우리가 총칭하는 이 감시 카메라가 그렇게 큰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붙이는 그 테크놀로지 기업이 플락이라는 기업입니다. 운전자들이 차를 몰고 어디로 움직이는가 아주 폭넓게 자세하게 수집을 하게 되었는데 이 플라키 가로등과 길거리에 설치한 미국 전국적으로 약 12만 대가 지금 퍼져 있다고 합니다. 번호판 자동 인식 카메라, 통행 차량의 번호판은 물론이고 차량의 제조사, 모델, 차가 좀 찌그러졌네, 여기 스티커 뭐 여기 붙여놨네 이런 것까지도 정밀하게 이걸로 플락이라는 이 모니터 같이 생긴 이 땡이 정밀하게 기록을 해서 데이터로 다 수집을 하는 거죠. 매년 이게 누적된 스킨 횟수만 2억 건에 달하고 미국 내 등록 차량이 한 3억 대 정도가 되나 봐요. 저도 이번에 상당히 많아서 놀랐는데 연평균 자동차 한 대마다 평균 매년 800회 이상 여기에 찍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중앙의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로 통합이 돼서 이게 경찰에게 유료로 제공이 됩니다. 이 플락이라는 테크놀로지 컴퍼니는 돈을 벌어서 좋고요. 경찰은 이 정보를 가져서 전국적인 감시망을 구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경찰이 많이 나와 있어서 좋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 데이터가 다 들어가면 나쁜 사람들 뭐 자동차 도난 이런 거 잡아낼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인들이 심각한 사생활 침해 이거 권력을 이 데이터를 가지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남용할 수 있는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부 경찰관들이 영장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추적하는 거, 영장이라는 말을 우리는 반드시 딱 기억을 해야 하는 거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이렇게 스토킹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찰 중에 실제로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어디를 갔나, 누굴 만나 이런 걸 또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용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임신 중절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 이런 강력한 보수 진영의 주들에서는 원정을 그러니까 텍사스 주를 떠나서 다른 주로 원정을 가는 것에 이거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데이터에 이걸 다 경찰이 받아서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반발이 또 거세지고 있어서 로스앤젤레스와 오하이오주, 데이티언 등지에서 이 지방자치제 이런 정부들이 이 계약을 플락과 중단을 했다. 이런 소식도 있고요. 카메라를 아예 그냥 쓰레기봉투 있죠. 까만 거 그걸로 갖다 덮어버리는 그런 조치까지 일단 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텍사스주의 오스틴은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의 도시인데 여기서 거기서 반대하는 건 물론이고 텍사스주의 900명 인구를 갖고 있는 굉장히 보수적인 반대라까지도 이건 안 된다 해서 플락과 계약을 파기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시민들의 반발은 이제 가서 물리적으로 막 총을 쏴서 그 있잖아요. 진짜 보기에는 솔라 패널 같이 보이기도 해요. 이 플락의 카메라를 파괴하거나 페인트도 칠하고 뭐 카메라를 아예 그 케이블을 자르거나 이런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있다고 합니다. 테네시 주의 연방 하원 의원 한 사람은 카메라 네 대를 총으로 가서 다 쏴버려서 어쨌든 기소가 됐지만 또 이 법적인 변호사 비용을 우리 모으자 해서 GoFundMe.com에서 돈의 상당수가 상당액이 모아졌다라는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테크놀로지가 어디까지 우리 생활에 들어올 것인가? 이게 그래서 이게 테크놀로지를 또 통해서 이걸 반대 그거는 저항을 하는 카메라를 어떻게 피해갈 수 있나 이건 CCTV 정도가 아닙니다. 이 플러키 다 찍어서 경찰에게 파는 누가 어느 지역으로 이 차 뭐 자동차 번호판은 물론 더 자세한 정보까지 나와 있는 이걸 피할 수 있는 플락 허퍼라는 경로를 또 테크놀로지 전문가가 만들어서 보급하기도 하고요. 내가 have I been flocked? 나도 찍혔나? 이걸 이렇게 퍼블릭 그러니까 공공 기록으로 공개할 수 있는 이걸 경찰의 조회 이력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사이트도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그냥 단지 사생활이 아니라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미래의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우리 인간에 대한 그 걱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실제로 이게 또 범죄를 색출해내고 예방하는 경우도 있다. 뭐 당연히 그렇겠죠. 플라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암살 시도 범인을 용의자 체포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또 이 데이터로 찍어서 차량 정보를 받아서 이거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콜로라도주의 볼더 같은 경우에는 차량 도난 사건이 34.5%, 35%가량 줄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제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낱낱이 움직이는 차들을 전국에 11만 대 이런 정보, 우리 정보, 내 차 지금 움직이고 왔는데 아침에 몇 번이나 찍혔는지 저도 지금 찍혔겠죠? 그런데 이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사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감시망이 불법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다. 기술 확산 속도에 따라 지금까지는 뭐 그렇지니 그렇게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이 172대 플락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버지니아주의 노폭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판사가 번호판 인식카메라가 지금 뭐 헌법에 위배하다는 그 수준의 무차별 샅샅이 흩는, 훑어서 이렇게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앞으로는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고 해서 원고 측에 손을 안 들어줬습니다. 판사들이 이미 전국적으로 더 확대되고 있는 플라 카메라에 대해 이게 또 경찰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실태를 좀 인지해야 한다라고 미국 형사 사건 변호사 협회의 또 변호사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들이 뉴욕 타임즈에 이렇게 의견을 넣고 있네요. 플로리다의 한 독자는 다 감시 국가가 되는 것이 걱정은 되지만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은 든다. 이걸 통제 그 대신에 다 수집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서 이거 통제를 해서 밖으로 크게 나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뭐 차량 절도 건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이건 억제 효과에 좋은 거 아닌가 이런 말도 하고요. 그런가 하면 마사추세츠주에 살고 있는 한 또 주민은 미국 수정헌법 4조의 예외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동의, 긴급 상황, 불법 행위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를 언급을 해서 전국의 모든 경찰이 방대한 번호판 데이터에 제한 없이 접근하는 건 헌법적 원칙을 훼손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광범위하게 이 데이터가 공유된다면 그건 안 되죠. 뭐 구글이나 애플 등 다른 그 테크놀로지 여기 컴퍼니들은 법원에 영장 없이는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번질 것인가 사실 걱정이 되긴 하네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아, 왜 아빠는 한국말 배울 생각을 안 해? 아빠가 뭐 하시는데 뭐 아빠? 아, 의사세요. 잠깐만, 그 뒤에 쌩 외국인은 너 내 말을 알아들어? 어, 뭐야?
2: 한국 전석 매진 신화에 이어 뉴욕 무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바로 그 공연. 재미, 웃음, 유쾌, 통쾌, 속에 뻥 뚫리는 짜릿한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 쇼가 다시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 컬리지 콜든 센터 뉴욕 한인들을 위한 역대급 웃음 폭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3: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4: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K라디오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회원 김수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한 맨하튼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의 김수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와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한글 간판 김수보석 보입니다. 재테크형 골드바, 실버바도 김스가 쌉니다. 이번 주 김수보석 소장하고 있던 한국 정부 그리고 또 미국 정부가 각각 발행한 기념 주화, 골드, 실버, 코인이 정말 좋은 가격으로 그리고 진짜 아무데서나 살 수도 없는 그런 코인이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뭘 해먹나? 날씨는 여전히 더운데 만약에 걱정이 되신다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남 체인 안에 만남방에서 하십시오. 성이모랑 정혜 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서 소박했던 밥상이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나물들 무침 진짜 맛있고요. 국찜 그리고 떡까지. 반찬 걱정도 끝. 잔치 음식 주문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 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터화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기다리는 상담원이 받습니다. 우리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자편의 목소리. 헬플라인 무료 상담 전화는 정신건강정보와 기관도 안내합니다. 에스터화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와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생맥주,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합니다. 레전 디지털 점스파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우측은 플러싱 154가 노던 볼라바드 2층, 다양한 프로모션도 제공됩니다. 929-766-0088.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Cuckoo.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 일상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해 있습니다.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 한 자리 모았어요.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된 곳.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함께할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POS 설치 및 기술 지원을 담당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 없어도 괜찮습니다. 배우려는 열정과 책임감이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키스 뷰티 그룹에 연락해 주세요. 516-331-2250, 516-331-2250.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오늘 AI 그리고 반도체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더 알기 쉽게 듣기 위해서 오랜만에 이철우 변호사님 전화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특허, 저작권, 컴퓨터, 블록체인, 암호화폐, 모바일 테크 등의 전문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정말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랜만입니다.
1: 네, 한 6개월 정도 됐더라고요.
0: 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좀, 많이 듣지 못했던, 설명을 듣지 못했던, 그렇지만 매일매일 뉴스에 나오고 있는 주제, AI, 반도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GPU, 뭐, CPU, GPU, HBM,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듣고는 있지만 정확히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네, AI가 그리고 들어왔다, 언제였죠? 2023년이었나요? 11월에 ChatGPT가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편리해 다 알려주네 라고 우리가 놀랐는데, 근데 그때부터 해서 AI가 이젠 진짜 똑똑해졌어요?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변한 거죠?
1: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말 맨 처음에 AI는 사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았습니다.
0: 네.
1: 맨 처음에 AI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그 사진, 그러니까 개나 고양이의 사진을 그 컴퓨터에게 주고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맞춰봐라 하는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사람은 개 사진이나 고양이 사진 보면 아무리 비슷해도 이거 개네 고양이네 쉽게 알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컴퓨터는 그러지 못합니다. 항상 그 뭐 전체적인 모양이나 꼬리 모양 아니면 뭐 얼굴의 형태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거 개일 것 같다 고양이일 것 같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똑똑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이 AI가 거의 100% 그 개와 고양이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0: 와, 그뿐 아니죠.
1: 그렇죠. 그뿐이 아니죠.
0: 네.
1: 그런데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은 예를 들면 옛날에는 그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되는 게 뭐 하나, 두 개, 세 개 그 정도밖에 안 됐다면 지금은 그 구분할 수 있는 것이 뭐 거의 뭐 몇백억 개 또는 몇천억 개의 그 결정하는 그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파라미터의 수가 갑자기 그렇게 증가하니까
0: 네.
1: 이 인공지능이 이제는 뭐 개 고양이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고 뭐 컴퓨터 코딩도 하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을 굉장히 쉽게 찾아주고 잘 찾아주고 또 글도 엄청나게 잘 쓰고
0: 네.
1: 그렇게 갑자기 변하게 되는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0: 네. 그래서 우리가 파라미터라는 건 이런 개개의 케이스가 많이 그동안에 쌓여서 AI가 이제 아는 게 많아져서 그런 지식을 점점 늘려가면서 여기에 또 이제 훈련을 통해서 데이터가 또 더 증가되는 건가요? 어떻게 이걸 일일이 모아놓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뒤에 이걸 훈련을 또 AI가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그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데이터 양도 그 파라미터 수에 비례해서 같이 늘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결과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0: 네네.
1: 지금은 이제 각 회사별로 뭐 파라미터 수를 공개하진 않지만 최소한 뭐 수천억 개에서 뭐 수조 개 정도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0: 네.
1: 그와 같이 그 훈련 데이터 양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0: 네. 그래서 어떤 일정한 그런 지점?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데이터든 아니면 파라미터든 이것이 쌓이는 그 지점을 딱 통과하자마자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AI가 똑똑해졌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대충 알겠는데 그 AI 때문에 그전에는 CPU 정도로 우리가 들었는데 GPU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참고로 그냥 CPU라고 하면 예전에는 우리 사람의 두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0: 네.
1: 컴퓨터의 두뇌는 CPU다. 그런데 네. 이 CPU는 어떤 거냐면 이 CPU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으로 보면 뭐 팔방미인이라고 할 정도로
0: 네.
1: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GPU는 한 가지밖에 못해요. 그런데 한 가지밖에 못하는데 한 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0: 한 가지밖에 못하는데 그 한 가지에 대해서 동시에 정말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네. 게 GPU다. 네.
1: 맞습니다. CPU는 직렬로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0: 네.
1: 그 GPU는 똑같은 일이지만 한 번에 뭐 수천 개, 수만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0: 네. 그래서 GPU가 뭔가 동시에 수만 개를 하는데 그렇게 데이터를, 그러니까 파라미터라든가 뭐 데이터라든가 이제 말씀해 주신 그걸 다 컬렉트해서 어디에다 메모리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걸 담아야 되는 건 여전히 마찬가지죠.
1: 네, 맞습니다. 제가 그 파라미터의 개수가 이제 뭐 수천억 개, 이제 뭐 수조 개 이른다고 했는데 그 네. 파라미터마다 각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이 파라미터는 어떤 값이 있고 저 파라미터는 어떤 값이 있는데 그런 값들을 메모리에 저장을 해야 돼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H100이라고 하는 그 GPU가 있었는데
0: 네.
1: 그 H100은 뭐 참고로 그 메모리의 용량이 한 80GB 정도가 됐었습니다.
0: 네.
1: 그런데 뭐 천억 개의 파라미터가 그 값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네. 저장하려면은 80GB로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H100이라는 그 GPU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사용을 해야만 인공지능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0: 네.
1: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여러분도 이제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뭐 수학 문제를 풀 때 아주 조그만 그 메모장에다 문제를 풀다 보면 모자라가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또 다음 장으로 문제 풀다가 아 저번에 내가 푼 게 어떻게 됐지 하고 다시 그 전에 풀었던 걸 다시 보고 다시 오고 하는 네.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0: 네.
1: 이 메모리도 똑같습니다. 메모리도 만약에 그 양이 작으면 연습장에 그 쓸 수 있는 부분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양이 작으면 자꾸 뒤돌아가서 다시 보고 와야 되는데 이 메모리가 이제 커지면 연습장이 커지는 거죠.
0: 네.
1: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HBM이라고 하는 메모리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0: HBM.
1: High Bandwidth Memory인데 고대역폭
0: 네.
1: 메모리라고 그래요.
0: 네. 고대역폭 메모리. 네.
1: 그 말은 한꺼번에 아주 많은 개수를 쓰고 한꺼번에 많은 개수를 그 병렬로
0: 네.
1: 읽고 쓰고 할 수 있는 거죠.
0: 아.
1: 그러니까 GPU가 병렬로 계산하는데
0: 네.
1: 그 병렬로 계산하는 거를 각각의 그 작업들을 한꺼번에 쓰고 한꺼번에 읽고 하니까 그 GPU의 성능이 갑자기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0: 네. 그걸 담을 수 있는 메모리, HBM 줄여서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두께로 말하면 이제 연습장 혹은 공책같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1: 네,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 거죠? GPU까지 갔어요. 네.
1: 네. 그래서 GPU가 그 이제 빠르게 쓰고 빠르게 읽고 그 다음에 병렬로 계산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예전에는 이제 뭐 컴퓨터로 보면 CPU가 좋아야 된다 했는데 이제는 그 인공지능 때문에 GPU가 네. 좋아야 되고 그리고 GPU가 제 성능을 발휘하려고 하니까 이제 고대역폭 HBM 메모리가 또 필요하게 된 거죠.
0: 네.
1: 지금 이제 HBM 메모리를 가장 잘 만드는 곳이 어디냐? 바로 그 한국의 SK 하이닉스입니다.
0: 와.
1: 네. 그래서 그 아마 여러분들 혹시 주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한국이
0: 네.
1: 그 올해 초부터 뭐 코스피 지수가 뭐 2000 정도에서 갑자기 뭐 9000, 만 가까이 갔다가 지금 한 6000 정도 하고 있는데
0: 네.
1: 그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SK 하이닉스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삼성도 있습니다.
0: 네.
1: 왜냐하면 삼성은 이제 메모리를 굉장히 잘 만드니까
0: 네.
1: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메모리를 그 잘 만들고 잘 팔고 있는데
0: 네.
1: SK 하이닉스가 전 세계 시장에 과연 한 50%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서 이 두 또 대한민국의 컴퍼니들이 경쟁을 하는 관계가 됐고 한국이 반도체 수출로 이제 그렇게 손꼽히는 나라가 됐는데 어떻게 앞으로 이 GPU 그다음에 HBM 이런 것들이 나가느냐에 따라 이 두 업체가 또 우리가 자주 듣고 또 이 주식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의 지금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뭐 머리가 아프다 이런 소식도 우리가 지인들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것이 다 AI가 똑똑해지면서 GPU, 그 다음에 너무나 많이 빨리 계산을 하고 모으니까, 그 다음에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이 기업들이 잘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나서면서 미국, 중국, 한국의 반도체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1: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국은 이제 설계 쪽을 잘합니다. 실제로 네. 만들기보다는 설계를 잘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은 이제 설계하고 만드는 거하고 다 같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 기술을 이제 제공해주지 않으니까 스스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발전하는데 약간 속도가 느려지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중국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조금 떨어지고 있지만
0: 네.
1: 그리고 그 중에 이제 그 사이에 한국은 이제 제조를 잘하죠. 만드는 걸 잘합니다.
0: 네.
1: 그래서 정말 뭐 2나노미터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작은 그 스케일인데
0: 네.
1: 2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이제 반도체를 지금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요.
0: 나노 단위로 만들... 들어가니까 네. 갑자기 그러니까
1: 나노 단위 네. 네. 거의 원자의 크기에 대한 네. 그 정도 그 이제 수준인데 이제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거를 쓰지 않으려고 하니까 결국 네. 한국에 이제 만든 거를 가져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은 또 중국이 계속 쫓아오니까
0: 네.
1: 그에 따라서 기술 발전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요.
0: 네.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GPU, HBM 그리고 삼성 특히 SK 하이닉스 여기에 중국이 쫓아오고 있는 이런 시장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 우리 일반 보통 이런 것과 크게 관계가 없이 AI가 너무 똑똑해졌다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네, 사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을 AI가 똑똑해지면서 사람이 하는 일을 계속 대체하고 있거든요.
0: 네.
1: 대체하다 보니까 그럼 사람은 뭘 해야 되지?
0: 네.
1: 이제 그거에 대한 그 이제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0: 네.
1: 좀 더 사람들은 이제 AI는 어차피 사람이 인풋을 주지 못하면 작동하지 않습니다. 즉 사람이 어떻게 인풋을 AI에게 주느냐.
0: 네.
1: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0: 네.
1: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이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분야이고
0: 네.
1: 그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은 과연 AI를 가지고 그 윤리적으로
0: 네.
1: AI가 그냥 AI만 작동하다 보면 뭐 사람 죽이거나 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AI의 윤리에 대한 문제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뭐 AI를 그 작동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를 그 지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에 관계된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0: 네. 그런 데이터 센터가 있는 지역에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와, 이게 이렇게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주네. 편리한 것이 내 손바닥에 이 스마트폰에서의 경험이라면 여기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구나. 이 프라이스가 없는 동력이 없는 뭔가를 우리가 즐기지 못하듯이 이 대가가 없는 편리함은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대략 해주셨는데도 이철우 변호사님 특허권, 저작권, 컴퓨터, 블록체인, 암호화폐, 모바일 테크 등의 전문이신 변호사님으로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 감사합니다. 이철우 변호사님.
1: 네, 고맙습니다.
0: 네. 네.

오늘 오후 7시까지 폭염주의보가 뉴욕과 그 일대에 내려져 있는데 AI가 왜 갑자기 똑똑해졌지 이렇게? 갑자기라는 걸 우리가 주목하면서 편리하다는 말 대신에 AI를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잠시 가졌습니다. GPU라는 것도 들었고요. 우리 한국 기업들의 이름도 자주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에 어디에 서 있기에 삼성이라든가 SK의 하이닉스, 미국과 중국, 한국이 반도체를 놓고 경쟁을 하는구나, 맞구나. 이런 이야기들을 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진숙의 투데이를 제가 또 한 시간 진행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는 10시부터 또 저의 목소리로 투데이를 들으시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김경재였습니다.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뉴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지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0: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우진숙의 투데이. 오늘 대신 진행을 맡은 김경주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 말복인데 오늘 덥다고 하는데 며칠 동안 계속 덥고 나서 말복까지 지나고 나면 한 주 동안에 그러니까 우진숙 진행자 그동안의 수고를 시원한 곳에서 잠시 쉬고 시원하게 돌아오는 시간이 이번 주다. 저와 함께 우진숙의 투데이. 시원하다. 시원해진다.

헐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앙코르 MV 연호대요. 뭔가 오늘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 그냥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중요한 나의 그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 결혼 안 한다라고 부모님들 속이 타는데, 지난달, 벌써 지난달이라고 부르네요. 7월은 참 신기한 소요 속에 시작이 된 7월이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7월이 되면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 이렇게 시를 보면서 시작을 하는데, 7월의 첫날 여름, 굉장히 더운 여름을 맞고 있었죠. 그리고 뉴욕 닉스가 NBA 챔피언십 그 결승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하나하나 경기마다 우리가 또 굉장히 열기를 뽑는, 열기를 더하는 그런

가는 그 7월 첫날이었는데 이 도시의 혼란스러운 축제 분위기가 7월 1일 지난달 7월 1일에 오전에 우리가 TV 화면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상황을 목격하는 일이 또 있으면서 이 정도 이상으로 더 올라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갑자기 검은색 옷을 딱 몸에 붙는 그런 옷을 차려입은 남자 여자가 올라가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러시아 출신의 이 루프탑을 점령하고 다니는 커플 앤젤라 니콜라우와 그리고 이반 비어쿠스라고 우리가 지금 이름을 알고 있죠. 그런데 뭐 경고도 없었고 퍼밋은 물론 없었죠. 이 안테나가 있는 스파이어 정상까지 올라가는 그걸 우리가 화면으로 보면서 정말 경악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화면이 다 나가면서. 그리고 그 끝에 맨 꼭대기에서 배너를 크게 펼쳤는데 거기에 써져 있는 글이 When the power of love beats the love of power, the world knows peace. 사랑의 힘이 power love가 권력에 대한 사랑을 이길 때 세상은 평화를 알게 된다. 뭐 이런 그 문구였는데요. 그거 눈에 안 들어오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뭘 하는 건가? 그랬더니 몇 발자국 내려오더니 이 남성이 무릎을 꿇어서 아하 프로포즈를 하는구나. 결혼하자는 그런 프로포즈 반지를 건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다 보고 나서 그 뒤에 이 커플이 어떻게 됐을까? 물론 내려왔죠. How you doing? 경찰이 가서 뭐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일단 그냥 물었겠지만 뭐 그거 참 정말 황당한 경우였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이 프로포즈 결과 yes라는 답을 받았지만 내려오는 즉시 커플은 체포가 됐습니다. felony 중범죄와 또 misdemeanor 경범죄가 적용이 돼서 모두 7개의 혐의. 그런데 내려오자마자 또 이 카메라들이 야단이 났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이 사람들을 놔줘라. 뭘 그렇게 잘못했냐. 이런 이야기부터 안 된다.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에 burglary 이 3등급의 이런 건물에 들어가는 침입하는 것 그리고 reckless endangerment 이건 2급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죠. 제한구역에 들어갔을 뿐더러 잠금장치를 파손을 했고 또 구조 경찰이 대응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렸다. 네, 이거 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들을 했습니다. 벌이 얼마나 그러면 이 커플들에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서 이게 적용이 될까? 뉴욕주의 형법 기준으로 이 두 혐의만 해도 최대 징역 7년까지 가능하다라는 게 맨하튼 검찰청의 공식 설명이었는데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 커플이 받을 형량은 조금 줄어들 것이다 라고 그리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폭력이나 저항이 없었고 또 다친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전과도 없다고 합니다. 이런 건물 고층 건물을 올라다닌 그런 경력 말고는 어쨌든 사건 이후에 법원에서 이제 감독을 하겠다라는 감독을 받는 조건부 석방을 얻었습니다. Supervised release. 그런데 다음 8월 24일에 예정된 법원 출석을 하는 그런 그 예정이 돼 있고 그걸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되고 나서야 실제로 어느 정도 벌을 받을지가 확실해질 전망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게 과도한 기소다. 7개의 혐의 그리고 플리를 통해서 이 형량 주어질 형량을 줄이는 그런 가능성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범죄나 경범죄로 그 벌금 사회봉사 보호 관찰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guilty 내가 잘못했다 유죄를 인정하면서 negotiate를 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형사처벌 외에 이 두 사람, 이 커플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위험이 있습니다. 추방, deportation의 가능성인데 둘 다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죠. 여기서 지금 살아오기는 했지만 felony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시민권이 없는 거주자에게는 강제 추방이 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설령 형량이 낮아도 이 범죄적 도덕성 결여 이렇게 해야 되나? Crime involving moral turpitude. 이게 저도 지금 거의 처음 보는 단어인데요. 여기 이런 걸로 분류될 경우에
이민세관 단속국의 별도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은 추방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지금 현재 이 커플은 합법적으로 체류 중이고 결혼식 날짜를 언제 잡았대? 뭐 이렇게 프로포즈해서 예스하고 둘이 그

꼭지끼서 서로 끌어안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말을 합니다. 권력에 대한 사랑, 또 진짜 사랑의 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랑의 힘을 강조하는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 가서 어쨌든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 이 커플이지만 우리 기억에 오래 남게 될 것 같지만 그 뉴스를 듣고 어떤 사람이 계속 자기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고층 건물에서 내려다봤대요. 그런데 정말 지상 위의 사람들이 그때 지난달 7월 1일에 걸어다니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걸어다니더라. 이걸 보고 또 놀란 그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막 헬리콥터들이 날아다니고 삐용삐용삐용 하면서 앰뷸런스에 경찰차가 가득해 있는데도 사람들은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 휴대폰만 보고 다니더라. 이랬습니다. 뉴욕에서 이 프로포즈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프로포즈를 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사랑의 힘을 느끼는 이 체험이 먼저 필요한데요.

0: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1: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0: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1: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험료 수박해당 5불99, 참외 박스당 12불99, 배추 금 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프레시한 오이 100당 99장,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불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그리운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5: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6: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5: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6: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5: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6: 866-566-9191, 866-566-9191.
7: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8: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금요일 우진숙의 투데이는 우진숙 대신 김경주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우진숙 진행자 어디서 좀 행복한 경험을 하고 왔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정보보다 6월, 7월, 8월은 결혼에 관한 일체 움직임이 없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이건 이제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결혼 사람을 만나게도 해주고 또 결혼 웨딩도 이렇게 세레머니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게 6, 7, 8월은 진짜 조용합니다라고 그러는데 9월을 준비하는 거겠죠. 그래서 지난달 1일에 7월 1일 그렇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이 프로포즈를 한 이 대단한 커플은 뭐 벌을 받기는 받겠지만 더구나 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에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그런데 또 그런 뭔가 이렇게 로맨틱한 프로포즈를 했다는 점에서는 뭐 상당히 그걸 선망하는 커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나도 좀 그런 걸 해줬으면 이런 건가요?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까지 스파이럴까지 무단으로 올라간 이 프로포즈 사건. 그리고 우리가 가끔 한 번씩 보는 건 이건 돈이 있으면 하는 거죠. 용기만 갖고 또 그런 기술이 올라가는 등반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는 아니지만 타임스퀘어 뉴욕에 돈을 많이 들여서 대형 전광판에 프로포즈를 하는 경우는 한 번씩 있습니다. 개인 맞춤형 전광판 광고를 통한 프로포즈. 봤어? 2021년, 2023년에 대표적으로 이 대형 LED 스크린 있잖아요. 타임스퀘어 그거 임대해서 전체를 Will you marry me? 이렇게 나랑 결혼해 줄래? 이런 공개 프로포즈가 또 굉장한 화제가 됐지만 소셜미디어에서 그거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면서 이거 진짜 부럽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진짜 부러운가요? 공개 청원이 또 여기 미국에 문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발길을 멈추고 발걸음 멈추고 이러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그 마음을 또 공유하고 공감하게 되는 그런 프로포즈죠. 타임스퀘어 광고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게 확인된 합법적 이벤트 공개 프로포즈입니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는 진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그 난리가 났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던 자신의 손에 스마트폰만 보고 지나가던 뉴요커들이 이때는 멈춰서서 박수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순간이 또 타임스퀘어 전광판을 세대서 하는 프로포즈. 브루클린 브리즈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2018년이에요. Before the pandemic. 팬데믹 전에는 우리가 참 좀 엉뚱하기도 하고 로맨틱하기도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모든 게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지기도 하고 우리도 조심하고 아무튼 그 낭만이 있던 시절에 2018년에 한 남성이 브루클린 브리지 위에서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친구들을 동원을 했습니다. 도로 일부를 좀 막아다오 차가 못 다니게 그 빨리 하기는 했는데 당연히 이 소셜미디어에 이게 올라가고 경찰이 바로 체포를 했죠. 불법 도로 점거, 교통방해 혐의, 프로포즈를 특별하게 하고 싶어서 했다라고는 하지만 프로포즈 자체는 성공했다고 합니다. 지금 결혼했을 거예요. 그런데 뉴욕 경찰이 Romance is not an excuse for blocking traffic. 로맨스가 교통방해 그 이유가 될 수 없다, excuse가 될 수 없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아이 참 철없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드론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왜 드론을 그러면 하지 않을까? 이거는 뉴욕시 자체에서 드론을 띄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이거 FAA가 설정한 비행금지 구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뉴욕시티에서 드론으로 프로포즈하는 일은 뭐 거의 없다. 그러면 어떡하죠? 달까지 같이 날아가서 프로포즈를 할까? Fly me to the moon. 토니 베넷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날씨가 더운데 노래가 더 덥게 할까요? 이상하죠. 그 옛날의 목소리들을 들으면 아주 더운 여름인데 그 추억 속에서 우리가 뭔가 시원해지는 걸 느끼잖아요. 그걸 우리가 향수라고 그러죠. 고향에 대한 느낌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 그때 그 좋았던 순간, 그 장소 이게 다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추억 속의 향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투데이, 우진숙의 투데이를 제가 대신 이번 주에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저는 김경주인데요. 오늘을 생각했어요. 오늘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 뭐가 있나 보니까 클레오파트라가 BC 30년에 그러니까 기원전 2026 플러스 30 해가지고 기원전 BC 30년에 클레오파트라가 죽었다 그런 날이 오늘이라고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또 8월 10일이 아니고 8월 12일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클레오파트라 그러면은 굉장히 잘생겼을 것 같고 이쁘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죠. 고대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 굉장히 말을 잘했고 지혜가 있었으며 똑똑한 여자였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천도 파운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2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번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기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히스 뷰티 그룹이 준비한 따뜻한 감사의 자리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2일 금요일 그레인렉에 위치한 레너드 팔라자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 행사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 뵙기 위해 이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우선으로 초대합니다. 참석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되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 주세요. 신청은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의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뉴욕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문의 전화는 516-401-4155 516-401-4155번입니다. 키스 뷰티 그룹이 정성껏 마련한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투데이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BC 30년에 클레오파트라가 죽은 날이라고 나와 있다고 얘기하고 그 헬레니즘 문화의 마지막 그 왕조의 끝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 옛날 정말 그렇게 오래전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요. 더위도 계절도 모든 우리의 그 사소한 걱정도 조금 넘어서는 것도 같습니다. 주대 일을 제공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대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모두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또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대이케어, 718-799-0133. 덥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퀸즈 국보 남성복 또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이 50% 할인되고 있습니다.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까지 할인, 플러싱 유니언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토 이블 유니언점과 노던점에서는 또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세요. 718-886-3344 718-886-3344. 오늘 점심 뭘 드실 건가요? 저 도시락 오늘 안 싸웠는데.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 볼라바드 60가가 아니라 160가. 160가 노던 볼라바드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 또 300가지 350가지 유기농 건강 먹거리까지 있습니다. 건강을 드리는 오르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던 볼라바드에 위치해 있는데요. 929-845-0958 929-845-0958로 연락하십시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플러싱 154가와 노던 볼라바드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2 비전 NX, 또 GDR Max Pro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있습니다.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시고요.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퍼 당구로 한 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플러싱 154가와 노던 블라바드 2층입니다.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또 제공됩니다. 929-766-0088.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비온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이열 치열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솥밥이세요? 아, 배가 고파지니까요.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 정말 너무하네요. 거기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 제공됩니다. 너무하다는 거니 배고픈 마음에 진짜 베이사이드 비원의 런치 스페셜 이렇게 좋네요. 오늘 점심은 베이사이드 비원입니다. 718-224-4585 투데이 제공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결혼을 어디서 어떻게 할까? 제가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데이팅 앱을 사용한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 직접적으로 가서 만나서 얘기하고 딱짝 지어줄 수 있고 그리고 결혼식 이것까지 다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곳을 제가 지금 연결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잠시 후에
그러니까 지금 조금 더운데 너무 음악이 늘어지는 것 같다 할 것 같아서

0: 싶은데 사람이 없어요. 예스 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래 짝을 찾고 또 만나기도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한 번씩 들어오고 있는 MNS의 결혼 웨딩 서비스의 한기선 대표님을 전화로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네. 6월, 7월, 8월. 네. 휴가철에 한가해지는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때요? 잘 문의가 안 오나요? 6, 7, 8월은 결혼들 잘 안 하잖아요. 맞아요?
1: 요즘 많이 와요. 왜냐면
0: 그래요.
1: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휴가들을 많이 가지만
0: 네?
1: 그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들은 자식들 때문에 아주 썩을 썩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0: 네.
1: 많이 찾아보세요. 부모님들.
0: 아, 부모님들께서 네. 직접 MNSL 결혼 웨딩 서비스를 찾아오시는 그 휴가철이 6, 7, 8월에 그러니까 자녀들은 결혼할 본인들은 정작 휴가 가서 있고 부모님들이 찾아오신다. 그러네요.
1: 네.
0: 근데 우리 프로포즈 네네. 네. 네.
1: 자식분들이 이제 네. 뭐 휴가 가 있지만
0: 네.
1: 부모님들 그 마음을 잘 알잖아요.
0: 그래요.
1: 그러니까
0: 속이 타요.
1: 부모님들이 이제 오셔서
0: 네.
1: 이제 너무 좀 그 자기 그 마음에 드는 그런 분이 있으면 또 자식들한테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서로 이제 이렇게 소통하면서
0: 네.
1: 그렇게 해서 또 만남도 이어지고 그래요.
0: 아, 그러니까 6, 7, 8월이 한가한 달만은 아니다. 결혼할 사람들이 정작 휴가를 갔지만 부모님들이 속이 타서 부모님들만 속 타요. 속이 타세요. 해서 지금 에베네스를 방문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미국 문화는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결혼하게
1: 네.
0: 되면
1: 네.
0: 결혼할
1: 네.
0: 수 있을까? 프로포즈는 보통 언제 하죠?
1: 언제 저희 이제 그 두 커플이 이제 만났잖아요.
0: 제가 말을 좀 질문이 이상했네요. 네. 프로포즈는 네. 본인들이 원하는 데 네. 하는 거지만요.
1: 서로 네. 만나고 나면은 네. 이제 그 보통 한 그 몇 개월이면은 서로 알아요.
0: 네.
1: 그 이렇게 아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이렇게 마음에다 넣잖아요.
0: 네.
1: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스케줄이 뭐 한 내가 가을이나 겨울에 결혼해야 되겠다 그러면 미리 한 3개월이나 한 2개월을 놔두고
0: 네.
1: 그때 이제 또 프로포즈를 해요.
0: 그래서 예스 이제 당연히 예스를 하겠죠. 그런데
1: 네네.
0: 뭐 프로포즈 할 동안 프로포즈 하기 전까지 반지도 사야 하고 또 신랑 쪽에서 마음이 좀 부산한데 가장 중요한 건 반지도 다 준비돼 있다 얘야 가서 사람만 데려와라 하는데 사람을 만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네. 베네셀에서는 네.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주시나요?
1: 저희는 이제 그 저도 이제 여기가 거의 신앙인들이 많이 오셔요.
0: 네.
1: 부모님들, 목사님들
0: 네.
1: 자녀부터 이렇게 거의 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여기가 또 이렇게 제가 또 이 에베네셀이 원래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그분들이 오시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분들 프로필을 보고 얘기 대화를 하다 보면 아 이렇게 또 이렇게 딱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매칭을 해야 되겠다는 게 이렇게 와요 마음에. 그러면 이제 제가 그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이제 서로 만나게 하면은 그게 이제 매칭이 거의 다 잘 되는 분들이 많죠.
0: 네.
1: 네네.
0: 그러면 에베네셀 결혼 웨딩 서비스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결혼할 본인이 더 많아요?
1: 거의 부모님들이 많죠.
0: 부모님들이 많죠.
1: 네네. 부모님들이 많고.
0: 네.
1: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또 빨리 가서
0: 네.
1: 그 얼굴도 보여라 또 가서 얘기 잘해라 잘 보여라 막
0: 네.
1: 이래서 자식들이 그 다음에는 찾아오고 만나고
0: 네.
1: 그래요.
0: 네. 네. 어느 단계부터 어느 단계까지 에바네셀에서 도와주시나요?
1: 저는 이제 그 매칭부터
0: 네.
1: 중매부터 시작해갖고 제가 웨딩 토럴 서비스까지 다 해요. 그러면
0: 우와.
1: 이제 거의 보통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려 그러면 돈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0: 네.
1: 제 딸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유럽에 가서 결혼한 케이스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0: 네.
1: 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옛날에 그 협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결혼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저희들하고 또 같이 팀 멤버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아 내가 매칭뿐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결혼식 뭐 음식 하는 것까지 다 저렴하게 해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제가 토론 서비스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기만 하면
0: 만나기만
1: 그냥
0: 하면
1: 결혼까지
0: 네.
1: 결혼까지 그냥 바로 다 알 수가 있죠.
0: 네. 그런데 보통 이런 질문들 많이 받으시잖아요. 요즘 결혼을 네. 왜 안 하지요? 우리 애도 그런데 이게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건가요?
1: 못 하는 건 아니죠. 거의 네. 다 결혼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제 그 사실은 좀 비극적인 게 우리가 코로나 때 참 많은 사람들이 헤어졌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미국 사는 경기도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만나고는 싶은데 이게 그 만나기가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 미국에서 사는 게.
0: 그렇죠.
1: 왜냐하면 교회를 가도 사실은 또 교회에서도 또 잘못하면 교회도 못 나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니까 잘 만나기 힘들고
0: 네.
1: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이렇게 단체나 친구들끼리 만나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근데 또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또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0: 그렇죠.
1: 그럼 온라인은 사실은 막 꼼수야 너무 많아. 뭐 진짜 각 나라 사람부터 시작해서 많은데
0: 네.
1: 온라인에서 만나면 그게 결혼까지 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게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만나다 보면 만나는 것도 그러고 사람들이 다 이게 만나고 싶으니까 또 솔직하게 늦는 사람들도 거의 없어요. 거의
0: 그런
1: 진짜 한 50%는
0: 네,
1: 50%는 아니다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져가지고
0: 맞아요.
1: 만나는 게 참 힘들고 무서운가 봐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 여기 에베네셀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한 300명 들어와 있나 봐요.
0: 그래요?
1: 근데 저도 너무 막 이분들을 다 해줘야 되는데 못하니까 막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는데
0: 네.
1: 왜 못 만나는 게 또 있어요. 우리 젊은 분들도 사실 조금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남자분들은
0: 네.
1: 너무나 예쁜 여자 뭐 상관없어 아무나 괜찮아 예쁜 여자 하다 보니까
0: 네.
1: 이게 또 이 예쁜 여자들은 물론 또 금방 가게도 되지만 그게 어려워요. 그러다 또 예쁜 여자들이 또 그 남자를 다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1: 또 남자들의 능력도 보고 뭐 멋도 보고 하니까 이게 어려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0: 네.
1: 아 이게 사실 사람들이 우리가 결혼할 사람은 조금 눈을 내려서 내가 이분하고 계속 이렇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도 대화도 잘 되고 사실 그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 별로 이렇게 후회가 안 돼. 근데 너무 예쁜 여자를 하다 보면 나중에는 꼭 그런 분들이 몇 년 가가지고 그렇게 어려워지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지금 그런 분들이 61살까지 총각이 있고 처녀가 있어요.
0: 아,
1: 내가 너무 그런 게 가슴이 네. 아프고.
0: 그러니까 생긴 거를 너무 이렇게 뭐 이뻐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모습 그대로 갔다가 결혼해서 벽에다 걸어놓고 사는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도 하고 힘든 상황도 같이 이겨내야 되는데 이 인물만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얼굴을 찾다 보니까 그 예쁘다는 것도 또 객관적인 것 같지만 상당히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늦어지고 그렇게 예쁜 내가 예쁘다 생각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꼭 그게 잘 되는 경우는 아니더라.
1: 안 되는 게 80%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0: 네.
1: 여자들이 또 예쁘면 공주 같아가지고 또 너무 바라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0: 아이고 뭐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튼 이 정도만 네. 들어주시고요. 그런데 초혼 거긴 에베네셀은 초혼 재혼 다 가서 문의를 하시는데 초혼의 경우는 그러면 몇 살부터 문의가 많이 온다 이런 거 없겠네요. 부모님들이 오셔서
1: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사람들이 네. 이제 거의 부모님들이 많이 보잖아요. 나이가
0: 네.
1: 먹었는데도 시집장가를 안 가니까
0: 네.
1: 지금은 저한테 24살서부터 소개 많이 와요.
0: 아 일찍 시작하자.
1: 24살서부터 와서
0: 네.
1: 지금부터 좀 빨리 해서 좋은 사람 만나서 서른 안에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0: 네.
1: 막 이러면서
0: 네.
1: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상이 너무 이제 이 싱글들도 많고 사람들이 하다가 너무 이제 좌절도 되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옆에서 그런 걸 다 보시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더 급하신 거예요.
0: 아, 우리 아이가 보니까. 일찍 시작해야 되겠다.
1: 네.
0: 조기 교육이 아니라 조기 결혼 뭐 이런 게
1: 도움이라는
0: 게 심각해요. 네.
1: 네,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이 지금 그 저는 이걸 하면서
0: 네.
1: 웬만하면은 그리고 또 어떤 좋은 케이스가 있냐면
0: 네.
1: 이제 그 제가 그 우리 여기 작년에 싱글 파티 있었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 싱글 파티에서는 사실 그렇게 모임이 있을 때는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네. 거기에서 두 팀이, 아유, 한국에서 오신 분들인데, 네. 두 팀이 한국까진 가가지고 지금 결혼에, 이번에 이제 겨울에 결혼하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있어요.
0: 그대를 만나기 위해 나는 태평양을 네. 건넜어. 그래서 미국 대륙을 횡단을 해서, 뉴욕, 뉴저지 가서 만나서 다시 한국 가서 연결이 된, 이야, 그건 진짜.
1: 맞아요. 그리고,
0: 예, 그리고
1: 나이가 한 50, 한 70세 정도 먹은 또 싱글이 있었어요.
0: 네.
1: 그런 사람들은 사실 굉장히 하이클라스죠. 근데 거기에 맞출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 근데 또 2년이 되니까
0: 네.
1: 거기서 또 나이가 뭐 한 몇 살 더 먹으신 이제 거기는 와이프가 사별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독하게 있을 때 만나가지고 네. 얼마 전에 결혼했는데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행복해 보이는데 또 저희들 찾아와가지고 감사하다고 또
0: 식사도 네.
1: 많이 하고
0: 네, 부모들만 속 타요.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만은 없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지금 액션으로 나서셨습니다. 24살 아니면 그 전부터 우리 아이가 빨리 30 전에 결혼해야 하니까 해서 에베네스 결혼 웨딩 서비스를 찾으시는데 6월, 7월, 7월, 8월이 휴가철이라서 결혼할 사람들은 안 보이지만 부모님들이 자주 가시는 곳. 오늘 한기선 대표님 감사합니다. 에벤에셀 결혼 웨딩 서비스 이렇게 해서 찾으면 나오죠? 온라인에
1: 네,
0: 검색하면.
1: 네, 감사해요.
0: 네, 오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알랭 베리에르의 노래 시인을 들으면서 시를 한 편 남기고 갑니다. 프로포즈 김하인. 강보로 갈까요? 산 같은 그대에게 물었더니 그대 깊은 가슴을 쪼개고 갈라 계곡을 열어주더이다. 작은 보급품일지라도 굴렁쇠 몰듯 먼 길 아주 잘 몰아간다면 그리움도 출렁거려지고 등 떠밀며 함께 흘러가는 강물도 오는 법이라고. 그 강물 퍼지는 곳에서 들판으로 누워 낮밤 폭에 사랑하면 곡식 자라고 미루나무가 선 집 한 채 닿을 수 있다고. 그 집에서 강 키워 방목하다 보면 그 간 함께 삶 사라질 수 있노라고. 강 보러 갈까요? 그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프로포즈였다고 그대 내게 말하더군요. Juste quelques amis, quelques parents. On n'a pas alerté les présidents. 우진숙의 투데이 오늘 김경주가 대신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스에지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 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오전 11시 생활해지에 이제 라디오에서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작스러운 교통사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뭐 갖가지 일들. 하다못해 온라인 쇼핑 몇 번 했는데 개인정보 유출돼가지고 집단 소송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도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쿠팡 관련 집단 소송. 한인들의 관심이 높고요. 요 집단 소송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라폴리 루펌의 정준호 변호사님이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교통사고 사건은 물론이고요. 미주 지역에서 진행 중인 쿠팡 집단 소송까지 맡아서 함께 진행 중이고요. 우리가 또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많이 당황하잖아요. 당황하지 않고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법적으로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오늘 또 라디오 생활백서에서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200억 불 승소 그리고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입니다.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이랑 함께할게요. 나폴리 로펌 주소는 360 레치턴 에비뉴 맨해튼 40 스트리트 11층에 있습니다. 플러싱에도 상담 가능한 오피스 있어요. 플러싱 159-15 노던 블러버드. 상담 전화 제일 중요하죠. 917-300-0060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4.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B1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에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 들깨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나갑니다. 아이스 아메리카 간호까지 무료. 오늘 점심 이쯤 되면 무조건 베이사이드 B1이에요. 718-224-4585.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버드, 홀 19 스크린 골프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어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그리고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세요. 또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 빌리전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그리고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번호요, 929-766-0088.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에서 무더위를 날려버릴 시원한 특별 세일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이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하세요. 718-886-3344, 718-886-3354.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이 질렸다면 노던 블러버드 160과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한 사발 어떠세요? 노던 160과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최근에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0: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1: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미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2: 키스뷰티 그룹에서 코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3: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라디오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0: 생활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00억불 승소,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그룹입니다.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도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2: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오늘 지각하셨어요.
2: 네. 예, 맨하탄에서 오다 보니까
1: 네.
2: 아, 왜 이렇게 또 그 공사 구간이 많아서
1: 아, 예.
2: 네. 이제 그 출퇴근 시간을 피해서
1: 네.
2: 이 그 공사 이제 그 뉴욕시 그 교통국 공사 저기 차량들이
1: 네.
2: 10시 이후부터 이렇게 뭐 본격적으로 이렇게
1: 아~
2: 나온답니다.
1: 네.
2: 네. 그래갖고 뭐 출근 그 트래픽은 좀 피할 수 있었는데요.
1: 네.
2: 아, 그, 뭐, 구간마다 이렇게 막 다, 그, 막고 있어갖고, 한 네. 차선을, 한 차선을 막으면 그냥.
1: 뒤로 그냥.
2: 아, 그럼요. 네. 그 뭐, 사고 나는 거랑 비슷하듯이.
1: 네.
2: 네. 네, 그래갖고, 뭐, 시간 정확히 보고, 메아탄에서 출발했는데.
1: 네.
2: 보다 아이고. 보니까 조금 막혀갖고, 아, 좀. 시간 맞춰서 오느라고 뭐 식은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1: 아니 저는 그래도 아. 믿고 기다렸습니다만은 살짝 걱정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네. 오셨습니다.
2: 예예 다행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1: 네. 자 어떤 얘기부터 좀 꺼내 보면 좋을까? 아, 일단은 지금 미국에서 집단 소송 중인 쿠팡 예,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2: 네.
1: 미국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니까.
2: 미국에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죠.
1: 네.
2: 네. 네.
1: 요 이제 진행 상황이랄까요? 뭐 뉴스도 간간이 들리는데.
2: 네. 네. 뭐 저희가 이제 그 미국에서 쿠팡이 미국 회사고.
1: 네.
2: 그 또 미국 그 증시에 성장된 회사다 보니까.
1: 네.
2: 뭐. 매출의 대규모는 이제 한국에서 일어날지 모르지만
1: 네.
2: 미국 본사가 시애틀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상장 회사다 보니까
1: 네.
2: 저희가 그 정보 유출한 분들을 이제 대표해서
1: 네.

0: 저희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예 뉴욕 그 EDNY Eastern District 네 그 연방 법원입니다.
1: 네.
0: 그 브루클린에 있는데 거기서 지금 뭐 소장 제출하고 접수시키고 뭐 소송은 시작됐습니다.
1: 네. 네. 소송을 시작했는데 쿠팡 측에서 아예 이 사건 자체를 미국에서 진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뭐 이렇게
0: 맞습니다. 예. 나 맞습니다. 예, 그 예, 그쪽 입장은 왜 이걸 미국에서 뭐 소송을 해야 되냐?
1: 네.
0: 미국에서 소송을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측이 많아요.
1: 예. 응?
0: 되도록이면 한국에서 소송을 하는 걸 더 원하죠.
1: 법적으로 네. 미국이 더 불리한가 보죠?
0: 법적으로 좀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네.
1: 예.
0: 일단 그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상 액수도 좀 큰 차이가 날 수 있고요.
1: 네. 응?
0: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그 이건 뭐 형사 사건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민사 소송, 네. civil litigation을 하는데
1: 네.
0: 미국에서 이제 그 민사 소송, 이제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게 저희가 하는 게 민사 소송 아니겠습니까? 민사 소송은 저희가 누구를 뭐 감옥에 보내고
1: 응? 네.
0: 그런 뭐 형사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 이런 뭐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교통사고를 내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면은
1: 네.
0: 뭐 저희가 그 사람을 뭐 꼭 감옥에 보내고 영창에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1: 응? 네.
0: 뭐 심한 경우에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그 뭐 제일 큰 예가 음주 운전에
1: 네.
0: 사고를 내셔서 인명 피해가 나면 그런 분들은 감옥에 가세요.
1: 네. 네.
0: 저희가 뭐 감옥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는 안 해도
1: 네.
0: 이제 그거는 이제 경찰이 와서 이제 뭐 다 측정하고 음주 운전 이게 결론이 나면은 감옥에 갑니다.
1: 네.
0: 응? 저희는 이제 민사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민사 소송은 이제 그 금전적 피해 보상이에요.
1: 응? 네.
0: 그렇죠? 민사 소송은 네. 네, 간단합니다.
1: 네.
0: 네. 그 뭐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 피해가 나고 사람이 다치면은 그거에 대한 금전적 피해 보상이죠.
1: 네.
0: 돈이죠, 돈. 응?
1: 네.
0: 간단히 얘기해서. 응? 이 쿠팡도 마찬가지로.
1: 네.
0: 그래서 저희가 민사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 유출 되신 분들에게 이제 금전적 피해 보상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1: 네.
0: 그 아무래도 그 미국에는 뭐 이런 것도 이제 자주 일어나고 이제 그 다 판례가 있기 때문에
1: 예.
0: 그 보상 액수도 한국보다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이제 교통사고도 마찬가지만 이 미국의 민사 소송 제도에는
1: 네.
0: 그 사실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영어로는 이제 디스커버리라는 건데요. 디스커버리.
1: 네.
0: 디스커버리.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응? 저희가 이제 한국에 이제 그 대형 로펌이랑 같이 이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한국에는 이 민사소송 중에
1: 네.
0: 이런 디스커버리 룰이라는 게 없대요.
1: 네. 응?
0: 이 디스커버리가 뭐냐?
1: 네, 뭔데요?
0: 교통사고도 마찬가지고 이 디스커버리가 뭐냐 하면 이제 민사소송을 시작을 하면은
1: 네.
0: 그 상대방의 패를 다 보게 돼 있습니다.
1: 상대방의
0: 네. 패. 그러니까 이제 포커 게임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카드를 이렇게 그 앞쪽에서 옆쪽에서 못 보게 숨기지 안 보이게 하잖아요.
1: 네.
0: 이거를 다 오픈을 해야 돼요.
1: 무조건. 예.
0: 네.
1: 어디까지는 안 보여줄래 이것도 안 되고.
0: 그게 안 됩니다.
1: 예. 네.
0: 디스커버리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소송을 시작을 하면은 이제 뭐 예로 쿠팡에 대해서
1: 네.
0: 쿠팡에 있는 내부 자료를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저희가 다 보게 돼 있습니다.
1: 전부 다.
0: 예. 그게 이제 판사님 오더예요. 이게 그 민사 소송의 하나의 절차인데
1: 네.
0: 그 내부 자료를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응?
0: 우리가 뭐 경찰이나 검찰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하려면 이제 형사 고발을 해서 뭐 TV 보면 막 검찰들
1: 싸가잖아요.
0: 예 검찰들이 막 밴을 타고 와갖고 막 박스를 갖고 와갖고
1: 네
0: 내부 무슨 뭐 컴퓨터니 내부 뭐
1: 문건
0: 예 문건 이런 걸 다 이렇게 박스채로 들고 나오잖아요.
1: 네.
0: 예 미국에서는 예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 예.
0: 이게 무슨 형사 사건이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판사님이 다 오케이를 해야지만 가능한데
1: 네.
0: 민사 소송에서도 그게 가능해요.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저희 변호사가
1: 네.
0: 뭐 쿠팡 본사를 쳐들어가서 저 서류 뭐 컴퓨터를 빼오는 게 아니고
1: 그러니까요.
0: 그들이 회사에서 제출을 해야 돼요. 저희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 봐야 돼요.
1: 예. 응?
0: 그러니까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건 뭐 회의록 있죠. 네, 이사회 회의록 뭐 그 임원진들의 이메일.
1: 네. 응?
0: 이런 거를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어요.
1: 이메일까지 하나하나 다.
0: 당연하죠. 당연하죠.
1: 야.
0: 네. 네.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1: 네.
0: 그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이런 상장 회사들이 있습니다.
1: 네. 네,
0: 상장 회사들이 있는데 이 상장 회사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그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오픈을 해야 돼요.
1: 네.
0: 이거를 안 하면 이게 저기 그 증권 거래법에 위배되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1: 네.
0: 어떤 그 상장 회사가 있었는데 뭐 지금은 다 뭐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그 건강보험 회사 신생 건강보험 회사가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을 하고서 너무 급격하게 이제 그 가입자가 늘고 매출이 늘다 보니까
1: 네.
0: 투자할 겨를이 없었어요. 투자할 겨를이 없어갖고 내부 회계 자료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1: 네.
0: 받을 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나갈 게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게 그 완전히 그냥 그 내부 회계 자료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된 거를
1: 네.
0: 제때 공시를 안 했어요. 투자자들한테.
1: 네. 어? 공시하기가 좀 그랬죠.
0: 네. 공시하기가 좀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그 창업주나 이제 뭐 어떤 그 회사 임원들이 모여서 하루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내부 사정을 공시를 했어요.
1: 네.
0: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었다.
1: 네.
0: 공시한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식이 거의 뭐 한 3, 40%가 폭락을 했어요. 주식이.
1: 네.
0: 그런 걸 발표를 하니까.
1: 예.
0: 아니, 그, 지금까지는 계속 뭐 회사 매출이 늘어나고 뭐.
1: 잘 되는 거.
0: 예, 예,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 다 그, 트러스트 할 수가 없다.
1: 어? 네.
0: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주식이 폭락을 했거든요.
1: 하겠네요.
0: 당연히 하죠.
1: 네.
0: 그래갖고 이제 뭐 개인 투자자서부터 그 기관 투자가들.
1: 네.
0: 뭐 이런 그. 기관 투자가들 하면은 이제 그 펜션 펀드라고 해서 연기금에서 이런 걸 많이 이제 주식에 또 투자를 하는데
1: 네.
0: 그 사람들 주식이 완전히 반토막이 나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1: 어? 소송이.
0: 당연히 소송을 하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죠.
1: 네. 네?
0: 그러니까 증권 소송. 예. 네.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그런 연기금 그 투자 기관을 이제 클라이언트로 둬서 이제 그 건강보험사를 이제 민사소송이죠, 이것도.
1: 네.
0: 이제 수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내부 자료를 다 이제.
1: 보셨어요?
0: 다 봤어요.
1: 네.
0: 응? 다 봤는데, 뭐 엉망인 거예요. 막, 이제 그 임원들, 뭐, 회장, 사장, 뭐, 이렇게 임원들 간에 이제 그 이메일을 보면은, 와, 이거 진짜, 뭐, 난리 났다.
1: 막말.
0: 이거 난리 났다.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하느냐, 막 그런 거서부터,
1: 네.
0: 그런 게 다 이제 오픈이 되니까 이게 결정적인 증거죠.
1: 네.
0: 그들이 언제부터 이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오픈을, 이걸 네. 알면 즉시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1: 네.
0: 그거를 숨기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한 수 빌리언 달러에 이제 보상을 했는데,
1: 네.
0: 투자자들한테. 근데 이것도 이제 쿠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 이제 그 내부 자료, 이메일, 뭐 그 회의록, 이사 회의록, 임원 회의록을 이제 다 보면은 거기에 뭐 어마어마한 게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1: 네.
0: 그들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 취약점도 알 수 있었을 거고,
1: 네.
0: 그 이제 그 고객 정보에 대한 취약점도 알고 있었을 텐데 그거 알고 있었으면 투자를 해야죠.
1: 응? 네.
0: 방지를 해야죠.
1: 네, 보완을
0: 하고,
1: 네,
0: 강화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 게 이제 큰 문제를 저희가 이제 삼을 수가 있죠.
1: 왜 안 한, 그냥 비용 차원에서.
0: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비용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1: 네.
0: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디스커버리거든요. 교통사고도 이제 똑같아요.
1: 네.
0: 디스커버리라는 이제 소송을 시작하면은 보험사가 디스커버리를 하고.
1: 네.
0: 뭐 저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뭐 디스커버리 할 거는 없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뭐 보험 가입 액수, 보험이 뭐 추가로 있는지 뭐 그 정도인데,
1: 네.
0: 이제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들이 하는 디스커버리는 이제 뭐 의료 기록을 띈다든가,
1: 네.
0: 아니면 그 교통사고가 나면은 보험사에서는 예전 치료 기록, 사고 기록,
1: 네.
0: 뭐 아니면 뭐 직장 종업원 상의 클레임이 있었는지, 직장에서 다쳤는지,
1: 네.
0: 어? MRI를 찍었는지, 수술을 했는지, 어? 의사 소견서, 어? 이런 거를 다 이제 그 받게 저기 요청을 하고 다 받게 돼 있어요.
1: 네.
0: 그래갖고 이제 교통사고는 이런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쳐서 다 폐를 오픈을 해야 돼요. 어?
1: 네.
0: 그러니까 저기 그건 뭐 법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의 이 디스커버리 룰은 되도록이면
1: 네. 응?
0: 소송까지 가지 마라.
1: 아, 사실 그
0: 아니 그러니까 재판까지
1: 아.
0: 소송은 하되 이 네. 디스커버리는 소송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과정인데
1: 네.
0: 되도록이면 재판까지 가지 마라.
1: 네.
0: 응? 이런 취지에서 이 디스커버리 룰이 있는 겁니다.
1: 사실관계를 응? 따져서 어디가 잘못인지.
0: 다 이렇게 패를 오픈하면은 상대방이 무슨 카드가 있는 줄 알고 나도 무슨 카드가 있는지 아니까
1: 네.
0: 협상을 할 수 있어요.
1: 아, 응? 예, 예.
0: 협상을.
1: 응? 네.
0: 그래서 이제 그 다 이렇게 오픈을 하면은 우리의 우리 사건의 약점, 장점을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도
1: 네.
0: 알고 있고 상대방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1: 네. 응?
0: 협상을 해서 합의가 되면 뭐 소송은 뭐 계속 진행을 하되 재판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요.
1: 네.
0: 재판은 굉장히 리스크가 커요. 응? 배심원들은 저희는 학생은 항상 얘기를 하는데 럭비공 같대요. 축구공이
1: 아,
0: 아닙니다. 예, 뭐 농구공, 축구공이 아니고 럭비공 이렇게 생겼잖아요. 네. 그건 이렇게 땅에 던지면은 이게 진짜 얼로 칠지 몰라요.
1: 네.
0: 그렇죠? 뭐 축구공이나 농구공은 땅에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네. 직선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배심원들은 진짜 예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1: 네.
0: 우리도 리스크가 있고 보험회사에서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해고 피해서 디스커버리 과정을 거쳐서 폐를 다 오픈하고
1: 네.
0: 음? 우리가 교통사고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수를 했는데
1: 네.
0: 보니까 우리 의뢰인 분께서 전에 교통사고가 다수가 있으시고
1: 오, 예.
0: 치료 기록이 있으시고 MRI 찍으신 게 있어요.
1: 응?
0: 근데 요번에 또 다치셨어요.
1: 네.
0: 예전에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그렇죠. 사고 나면 교통사고 뭐 뉴욕 뉴저지는 사고 다발 지역이어서
1: 네.
0: 사고 자주 납니다. 근데 뭐 또 날 수도 있는데 이걸 무슨 뭐 보험 사기가 아니라 교통사고 나서 다쳤으면 또 뭐 변호사 의뢰에서 이제 소송해서 피해 보상 받으셔야 되는데 봤더니 이제 그래서 저희가 항상 첫 인터뷰 이제 상담할 때 물어봅니다.
1: 네.
0: 전에 사고 기록이 있으셨는지, 치료 기록이 있으셨는지,
1: 네.
0: 사고 기록이 있어도 아무 뭐 숨길 필요가 없어요. 뭐 이게 뭐 창피할 게 없습니다.
1: 네. 응?
0: 저도 뭐 예전에는 뭐 매년 사고가 났어요. 맨하탄 왔다 갔다 하면 뭐 옐로 캐브가 뒤에 들이받고 뭐 아유. 하여튼 사고 요즘은 좀 뜸한데
1: 네.
0: 저도 뭐 교통사고 변호사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사고가 났거든요. 근데 사고가 나도 본인이 사고를 낸 건 저희는 관심이 없어요.
1: 네.
0: 아니 물론 뭐 본인이 사고를 내도 뉴욕 뉴저지 노폴트 법이 있기 때문에
1: 네.
0: 가해자건 피해자건 구분을 안 하고 사고 나서 다쳤다고 뭐 생각하시면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받으실 수 있어요.
1: 네.
0: 본인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 받으시는 겁니다.
1: 네.
0: 치료 받으시고 당연히 가해자는 뭐 치료를 받으셔도 보상은 없으시겠죠. 근데 이제 피해자분들은 뭐
1: 보상을
0: 예,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보상이 가능하니까 보상 네. 받으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근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가해자 분들은 치료를 많이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MRI도 뭐 잘 안 찍으시고
1: 보험료가 올라갈까 봐
0: 그런 네. 염려도 있으신 것 같고 그래갖고 치료를 안 받으시는데 제가 항상 물어보는 게 이제 치료 받고 보상 받으신 적이 있으시냐? 네. 몇 년도에 몇 년 전에 사고가 나신 게 있느냐? 저희가 알아야 됩니다. 저희가 알아야지만 변호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예, 저희가 알아야 되는데 보험 이제 그 보험사도 다 조회를 해요.
1: 네.
0: 예전에 사고 기록이 있는지 치료 기록이 있는지 그래갖고 이제 다 이제 디스커버리 과정을 통해서 다 그런 뭐 치료 기록 사고 기록을 다 뭐 경찰 리포트니 다 띄워볼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제 사고 기록이 있고 다치신 데를 또 다쳐서 MRI를 또 찍었다. 그러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예전 의료 기록, 치료 기록, MRI 결과랑 요번에 다치신 거를 비교를 해서
1: 네.
0: 별반 차이가 없으면은 아, 보험회사에서는 완전 로또 맞은 거예요.
1: 아.
0: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주 굉장히 그 뭐 보상을 안 해주든가 아니면 적게 해줄 만한 그 엑스큐스를 찾은 거죠.
1: 네.
0: 그들 입장에서는 아 이건 뭐 우리 사고로 다친 게 아니라
1: 증명할 수가 없다.
0: 예전 네. 사고다.
1: 네.
0: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보상 액수를
1: 낮추려고
0: 합니다.
1: 네. 응?
0: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협상을 하고 합의를 보는 거지. 뭐 이런 케이스를 갖고 이제 뭐 재판을 갔다. 이런 케이스는요 재판 가면 굉장히 불리해요.
1: 네.
0: 배심원들 6명 앉혀놓고, 그 보험회사에서 예전에 사고 나셔서 이렇게 다치신 거, 그리고 기억이다. 별반 차이 없는 거를 배심원들한테 이제 막 슬라이드로, 파워포인트로 네. 슬라이드로 막 띄우고 다 보여주고, 또 닥터를 부릅니다.
1: 네. 응?
0: 닥터를 불러서, 보험회사에서 닥터를 네. 불러서, 또 이거는 뭐 요번 사고로 다친 게 아니고 예전 사고다 이렇게 막 전문가 소견을 내면은 배심원들이 잘못하면은
1: 다 보험에서 편을 들겠네요.
0: 당연하죠. 네. 기각이 돼요. 기각. 패소를 해요. 재판에서 패소하면은 일불도 못 받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1: 그러면 그런 소송은 아예 시작을 안 해야 되겠네요.
0: 아니 뭐 시작은 하셔도 되는데 네. 다치셨으니까 치료 받으셔야죠.
1: 네.
0: 뭐 근데 그런 그 다수의 사고 기록이 있고 치료 기록이 있는 분들은
1: 네.
0: 재판하시면 안 돼요.
1: 아, 네.
0: 재판하시면 안 돼요.

0: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많으시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mil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1: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2: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생활 백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200억 불 승소 그리고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입니다. 나폴리 로펌 소속의 정준호 변호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917-300-0060번입니다. 아까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의뢰인의 그 이전 사고 기록 같은 것도 변호사님은 다 얘기를 해야 된다 하셨거든요.
2: 네, 다 오픈을 해주셔야 돼요.
1: 다 나오니까.
2: 네, 그렇죠. 네. 어차피. 그리고 저희가 알고 있으면 저희가 변호를 해드릴 수 있는데,
1: 네.
2: 그 저희가 모르면은 저희가 변호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2: 네, 저희가 이제 다 뭐 그런 예전 뭐 기록 사고 뭐 의료 기록을 다 알면은
1: 네.
2: 충분히 변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계속 다시 돌아가서 그 디스커버리,
1: 네.
2: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저희가 그 내부 그 이제 그 이런 그 쿠팡 같은 큰 소송에는 내부 회의록, 내부 네. 자료를 다 이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민사 소송에도 불구하고 그래갖고 이제 그걸 이제 한국에서는 그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1: 네.
2: 이런 그 민사 소송에서 그렇게 내부 회의록이라든가 이제 그 내부 자료, 이메일 같은 걸 다 이제 그 요청할 수가 없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가능하거든요.
1: 네. 어?
2: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런 걸 다 오픈을 하면은 자기들의 이제 그 약점을 알 거 아니에요.
1: 해를 다 까보이는.
2: 해를 다 까보이고 이거를 만약에 소송을 갔을 때 합의를 안 해주고
1: 네.
2: 소송을 갔을 때 그 배심원 앞에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은 배심원들이 진짜 이거 완전히 그냥 그 이런 회사가 다 있나 해갖고 완전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그 판결을 낼 수가 있어요.
1: 네.
2: 두려운 거죠. 그렇죠?
1: 네.
2: 그러니까 이제 그 협상을 해서 이제 합의를 보는데 이제 교통사고도 이제 마찬가지고
1: 네.
2: 그리고 이제 그 디스커버리 과정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일단은 그 상대방의 패를 다 본 후에
1: 네.
2: 내부 자료를 다 본 후에 이제 교통사고 같은 거는 이제 그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의뢰인의 저희 의뢰인의 뭐 예전 사고 기록, 치료 기록 뭐 이런 걸 다 이제 받아본 후에 그 다음 과정이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1: 네.
2: 데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1: 데포지션. 네. 네.
2: 아니면 EBT, Examination Before Tria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 한 소송 중에 한 중간 지점에 정도 해요.
1: 네.
2: 그러니까 디스커버리를 통해서 일단 그 상대방의 패를 다 봐야 됩니다.
1: 네.
2: 그걸 다 보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질의응답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1: 네.
2: 데포지션이라는 게. 근데 또 그게 매우 중요해요.
1: 약간 청문회 같은 건가요?
2: 청문회입니다.
1: 네.
2: 지금 그 한국 쿠팡 그 오너
1: 김범석.
2: 예. 네. 그분이 뭐 국회에서 이렇게 그 출석 요구를 해도 지금 안 나가고 있잖아요.
1: 네.
2: 거기 이제 뭐 외국인 그 라저스인가요? 대표,
1: 네.
2: 대표이사는 이제 그 통역을
1: 동원해서
2: 이제 국회에 출석을 했는데 그 여기 그 동포분이더라고요. 그 김범석
1: 네.
2: 그 의장인가 하여튼
1: 네.
2: 그 오너는
1: 네.
2: 지분이 뭐 한 10% 있는 거 있다고 하는데 그분은 안 나갔거든요.
1: 네.
2: 한국 국회에는 출석을 안 했는데
1: 네.
2: 미국에서 이제 저희가 민사소송을 지금 시작을 했는데
1: 네.
2: 디스커버리가 이제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내부 이제 뭐 회의록이나 이런 걸 다 받아본 후에
1: 네.
2: 저희가 데포지션이라는 거를 통해서
1: 네.
2: 저희가 그분을 인터뷰를 할 수가 있어요. 청문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아, 난 이래서 못 나간다 뭐 이런 건 안 되나요?
2: 할 수가 없어요.
1: 예.
2: 예. 뭐 법정에서 판사님이 하라 명령하면 그거는 피할 수가 없어요. 꼭 나와야 됩니다.
1: 뭐 이런저런 핑계를 뭐 해외 네. 근무를 하고 이러니까 안 나왔잖아요.
2: 안 나오면 큰일 나요, 미국에서는.
1: 네. 네.
2: 이분 트럼프 대통령도 데포지션을 하셨어요. 민사소송에 몇 건이 휘말려갖고,
1: 네.
2: 그 이제 의뢰인, 그 원고 변호사들이, 그거는 뭐 법정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거거든요.
1: 아, 네.
2: 변호사 사무실에서
1: 네.
2: 이제 모여서, 때로는 그거 이제 뭐 저기 녹화도 합니다. 비디오로 이제 촬영도 하는데
1: 네.
2: 이제 거기에 이제 그러니까 그 상대방,
1: 네.
2: 응? 가해자가 나오고,
1: 네.
2: 가해자 측 변호사들이 나오고,
1: 네.
2: 우리 변호사들이 나가고, 또 거기서 이제 또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court reporter라는 사람이 나와요.
1: 네.
2: court reporter가 나와서 이제 뭐를 하냐 하면 속기록.
1: 아, 네. 다 적어요.
2: 대화를, 그러니까 질문이랑 답변을 다 이제 그 기록을 해요.
1: 네.
2: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그게 또 책자가 나오는데 그게 또 매우 중요해요.
1: 네.
2: 응? 트럼프 대통령도 하셨어요.
1: 네.
2: 어? 뭐, Fifth Amendment라고 해갖고 뭐 이제 본인 사건은 본인이 이제 그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또 있거든요.
1: 네.
2: 응?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꼭 거기 이제 출석을 해서 질문에 잘 임해야 됩니다. 다 그거 하기 전에 막 다 선서하고
1: 네.
2: 거기서 또 거짓말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건 또 위증이 돼요. 위증.
1: 네, 위증죄는 심각하죠.
2: 아, 뭐 미국에서는 뭐 위증했다고 해서 뭐 때로는 뭐 요즘은 뭐 세상이 바뀌어갖고 뭐 형사처벌도 뭐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위증도 굉장히 심각한 범죄예요.
1: 네.
2: 그렇죠?
1: 네,
2: perjury.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이제 민사소송을 하면은 저희가 그 다 뭐 대표이사 그 이제 그
1: 다 부를 수 있는
2: 다 부를 수 있습니다.
1: 네.
2: 저희가 그 내부 자료를 보고 저희가 필요한 사람들은 다 불러서 그 청문회를 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네. 판사님이 참석은 안 해요.
1: 네.
2: 판사님 없이 변호사들끼리 이제 그런 걸 하는데 교통사고도 똑같은 과정이 있어요.
1: 네.
2: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하셨고 모든 이제 그 민사소송에는 디스커버리 소송 과정에 데포지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또 중요합니다. 응?
1: 네.
2: 이제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 소송을 교통사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데포지션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뭐 날짜 잡아놓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 네.
2: 이 데포지션이라는 게 그 교통사고는 이제 뭐 크게 큰 틀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해요.
1: 네.
2: 개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1: 네.
2: 뭐
1: 어디까지?
2: 그러니까 뭐 어디서 태어나셨고 미국에선 언제 오셨고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으셨고 그동안 어떤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셨고 가족관계는 어떻고 굉장히 상세하게
1: 아니 교통사고에 대해서 그것까지 다 얘기해야 돼요?
2: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1: 네.
2: 예. 일단 그들 입장에서는 여기 이제 나오신 분이 당사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1: 아, 네네.
2: 그런 거 차원에서.
1: 네.
2: 근데 그들이 이 질문 플러스 모든 질문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1: 다 알고 확인차. 예.
2: 그게 거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1: 거기서 거짓말하면 큰일 나겠네요.
2: 다 알고 나오는데 거기서 거짓말을 하면은.
1: 네.
2: 큰일 나는 거죠.
1: 예.
2: 뭐 위증죄로 뭐 처벌 같은 건 안 받으셔도 문제는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건의 치명타를 입는 겁니다.
1: 불리해지는 거죠.
2: 굉장히 불리해지는 거예요.
1: 네.
2: 어? 굉장히 그들이 모르는 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1: 네.
2: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인 인적 사항 그거 거의 뭐 한 30분, 1시간 물어볼 때도 있어요. 또 한국말로 얘기하셔도 돼요. 어?
1: 네.
2: 한국말로 얘기하시면 또 그걸 또 영어로 또 이제 통번역을 해야 되니까 뭐 미국 사람들보다 한 두 배로 시간이 잡아먹습니다.
1: 응? 네.
2: 근데 이제 그런 굉장히 자세한 개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 물어본 다음에는 두 번째 중요한 게
1: 네.
2: 교통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1: 네.
2: 예, 그 당시 어디서 어디를 가시다가 어떻게 사고가 나셨고 그날 뭐 날씨가 어땠고 교통상황이 어땠고 그 사고 나신 뭐 길 이름 그러면 당연히 뭐 길 이름은 아셔야 되고 거기 뭐 신호등이 있었는지 스탑사인이 있었는지 뭐 교통량이 어땠는지 굉장히 또 자세하게 물어봅니다.
1: 네.
2: 응? 응?
1: 네.
2: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는 오케이 교통사고가 나셔서 어떤 저희는 이제 상해 소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네.
2: 그들이 이제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은 사고가 나서 언제부터 어떤 치료를 누구한테 얼마나 자주 받았는지. 제가 볼 때는 개인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뭐 한 20%. 그다음에 이제 교통사고 정황에 대해서는 한 40%.
1: 네.
2: 그리고 이제 사고 나서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는지가 한 40%인데 이것도 굉장히 자세하게 물어봐요.
1: 네.
2: 그러니까 진짜 뭐 이런 데포지션 어떤 분들은 사고 나고 몇 년 후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1: 네.
2: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2: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데포지션 하루 전에 이게 또 날짜는 잡아 놓고 하루 전날 뭐 한 12시, 1시, 2시 경에 이게 확정이 됩니다. 하루 전날. 네.
1: 미리 뭐 사전에 공부...
2: 사전에 이제 뭐 날짜는 잡아놓되
1: 네.
2: 하루 전날 이게 확정이 되거든요.
1: 네.
2: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짜증 내시는 분들도 계세요.
1: 그렇고
2: 다 뭐 회사에 얘기하고 오프데이 받았는데 하루 전날 이게 캔슬이 될 수도 있거든요.
1: 네.
2: 캔슬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빨리 진행을 하고 싶죠.
1: 네.
2: 저희가 준비할 게 그렇게 별로 없어요. 준비는 보험회사 변호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얘들은 이제 뭐 보통 첫 번째 잡힌 날짜에는 거의 안 갑니다.
1: 아, 일단.
2: 네. 네. 그리고 뭐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기를 해서 이제 하루 전날 확정하고 가는데 제일 이제 그들이 이제 캔슬하고 연기하는 이유는 그들이 준비가 안 돼서 연기를 하는 거예요.
1: 다 알고 가야 되니까.
2: 다 네. 알고 가야, 스터디를 네. 하고 가야 되니까.
1: 네.
2: 그들이, 경찰 리포트도 다 이제 빼서 이제 스터디를 해야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1: 네.
2: 그리고 중요한 건 예전 그러니까 치료 기록, 의료 기록, 예전에 사고가 났으면 예전 사고 기록, 옛날 폴리스 리포트 이런 걸 다 뽑아서 스터디를 하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준비가 안 됐으면 연기를 하는 거예요.
1: 네.
2: 근데 이제, 그래갖고 이제 하루 전날 이게 확정이 되면은 저희가 준비를 해드려야 돼요. 예상 질문도 드리고
1: 네.
2: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나셨고 그날 뭐 다 저희가 이제 기억을 되살려 드려야 돼요. 기억을 못 하세요.
1: 혹시 현장에서 데포지션 하면서 변호사님을 쳐다보고 그때 이게
2: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그건 네. 불가능합니다. 예. 이제 데포지션을 가시면은 이렇게 뭐 쓴 걸 갖고 다 기억으로 하셔야 돼요.
1: 아, 네.
2: 써 갖고 가서 읽으셔도 안 되고 노트를 보셔도 안 되고 그 현장에서는 변호사한테 이렇게 바로 옆에 앉아 있지만
1: 네.
2: 변호사한테 이제 자문을 구한다든가 그게 불가능하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휴식 기간은 뭐 본인이 원하시면 아무 때나
1: 잠깐
2: 휴식은 나가셔서 이제 변호사랑 이제 우리 변호사랑 상담을 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질문이 들어오면은 그 질문의 답을 끝내고 휴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1: 네.
2: 질문을 받았는데 잠깐 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 네.
2: 질문이 들어왔으면 그건 답변하고 이제 나가서 이제 변호사랑 상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절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1: 네.
2: 거짓말, 기억이 안 나시면 기억이 안 난다고는 얘기하실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1: 네.
2: 당연히 우리가 무슨 로봇가 아니고 컴퓨터가 아닌 이상 다 기억은 못 합니다.
1: 네.
2: 기억이 안 난다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포지션 하시는 분들은요. 아마도 거의 이런 말을 많이 자주 쓰셔야 됩니다.
1: 아, 네네.
2: 거의, 아마도, 제 기억상으로는,
1: 네.
2: 왜 그러냐면, 그거는 벌써 이게.
1: 아닐 수도 있고.
2: 아닐 수도 있을 수도
1: 네.
2: 있잖아요.
1: 네.
2: 근데 뭐 단정적으로,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1: 네.
2: 기억이 가물가물 하면은, 제 기억으로는 뭐 다 다 확실치는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1: 네.
2: 여기서 이제 제일 큰 문제가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의뢰인 분 중에
1: 네.
2: 굉장히 큰 사건인데 굉장히 큰 상대방이 뭐 보험이 진짜 몇백만 불이고 이분도 뭐 굉장히 심하게 다쳐갖고 이제 큰 수술도 하셔갖고 저희가 기대가 굉장히 크셨는데 예전에 다친 거를 저희한테 오픈을 안 했어요.
1: 왜 안 했을까요?
2: 모르죠. 모르죠. 얘기를 안 하셨는데 이분께서 현장 그 이제 그 보험사 변호사가 이제 물어보는 질문에 뭐 질문을 했죠. 예전 네. 뭐 다치신 데가 있으시냐 없으시냐 없었다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0: 네. 어? 아마 그들, 또
2: 근데 그들은 다 알고 나온 거예요.
0: 다 조사해서.
2: 조사해서. 네. 어?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 된 거고 위증이 네. 된 거고.
0: 네.
2: 이 deposition 하는 이유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알고 나와요, 그 사람. 답이 다 있어요.
0: 네.
2: 어?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변호사가 이제 deposition에 나와서 이제 관찰하는 거는 이 사람 말하는 게 신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차 나오는 겁니다.
0: 네. 하나가 그렇게 거짓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왜 그러냐면 거기서 이제 그거를 이제 확인을 왜 하냐 하면 이제 deposition이 끝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을 하거든요.
0: 아, 네.
2: 사실 관계가 다 확인이 됐으니까 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협상을 하고 잘하면 합의가 되는데 deposition에서 거짓말을 해버리면요 그 사람들은요 협상을 안 해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 봐라 이거는 신뢰성 제로 이거는 무조건 소송의 종점 재판까지 끌고 가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버립니다.
0: 네.
2: 그래갖고 재판에 가서. 이런 deposition에 이렇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신뢰성 제로다.
0: 네.
2: 하나부터 열까지가 거짓말일지는 몰라도 거짓말 가능성이 있다.
0: 네.
2: 아프다는 것도 거짓말 가능성이 있다. possibility가 있다.
0: 네.
2: 이런 의문점, question mark를 배심원들한테 심어줍니다.
0: 예.
2: 그러면 케이스가 날아가는 거예요.
0: 그럼 배심원들도
2: 아 이게 긴가민가 이렇게 되죠. 어? 네. 이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다친 것도 이건 뭐 아프다고 하는 것도 이건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돼요.
0: 네.
2: 어? 그러면 케이스가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0: 거짓말
2: deposition에 가셔서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0: 네.
2: 사실 물론 이렇게 선서를 하고 이제 사실대로 얘기를 이제 그 임해야 된다는 것도 있죠.
0: 네.
2: 그러니까 거기 가셔서 사실대로 기억되는 대로 얘기를 하셔야지 뭐 기억에도 안 나는 거를 막 뇌를 짜갖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이거를 수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0: 예.
2: 이거는 그 완전히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그냥 그날 데포지션 끝나고 사무실 가서 파티를. 샴페인 파티하는 날입니다. 어?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0: 예.
2: 이걸 재판 협상을 안 하고 합의를 안 보고 재판을 끌고 가서 이 사람을 그냥 죽사발을 만들어버리고 케이스를 디스미스 패소를 시킬 건더기를 찾은 거예요.
0: 예.
2: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하시면 안 되고요. 어?
0: 혹시 앞두고 계신 분들
2: 네네. 예, 데포지션 앞두고 계신 분들은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거의 아마도 아, 뭐 기억이 긴가민가하다. 기억이 안 나면 뭐 안 난다고 얘기하셔도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0: 혹시 답변을 거부합니다. 이거 돼요?
2: 모른다. 어? 네. 모른다도 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뭐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인간이요. 컴퓨터가 네. 아닌 이상.
0: 그렇죠.
2: 어?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이것도 아주 굿앤서입니다. 굿앤서.
0: 네.
2: 어? 이거를 뭐 그냥.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0: 네, 사실대로.
2: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0: 포지션에서?
2: 케이스 날아갑니다. 그냥 아무리 조건에서 좋은 사건이라도 예, 그 이렇게 데포지션 가서 디스커버리 과정에서
0: 네.
2: 거짓말 하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끝. 집에 가셔도 돼요. 끝. 얼마나 억울해요. 이렇게 다치셨는데
0: 시간 끌어서
2: 예, 시간 내서 이제. 치료도 많이 받으셨고
0: 예.
2: 어? 상대방이 아, 뭐 보험이 좋다고 해서 기대도 컸는데 어? 가서 말 한번 잘못해갖고 케이스가 그냥 뭐 100만 불짜리 사건이 뭐 5만 불 10만 불 돼버리면 응?
0: 네.
2: 굉장히 억울하죠.
0: 그렇죠.
2: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0: 네. 오늘은 교통사고 소송에서 deposition이 뭔지 요거를 이제 앞두고 계신 분들은 진짜로 절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사실 그대로 얘기하는 건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 오늘 진짜 덕분에 제대로 기억을 하게 됐습니다.
2: 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0: 끝으로 그 쿠팡 집단 소송 관련해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지금 하면 늦었나요? 해도 되나요?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2: 네. 연락 주세요. 저한테.
0: 네.
2: 저희가 뭐 소송은 시작을 했지만 네.
0: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디스커버리 과정은 아직 아닌 거죠?
2: 아직 뭐 지금 소송 중인데. 네. 네. 지금 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0: 네. 네. 자, 집단 소송에 동참하고 싶다. 쿠팡 관련해서 개인 정보 유출됐는데 미국에 거주하신다. 그러면은 전화를 드려요.
2: 네, 전화 주세요. 네. 네.
0: 나폴리 로펌 전화번호입니다. 917-300-0036번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나폴리 로펌의 주소는 360 렉시턴 에비뉴 맨해튼에 있고요. 40 스트리트 11층에 있습니다. 플러싱에도 상담 가능한 오피스 있어요. 플러싱 159-15 누던 블러버드에 있습니다. 정준호 변호사님이고요. 전화번호 917-300-0060번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소송이나 이 법정 용어 같은 걸 제대로 배워보겠어요.
2: 네.
0: 특강을. 진짜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유익한 예. 시간이었습니다.
2: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200억 불 승소, 25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하는 법률 그룹 나폴리 로펌의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셨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서 미국에서 집단소송 관심있다. 이것도 무슨 소송한다고 돈 들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문의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917-300-0060번입니다. 라디오 생활백서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케이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릴 하이트론스의 핫썸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 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 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유저지 201941-0024, 뉴욕 플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유저지 한인 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약 팰리세이지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 브레인 바디 두 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내추럴 영 브레인 바디 2 플러스 1 세일.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4: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농담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주 수요일 3차 TV 토론을 앞두고 당대표 후보들 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김희성 후보는 지난 주말 강원과 TK에서도 승리를 하면서 정청래 후보와의 누적 표차는 1.45%포인트로 벌어진 상태죠. 하지만 당원의 절반 이상 절대적인 숫자가 있는 호남과 수도권이 최대 승부처여서 마지막까지 결과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잠시 후 1부 철의와 헌기에서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고요.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은 처음으로 훈련병 신분으로 신병 교육을 받게 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나서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듣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0: 예, CBS 박종현 판승부, 철이와 영희를 하는 월요일입니다. 자, 일단 철이를 맡고 있는 성실의 아이콘 장성철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박종현 앵커님. 후회하지 마세요.
0: 예, 역시 사회생활 잘하시는 분들. 예, 역시 훈련된 멘트. 자, 그리고 오늘 영희가 네. 사라졌어요. 영희 대신 이분이 오셨습니다. 하원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하원기입니다. 장성철 소장님이랑 묶여서 영광입니다. 자리 비우면 안 되는데, 근데. 자리 비우면 안 되는데.
0: 장성희 파트너인 게 굉장히 영광입니까?
3: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이죠. 요즘에 하원기 대변인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예. 화제가 되고 진영 내에 파급력이 대단히 커요. 영광이에요.
0: 저한테도.
3: 묻어가고 있습니다.
2: 그럼 초반인데.
3: 글도 많이 올리시고. 그걸 보고 저도 방송에서 인용하고.
0: SNS.
3: 네.
0: 지금 길어 근데 좀 짧게 해주세요. 3분의 2
2: 요새 그 짧게 쓰면 정청래 그 후보처럼 아련 몽롱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주장을 적고 논리를 직조하는 게 아니라 예. 그냥 포스터 쓰듯이 그렇게 하면 또 그건 또 너무 생각 없다고 또 비난하더라고요.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언저리 예편단신 우신이 박우신 기자 어서 오시고요.
4: 네, 안녕하십니까.
0: 자, 일단 좀 더위가 약간 수그러드는 것 같은데 그 민주당 전당대회는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인천, 강원 그리고 TK 지역에서 결과가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4: 네, 김혜석 후보가 주말 순회 경선을 싹쓸이했습니다. 토요일 제주 인천에서 47.75%로 정청래 후보 42.08%를 5.67%포인트 차이로 이겼고요. 어제 강원, 대구, 경북에서도 김혜석 후보가 48.54%로 정 후보 44.40%를 이겼습니다.
0: 예.
4: 누적 순위도 바뀌었는데요. 김민석 후보가 95,821표로 46.01% 선두였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92,735표로 44.53%로 표 차이는 3,086표에 불과합니다. 득표율도 1.48%포인트 정도밖에 나지 않는데요.
0: 예.
4: 송영길 후보는 9.47%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정청래 후보가 조금 앞섰는데 김민석 후보가 이번 연승으로 역전을 한 모양새였고요. 다만 아직 전체 권리당원 표심의 30%만 공개된 만큼 대세가 굳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
0: 예. 이제 해석하는 쪽에서는 이제 추세가 이미 끝났다. 한편에서는 아니다. 지금 반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주장입니다. 토요일 제주 인천에 이어서 주일 일요일 강원 TK 쪽 모두 김민수 후보가 이제 1위를 다시 탈환했는데 하원기 대변인.
2: 저는 그 결과는 예상 범위 내였습니다.
0: 예.
2: 지난주에도 일단은 정청래 대표께 정청래 후보께 유리한 전장이라고 평가받는
0: 예.
2: 충청 부울경에서 충분히 이기질 못했기 때문에 기세가 꺾였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점점 득표는 벌어질 거고 실제로 0.99%포인트에서 조금 더 벌어진 거긴 하지만 벌어진 건 벌어진 거니까요.
0: 예.
2: 추세선을 봤을 때는 호남까지 이런 게 이어질 거라고들 다들 보고 있고 정청래 후보께서 뭔가 모멘텀을 못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노사모, 뭐, 어게인 이런 것들도 이게 사실.
0: 어머니 도와주세요.
2: 어머니 도와주세요도 설명을 지금 드리면 그게 원래 정동영 후보의 구호였다고 하더라고요. 2009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0: 예.
2: 보궐선거가 열렸는데
0: 예.
2: 그때 당시에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한 정동영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어머니 정동영입니다. 이걸 걸었다고
0: 예, 맞아요.
2: 하더라고요.
0: 포스터 있었어요.
2: 예,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닌가 하는 건데 또 정통이랑 노사모랑은 또 약간 결이 다르지 않습니까?
0: 예.
2: 그래서 캠페인의 일관성 같은 것도 좀 부족하고 이래서 이게 계속 앞으로 순회 경선에서도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일주일 남았어요. 장 소장님.
3: 끝났다니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0: 저희가 썸네일로 이미 고진했습니다. 장 소장님.
3: 흐름은 끝났다 이렇게 보여지고
0: 예.
3: 저희들은 한꺼풀 벗겨서 이제 보잖아요. 하원기 대변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유리했던 지역들에서 접전이었다면 앞으로 조직과 여러 가지 바람에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것도 없다라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고
0: 예?
3: 저는 1순위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50% 넘어서 끝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 얻은 김민석 후보의 득표율이 47.75, 48.54예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50% 가까이 지금 가고 있거든요.
0: 예?
3: 40, 44, 45에서 지금 2, 3% 정도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를 하는 호남 지역에 있는 권리당원분들은 야 이거 2순위표까지 하면은 이거 또 뭐 경선 불복이네. 사실상 내가 이겼네. 이런 소리가 반대측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 확실하게 좀 몰아줘야 되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새 불리함을 흐름의 불리함을 정청래 후보도 연설 중에 나타낸 것 같아요.
0: 어디서 나타났죠?
3: 노래를 불렀습니다.

0: 너무 그거 유튜브 썸네일 같은 비평이라서.
1: 한파승과 정론 한파승.
0: 네, 그러니까요. 위대한 CBS에서 예. 그렇게 하기엔 좀. 근데 실제로는 흐름에 동의가 되는 게. 예. 정청래 후보 쪽에서 만들어내는 이슈나 이런 것들이 부정적이에요, 다들. 그러니까 최민희 후보 뭐 별도의 후보지만 어쨌든 팀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2: 팀 정청래.
0: 일주일 동안 만들어낸 어떤 이슈, 노이즈들이 굉장히 유권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형태의 잡음들이 많았습니다.
2: 예.
0: 이를테면은 뭐 눈이 안 보이는 서미아 후보 악수 패싱하고
2: 맞아요.
0: 막 같은 당 후보 연설하는데 야유하고 결정적으로 최근에는 뭐 언론 취재하고 있는데 그걸 보좌진들이 카메라로 막고 그거는 하면 안 되는 일이거든요.
2: 오마이뉴스였어요.
0: 오마이뉴스.
2: 오마이뉴스 카메라. 자, 우리 오마이뉴스의 노조현장 한 말씀 해주세요.
3: 저희가 어쨌든 현장에서 그런 사안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2: 네.
3: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요.
2: 사실 진짜 심각한
3: 네.
2: 얘기예요.
3: 네. 네. 네. 왜냐하면은 그 전당대회 공간이잖아요.
2: 그러니까
3: 그 공간에서 누구를 찍든 무엇을 하든 언론사 카메라에게 허락된 취재가 허용된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서 특정한 후보가 너무나 집중 조명되고 있기 때문에 불편감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최고위원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후보를 찍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2: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금 현재까지 있으니까.
3: 네. 그리고 어쨌든 많이 뉴스가 이미 된 상황이었고 그 후보만이 아니라 다른 후보도 다 찍고 보도도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와중에 보좌진이 그거에 대해서 특정 언론사 카메라가 뭘 찍고 있는지 LCD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2: 아니 근데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나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3: 그러니까 저희 카메라에 보면은 뭘 잡고 있는지가 LCD 창에 보이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3: 그게 뭘 찍고 있는지까지 와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좌진들이 자꾸 감시를 하니까 왜 감시하느냐라고 하는 항의에 응대도 안 하고 어디서든지 밝히지도 않고 그러면서 그럼 저 감시하는 저 사람들이 누군지라고 찍었다는 이유로 종이 같은 걸로 막으면서 찍지 마라 하는 거가 이걸 취재 방해가 아니라고 하는 건 그게 조금 더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0: 아니, 게다가 보론을 하자면 네. 그분의 소관상임위는 문체위예요. 언론 신문을 다루는 그전에는 방송을 다루던 과방위원장이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앞으로 언론 개혁한다 그러면 이게 언론이라든가 아니면은 미디어 다루는 분들이 지금 수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탄압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2: 예.
0: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당 의원 비판하고 이러면은 네가 또 방송 나가서 새치어로 분열을 조장한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2: 댓글도 있어요. 너무 꼴 보기 싫다고.
0: 네. 근데 꼴 보기 싫어도 어쩔 수가 없는 게 그 소관 상임위에서 네. 언론을 관장하는 분이 언론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2: 예. 예.
0: 매우 비판받아야 되는 문제고요.
2: 예.
0: 그분이랑 뭐 이지은 뭐 지역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만들어내는 소음들이
2: 예.
0: 정청래 후보 쪽으로 유리하게끔 뭔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득표력을 깎아먹는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2: 예.
0: 호남에서는 오히려 더 오히려 1순위 투표에서 과반이 넘어갈 수도 있는 저런 상황이다라는 말에 저는 동의합니다.
2: 아니, 민주당이 오히려 더 민주적인 절차를 중요시하는 언론의 자유를 수유한다고 주장하는 곳인데
0: 네.
2: 우리 전당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자체는 정말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요?
1: 저도 네. 상당히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2: 네.
1: 저도 이제 정치권에서
2: 네.
1: 30년 동안 기자분들도 뵙고 취재하는 것도 보고 네. 정치인들도 모셨지만 저런 식의 막 이게 A4용지 이런 걸로 막 막더라고요 이렇게.
2: 아니 10초 정도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어요. 쇼츠로도 막
1: 10초라고 안 했고요. 예. A4용지로 이렇게
2: 아, 예. 그러니까요.
0: 쫓아다니면서
2: 예.
1: 그래서 야 저거 되게 신기한 장면이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런 것들이 계속 보도가 되면 최민희 후보가 지금 최고위원 득표 수로는
2: 예.
1: 1등을 달리고 있잖아요.
2: 예.
1: 근데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박선원 2위 후보랑 상당히 이 득표율 차이가 줄어들었더라고요. 원래 한 6% 좀 넘었는데 지금은 4%가 안 되더라고요. 3.78
2: 예.
1: 정도 되더라고요.
2: 예, 예.
1: 그러면은 호남과 수도권에 가면은 최고위원의 1순위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2: 수석 최고위원이.
1: 수석 최고위원이 최민희 후보가 안 될 가능성도 있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 예. 근데 왜 막은 거예요, 오마이뉴스는?
3: 그러니까 그 막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저희가 최민희 후보를 너무 딥하게 찍고 있다는 거에
2: 대한 불편감. 다른 후보는 취재 안 한다?
3: 네,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저희 실제 채널 가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후보들 반응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최민희 후보를 찍고 있는 과정 이제 항의를 하다가
2: 예.
3: 이제 감시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게 되니까 저희 카메라가 그 감시하는 보좌진 쪽을 향한 거고요. 그러자 그 보좌진이 자기는 찍지 말라고 이렇게 종이를 내밀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소동이 있었던 거고
2: 예.
3: 그리고 나서 이제 최민희 의원께서 SNS에

0: 뭐 저희 그 촬영 기자 중에 한 명이 네. 조선일보 쪽 출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적을 해가지고
1: 진짜 그래요? 무슨 상관이야 말이죠.
2: 아니, 아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0: 그 촬영 기자 중에 한 분이 예. 그 TV조선 쪽에서 일을 했던 거는 맞습니다. 그거를 알고 예. 특정해가지고 올린 건데 예. 최민희 의원께서 근데 사실 그 출신이 뭐지는 아무런 상관이 없죠. 지금 이 상황과는.
1: 그렇죠.
0: 그리고 실제로 그분이 그 기자분이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전에 아직 있니 해외로 탈출했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네. 단독 포착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도했던 아. 그 기자입니다. 그걸 상도 받은 기자예요.
2: 아,
0: 근데
2: 예,
0: 그 기자가 예. 어떤 걸 보도하고 뭘 하는지가 아니라 얘는 조선일보 출신이야, 쪽 출신이야 라고 SNS에 마녀사냥식으로 저격해서 올리는 좌표 찍는 것도 역시 과방위원장 출신 특히나 뭐 말지 1호 기자이자 언론계 구독 열심히 하신 분에는 걸맞지 않은 행동이겠죠.
1: 아니 근데 말씀이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네. 본인이 대한민국 뭐 진보의 의제 설정은 뉴스 공장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잖아요.
0: 예, 예.
1: 거기에서 언론 윤리가 위배되는 어떤 행동들이 나왔을 때 예전에 장인수 기자 건 같은 거 봤을 때 예. 특별히 뭔가를 제지하거나 이러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비판하거나 오히려 더 치켜세우고 거기 막 게시판 가서 보고하는데 실제로 막 자기 찍는 언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0: 예.
1: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받자 조선일보 출신 뭐 성분 이런 걸 얘기하면 나중에 그분이 언론 개혁을 추진하면은 국민들로부터 어떤 오해를 받을 수 있냐면 우리한테 우호적인 언론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냅두고
2: 그러니까요.
1: 우리한테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들에 대해서만 개혁 대상으로 삼는다 이런 비판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희 당 내에서도 문제를 삼아야 되는 일이에요. 전당대회와 별개로요.
2: 그러니까요. 자 이런 건데 이제 정청래 당대표 후보자 그 말 실수하는 장면이 있었으나 물론 이게 이제 선거 기간 내에 보면 일정이 너무 빡빡하고 정신이 없다 보니까 말을 실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면이 주목을 받아서 소개하는 건데 잠깐 영상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3: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차질 없이 추진해서 이명박 대통령 임기 안에 반도체
4: 정청래 후보께서 이명박 정권 임기 안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성시키겠다고 말실수를 했습니다. 말실수를 한지도 모르고 넘어갔습니다. 이재명 정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정청래 후보 지지자님들이 청래당이라고 쓴 깃발을 흔든 걸 봤습니다. 김일성도 조선노동당이라고 이름을 지었지 김일성당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정당에 자기 이름으로 정당을 한 사람은 조국혁신당, 청래당일 것입니다.
2: 예. 자, 정청래 후보의 발언, 이어서 송영길 후보의 이어지는 발언을 들으셨는데, 송영길 후보가 굉장히 좀 말씀을 잘하시는데요?
0: 예. 경황된 표현이라고.
2: 경황된 표현이라고. 네. 예. 근데 이후에 또 정청래 후보는 바로 사과를 했죠?
0: 아, 네. 연설회가 끝나고 나서, 저는 몰랐는데 대통령 이름을 잘못 부른 것 같다. 그분은 당원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고 사과를 했는데요.
2: 예.
0: 사실 이게 또 더 화제가 된 게 지방선거 때도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때도 예. 이재명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름을 혼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2: 예. 자 이제 이번 주말 호남과 수도권 경선이 남았습니다. 예, 굉장히 결정적인 이제 순간이 될 것 같은데 특히 호남에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율도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승부처죠?
0: 네. 주말이 본게임이다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15일 호남권, 16일 서울 경기 경선이 이어집니다. 호남에만 전체 관리당원의 한 33%, 51만 명 정도가 몰려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
2: 예.
0: 서울 경기까지 합치면 남은 표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후보는 호남에서 자신이 우세하고 수도권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면서 굳히기를 노리고 있고요.
2: 예.
0: 반면에 정청래 후보는 노무현의 바람이 이인재의 조직을 이겼듯 정청래의 바람이 김민석의 조직을 이기게 해달라 이러면서 막판 결집에 나섰는데요.
2: 예.
0: 지금 전체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 표가 70%, 또 국민여론조사가 30%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호남과 수도권에서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교차를 만들지 못하면은 혼전 양상이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2: 예, 정청래 당대표의 말실수 이건 뭐 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워낙 또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거 갖고 또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긴 합니다. 하은기 대표님.
1: 말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맥락이라는 게 있으니까
2: 예, 예.
1: 말실수 자체는 저도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2: 예.
1: 그 전에 깔아놨던 복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런 것들이 유독 더 비판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유시민 작가께서 지금 이재명 정부는 참혹하게 실패한다.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상대 후보가 물으니까 노코멘트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것.
2: 필연적 실패.
1: 예. 네. 참혹한 실패라는 표현도 아마 썼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하여튼 그걸 이제 TV 토론회장에서까지 뭐 공방이 나왔는데, 김인석 후보나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께 묻는 건 유시민 작가 욕하라는 게 아니라 유시민 작가의 그 견해, 이재명 정부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건데, 그거를 뭐 갑자기 십자가 밝기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누적돼 있는 상황에서 저런 말실수가 나오니까 더 비판받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2: 예, 장 소장님.
5: 김민석 후보도 예전에 좀 뭐 말실수 비슷한 거 했어요. 예. 그러니까 예전 일이긴 하지만 또 이명박은 제2의 노무현이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딴지 게시판에서는 아니 김민석 당신도 막 이명박 뭐 이렇게 해놓고 왜 그러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저런 연설 과정 중에 말실수를 갖고 그렇게 큰 문제 삼고 그런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냐. 본인도 이제 말실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2: 예.
5: 어쨌든 그거보다는 송영길 대표가 아주 아 정말 찰지게 아프게.
2: 송영길 대표가 더 좀 뭔가 그 전투력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안 지치시는 것 같아요.
5: 그러니까요. 네. 그 검찰개혁 다 됐는데 정청래 대표 왜 나오려고 그러냐고, 그만해라 이제 우리가 할게 내가 할게 이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막 밑에서
2: 웃었어요.
5: 네, 허탈하게 웃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2: 예.
5: 그러니까 그거예요 바로. 정치인들이요, 누군가 상대방을 공격을 할 때 상대방을 화나게 만들면, 감정을 상하게 만들면 그건 실패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송영길 후보 말이 정청래 후보가 생각해도 아 맞네, 맞으니까 화는 못 내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서 막 이렇게 상황을 넘기려고 하잖아요. 정말 찰지게 잘 이렇게 패고 있어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가 1순위에서 50% 넘게 되면 송영길 후보의 공이 상당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청래 후보 쪽으로 가려고 하는 표를 막는 그런 댐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송영길 후보 때문에 이 경선이 상당히 좀
2: 긴장감도
5: 재미있기도
2: 있고,
5: 하고
2: 텐션도 생기고
5: 또 저급하게 공격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게.
2: 맞아요.
5: 그래서 상당히 좀 역할에 충실하고 계시다.
2: 뉴스공장 같은 프로그램 나가서도 김어준 씨와 굉장히 설전도 하고 할 만하고 주장을 하는 모습 자체가 또 지지자들에게 인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5: 당신 이명박 정권 될 때 왜 외국 갔어? 막 그랬나? 막 그랬었는데.
1: 그러니까 정은길 후보처럼 보통 정치인들이 말을 안 하거든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2: 투박하게.
1: 정확하게 말하면 조금 정치인들은 자기 속을 숨기면서 얘기를 하는데 근원적인 질문이잖아요. 당신 왜 나왔냐? 정치인 보고 왜 출마했냐는 건 왜 태어났냐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거의 그 정도 급이잖아요.
2: 화원기 때문에 재밌네. 계속해 보세요.
1: 대통령이랑 의리 지킨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너 싫어한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이에요. 하여튼.
2: 예.
1: 근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사실 뭐 언론인이든 정치인이든 저 말이 맞다고는 생각하니까 다 웃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예.
2: 김은희 씨한테도 그 싫어하는 거 알지 않냐 했더니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1: 모를 리가 없잖아요 사실. 다 아는데 왜 몰라요.
2: 자 우리 거기진 기자님.
0: 송영길 후보의 캐릭터도 잘 드러나는 것 같고요. 또 송영길 후보 입장에서는 표가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약간 이런 고민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위를 달린다고 하더라도
2: 본인의 표?
0: 네. 조금 더 유의미하게 가져가고 특히나 이제 호남이 본인의 최대 표밭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분위기를 끌어올려놨어야 되는데 지금 일각에서는 김민석 후보 쪽으로 선호투표가 실시 중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생각했던 분들 일부가 지금 이미 김민석 후보를 찍고 있는 게 아니냐 약간 이런 식의 이야기도 일부 있더라고요.
2: 장 소장님의 예언대로 아예 선호투표제 아예 안 하고 그냥 1순위로 그냥 해버리자. 네, 전략적 투표를 한다.
0: 그런 상황에서 송 후보가 조금 더 분발하는 모습도 그 차원에서 한 번 더 좀 끌어올려놔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5: 예. 인천에서
2: 인천.
5: 송영길 후보의 텃밭이잖아요.
2: 맞아요.
5: 거기서 한 11%밖에 송영길 후보가 못 가져간 것이 보면은 표의 집중 쏠림 현상이 좀 이 권리당원 내에서는
2: 전략적인
5: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어머니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그 어머니를 부른 분이 또 한 분 있어요. 최고영 후보는 이성현 의원이 먼저 SNS에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그 이후에 정청래 후보를 올리긴 했는데 어머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성현 후보 어머니 이럴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정청래 TV 떴다. 여기서도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과거신 기자.
0: 네.
2: 어머니. 왜 웃어요? 자,
1: 웃음만 어머니, 나오는.
2: 어머니 생각 항상 기쁘시죠?
0: 제가 여기 한판승부 시작해서 오늘이 가장 어렵네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성훈 후보는 사실은 뭐 저희
2: 고양이였지만.
0: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5위가 지금 너무 치열하잖아요.
2: 5, 6위 와요.
0: 네. 그러니까 5위에서 김용 후보가 되느냐, 이성윤 후보가 되느냐 이 차이고. 예. 어떻게 보면 그거에서 최고위원 선출직 중에서 소위 말하는 팀 정성래가 더 들어가느냐, 팀 김민석이 더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또 향후 전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예. 더 사활을 걸고 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이제 그 수성야청이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 때문에 이거를 조금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구애하는 좋은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읍소하는 전략을 택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2: 예. 정청래 후보의 어머니 고향이 또 전북이잖아요.
1: 네.
2: 안주인가?
1: 예. 그래서 아까 전에 저는 뭐 정동영 그 장관이 생각나긴 했는데. 예. 정청래 후보의 메시지라는 게 좀 그래요. 그게 우리가 해석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련몽롱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올리는 타입이라서. 저는 이제 그 이성윤 후보 방금 말씀 잘해주셨는데 주석 야청 그거는 매우 큰 말실수라고 생각하거든요.
2: 낮에는 김민석, 예. 밤에는 정청래다.
1: 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탄압받을 때 그런 말들을 많이 붙여요. 주윤 뭐 야한 이래서 윤석열 대통령 무서우니까. 예. 이제 그때는 다 윤석열부터 붙어있지만 밤에는 한동훈 중심으로 뭉치더라. 이런 얘기고 역사적인 맥락으로는 여순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호남 분들한테 주석 야청 이걸 민심이라고 하는 건 이번에 있을 그 순회 경선에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2: 생각합니다. 김용 후보가 바로 또 올렸어요. 어머니 도와주십시오 했더니 어머니 회초리를 드세요. 네. 그리고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사랑에 매다고 하셨는데.
5: 그러니까 이게 어머니가 저는 호남
2: 어머니 호남 당원이라고 좀 생각이 어머니는 들어요. 호남 당원. 네. 호남표.
5: 그러니까 민주당 분들에게 호남은 고향과 같은 곳이잖아요. 어려울 때 지켜주고 항상 찾아가면은 또 응원해주고 다독여주고. 김용 후보랑 이성윤 후보가 지금 5등 6등 해서 지금 박빙으로 해서 누가 이제 최고위원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그게 두 분 사이 경쟁 아니겠습니까?
2: 예.
5: 김용 후보가 이성윤 후보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회초리 들어가지고
2: 예.
5: 이성윤 후보 찍지 말고 저를 찍어주세요. 그런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 이것도 예를 들어주세요. 김용 후보가 5위가 될까?
5: 김용 후보가 되죠.
2: 아, 김용 후보입니다.
5: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성윤 후보를 송영길 후보가 상당히 또 찰지게 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직설적으로 얘기하시대요.
2: 아.
5: 나 이것도 처음 봤어요.
2: 아.
5: 그러니까 대표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 이성윤 말이야, 그 저기 문재인 정부 때 말이야, 경희대 법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막 공격하시고 능력도 없네요.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떨어뜨려야 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2: 예.
5: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성윤, 정청래 이분들이 한 세트이기 때문에 이게 한민수, 최민희, 이성윤 이렇게 세 명에게 표를 생년월일 끝자리로 나눠주는 게 이제는 좀 깨진 것 같아요. 지난번 이제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이성윤 후보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2: 예.
5: 수도권에서 정치활동을 한 김용 후보가 수도권에서 좀 여러 가지 표가 결정이 되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예. 그래요. 아무튼 일주일 후 이제 결과가 추정난 이후에 또 민주당의 통합 문제 그리고 전당대회 후유증은 어떻게 수습될지 참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5: 것 같아요. 안 돼요.
2: 안 되길 바라십니까?
5: 아니, 안 되죠. 저거는 기본적으로 2028년, 2030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싸움이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속을 수가 없어요. 저는.
2: 근데 정청래 후보가 오늘 분당은 절대 없다 그 말을 했는데 사실은 이 말 한 것 자체가 오히려 분당의 시나리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를 하는 것 같긴 해서.
1: 근데 분당을 하려면
2: 예.
1: 특정 단일 후보가 대선 주자이거나 아니면 개파 보스여서 본인이 누군가랑 같이 나갔을 때 본인 얼굴 걸고 당선시킬 수 있을 정도의 정치적 영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크거나 작거나.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개파 보스죠. 한두 명이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근데 정청래 후보께서는 아직 그 정도 정치적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분당을 할 에너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지긴 했지만 국민의힘 같은 이런 야당에도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당 보면 지금 거기는 아예 그냥 쫓아내고 뭐 법정 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예, 예. 복당하자 같이 가야 된다. 뭐 서정국 변호사 이런 분들 보면 삼국지다 이러고 막 그러고 있는데 예. 저희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막 분당하고 이러면 너무 국가가 난장판이 되지 않겠나.
5: 1분만 얘기해도 돼요?
2: 예, 30초. 예.
5: 저는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이번에 예. 큰 정치인으로 자리를 잡았다.
2: 잡았다고
5: 볼 수밖에 없어요. 그 패널들 100명이 그렇게 욕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과 권력이 견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현재 보면은 40에서 45% 정도의 민주당 지지층과 권리당원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독자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김민석 후보는 대통령이랑 후광이 있기 때문에 저런 지지율이 나오는 거지 오로지 본인의 정치력 가지고 저런 지지를 받고 있는 민주 진영 내에서 진보 진영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정치인 정청래 후보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이제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서라도 본인의 정치 활로를 찾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비주류를 더 강하게 대변할 수밖에 없다. 탈당 그런 것은 아니고
2: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피사체, 발광체
5: 네. 이런 부분. 발광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정청래 후보가.
2: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하원기 전 대변인 감사드리고요. 철이와 환기 여기서 마칩니다. 박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 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 시없는 수박 개당 5불 99, 참외 박스당 12불 99, 배추 금 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9, 프레시안 오이 100당 99전,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불 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 LA 갈비 파운드당 5불 99.
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예, 10의 4중한 판승부 2부분을 열었습니다. 아, 2부에서는 신병교육연대 입소를 앞두고 계신 분이세요.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 화제 의원을 만나는 시간. 네, 한판 인터뷰 시간.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천하람입니다.
0: 아, 원내대표님 대신이 왜 저희 방송 처음 나오신 것 같은데?
1: 아닐 겁니다.
0: 아닌가? 예, 그럴 일 예. 없죠?
1: 아, 그럴 일 없죠.
0: 근데 왜 이렇게 뜸했어요, 그동안?
1: 최근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네. 일단 저녁 시간이다 보니까, 아. 예, 밥을 제가 좀 우선시하다 보니까 좀 큰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0: 자숙의 시간?
1: 네, 그런 거 맞죠. 그, 아,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뼈저리게 깨닫는 아.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사실 뭐 지선이나 이런 것들 에. 열심히는 한다고 했는데, 에. 아, 더 잘하지를 못해가지고, 아. 네, 뭐, 그런 시간들을 많이 보냈죠. 힘든 시간들을.
0: 그래도 방송, 예, 나온 지선 이후에 나온 우리 개혁신당 지도부 중에 가장 성찰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1: 아,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0: 예. 네. 물론 이긴 사람은 총장도 마찬가지긴 한데. 아, 예, 잘하고 계시는데. 네. 네. 자, 제가 이제 오프닝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현역 의원은 처음으로 네. 신병 교육대 입소를 하신다.
1: 네네.
0: 이번 주 수요일.
1: 예, 이제 내일 모레죠?
0: 내일 모레. 네. 왜 갑자기 가시는 거예요?
1: 그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경험의 업데이트라고나 할까요?
0: 경험.
1: 그러니까 이게 저도 제가 이제 저도 영포티이긴 합니다만은 국회의원 중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네. 축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네. 제 경험이 약간 최신화되어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을 아~ 때도 있어요.
0: 내가 군대 다닐 때 말이야.
1: 그렇죠.
0: 내가
1: 나 때는 때 말이야. 이런 게.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얼마 안 된 거 아닌가?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그 학교 내에서 점심시간에 축구 못하게 하고, 예. 뭐, 운동에 못하고, 수련에 못 가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는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초등학생인데 점심시간에 축구 못하게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믿지를 않았어요.
0: 아.
1: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우리 때 경험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있더라도 전국에 학교 한두 개 있겠지. 왜냐하면 저도 뭐 학교 다닌 지 이제는 오래되긴 했지만 어쨌든 아, 네.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됐고.
0: 네.
1: 그래서 제 경험을 믿고 하려고 하다가 막상 조사를 해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전국에. 점심시간에 축구 못하게 한 초등학교가.
0: 예, 예.
1: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0: 아,
1: 내가 안다는 거를 네. 너무 과시하면 안 되겠다. 뭐든 업데이트가 돼야 되겠다.
0: 예, 예.
1: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제가 그래서 이번에 국방위원회에 가게 됐는데, 저도 이제 변호사 자격 취득하고 논산훈련소 훈련을 받았었는데,
0: 법무관.
1: 네, 네. 법무관 하기 직전에. 그게 벌써 14년 이렇게 지났더라고요.
0: 아하.
1: 그래서 제가 기존에 갖고 있는 경험만 가지고 지금 국방정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좀 제 경험을 업데이트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조금 현실에 맞는 정책들이 나오지 않겠나. 뭐 그런 취지로 하게 됐습니다.
0: 예, 지금 벌써부터 댓글은 신병훈련
1: 네.
0: 짧은 기간이지만 체력적인 부분 많이 걱정된다. 얼굴만 봐도 더워 보인다.
1: 네. 제가 그 실제로 이제 어제 조금 시원해졌지 않습니까?
0: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입추 지나고.
1: 네, 그러면 그래서 이제 뭐 제가 복이 있다. 일단 제가 군대 갈 때쯤 되니까 좀 시원해진다는 일단 자기 PR 잠깐 하고요.
0: 계절의 시간이 바뀌었다.
1: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같이 와이프랑 네. 조금 산책하면서 그 러닝을 잠깐 해봤거든요.
0: 미리 큰일 날 뿐이네. 차원이 달라요.
1: 네네. 아니, 그랬는데, 이제 뭐 군장도 없이 그냥 살짝 러닝 하는데도 예. 제 꼴을 보더니 와이프가 예. 너는 안 되겠다.
0: 그러니까.
1: 굉장히 위험하다, 이거. 갔다가 예. 괜히 군의 의료 대비태세 점검하고 오는 거 아니냐.
0: 엠버런스 막 지나가고.
1: 그렇죠. 예. 그런 걱정을 사실 하고 있는데, 예. 그래도 또 열심히 해봐야죠.
0: 네. 그렇군요. 이인삼원 총장이 또 SNS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편히 봐주지 말고 빡세게 굴려주시길 국방부에 아마 당부를 한 것 같은데.
1: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그 논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1: 네네네. 논산에 굴려서로 갑니다.
0: 그렇군요. 그래요. 가서 저희 제작진도 준비한 선물이 있었는데.
1: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사실 고작 2박 3일 갔다 오는데 여기 또 모기 퇴치제 되게 예. 비싼 걸로다가
0: 알겠습니다.
1: 네, 수입산으로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잘 다녀오시고.
1: 네.
0: 일단은 근데 그런 또 훈련을 받으면 너무 보여주기식이다.
1: 네네.
0: 무슨 또 진짜 사나이 찍으러 가냐. 이런 비판적인 댓글도 많이 있고 여론도 있을 것 같아서.
1: 비판이 훨씬 많죠.
0: 예.
1: 사실 말씀이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다른 부대들도 좀 알아보다가 그나마 육군훈련소가 좀 뭐랄까 루틴화되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계시는 병사들 피해가 조금은
2: 덜하다.
1: 최소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부분도 있고, 당연히 저도 뭐 계시는 병사분들 또 간부분들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대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하시겠죠. 불편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 정말 송구하고,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또 국방위원으로서 또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2: 그 내부반에서 주무시는 거네요, 그죠? 훈련소.
1: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육군 본부 측에서는 굉장히 협조적이셨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2: 괜찮아요, 해주세요. 국방부에서?
1: 그러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거 좀 불안한데. 이게 이제,
2: 괜찮아요.
1: 제가 사실 최근에 국방부에 이제 안규백 장관 관련해가지고.
2: 병역 문제.
1: 예,
2: 비판.
1: 그.
2: 탈영 문제.
1: 예, 탈영 의혹.
2: 의혹.
1: 그런 걸 비판을 좀 강하게 하다 보니까. 국방부에서 조금 이게 좀 세게 이제 그.
2: 불려라?
1: 예, 모르겠어요. 그런 것보다도 그 뭐랄까 아무튼 이런저런 이제 좀 조건도 붙고 견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단계라 제가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2: 아 예. 그렇군요.
1: 네,
2: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면서 뭔가 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경험이 좀 되시면 좋겠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국방위원은 기본적으로 부대의 시찰이나 방문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물론 군과 협조를 거쳐야 되지만, 근데 제가 애매한 나이대라 가서 그냥 막 둘러보고 지휘관들만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현장의 상황을 좀 보고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직접 몸으로 좀 부딪혀 보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런
2: 현재까지
1: 생각입니다.
2: 베스트 댓글은 제작진이 뽑은 베스트 댓글은 얼굴은 장군이다. 얼굴은 이미 사단장이다.
1: 천하대장군.
2: 알겠습니다. 잘 맞추시고.
1: 예.
2: 최근 이제 국방위 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안규백 국방장관의 병역 문제에 대해서 계속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당에서는 이미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이고 충분히 소명이 됐기 때문에 왜 이걸 갖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이냐. 최근에 그 통합 국군사관학교 문제에 딴지를 걸기 위해서 흠집내기를 하기 위해 메신저 공격을 위한 비판이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1: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다른 부처 장관들 인사청문회 할 때도 병적 기록부는 다 공개합니다.
2: 예.
1: 심지어는 장관 후보자 아들들 것까지 다 공개하거든요.
2: 예.
1: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국방위원이 아니었지만 이걸 청문회에서 공개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는 게 사실 잘 믿기지가 않고요. 다른 부처도 아니고 국방부인데.
2: 예.
1: 그리고 저희 개혁신당에서 개혁신당 연구원에서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또 수치 말씀드리면 줄줄 읊어야 되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의혹을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탈영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재밌는 건 탈영 의혹을 안 믿으시는 국민들도 병적 기록부 공개는 깔끔하게 해야 된다라고 응답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2: 그렇겠죠.
1: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다른 어떤 말잔치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대로 공개가 되고, 만약에 그 기재에 대해서 국방부 쪽 설명대로 뭔가 오해가 갈 만한 상황 아니면 뭔가 사실과 다른 상황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국민들께 밝히고 설명을 해야지 넘어갈 수 있는 이슈지, 퇴임하고 나서 바로 잡겠다라고 하면서 뭉개고 갈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네. 그러면 밝혀져서 어느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 이게 제가 이제 그 병적 기록부나 병적 기록표 이게 이제 보면 그 기재되는 내용이나 뭐 해석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2: 그렇겠죠.
1: 네네. 딱 깔끔한 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공개가 되고 국방장관께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 설명이 국민들에게 납득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저같이 그걸 공격한 사람들이 조금 머쓱해지는 상황은 되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납득이 안 된다. 그런다면은 저는 인사권자인 대통령이나 본인이 책임지고 뭐 물러나실 일 아닌가 생각합니다.
2: 청문회 과정에서 그 부분이 명확히 소명이 되거나 공개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1: 네네.
2: 새롭게 밝혀진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1: 그렇죠. 해명이 안 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2: 예.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최근에 이제 사관학교 통합 과정에 대해서 비판이 많이 나오면서 안규백 장관에 대한 공격을 이어졌다는 해석도 있고 최근 또 이제 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쿠데타는 다 육사에서 벌어졌다. 위로 갈수록 고위 장성이 육사에서 거의 독점하고 있다.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 줄지 않겠냐? 어떤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의원님은 반대하고 계시는 거죠?
1: 네, 반대하고 있습니다.
2: 왜 반대하시는지?
1: 그러니까 지금 우선 그 대통령께서는 좀 여러 정책을 세우실 때 과거를 기준으로 복수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펴시는 것 같아요.
2: 예.
1: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 그리고 미래 비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2: 예.
1: 과거에 지금 뭐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검찰의 보안수사권 문제도 이게 보안수사권을 없앴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좋은 점이 뭐가 있는지 피해자 예. 보호는 충분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검찰이 과거에 굉장히 많은 잘못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싹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런 형태고 육사도 육사가 그러면 이렇게 통합을 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아니라 육사 출신들이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 이거는 폐지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거든요.
2: 예.
1: 이건 되게 어떤 복수심에 기반해서 정치를 펴는 건데 이런 것들은 동서고금을 봐도 별로 그렇게 끝이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육사 출신의 어떤 개별 인물들의 일탈 행위를 전부 육사에다가 책임 물을 수는 없어요. 육사에서 쿠데타 하라고 가르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2: 예.
1: 게다가 육사 출신 중에 오히려 정말 자기의 몸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국방을 위해서 정말 일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는 다 못 본 척하고 잘못만 볼 것인가. 유승민 대표님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논리라면은 서울대학교는 왜 안 없애고 뭐 충암군은 왜 안 없애고 아니면 민주당 출신 아니면 국민의힘 국회에서도 나쁜 짓 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2: 예.
1: 민주당 국민의힘 저희 개혁신당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나쁜 짓 한 사람 있었죠. 그러면은 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국회는 왜 안 없앱니까? 그런 논리라면은.
2: 예.
1: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이제 기존에 이야기하고 있던 육사통합의 여러 논리들, 뭐 합동성 강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냥 뭐랄까, 그냥 허울이고 실제 핵심은 육사에 대한 어떤 보복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2: 이 김병준 의원이 육사 출신이고 사성장군 네. 출신이잖아요. 육군 대장. 이분이 저희 방송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아니다. 미래 전장 환경, 미래 전쟁이 사이버,
1: 네.
2: 우주, AI까지 확대됐다.
1: 3군
2: 장교들을 함께 통합해서 교육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던 거다.
1: 네.
2: 이렇게 말씀하고 이분 육사 출신인데 네. 통합하정하잖아요. 그럼 긍정적인 면도 있는 거 아니에요?
1: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2: 예.
1: 이제 3군 사관학교, 육사 뭐 해사 공사에서는 예. 굉장히 각 군의 기본기를 배웁니다. 각 군의 기본기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이게 통합이나 합동성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 예, 예.
1: 그러니까 우리가 한창 이제 통섭, 뭐 통합, 뭐 이런 부분들이 학문계에서도 한창 유행이었죠.
2: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통섭을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보면요.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뜬구름 잡는 창의력을 발휘하자, 우리 뭐 서로 학문 간에 융합 연구를 하자 이런 분들이 아니고요. 자기 분야에서 기본기가 확실한 분들이 이 기본기를 바탕으로 내가 다른 분야와의 융합이나 합동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2: 예.
1: 그래서 육사 출신 이제 참모총장 분들 쭉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 육사, 해사, 공사의 생도들에게 합동성을 이야기하는 거는 걸음마를 배워야 하는 아이에게 마라톤을 가르치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군에 저도 국방연이 다 됐네요. 저희 군이란다. 우리 군에서 그 이제 소령 진급했을 때 또 네. 중령 진급했을 네. 때 소령 때 합동성 기초 교육 또 중령 때 합종성 심화 교육을 실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연관급이 돼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나서 그럼 다른 군과 어떻게 합동 작전을 할 것인가를 추가로 배우는 게 맞거든요. 그렇게 있고 또 합동성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실 거면은 이거를 왜 육사, 해사, 공사만 하느냐가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연관급 이제 승진하는 소령 기준으로 사관학교 출신이 15%밖에 안 돼요.
2: 예.
1: 우리 요즘 보면 학사도 있고 학부도 있고
2: 예, 그렇죠. 있고.
1: 이렇게 막 3, 4관학교 출신 분도 많으시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각 군별로 교육이 되거든요. 그러면 왜 85%는 그냥 놔두고 15%에 대해서만 초기 단계에서 합동성 교육을 하자. 이거 사실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합동성 강화 이런 거는 그냥 약간 내세우는 거고 대통령 말씀대로
2: 육사 없애고
1: 네, 대통령 말씀대로 육사가 문제니까 그냥 없애면 이상하니까 통합의 형태로 육사를 없애는 거다. 저는 대통령께서 마음의 소리를 하셨다고 봅니다.
2: 그럼 이거 이제 거의 통합으로 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
1: 네.
2: 더 막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1: 근데 저는 이거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요새 이게 물론 뭐 진해 씨 혼자서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2: 해군사관학교 있는 진해.
1: 진해 같은 경우는 지금 민심이 장난 아닙니다.
2: 제 고향 청주 공군산업과 있습니다.
1: 그렇죠. 청주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청주도 청주지만 지금 이 해군사관학교의 통합 문제가 더 큰 이슈인 게
2: 네.
1: 이게 대전은 대전 너무 좋은 도시지만 바다가 네. 있지 않아요.
2: 그렇죠.
1: 그렇죠.
2: 예.
1: 그러면 지금 하는 얘기는 함정 타고 해야 되는 교육은 좀 몰아서 그때 하면 된다라는 얘기인데
2: 예.
1: 해군사관학교 실제 나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 단순히 배만 타는 게 아니고 진해에서는 틈만 나면 바다 수영도 하고 바다에서 정말 해군의 기상을 늘 배운다는 거예요. 가까이.
2: 그렇죠.
1: 네. 근데 이거를 바다가 없는 지역에서 해군 교육을 하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도 저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논의나 뭐 우리 지역에서의 반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대통령께서 너무 본인의 내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2: 예.
1: 저는 이게 그렇게 쉽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열심히 반대 의견을 낼 생각입니다.
2: 예. 근데 또 그런 지적에 대해서 김병주 의원이 아, 네. 지금 뭐 이분들 대학생 같이 이제 사관학교 1, 2학년 때 배우는 것이고 네. 그런 군사훈련은 방학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네. 바다도 얼마든지 방학에 가서 훈련받을 수 있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1: 아 근데 그거는 그냥 정말 하고 그걸 위해서 하시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멀쩡하게 굉장히 잘 돌아가는 바다와 인접한 해군사관학교가 있는데 그걸 왜 방학 때만 그렇게 하라 그래요. 저는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2: 알겠습니다.
1: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국회의원 되기 전에 예전에 변호사협회에서 네. 법제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 예.
1: 그때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저희가 그 법대든 로스쿨에서든 공부하는 기본 육법을 바꿀 때는 저희가 사소한 규정 몇 개 바꿀 때도 보통 1년, 2년 정도 각 분야 그 교수님들, 실무자들 예. 불러가지고 이게 연결되는 조문에 문제가 없는지 실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다 점검을 하면서 바꾸거든요. 그런데
2: 예.
1: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민주당 의원분들이 뚜닥뚜닥 그냥 노트북 두드려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 관련되는 법률들의 정비가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황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하려고 하고 있겠죠.
2: 앞으로 두 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 네.
2: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1: 네, 열심히 해야죠. 네.
2: 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만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얘기 좀 여쭤볼게요.
1: 아유, 네, 감사합니다.
2: 개혁신당 좀 어렵죠?
1: 아, 쉽지 않죠. 네.
2: 방향성.
1: 네.
2: 존재감.
1: 네.
2: 어떻게 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냐.
1: 저희가 사실 최근에 이제 여론조사도 많이 하고 하면서 좀 더 그 양당이 좀 감정적으로 정치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는 조금 더 데이터 기반의 정치를 해보자라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 예,
1: 실제
2: 예.
1: 지방선거 전에도 조용한 다수, 그러니까 지금 시끄러운 소수가 너무 한국 정치를 망치고 있는데 조용한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해보자라고 저희가 많이 생각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2: 예.
1: 그렇게 잘 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제 결과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 우리 정치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가장 효과적으로 비판하느냐 이거를 최우선순위로 보고 반대쪽에서는 당연히 뭐 그렇지 않겠죠. 이제 뭐 국민의힘에 대한 반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1순위 요소가 될 텐데
2: 예, 예.
1: 지금 개혁신당은 어떤 면에서는 개혁신당의 주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뭐 양당의 이런 어떤 극단적 대립 상황, 적대적 공생 관계 이런 것이 개혁신당의 뭐 적입니다라고 저희가 많이 해오고 뭐 종천 후보도 뭐 지선에 여러 번 얘기하고 했지만
2: 예.
1: 근데 그게 하나의 후보를 뽑아야 되는 선거에서는 그게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선택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그래서 예.
1: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런저런 시도들은 많이 하고 뭐 과학적인 거 AI 데이터 이런 거는 하지만 결국은 개혁신당을 꼭 1순위로 뽑아야 되는 어떤 이유가 뭘까 그거를 지금 저희도 고민하고 사실은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도 아직 뾰족한 수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2: 겸손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 아 실제로 뭐
2: 국민의힘과의 공조 얘기도 나오는데
1: 네.
2: 사실은 공조하기도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1: 뭐 그렇죠. 국민의힘 내부 상황도 뭐 징계한다느니 뭐 시끌시끌하고요. 예.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힘을 합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을 막을 수 있었다면은
2: 예.
1: 저희가 아마 더 공조가 더 활발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공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그 액션으로는 나오지만 뭐 의사종족수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2: 예.
1: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고 할 때도 뭐 나름의 공조도 하고 그랬지만 그게 그렇게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그때 또 장동혁 대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 찾아오고 단식 중단하고 하면서 저희는 조금 황당했었던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간단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2: 예. 앞으로도 수많은 프로의 방정식이 많네요.
1: 네, 그렇습니다.
2: 일단 신병훈련 잘 받으시고.
1: 네, 일단 그래서 군인 정신으로다가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건강하게 돌아오시면 뵙겠습니다.
1: 네.
2: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예, CBS 박종현 한판승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판승부.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구, 그린호박 파운드당 49센트, 시험누수박 5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싱글박스 24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네, 우리 대통령님도 한시다 해주셨네. 어서 오세요. 아니, 이 더위 어떻게 된 거예요? 본인이 주문한 거예요? 왜 이렇게 더워요?
1: 그래요? 저는 괜찮아요. 견딜만한데요. 어.
0: 네. Who ordered this weather? 이런 표현이 있어요. What ordered this weather? Ordered. 자, 오늘 제가 이 무시무시한 미 동부에 내려진 폭염주의보 오늘 내일
1: 네?
0: 한 방에 끝장낼 엄청난 물건을 하나 알아봤어요.
1: 어? 그래요?
0: 네.
1: 어, 뭘까?
0: 어,
1: 궁금하다,
0: 이게
1: 궁금하다.
0: 일본에서 개발된 건데
1: 네.
0: 투명 인간 냉장고.
1: 투명 인간 냉장고.
0: 아, 냉장고 사이즈 많은데
1: 네.
0: 앞에가 이게 투명해요.
1: 네.
0: 그 왜 그 아, 그 소주집 같은 데 가서
1: 네.
0: 소주집에 쭉
1: 진열돼 있는
0: 진열돼 있는 그런 것처럼
1: 네.
0: 아주 이렇게 와인 냉장고처럼
1: 네.
0: 앞에가 투명해요.
1: 오.
0: 그 투명한 냉장고 안에
1: 네?
0: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을 수 있거든요.
1: 아하.
0: 앉아서 문을 탁 잠그면 안에서 잠그면
1: 네.
0: 갑자기 냉기가 쭉 나오면서 몸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찜질방 갔을 때 그
0: 네.
1: 아이스방처럼 그렇게
0: 그렇죠.
1: 그런 방인가요?
0: 그렇죠. 그런 방이죠.
1: 네.
0: 근데 거기에 이제 1인용 부스 같이
1: 네.
0: 냉장고처럼 딱 만들어졌더라고요.
1: 오, 근데 들어갈 때는 시원한데 왠지 이렇게 저는 불안하죠.
0: 아, 그 왜냐면
1: 혹시라도 이게 안 열릴까 봐.
0: 우리 옛날에
1: 네.
0: 옛날에 가끔씩 여름에 이
1: 네.
0: 사고가 생겨 가지고
1: 네.
0: 애가 엄마 모르게 이제 덥다고 냉장고 열었다가 유혹을 받는 거죠. 왜 안에 들어가 있으면 되게 시원할 것 같은데?
1: 아, 그래가지고 아기니까 몸이 작으니까 쏙 들어갈 수
0: 거기
1: 있군요.
0: 왜 수박 같은 거 넣는 큰 통 있잖아요.
1: 네.
0: 북한에 애가 들어가고 냉장고가 닫혀가지고
1: 네.
0: 가끔씩 예, 애가 막 큰일 날 뻔하네.
1: 문 열어가지고
0: 네, 그런 아이고. 일들이 집에서 엄마가 애가 없으니까
1: 네.
0: 어디 갔지 하고 이제 물 마시려고 보리차 냉장고를 딱 했더니 우와 거기 있는 거야 애가.
1: 그런 뉴스를 또 어디선가 본 것 같네요.
0: 예, 그래서 이제
1: 네.
0: 약간 두려움들이 있으신데
1: 네.
0: 이거는 안에서 잘 열립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1: 네, 알겠죠.
0: 가격은 착실한 가격인데 착한 가격. 9,000불.
1: 9,000불?
0: 네, 요 9,000불이에요.
1: 아, 그냥 저 에어컨 앞에 앉아있을래요.
0: 한국 돈으로 한 1,400만 원 한다는데
1: 오,
0: 이게
1: 너무 비싼데요?
0: 없어서 못 판답니다, 지금.
1: 오, 그래요?
0: 그 정도로 전세계가 지금 더위 때문에 난리예요.
1: 아, 맞습니다. 진짜 이곳저곳에서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0: 자, 오늘도 여러분의 이 더위를 식혀드릴 시원한 음악, 그리고 시원한 이야기. 네, 이런 얘기. 후끈후끈한 이야기들은 좀 싹 빼고, 싹
1: 네,
0: 빼고.
1: 시원한 이야기들.
0: 시원한 이야기들.
1: 네,
0: 시원한 음악들로.
1: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0: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듣거리 서늘해지는 시원한 청량감으로 채워질 오늘 8월 며칠이에요, 오늘?
1: 8월 10일.
0: 예, 드디어 예. 한번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청량감 하면 바로 이 팀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름하면 시스타, 시스타하면 여름.
1: 바로 시원해집니다.
0: 네, 오늘 말에 준비한 쉐킷 쉐킷 한번 듣고 들어올게요. 같이 한번 흔들어볼까요?

0: 어우, 나도 그냥 몸이 그냥 좌우로 완전히 똑같이, 이거 쉐키쉐키. 아, 이 특유의 춤 있잖아요. 이 친구들 춤처럼 이게, 아, 동일하게 이제 그렇게 되네요. 아.
1: 예, 월요병이 싹 날아가는. 예, 네. 쉐키.
0: 오랜만에 들어본 쉐키쉐키. 시스타의 노래였습니다. 시스타, 잘 있니? 자. 저희 단골 손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댄 아시나요? 있잖아요.
1: 그대가 너무 그리워요.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에스터 하자드는

0: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그 끈질긴 생명력으로 만든 야엘 발효 화장품, 그리고 240시간, 와, 240시간 저온에서 발효해서 동충하초와 거기에 산삼까지 더해 더 깊은 효능을 갖게 된 야엘 동충하초 사향 공진단. 최상위 1% 이스라엘 사막 청정에너지, 절대 물을 타서 이게 섞은 게 아니에요. 100% 내계부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오일. 시간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우리 젊음과 건강은 야외를 통해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뉴욕은 718-500-3350, 뉴저지는 201-500-3350. 야엘이 함께합니다.
1: 드디어 오픈했어요.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에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의 골프존 투 비전 NX와 GDR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티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있습니다. 시원한 생맥주에 다양한 음식도 즐기실 수 있고요. 또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에 오픈을 했습니다.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실 수 있는 곳,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으로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번입니다.
0: 이사 공동 제공으로 한시의 맞다방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주말을 잘 보내야 이제 월요일이 활기차게 시작이 되는데, 그렇죠. 저는 주말은 정말 잘 보내거든요. 근데 항상 활기차지 못해요, 월요일날.
1: 아니, 그래도 오늘은 다른 주에 비해서, 네, 월요일 측은 참으로 네, 활기차십니다.
0: 아, 그런가요?
1: 네.
0: 아, 주말에 할렐루야 대회를 갔다 와서 그런가요?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1: 축하해요. 네.
0: 감사드립니다. 자, 지난 월요일 날 이 시간에 항상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주간 베스트의 장원이 누구신지를 알려드려야 되겠죠.
1: 네. 지난주 주제는요, 올해가 가기 전에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 그렇죠. 목표, 그리고 또 그 이유였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품고 계셨던 그 뜨거운 열정이 담긴 이야기들 보내주셨습니다.
0: 와, 정말 네. 따뜻함에, 정말 지나쳤다. 지나칠 정도로 따뜻했다. 너무너무 훈훈한
1: 네, 사연들. 한 분 한 분의 목표가 저희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0: 그렇죠.
1: 네, 그런 목표들이었어요.
0: 아, 특히 또 어머님이 딸에게, 또 아들이 또 우리 어머님에게.
1: 네.
0: 아, 정말 너무너무 따뜻한 사연들이
1: 맞아요.
0: 많아가지고.
1: 함께 여행을 네. 계획하고 계신 분들, 또 뱃살을 줄이고 싶으신 또 아버님의 목표.
0: 아, 그 네. 재밌었죠.
1: 네.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오늘 장원을 어떤 분이 차지하셨을까요?
0: 자, 장원은요? 아, 치열했어요.
1: 치열했어요.
0: 아주 효심들이 좀 치열하게 붙다 보니까. 네. 이게. 그러나 결국은 모성애가 이겼다.
1: 네. 네.
0: 우리.
1: 결혼하는 딸을 위해서 정성 가득한 어머님만의 이 손 직접 쓰신 레시피부. 아. 네. 그 사연을 보내주신 현숙님이 차지를 하셨습니다. 유! 유!
0: Congratulations and celebrations. 네. 엄마의 사랑은 역시 못 이긴다.
1: 맞아요.
0: 아, 이런 생각.
1: 진심으로 축하를 네. 드리고요. 카톡창에다가 영문 성함 그리고 주소 보내주시면 저희가 H마트 상품권 100% 네.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0: 우리 아드님이 어머님 모시고 일본 여행한다는 사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아, 많은 분들의 네. 응원을 받았습니다만 아, 이 엄마의 사랑을 결국 이기지는 못하네요.
1: 아니 많은 따님들이 네. 네, 투표를 해주셨습니다.
0: 아마도 엄마 생각이
1: 네,
0: 나셔서
1: 엄마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0: 흑이요
1: 네.
0: 흑이요. 자, 우리 현숙님 우리 카톡창에 영문 성함과 주소 남겨주시면 네. 선물이 또 가죠?
1: 네, 그리고 따님 결혼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0: 축하. 애들, 아들, 딸 그거 말고 열 만나 잘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1: 그럼 또 이번 주 주간 베스트 주제 네. 소개를 해드려야죠.
0: 이번 주 주제, 아, 어마어마합니다. 또 이번 주. 아, 야. 자, 이번 주 금요일이 뭔 날이냐면, 삼복더위 할 때 그 초복, 중복, 말복의 대비를 장식하는 말복이에요.
1: 벌써 말복이에요.
0: 네, 말복이에요.
1: 네.
0: 예, 말복아! 할 때 그 말복.

0: 말복입니다. 말복이에요.
1: 금요일 날 저희 또 삼계탕 먹어야 되겠네요.
0: 먹어야 되죠. 네. 요즘에는 또 삼계탕 아니라 마라도 먹고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세대가 달라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뭔가 맛있는 걸 건강식을 이제 먹는 것도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어요.
1: 그렇죠.
0: 하지만 먹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준비했죠.
1: 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요. 더위 어디까지 먹어봤니? 무더위를 완전히 날려버릴 나만의 여름철 별미.
0: 여름철에만 먹어야 되는 이런 별미가 또 있잖아요.
1: 네. 아, 뭐 생각만 해도 막 군침 도는 막 그러니까. 막국수 있고요. 네.
0: 네. 겨울 막 12월 내일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인데 모여가지고 막 얼음 띄워가지고 막 오이냉국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우, 잘 없어요, 그런 분들은.
1: 그렇죠. 네. 예, 여름 되면은 아마 자신들만의 한 가지씩 그 여름을, 더위를 쫓아버리는 별미.
0: 있어요.
1: 예, 레시피나 아니면 레시피가 아니더라도 내가 즐기는 별미가 한 가지씩 있을 것 같습니다.
0: 여름이면 꼭 먹는, 네, 네, 더위를. 네. 피서라고 그러죠?
1: 그렇죠.
0: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1: 맞아요.
0: 드시는 음식들.
1: 또 네. 이열치열로 뜨겁게 드시는 분들도
0: 또 그런 분들 있어요. 이열치열에 가서 막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뜨거운 음식을 또 드시는 분들도
1: 맞습니다.
0: 있습니다.
1: 또 시원하게 냉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0: 냉면 좋아요.
1: 네. 얼음도 동동 띄워가지고 시원하게 드시면 또 수박 화채도 생각나네요.
0: 나 얼음은 왜, 네. 왜 서울로 안 가고 동으로 갈까요? 동동. 서서 뜨면 안 되나?
1: 얘기... 아, 웃어버렸다. 아, 네,
0: 동동.
1: 정말.
0: 네. 요즘 한간에 컴플레인이 많아요. 내가 얘기만 하면 영화 씨가 웃는다고. 웃기지 않는데 웃지 마라.
1: 아, 제가 웃음 장벽이 낮은 건가요? 아니면은. 뭔가...
0: 아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해퍼요.
1: 아니, 동쪽으로 간다고 해서 도대체 무슨 얘기가 나올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얼음이 동동이랍니다.
0: 네. 이런 썰렁님은 뉴욕에서 성운이 아니구나. 어디 가서 들어보시지도 못해요. 정말 귀한 농담이에요. 자, 역시 이 여름 레시피 보내주시는 분들,
1: 네.
0: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하나름 상품권이 또 선물로 가죠.
1: 네, 주간 베스트의 장원으로 선정되신 분께 저희가 네. H마트 상품권 덱으로 오송해 드립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2시에 마감되니까요. 네. 그때까지 나만의 여름 별미 네. 한 가지씩 적어서 레시피와 함께 적어주시면 더 네. 좋고요.
0: 일단 우리 교민들이 네. 지금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이 여름에 네. 정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더위 네. 때문에. 아우. 여러분들이 정말 이 레시피를 보내주셔서 네. 많은 가정들이 여름에
1: 시원하게
0: 시원해지고
1: 그렇죠.
0: 얼마나 좋아요.
1: 네, 네. 함께 그리고 또 꼭 먹어서 맛이 아니고요. 듣기만 하고 상상만 해도 왠지 시원해집니다. 이런 별미들, 여름철 별미들은요.
0: 아, 그런가요?
1: 네, 여름철 이 여름 동동 떠 있는 네. 이 냉면 생각만 해도 좀 이렇게 더위가 가시지 않으세요?
0: 그러니까. 네. 이런 사실 레시피들로 네. 이번 주 금요일 아주 그냥 점철되게 시원한 금요일 말복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말복아!
1: 기다려라!
0: 자, 신청곡이 들어왔는데 우리 덕렬님께서 신청해 주신 우리 홍서범의 뭐죠? 노래?
1: 나는 당신께 사랑을 원하지 않았어요.
0: 네, 우리 촉촉하게 한번 적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렬님 듣고 계신가요?

0: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2: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밴쿠버 호비젠 이퀄 하우징 랜들.
4: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0: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5: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케이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빌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6: 자, 축하를 두 번씩 해드리는 그런 방송이에요. 한시의 막다방. 네, 우리 현승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오늘 월요일 코너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정말 시대를 넘어선 팝의 명곡이라고 할 수 있는 브리지 오버 그 굉장히 한 워터 이런 거였는데 사머리 가펑클의 노래였는데 원곡과 또 커버 버전들 함께 나눠서 여러분께 들려드렸어요.
7: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겠네요.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못 들었지만.
6: 네. 그리고 커버 버전으로는 조슈 그룹은 그리고 브라이언 맥나이 두 사람의 R&B하고 크로스오버 두 사람이 함께 원곡의 팝의 명곡 아주 그냥 전통적인 팝이죠.
7: 네. 네.
6: 이 노래를 또 그냥 귀를 호강하면서 저희가 한번 들었었는데요. 오늘은 역시
7: 네.
6: 말복이. 말복이가 있는 이번 주기 때문에
7: 네.
6: 폭염주의 보조가 내려있는데 이런 날 When you really 이런 거 막 들으면 아 재밌게 막 짜증이 나죠. 이런 날은 그런 거 들으면 안 되고 물론 노래는 좋습니다만
7: 네.
6: 오늘은 좀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7: 오.
6: 네. 노래에 얼음 알갱이가 장착돼 있는
7: 네. 노래만 들어도 그냥 네. 뼛속까지 시원해지는 네. 그런 노래
6: 걸그룹의 노래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얼음 알갱이는 보이밴드도 있지 않아? 아이튠스 그러니까 걸그룹의 노래를 준비를 했습니다.
7: 네. 보이그룹의 그 얼음알갱 노래는 언제 다시 기회가 되면 들어보도록 하고요.
6: 네, 오늘은 뭐 제가 방송을 하는 이상 뭐 들을 수 있을까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7: 오늘은 네,
6: 네.
7: 대표적인 여성 그룹이죠.
6: 그렇죠.
7: 네.
6: 소녀시대.
7: 네. 소녀시대. 우리 소녀시대. 언니들의 히트곡 런 데빌 런.
6: 네, 런 네. 데빌 원. 런 데빌 원.
7: 네.
6: 앞으로 해도 런 데빌 원, 뒤로 해도 런 데빌 원.
7: 그렇죠.
6: 똑같아요.
7: 네.
6: 앞으로 해도 이효리, 뒤로 해도 이효리. 기러기, 우영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7: 달려 악마야 달려 뭐 이런 정도 되겠나요?
6: 정확해요. 네. 굉장히 지금 실시간 번역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런 네. 데블 런.
7: 네, 이 노래를 똑같은 노래인데 네. 다른 느낌으로 두 네. 가지 버전으로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6: 자, 원래는 이 노래가 미국의 팝스타인 캐시아, 캐시아라는 그 레지스터에서 돈을 받는 캐셔 말고 K-E-S-H-A 캐셔라는 캐시아. 가수가 네. 원래 데모 버전을 불러서 본인이 할까 했다가 SM에서 이거 손대지 마. 그러니까 딱 이제 이수만 그 총괄이다가 딱 듣고 느끼는 직감을 한 거죠.
7: 아, 이거는 우리 소녀시대 노래다.
6: 노래 네. 소녀시대 노래. 이거 터지겠다. 생각을 해서 가져다가 이제 노래를 불러서 블랙 소시 컨셉트로 그때 막 가죽 자켓들 입고 네. 멋지게 컨셉으로.
7: 아니 소녀시대가 원래는 네. 좀 청순하고 귀엽고 그렇죠. 이런 네. 것만 하다가 갑자기 막 블랙 가죽 의상이 딱 입고 맞아요. 이 노래 딱 불러주면서 걸크러쉬로.
6: 맞아요. 걸크러쉬라는 네. 말이 이제 그때부터 슬슬 이제 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네.
7: 예, 청순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분위기 싹 바꾼. 네. 네.
6: 여자가 봐도 멋있는 정말.
7: 맞습니다.
6: 걸크러쉬들 원래 좋아하잖아요.
7: 맞아요.
6: 여자분들께서. 이때 당시에 원더걸스랑 소녀시대 또 라이벌 구도가 어마어마했었고요.
7: 맞아요.
6: 원더걸스가 tell me 뭐 이런 거.
7: 거의 뭐 예전으로 치면 H.O.T와 잭스키스, S.E.S와 핑클 이런 구도로 네. 원더걸스와 소녀시대가 네. 네, 맞섰습니다.
6: 네. 소녀시대가 이 곡으로 또 완전 정상을 찍었던 그런 노래죠.
7: 맞습니다.
6: 그 뉴욕에도 그렇지만 한국에도 그렇고 이 가면은 한쪽에서 소녀시대가 나오면 한쪽에서 원더걸스 노래가 나오고 그러던 시절이에요.
7: 정말로. 맞아요. 네, 그 팬클럽들끼리의 그 서로 간의 이 눈치 싸움 네. 이런 것들 대단했죠.
6: 맞아요. 경쟁.
7: 그렇습니다.
6: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지만 네 말씀드리는 순간 그림이 하나 떠졌죠. 네.
7: 저희 벽에 붙어 있던 그림이
6: 하나 떨어져서
7: 깜짝 놀랐네요.
6: 얼마나 경쟁이 심하면
7: 맞아요. 네.
6: 그림도 떨어지고 막 그러는 거죠. 하여튼 생 라이브입니다. 자, 그러면 원곡을 한번 네. 들어볼게요.
7: 소녀시대가.
6: 오랜만에 들으셔서
7: 맞아요.
6: 앞에랑 이런 그 전개가 굉장히 멋진데 오랜만에 한번 다시 한번 만끽 한번 해보자고요. 런 데블 런 오리지널 소녀시대 버전입니다. 전초부터 그냥 시원하네요.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이야, 소녀시대 오리지널 버전. 오리지널 버전은 한 패드로 런 데블 원이었습니다.
1: 멋지네요. 왜 시원한가 싶었는데 멋지네요. 역시 들으니까 네. 알겠네요.
0: 멋지네요.
1: 네.
0: 이런 날 When you will 이런 거 들으면 진짜 화난다니까. 자, 저희 단골 손님들이십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를 최대 60%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0: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모여있죠.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한 그런 공간입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1: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 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 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 원과 함께하세요. 플러싱 노던블루바드 154-08 929-845-0958번 올가닉 원.
0: 네, 이상 이런 분들이 저희 한시의 막다방 매일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이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한시의 막다방 오늘 대표 코너인 같은 노래 다른 느낌
1: 보고 계시는데요.
0: 자, 오늘 소녀시대의 런 데블 런의 오리지널 버전을 이제 들어봤으니까
1: 네.
0: 자, 여기에 이제 도전하는 커버 버전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1: 네.
0: 대체로 뭐 아주 제일 좋은 버전을 가져와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하지만
1: 네.
0: 상대적으로 저희가 좀 추구하는 거는 좀 다른 느낌.
1: 그렇죠.
0: 네, 다른 느낌.
1: 네.
0: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다른 느낌인 거예요?
1: 어떤 다른 느낌? 이번에 들려드릴 거군요. 일단 소녀시대가 여성 보이 그룹, 여성 거의 그룹이라면.
0: 처음 들어요. 여성 보이 그룹. 그룹이라는 거는 처음 들어요. 네. 새롭네요.
1: 네, 새롭죠.
0: 네. 네.
1: 이번 곡은요. 남성들로 구성된 밴드.
0: 당황하셨나요?
1: 네.
0: 남성들로 구성된 여성 그룹인가요?
1: 남성들로 구성된 밴드.
0: 아, 밴드.
1: 네, 밴드가 부른 곡입니다.
0: 네. 대한민국 거의 국민 밴드 수준에 올라간, 네, YB.
1: 그렇죠.
0: 네,
1: YB 밴드.
0: YB 밴드에.
1: YB 밴드가 걸그룹의 노래를 리메이크를 했다니.
0: 제법 많이 했어요.
1: 어, 그렇군요.
0: 네, 제법 많이 했어요. 아주 으큼한 녀석들이에요.
1: 아니 그런데 또 잘 어울려요.
0: 잘 어울려요.
1: 그러니까
0: 뭐 YB 이즈 먼들.
1: 아 그리고 워낙 곡들이 또 좋기도 하고요.
0: 연주력이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미국 와서 공연을 꼭 봐야 되는 상당한 연주력입니다.
1: 아, 어떤 가창력도 가창력이.
0: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윤도현 씨가 대한민국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1: 네.
0: 만약에 영국인이나 미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1: 네?
0: 얼굴은 약간 그런 쪽이기도 해요. 아마 세계적인 팝스타가 됐을 것이다.
1: 아하.
0: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 네,
0: 한 두 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1: 근데 사실 요즘은 한국 그 가수분들도 외국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0: 뭐 말해 뭐예요.
1: 그러니까요. 뭐
0: 굳이 BTS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1: 맞아요.
0: 우리 골든을 불렀던 이제도 그렇고요.
1: 그렇죠. 네. 아니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국에서만 알려진 가수련이 했지만 사실
0: 노노노노노
1: 네, 뭐 사이트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0: 외국인들
1: 밴드를,
0: 많고요.
1: 네.
0: 또 자기네 삐뚤빼뚤한 그 잘 못 배운 한국말로 아, 못 배웠다 그러면 안 되죠. 잘못 배운 아직 서툰 한국어로 그 사랑을 네. 막 표현하는 거 보면
1: 맞습니다.
0: 얼마나
1: 아 YB 밴드도 네. 굉장히 많은 해외 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네.
1: 네. 윤도현 씨가 Run Devil Run을
0: 어떻게 불렀을지
1: 네, 네. 어떻게 했을지 궁금합니다.
0: 자, 원곡이 아까 팝 댄스, 보통 이제 만약에 팝 댄스 느낌이었다면은,
1: 네.
0: 아, 요번에 YB는 나름대로 뭐 본인들 스타일대로 이제 락이죠.
1: 그렇죠.
0: 네, 어쨌든 네. 네, 락 비트고요.
1: 뭐 일단 윤도현 씨 그 특유의 샤우팅. 시원시원한 샤우팅.
0: 네.
1: 네, 당연히 있을 것 같고요.
0: 음흠.
1: 그리고 또 특별한 점이 있었다고요.
0: 자, 이 삼복더위 정말 네. 이 말복아 올해 이제 말복인데 말복이 있는 이번 주
1: 네.
0: 말복지라고 혹시 있나요? 내 허벅지는 말복지?
1: 아, 말복지인가?
0: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른 방송 맑은 방송. 아무튼 이 무더위로
1: 네.
0: 정신이 없는 성훈이와 함께 이 노래로 한번 무더위를 날려드릴 텐데
1: 네.
0: 특히 노래 후반부에
1: 네.
0: 예전에 그 미국 팝스타 중에 가장 요즘 핫한 브루노 마스
1: 네.
0: 이 브루노 마스가 메가폰을 들고 확성기에다가 마이크를 대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어요.
1: 네네.
0: 그 런어웨이 베이비라는 노래. 런어웨이 베이비. 오오오. 금방 아시겠죠? 제가 부르니까. 이런 노래를 부를 때 하셨던 그 퍼포먼스가 있는데
1: 네.
0: 이 퍼포먼스를 그래미 어워드에서도 했고 슈퍼볼 하프타임쇼에서도 했었어요.
1: 네, 다른 가수들도 종종 촬영을 네, 하고
0: 촬영을 하는데, 하고 하는데
1: 네.
0: 아주 이걸 또 멋지게 이 노래에다가 갖다 붙였는데 요게 또 요 노래의 백미입니다.
1: 네, 그 부분을 좀 잘 들어보시면
0: 네.
1: 예, 재미가 두 배가 되겠네요.
0: 자, 윤도현 밴드가 커버해서 불러드리는 런 데블 런입니다.
1: 소녀시대와는 어떻게 다른지 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같은 노래 다른 느낌. 아, 시작부터가 벌써 달라요.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유자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30.

0: 자, 같은 노래 사는 느낌. 오늘 정말 서로 다른 걸그룹이 되고 싶은 YB밴드와 보이밴드가 되고 싶은 소녀시대 두 팀의 정말 피튀기는 대결이었네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윤도현 밴드에게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0: 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1: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정말.
0: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네. 소녀시대요, 영원하라.
1: 영원하라.
0: 소녀시대 이즈 뭔들, 그리고 YB 이즈 뭔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락밴드, 그리고 걸그룹의 런, 데블, 런을 오늘 같은 노래, 다른 느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어떻게 좀 더위가 조금 이렇게 가시셨기를 바랜.
1: 네. 그리고 여러분은 또 어떤 버전이 더 마음에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네.
0: 자, 이번 주 저희 주제. 네. 주간 베스트 주제. 여름 피서 이 별미.
1: 그렇죠.
0: 더위를 물리칠 만한 이번 주가 말복인데, 말복이, 말복지. 이 말복이에, 이 말복이를 위한 어떤 여러분의 그 레시피. 저희가, 부탁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한인사회에 정말 기여하실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1: 네, 네, 여러분의 여름철 별미, 나만의 레시피도 좋고 네. 나만의 나만이 즐기는 네. 그런 별미 내용을 적어주셔도 네. 됩니다. 어떤 음식을 즐기시는지. 네. 네.
0: 자, 근데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궁금해졌어요.
1: 네, 뭐가 궁금하셨나요?
0: 아니, 너무 이거 우물한 게 우리가 아닌가? 왜 우리만 생각하지?
1: 아하.
0: 유럽이나 이런 아시아, 우리 또 굉장히 우리 성령아 씨가 좋아하는 뭐. 태국이나 이런 데처럼
1: 네, 글로벌하게 좀 가보자.
0: 글로벌하게.
1: 다른 나라들은 어떤 식으로 고위를 또 네. 퇴치하고 있는가. 네. 네. 네.
0: 그래서 이번 주 한 주 동안 이런 거를 네. 조금씩 조금씩 여러분께 맛보기로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야. 오늘 첫 번째 편으로 네. 유럽을 결정했습니다.
1: 아, 유럽에서는 더위를 어떻게 쫓고 있을까요?
0: 네.
1: 에어컨 자,
0: 아시는 분은
1: 728-25-1660
0: 유럽의 피서는 네. 아 내가 전문가지 하시는 분은 72822516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 아니 유럽에서는요 네. 정말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에어컨도 없고 이번에는 특별히 정말 막 40도를 웃도는 네. 그런 더위였다고 하잖아요.
0: 유럽 다녀오셨을까요?
1: 아니 제가 요즘에 많이 여기저기서 듣다 보면은 그 에어컨이 없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0: 진짜요? 근데?
1: 네 에어컨 사재기가 정말 뭐 거의 전쟁처럼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0: 왜 안 만드는 거야? 우리 한국 거 많은데
1: 일단
0: 좋은 거.
1: 전력도 굉장히 낮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유럽의 날씨가 지금처럼 네. 덥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에어컨이 필요 없었고요.
0: 이상기온이구나.
1: 그리고 네 그렇죠. 지금이 이상기온인 거죠. 그리고 건물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랜드마크로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개조를 못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에어컨을 달 수가 없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0: 이야, 그 자체가 뭐 유네스코 지정 막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1: 그렇죠. 시에서 지정한 랜드마크 건물들은 또.
0: 여기 나무 못 빼듯이.
1: 그렇죠. 그리고 여기 맨하탄에도 굉장히 그런 건물들이 많아요. 네. 그런 건물들은 이렇게 공사하고 이럴 때 네. 시에서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렇거든요.
0: 그렇구나. 네. 그래서 알아봤더니 네. 아닌 게 아니라 에어컨이 그렇게 많지 않고
1: 네.
0: 이 프랑스나 이탈리아 사람들은 해가 뜨거운 낮 시간 동안 볼레라고 해가지고요
1: 네.
0: V-O-L-E-T
1: 네.
0: 이 볼레라는 나무 덫창이 있는데
1: 네.
0: 이거를 우리 블라인드처럼 걸어놨다가 요거를 딱 막아버린대요.
1: 아 창문이 이렇게 스타일이 좀 다르군요.
0: 네, 그래서 직사광선을 완전히 차단하면서
1: 네.
0: 집안이 이게 동굴처럼 시원해진다고 하네요.
1: 아 그러니까 해를 차단해서 온도를 낮춘다. 아니 제가 즐겨보는 그 너튜브 그 채널 중에 하나인 분도 그분은 모로코에 사는데
0: 모로코 좋죠.
1: 네 이번에 올해
0: 축구대회라고
1: 모로코 네. 올해 40도 이상으로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가지고
0: 그 아프리카 바로 비에 그 지중해 위에인데
1: 네 프랑스에서도 가깝고 네 그래서 낮에 아예 불을 하나도 안 켜고 창문을 전부 다 닫아놓고 이렇게 나무 덫창 대 그
0: 정말로
1: 놓고 그래서 아주 캄캄하게 동굴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더라고요.
0: 야, 그렇구나.
1: 네, 그렇게만 해놔도 한결 더위를 좀 식히기가 낫다고. 네. 그리고 밤에는 또 옥상에 가서 잠을 자고.
0: 아,
1: 낮
0: 밖에서?
1: 동안 네, 낮 동안 너무 더우니까.
0: 보통 이제 야외라 그러죠. 야외에서 야외 지침하는 거.
1: 그렇죠. 네. 그래서 옥상에서 모기장 이렇게 치고 잠을 자곤 하더라고요.
0: 거기도 모기가 있구나.
1: 그렇죠. 모기는 뭐 어디를 가나. 어. 네, 극성이 멍하십니다.
0: 아, 유럽 모기도 엥 이렇게 우나? 걔네는 어? 소리가 좀 다른가?
1: 걔네는 엥 어떻게 좀 다르려나요?
0: 구제턱 구천통성. 어떻게 불려나 모르겠네. 아, 여름철 별미로는요.
1: 네.
0: 오늘 두 가지 정도만 대표적인 걸 소개해드리면.
1: 네.
0: 첫 번째는 스페인의 가스파초. 가스파토리에서 세뇨리 테레스타르 가르파초. 가스파초라는 게 있대요.
1: 네.
0: 이게 불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전혀 쓰지 않고.
1: 네.
0: 차가운 토마토 그리고 야채 올리브유를 생으로 그냥 생짜로
1: 뭐
0: 갈아가지고
1: 토마토 스프 아니에요 그러면?
0: 그래서 만든 토마토 네. 스프예요. 그 원고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1: 아,
0: 토마토
1: 네.
0: 스프.
1: 네.
0: 시원한 토마토 스프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한 잔 타가지고 촥 마신다.
1: 가스파초.
0: 가스파초.
1: 어, 왠지 뭐 이거 한 잔 마시면 뭐 비타민 충전까지.
0: 그렇죠.
1: 네, 영양분까지 아주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또 대표적인 음식 하나 또 있다 그러죠?
1: 그라니타. 네, 그라니타.
0: 그라니타.
1: 그라니타.
0: 그라니타.
1: 네. 이 그라니타라는
0: 먹어봤다?
1: 음식은요.
0: 그라니타?
1: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지만 에스프레소나 과즙을 얼려서 저희 무슨 빙수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0: 아, 이런 거.
1: 네.
0: 네.
1: 이 에스프레소나 과즙을 얼려서 사각사각하게 이렇게 긁어낸 얼음 디저트라고 합니다.
0: 아, 요거 프랑스에서도 내가 그 예능에서 한번 봤어.
1: 여기에다가 따뜻한 이 브리오슈 빵을 탁 찍어가지고 아침 식사로 시원하게 먹는다고 합니다.
0: 그러니까 얼음 얼린 소스 그거에다가 빵을 네. 찍어갖고
1: 그렇죠.
0: 얼음이랑 아그작 아그작 먹는
1: 그러네요.
0: 거야.
1: 그러네요. 뭐 시원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0: 이 프랑스에 이틀 건너 한 번씩 가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지브레, 지브레? 아, 지브레? 나 사브레는 알겠는데, 지브레는.
1: 이것도 뭔가요?
0: 이것도 이제 얼음이에요. 얼음 데쳐가지고.
1: 아, 네. 빙수 같은 음식들이 굉장히 네. 많군요.
0: 요거는 과일 껍질에다가.
1: 네.
0: 과일 껍질에다가 안에다가 아이스크림하고 샤베트를 채워서 얼리는 거예요.
1: 아하.
0: 그래서 위에를 딱 따가지고, 그 안에를 퍼먹어요.
1: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하잖아요.
0: 네.
1: 네. 저희 수박 화채할 때도 그렇게 만들죠.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유럽 사람들은 더위를 식힌다고 하네요.
1: 네. 뭐 에어컨만 너무 덥다고 해서 세게 틀지 말고 이렇게 블라인드 좀 내려서 방도 좀 컴컴하게 온도 좀 낮춰주고
0: 네.
1: 시원한 과일로 야채로 이렇게 네. 더위를 물리치는 것도 참 좋은
0: 좋을
1: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자, 이번 주 주제가 있어서 저희가 또 여름 별미로 여러분 오늘 유럽 편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희 내일 또 좋은 음악들 시원한 이야기들로 내일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한시의 음악다방 이성훈이었습니다.
1: 송영아였습니다. 내일 만나요.
0: 마지막 곡은 집시킹이 불러주는 볼날의 우리 여름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릴게요. 내일 올게요.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날린 하이트론스의 핫서머 세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면 내부가 보이는 LG 노크온 냉장고와 월풀 4도어 냉장고가 무려 50% 반값 세일. 8월 15일까지 선착순 30분께 드리며 모든 가전제품 프라이스를 매칭해 최저가로 드립니다. 파나소닉, 세라젬 등 프리미엄 명품 안마의자는 최대 40% 할인해드리며 한국인의 필수품 LG, 풀무원, 김치, 마마 등 인기 김치냉장고를 최저가 판매합니다. 또한 잠자면서 스트레칭되며 허리와 어깨 통증에 효과가 있는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는 30% 할인하고 코골이, 소화불량 환자 효과 있고 안마 기능까지 있는 모션 베이스를 매트리스와 동시 구입하면 50% 할인합니다. 한 가지 더, 독일 명품 알텐바흐 저압 냄비가 드디어 판매를 개시했습니다. 영양은 그대로, 조리시간은 짧게, 집에서도 깊고 진한 국물의 삼계탕 보양식을 뚝딱 완성해보세요. 뉴저지 201941-0024, 뉴욕 프러싱 718-445-2005, 하이트론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획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뉴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 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에 비타민 김지원입니다. 93도의 찜통 더위 속에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오후 2시. 지금 밖에 해가 너무 쨍쨍해서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오늘 퇴근길 무렵에 기습적인 천둥번개와 폭풍우가 예보되어 있으니까요. 운전하시는 분들 퇴근길 빗길 미리미리 운전 대비하고 계시면 좋겠죠. 요즘 뉴욕 더위도 덥지만 고국 대한민국은요.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는 역대급 가마솥 더위로 국가 재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 끝나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 형제들에게도 더운데 건강 잘 챙기고 계시죠? 하고 안부 전화 한 통 건네보시는 것도 멀리 이렇게 타국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하나가 가장 큰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아주 핫하디 핫한 BTS, 지난주 뉴저지 메트라이프 스타디움 보라색으로 물들였던 그 BTS, 오늘로 투어 관객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네요. 어마무시하네요.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나이가 딱 보아도 어르신인 분들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열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한민국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좋습니다. 세대가 함께하는 오후 2시에 충전소, 2시에 비타민 시작합니다.

오늘 2시에 고정. 앵간 뉴욕과 뉴저지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이야기로 꽉 채워드리는 인간 비타민 김지연의 2시 비타민. 뉴저지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새롭게 입장해 주실 분들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자, 휴대폰을 꺼내시고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여세요. 자, 메인 화면 맨 위에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아이디를 추가 누르시고요. 커서 옆에 K-Radio US, 저희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 K-R-A-D-I-O US 치시고 검색. 자, K-Radio 카카오톡 창 뜨면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 신청곡도 거기다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세요. 자,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라이브라고 검색을 하시면 또 실시간으로 보고 듣고 함께 달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 세게 나의 주장을 막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상대의 기분을 크게 상하지 않게 하면서 할 말은 다 하는데 기분이 상하지도 않고, 이런 방법이 요즘에 있더라고요. 조금 있다가 그 기술 함께 나눠볼게요.

충기

고향의 고향 지방색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투리를 씀으로써 조금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고 이렇게 소통을 더 하면서 공감도 되고 이래서 더 인기를 끌고 있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 그때마다 제가 참 보는 게 이 충청도시 화법, 이거 정말 들을 때마다 재밌고 연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몇 개를 추려봤어요. 굉장히 뭐 SNS라든지 방송에서 요즘에 핫하게 많이 이제 들려오던 그런 건데, 뭐 좀 이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참 이게 희한해요. 할 말은 다 하는데, 이거 뭐 둘러서 얘기하면서도 할 말은 다 하는데 상대방이 크게 기분이 나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참 말의 지혜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상황이 있겠죠. 카페에서 커피를 시켰어요. 한 모금 마셨더니 너무 쓴 거죠. 너무 쓴 거죠. 뭐 보통은 설탕을 더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충청도 화법은 이렇다는 거죠. 어이구 야야 뭐 장희빈이가 살약 받을 때 이거 먹고 죽은 거 아니오? 정말 센스, 진짜 센스 있죠. 자,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집에서 맞아요. 그 화장실에서 좀 휴지를 큰 거 용변 보시고 나서 휴지를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낭비하다시피 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럴 때 이제 엄마들 같으면 아, 막 하면서 이제 잔소리가 나갈 법한데 충청도식 화법은 이런 거죠. 아, 우범해, 우범해. 뭐, 내장까지 닦을겨? 저 처음에 이거 듣고 완전 혼자 빵 터져서 한동안 혼자서 얼마나 웃었나 몰라요. 맞아요. 이거 뭐 다 경험하시잖아요. 자, 또 이런 경우 있죠. 잠깐 죄송합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갈 때가 있어요. 정말 속이 터지죠. 이렇게 뭐 냅다 이렇게 대마살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 드라이브 이런 거 외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요. 웜에 뭐 저 정도 달릴 거면 내려서 끌고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가을 안에 도착할 텐데 너무 귀여운 표현이죠. 있어요. 이게 깜빡이 안 켜고 확 끼어드는 차 볼 때 욱하잖아요, 진짜. 여름에는 더. 어이구, 뭐 어제 태어났나벼. 갈 길이 아주 구말려. 아주 바빠 죽겠어. 이 정도 표현이면 양반이죠. 뭐 이런 트래픽 상황에 있을 때 가족들이 다 타고 있는데 운전하는 이제 분이 뭐 좀 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이 듣는 사람은 결국 가족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도 그렇고 해서 듣는 사람도 그렇고 손해더라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은 너무 양반이죠.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재밌었어요. 신호가 바뀌었는데 출발을 못하는 초보 운전자에게 다가가서 경찰이 하는 말. 뭐지? 빨강, 초록, 노랑 중에 마음에 드는 색이 없어서 출발을 못하고 있어요? 야, 진짜 재미와 위트까지 겸비한 정말 젠틀한 폴리스죠. 자, 그리고 친구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근데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고 뭐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치열하게 꾸미고 나왔을 때 친구가 그런 친구에게 하는 말. 아유, 너 아주 그냥 옷이 아주 용맹하네. 어지간한 배짱 없으면 못 입겠어. 아주 용맹이야. 용맹이야. 이거는 뭐 칭찬인가요? 디스인가요? 아무튼 패션은 자신감이죠. 자신감. 또 이런 것도 하나 있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얼굴이 뭔가 내 친구가 아닌 것 같은 낯설음. 뭔가 의느님의 의술에 도움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이야, 너 아주 그냥 인형 같다. 밀랍 인형. 공장에서 방금 막 탈출한 것 같아. 이거 칭찬 같으면서도 애매하죠.
충청도 개그 진짜 재밌어요. 칭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듣고 나면 할 말은 다 들은 느낌인데 기분은 크게 나쁘지 않은 느낌. 요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돌려까기의 진수, 충청도 화법. 정말 들을 때마다 재밌습니다. 인생이 너무 쓸 때는 커피라도 달달하게 드셔야죠. 오늘 사약 같은 쓴맛은 다 잊어버리시고요. 우리 영혼을 살려줄 달콤함으로 청량한 곡 한 곡 배달하겠습니다.

0: 지연님 오늘도 푹푹 찌네요 해주셨어요.
1: 푹푹푹.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박스당 12불99, 배추 금토 1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2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5번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공개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 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 관광.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 한인 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라디오 등 미동구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주세요.
2: 아, 왜 아빠 나 한국말 배울 생각을 안 해? 아빠가 뭐 하시는데 뭐 아빠? 아, 의사세요.
3: 잠깐만, 그 뒤에 쌩 외국인은 너 내 말을 알아들어? 어, 뭐야?
0: 전석 매진 신화에 이어 뉴욕 무대를 완벽하게 사로잡았던 바로 그 공연. 재미, 웃음, 유쾌, 통쾌, 속에 뻥 뚫리는 짜릿한 스탠드업 코미디 이상준 쇼가 다시 뉴욕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15일 토요일 저녁 7시 퀸즈 컬리지 콜든 센터. 뉴욕 한인들을 위한 역대급 웃음 폭탄. 지금 바로 예매하세요.

새싹 월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2시에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타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상담 전화번호 에스타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의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주를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의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 50%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할인,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 국보입을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를 최대 60% 할인하고 있고요.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드디어 오픈! 플러싱 154가 노던 블러와드의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 뉴욕 최초 골프존 투비전 NX와 GDR 프로 맥스 프로 연습 시스템, PGA 피칭 프로의 맞춤 레슨까지 시원한 생맥주와 다양한 음식도 즐기시고요. 또한 한국 최신 시설의 플러싱 당구장도 동시 오픈. 빌리존 디지털 점수판과 리플레이 카메라 시스템으로 스마트한 게임을 경험하세요. 자, 스크린 골프와 당구를 한 자리에서 플러싱 154가 노던 블루바드 2층 홀 19 스크린 골프 라운지와 플러싱 당구장 오픈 기념 다양한 프로모션이 제공됩니다. 929-766-0088, 929-766-0088.

하늘께서도 오늘 푹푹 찌네요 해주셨어요. 진짜 여름이죠. 자, 요즘에 밖에 나가면 햇빛이 아니라 뭐 거의 열기랑 부딪히고 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전 세계가 지금 동시에 들끓고 있습니다. 유럽도 40도가 넘고 미국도 폭염경보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이제는 여름이라기보다는 진짜 버티는 계절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런 와중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 하나가 화제가 됐습니다. 비빔밥의 고장 전주에서요. 전주에서 요 횡단보도 앞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들을 그냥 툭툭 놔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엄청 큰 얼음 덩어리를 근데 이제 얼음 덩어리 안에 한 줄의 글이 같이 얼려져 있어요. 그 문구가 뭐냐면요. 여름엔 얼음이 최고라는 문구를 얼려가지고 큰 덩어리를 그 아스팔트 길 군데 이렇게 놓은 거죠. 이게 그냥 뭐 요즘 말로 한다면 그거잖아요. 태토식 더위 해결법. 그 태토 있잖아요. 태토녀 태토나 이런 거 할 때 복잡하게 생각 안 하고 또 꾸미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지금 필요한 걸 바로 해버리는 그런 방식. 덥다 그러면 시원하게 만들면 되지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 거창한 기술이나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큰 얼음 덩어리 하나 툭 아스팔트 군데군데 놓아둔 거죠. 근데 이게 또 사람들 마음을 제대로 건드렸습니다. 지나가다가 손 한번 대보고 칙 소리가 날 정도로 더욱 덥잖아요. 아이들은 또 지나가다가 옷이 젖어도 상관없죠. 그냥 한번 앉아보는 거예요. 걸터앉으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또 새들도 와가지고 얼음 녹은 물 한 모금씩 쪼아먹고 가고 그야말로 도시의 오아시스가 된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그 영상을 보고 우리 동네에도 얼음 좀 놔주세요 하는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재밌네요.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필요하니까. 그냥 생각해보면은 이게 좀 더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가 사는 일상도 좀 비슷하잖아요. 뭐 배고플 때 밥 먹고 목마를 때 물 마시고 또 체력이 좀 떨어지면 좀 쉬어주고 또 살이 좀 붙었다 싶으면 덜 먹고 움직여주고. 결국 제일 확실한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단순한 데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조금은 태토식으로 지금 필요한 거 하나 바로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이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도시의 미스테리. 자, 여러분, 이상한 경험 하나쯤 있으시죠? 자, 분명히 같은 시간인데 어떤 때는 길고 어떤 때는 순식간에 사라지는 시간. 자, 오늘 2시의 미스테리, 사라진 10분. 그 정체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분명 알고 있습니다. 1분은 60초, 10분은 600초. 자, 이건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학창 시절의 10분은 지금의 10분과 전혀 달랐습니다.

됩니다. 자, 그 순간 학생들은 동시에 움직입니다. 마치 누군가 신호를 보낸 것처럼 좀비 때처럼. 야, 나 화장실. 복도는 이미 포화 상태. 하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해결하고도 충분한 10분이었죠. 그런데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동합니다. 옆반. 왜야? 걔 왔어? 야, 너 왜 안 왔어? 짧지만 강렬한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여전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다음 매점으로 돌진합니다. 긴 줄.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기만 합니다. 빵을 손에 줍니다. 크림빵, 소보루, 핫도그, 튀김, 만두까지. 그게 또 10분 안에 모두 입속으로, 뱃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교실 복귀. 걸으면서 먹고 또 먹습니다. 도시락을 미리 따먹는 건 일도 아니죠. 선생님이 오기 직전 완벽하게 입 안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종이 울립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이 10분 안에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건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의 우리는 물 한 잔을 마시려다가도 휴대폰을 보면서 10분을 사라지고 맙니다. 나 뭐 하려고 했지? 그 생각이 끝날 때쯤 이미 10분은 지나가고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시절의 10분은 왜 그렇게 길었을까요? 혹시 그때의 시간은 지금과 다른 속도로 흘렀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시간이 늘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 미스터리는 의외로 단순하게 풀립니다. 그때 우리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망설임이란 게 없었습니다. 배고프면 바로 먹고, 목마르면 바로 마시고, 가고 싶으면 바로 갔습니다. 생각하지 않았고, 계산하지 않았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할까, 조금 있다가 할까, 이 짧은 생각 사이에서 이미 시간은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라진 건 10분이 아니라 망설임이 없이 움직이던 그때의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때 우리는 완전히 태토식 인간이었던 거죠.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쉬고, 가고 싶으면 가고, 땡땡이 치고 싶으면.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바로 실행. 그래서 10분이 길었고요. 지금은 생각이 많아진 대신 시간이 짧아진 거죠. 자, 오늘의 2시의 미스테리. 사라진 10분의 비밀. 우린 다시 많은 것이 가능했던 그때의 10분처럼 지금의 10분을 보낼 수 있을까요? 그때의 우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2시의 미스테리였습니다.

0: 요즘에 초등학생 아이들은요, 쉬는 시간에 밖에를 잘 안 나간다고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보통 10명 중에 9명이 쉬는 시간을 교실에서 보낸다고 합니다. 뭐 코로나 이후로 바뀐 환경도 그 이유 중에 하나고, 무엇보다 안전 문제 때문에 아이들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는 것 자체가 조금 조심스러운 분위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교실 안에서 노는 게 제일 안전하다, 이렇게 된 거죠. 좀 많이 아쉽죠. 물론 지금은 지금 나름대로의 또 방식이 있고 안전하니까 중요하니까 뭐 이해는 충분히 되죠. 그래도 한편으로 이렇게 어른된 마음으로 좀 아쉬운 마음이 큽니다. 먼지 날리던 운동장, 또 땀 식히면서 마시던 물 한 모금, 또 괜히 뛰어다니면서 그 혼나던 그 순간들까지 뭐 사실 다 빛나고 소중한 그 시절의 10분의 추억들인데 말이죠. 요즘 아이들은 또 그런 10분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은 낯설게 들리겠죠?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험료 수박 개당 5.99, 자매 박스당 12.99, 배추 금 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99, 프레시안 오이 100당 99장,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99, 양념 돼지 LA 갈비 파운드당 5.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ealer.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4: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3: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Young Brain Body QC Natural 714-870-7582.
5: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원이 프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4개월 신생아부터 아이를 위한 350가지 유기농 제품과 건강 먹거리, 건강을 드리는 올가닉 원 플러싱 154-08 노동 블루바드 92984509958 92984509958.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올 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비원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기원입니다. 718-224-4585. 당신의 지친 피부, 이제는 리셋할 시간입니다. 매일 새롭게 설계될 수 있도록 자연의 에너지로 완성한 프리미엄 스킨케어, 건강을 다시 설계하자. 새로움을 연구하는 야엘. 제품 문의 718-500-3350, 201-500-3350. 야엘 제공입니다.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지금 아이들도 나름의 추억을 쌓고는 있겠지만 가끔 떠올리기만 해도 이렇게 피식 웃음이 나는 그런 순간들 우리 일상에도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원한 오후 보내시고요. 주셔 비타민 김지연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 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 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릭스에지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 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그것도 하필 66 고속도로 한복판에서요. 차는 움직일 수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난감하고 당황스러웠는데 그때 지나가던 한 스페니쉬 남자분이 차를 세우고 제게 오는 겁니다. 엄지척을 하면서요.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영어를 그닥 잘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차 트렁크로 가서 장비를 척척 꺼내서 제 차로 와서는 타이어 교체하는 걸 도와주더라고요. 일단 경찰한테 신고한 후 레카차를 불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니까 이 친구 레카차 부르지 말라고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오전 9시 30분 막 지났을 때였거든요. 날씨는 90도. 하필 갓길이 없는 구간이어서 66번 도로 마지막 차선을 제가 서 있는 바람에 완전 트래픽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때 지나가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심지어 욕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서 일단 선글라스부터 챙겨서 썼습니다. 그리고 차를 지휘하고 있으니 어디서 또 세큐리차가 오더니 꽃갈콘을 깔기 시작을 하는데 혹시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66번 이스트 방면으로 가시는 분들 트래픽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들 있으시다면 이 시간을 빌어 사과드립니다. 저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저도 66번 오며 가며 가끔 차 하나 고장나 서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차가 밀릴 때 저도 지나가면서 속으로 엄청 욕했거든요. 그대로 이렇게 또 페이백을 받네요. 퇴진합니다.

생각해보면 저는 살면서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마다 정말 신기하게도 누군가가 나타나서 저를 도와줬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흔히 엔젤, 천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 또 기름이 떨어진 줄 모르고 갑자기 도로 한복판에 차가 섰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도 뒤에서 큰 트럭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제 차를 밀어주는데요. 제가 또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잽싸게 기아를 뉴트럴로 놨죠. 그랬더니 그 트럭이 제 차를 밀어주면서 주유소까지 밀어주고 유유히 떠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천사가 있는 게 아닐까. 꼭 날개를 달고 나타나는 건 아니죠. 어쩌면 오늘 아침처럼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오늘 저를 도와준 스페니쉬 남성분은 결국 타이어를 교체하긴 했지만 타이어가 잘 껴지지 않아 고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거의 한 2시간 반 정도가 걸렸어요. 그중에 기다리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타이어를 빼기는 했는데 정말 딱 1인치가 모자라서 타이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뺄 때는 쉽게 뺐는데. 와, 제가 진짜 힘이 장사라면 이 차를 조금만 올렸으면 좋겠는데 뭐 꿈쩍도 안 하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사춘을 불렀나 봐요. 클리닝 덕트 차가 갑자기 한 30분 지난 다음에 왔는데 건장한 남자 3명이 차 안에서 내리더니 커진이라고 하면서 기꺼이 제 차 안으로 들어가 다른 재킷을 갖고 오라고 이걸 조금 더 높여가지고 결국은 타이어를 무사히 잘 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떠나더라고요. 아우 세상에. 남자가 타이어 잘 껴서 멋있어 보인 적은 또 난생 처음이더라고요. 남자분들 타이어 잘 끼셔야겠어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멋있어 보였습니다. 처음에 저를 도와주신 그분에게도 간단하게 사례를 하려고 했는데 어, oh, no, you don't have to pay 이러면서 한사코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0: 자, 라라랜드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나의 우아한 인생을 위해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건강 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지구촌 소식도 역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오늘 월요일이죠. 라라라 퀴즈 정답자와 함께 또 새로운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 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시리는 물론 애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
1: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쌀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99 불.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99 불. 페르시안 오이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99 불. 자연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99 불.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99 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3호 태풍 돌핀이 중국 동부에 두 차례 상륙하면서 저장성, 후젠성, 상하이 등의 폭우와 강풍을 몰고 왔습니다. 중국 동부에 상륙한 태풍 돌핀은 토요일 오후 5시 30분경 저장성 타이저우시 해안에 상륙한 데 이어 어제 오후 6시경 저장성 러칭시 해안에 다시 상륙했는데 첫 상륙 당시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2m로 강한 위력을 보였습니다. 저장성 형지에서는 강풍으로 나무와 자전거 등이 쓰러지고 주민들이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의 강풍이 불었으며 태풍 상륙에 앞서 중국 동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주민 대피가 이루어졌습니다. 저장성 후젠성 상하이에서 최소 21만 명이 대피했고 로이터통신은 태풍 영향권에 있는 지역에서 100만 명 이상이 대피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전날 오전부터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심 도로와 지하차도 100여 곳이 물에 잠겼고 일부 지역에서는 하루 강수량이 200mm를 넘었으며 주민들이 침수된 도로를 전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태풍은 항공

철도, 해운동, 교통에도 큰 차질을 빚었는데 상하이에 있는 공항에서는 전체 항공편의 약 60%에 해당하는 1,400여 편이 취소가 됐고 다른 공항에도 약 300편이 결항이 됐으며 심지어 모든 항공편이 취소된 공항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의 영향으로 중국 당국은 항만과 관광시설을 폐쇄하고 일부 지역에서 휴교, 휴업, 교통 운송 중단 등의 조치를 시행했는데 중국 중앙기상대는 오는 12일까지 동부 연안 지역에 집중 호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장성과 안후이성 일부 지역에서는 매우 강한 폭우가 예상이 된다며 산사태와 홍수 등 2차 피해에 대비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태풍 돌핀이 중국에 상륙한 이후 발생한 인명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되진 않았으나 태풍 상륙 이틀 전 저장성 해안에서 9살 소년이 높은 파도에 휩쓸려 실종이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만에서도 돌핀의 영향으로 강풍과 폭우가 이어져 어제 오후까지 632건의 재난 피해가 접수가 됐으며 6명이 다쳤다고 대만 당국이 밝혔습니다. 특히 대만 북부 지룡항에서는 강풍으로 수십 톤에 달하는 대형 컨테이너 여러 개가 연쇄적으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여기 DMB 지역에도 지난주는 간간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긴 했지만 해갈도 안 되는 적은 양이었고요. 무더위와 습도는 이번 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90도 넘나드는 기온은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이고요. 아무래도 8월 말까지는 80도 중후반에 달하는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겠다는 기상청의 예보입니다. 오늘 워싱턴 DC 지역 내일 화요일까지 가장 더운 날씨 보이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95도, 섭씨 35도, 체감 온도는 거의 100도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오대호에서 유입되는 약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오후와 저녁에는 국지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덥고 습한 날씨는 내일 화요일까지 이어지다 수요일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워싱턴 DC에서는 뮤리엘 바우저 시장이 목요일 오전 8시까지 폭염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네요. 주중에도 매일 소나기 가능성 있고요. 목요일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느리게 이동하는 한랭 전선이 금요일에 기온을 낮추고 습도를 낮출 것으로 보이지만 그전에도 소나기와 천둥 번개는 계속될 수 있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부분적으로 흐리고요.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고 현재 기온은 92도, 섭씨 33도, 하지만 체감온도는 거의 100도에 가깝습니다. 바람은 서풍으로 잔잔하고요.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습니다. 오늘 밤 폭풍우는 그치고 대체로 흐리겠고요.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로 덥겠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으로 바뀌겠고 늦은 저녁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내릴 수 있고요. 강한 바람이 동반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내일 화요일은 부분적으로 맑겠으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 기온 95도, 섭씨 33도, 바람은 서풍으로 10에서 15마일 불겠습니다. 특히 오후에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상이 되는데 강우 확률은 약 50% 정도라고 하네요. 수요일 부분적으로 맑겠고요. 역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고 기온 85도에서 90도 사이이고요. 바람은 서풍으로 불겠고 목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리겠고 비 소식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목요일 최고 기온은 85도에서 90도 사이이고 습도는 약간 높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흐리겠고요. 소나기 내릴 가능성 역시 있습니다.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역시 더운 하루가 되겠고요. 바람은 약하지만 변화는 심하겠다고 하네요.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10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19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조정현입니다. 그 아픔까지 사랑할 거야.

0: 나의 우아한 인생을 위하여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이 시간 건강 뉴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111세에도 빗자루 질과 식탁 닦기, 채소 손질 등 집안일을 직접 하는 중국의 한 장수 노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장수 비결은 규칙적인 식사와 꾸준한 활동, 긍정적인 마음가짐, 충분한 수면을 소개했는데 이 할머니는 올해 111세로 중국에서 대표적인 장수의 고장으로 꼽히는 지역으로 현재는 100세 이상 노인이 무려 600명 넘게 거주하는 곳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할머니의 첫 번째 습관은 일단 가리지 않고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매끼 메뉴를 바꿔 영양을 다양하게 섭취하도록 하며 특히 민물고기를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할머니는 음식을 소화하기 쉽도록 충분히 익혀 먹고 돼지고기 등은 많이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몸을 계속 움직이는 겁니다. 할머니는 100세가 넘어서도 밭에 나가 땅콩과 참외를 따는 등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요. 나이가 들어 다리가 불편해진 뒤에도 식탁을 닦고 채소를 다듬는 등 할 수 있는 집안일은 직접 하려고 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스트레스를 오래 끌지 않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가족들 말에 따르면 할머니는 사소한 일에 크게 화내지 않고 매일 작은 선행을 하려고 한다며 걱정거리가 생기면 잠을 자고 다음날 다시 생각하는 방식으로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네요. 마지막 비결은 규칙적인 수면인데요. 이 할머니는 저녁 7시경 잠자리에 들고 오전 7시경에 일어나는 생활을 오랫도록 유지했고요. 낮에도 한두 차례 짧게 잠을 잔다고 합니다. 다만 방금 소개해드린 할머니의 생활 습관이 장수 원인이라는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저 111세까지 장수한 할머니의 평범한 일상 특징을 설명한 것인데요. 아닌 게 아니라 잠만 잘 자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잠을 너무 많이 자면 그냥 잠을 잤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잠을 쳐 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괜히 게으른 듯해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들의 이 잠에 대한 선입견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죽으면 원 없이 잘 수 있다는 그 잠, 살아서도 원 없이 주무셔야 나의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뉴스 두 번째 소식은요. 요새 의자에서 일어나는데 힘이 부쩍 든다면 단순히 다리 근력이 약해진 것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일상생활의 평범한 동작이 노년기 신체 기능과 건강 수명을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활용하고 있는 30초 의자 기립 테스트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검사는 하체 근력과 근지구력, 균형 감각, 낙상 위험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인데 이 검사를 노인의 기능적 체력을 평가하는 표준 검사 중 하나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검사 방법은 일단 팔걸이가 없는 단단한 의자를 벽에 붙이고 의자 가운데 앉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이런 의자가 눈에 띈다면 바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자, 의자 벽에 붙이셨나요? 그 다음에 의자에 앉아보세요. 양팔은 가슴 앞에서 X자로 교차하신 다음 30초 동안 완전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기를 가능한 한 많이 반복하는 건데요. 30초 동안 일어섰다 앉은 횟수가 나이별 평균 이상이면 하체 근력과 기능적 체력이 양호한 편으로 평가되지만 심각한 균형감각 문제, 최근 수술 이력, 심한 관절 통증 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사람은 테스트하기 전에 먼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별한 질병이나 수술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볼 때 60에서 64세 남자분들이라면 14회 이상 되어야 하고요. 여자는 12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65세에서 69세인 남성분이라면 12회 이상이고요. 여자는 11회 이상이면 좋고요. 70세에서 74세는 남자는 12회, 여자는 10회. 80세에서 84세 남성분들은 10회 이상, 여자는 9회 이상. 85세에서 89세이신 분들은 남녀 모두 8회 이상이 되어야 하고요. 90세이신 분들은 7회.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숫자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움직임의 편안함과 일상 기능을 더 쉽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시는 게 중요한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쉬워진다면 하체 근력과 기능적 체력이 좋아지고 있다는 훌륭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의자에서 일어나는 운동이지만 근력과 균형감각, 지구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으로 추천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의자에서 일어나기가 건강 수명을 보여줄까요?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의자에서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이 단순한 움직임에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 또 엉덩이의 대둔근, 종아리 근육과 함께 복부와 허리 코어 근육까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균형감각과 협업력 등도 필요하다는 거죠. 만약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힘들어졌다면 단순히 다리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 노인 70에서 84세 노인 1,5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의자 기립 검사가 보행 능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근감소증을 평가하는 대체 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의자에서 얼마나 잘 일어날 수 있는지는 단순한 다리 힘이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걷고 움직이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능 검사인 셈인데 언제부턴가 의자에서 일어날 때 아이고 절로 나온다면 또 일어날 때 반드시 팔걸이를 잡거나 무릎을 누르면서 힘겹게 일어나고 계시다면은 지금 당장 이 운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이대별로 달성할 숫자는 있지만 굳이 그 숫자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처음 시작할 때보다 수월해진다는 거. 숫자가 하나씩 늘어난다는 거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잘 안 될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근력이 생겨 적어도 어이구라는 말 정도는 안 나오게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질병이나 수술을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0: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4: 그럼 딱 한 모금?
3: 어,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As veter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7: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6: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8: When i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6: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8: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9: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0: 신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발생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본국의 소식입니다. 경북 안동시 낙동강변에 위치한 실개천 물길공원에 구렁이가 나타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놀라는 소동이 빚어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실개천 물길공원에서 길이 약 1.5m의 구렁이가 발견이 됐는데 당시 이 구렁이는 물길 안을 헤엄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공원에서 물에 발을 담그고 쉬고 있던 시민들이 놀라 자리를 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는데 소방당국은 이 구렁이를 포획 후 인근 야산에 방사했다고 합니다. 구렁이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보호종이라고 하네요.
1: 아이고, 월매나 더웠으면 구랭이가 지 죽을 줄 모르고 기어 나왔네요. 옛날 같았으면 옳다꾸 나오고 잡아가지고 그냥 사주 담갔을 텐디. 아이고, 요샌 시상이 좋아졌다고 해야 하나. 이 멀쩡위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사람 죽여도 살려주고 방생하고 이...
0: 뷰리의 세계적인 인기에 편승을 해 위조 화장품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확산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산 가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타고 세계 각국으로 퍼지면서 국내 화장품 업체들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 다만 해외에서 제조, 유통되는 특성상 개별 기업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루마니아 티미쇼하라 공항세관에서 자사 브랜드 메디큐브의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 위조 의심 제품 100여 점이 압수된 사실을 확인했는데 적발된 제품은 외형과 용기 디자인이 정품과 매우 흡사해 일반 소비자가 맨눈으로는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K뷰리 화장품 가품은 중국과 홍콩, 대만,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루마니아 적발은 K뷰리 위조품 유통이 동유럽으로까지 뻗어나가고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유럽 시장에서 K뷰리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 위조 상품 유통도 덩달아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주요 생산 유통 거점은 중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중국 광저우시 공항국과 시장감독관리국의 합동단속에서는 메디큐브 6개 품목의 모방품 6천여 개가 압수가 됐고요. 업계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 일대에는 K뷰리 위조품 생산시설이 집중이 돼 있어 일부 국내 업체들은 현지 법률 대리인과 공안당국의 협조를 받아 정기적으로 현장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수사 단속 기관과의 공조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지속하기에는 현실적인 제약이 적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인데요. 가품 유통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 과거에는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유통이 되던 가품이 최근에는 아마존과 이베이, 틱톡샵 등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위조 상품 판매자들은 제3자 판매자 계정을 개설한 뒤 브랜드 공식 몰이나 공식 판매처의 제품 사진과 상세 설명을 그대로 복제해 마치 정품 판매처럼 꾸미고 있고 실제 주문이 들어오면 중국 등에서 생산한 위조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습니다. 조선 미녀를 운영하고 있는 구다이 글로벌도 아마존과 이베이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가품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인기 제품을 중심으로 위조품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과 일부 아시아 지역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조직적인 유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내 온라인에서도 가짜 제품이 유통된 사례가 나왔다고 하네요.
1: 우리나라 K의 위상이 높아지니까 이 메이드 인 코리아도 덩달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는 약은디. 아이 워치기야. 이 근데 아시죠? 이 피부는 타고나야야 K뷰티 할애비가 와도 타고난 피부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 이 화장 안 지우고 자도 잠도 지대로 못 자도 음식도 맨 거지 같은 거 먹어도 타고난 피부는 아무리 좋은 화장품 쓰고 마사지 받는다고 해도 안디야 이길 수가 없어.
0: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레스토랑에서 알몸으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이색 행사를 진행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남부 할리우드가에 위치한 한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매달 첫째 주 월요일 성인 고객을 대상으로 누드 다이닝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레스토랑의 오너이자 셰프는 모든 레스토랑에서 비슷한 스테이크를 판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달라져야 했다라며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으로 이러한 아이디어 를 구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누드 다이닝 행사가 충분한 시장 경쟁력을 갖고 있고 직원들 역시 잘 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인원은 약 2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처음 열린 행사는 단 하루 만에 마감이 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레스토랑 측은 앞으로 꾸준히 수요가 있다면 추가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티켓 가격은 남성은 $250, 여성은 $150, 커플 $300이며 성별에 따라 가격이 다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별도 공간에서 옷을 벗은 뒤 곧바로 입장하거나 식당이 제공하는 가운을 입을 수 있는데 식당 주인은 가운을 입기로 한 손님도 행사 후반에 가서는 대부분 벗기 시작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여성 종업원은 처음 방문한 손님의 기분을 편안히 하기 위해 자신도 알몸인 상태로 입구에서 손님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행사에는 샴페인과 함께 다섯 코스 요리가 제공이 되는데 최근 진행된 행사에는 필레미니온과 랍스터 꼬리, 또 트러블 맥앤치즈, 으깬 감자 등이 제공이 됐다고 합니다. 시 당국은 레스토랑 실내가 밖에서 보이지 않고 직원들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해당 행사가 불법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1: 무엇을 직원들이 옷을 입어? 식당 입구서부터 벌거벗고 손님을 맞이한다고도만 목욕탕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오. 아니 근데 플로리다면 더울 텐디. 아니 그렇게 벗고 들어가 추우면 무엇전데요? 옷을 달라고 혀서 입어야 하나 블랭킷을 달라고 해야 하나 참 그것도 고민이 되겠네. 아니 기껏 마누라나 애인이랑 같이 갔는데 이 서브하는 종업원의 몸매가 정말 환상적이면 이것도 싸움.

40년 전 미국의 한 서점에서 훔친 희귀 초반폰을 뒤늦게 돌려보낸 남성이 100달러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 편지를 보내 잔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유레카 올드타운 지구에 있는 서점 북레거에서는 최근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소포 하나가 배달됐는데 서점 주인은 퇴근을 앞두고 직원의 권유로 상자를 열었고 그 안에서 40년 전 도난당했던 희귀 초판본을 장문의 사과 편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편지를 보낸 남성은 자신이 약 40년 전 험볼트 주립대학교 학생이던 시절 이 서점에서 책을 훔쳤다고 고백을 했는데 당시 그는 심각한 약물과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고 돈이 절실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삶을 바로잡고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최근 차고를 정리하다 우연히 책을 발견한 뒤 더 늦기 전에 돌려줘야 한다고 결심했다고 설명했는데 반환된 책은 미국 작가이자 토니상 수상 의상 디자이너 에드워드 고리의 작품 현 없는 하프인데요. 1953년 초판본입니다. 서점은 해당 책의 가치를 약 125달러로 평가했는데 남성은 책과 함께 새 100달러 지폐도 동봉을 하며 뒤늦은 사죄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책방 주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상자를 열어본 순간 함께 있던 직원들과 모두 눈물을 흘렸다며 아무리 늦더라도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며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사람들이 보여주는 선한 모습은 그보다 훨씬 더 많다. 그분의 진심 어린 행동은 책값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성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이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셔도 된다는 말을 전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근데 말이오, 아무리 사과를 해오고 혀도 말이죠. 상대가 준비가 안 됐으면 안 하니만 못 오더라고요. 이, 참, 근데 두 분 복이 많으시네. 이, 복 받을게요. 나이지리아 북부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던 1,500쌍의 커플이 정부 지원으로 합동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입니다. 나이지리아 카노주에서 이틀간 열린 이번 행사는 비용 부담으로 결혼을 미뤄야 했던 저소득층들을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주 정부는 신혼부부 전원에게 침대와 매트리스, 담요 등 살림살이를 전달했으며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 전 건강검진과 사전 상담도 거쳤습니다. 이 지역 주지사 가 대규모 합동 결혼식을 주도한 건 이번이 두 번째라고 하는데요. 주정부는 이번 행사가 저소득 가정을 돕고 사회 안정을 다지기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신혼부부 중에는 무장 세력의 폭력 사태로 가족을 잃은 이들도 포함이 됐는데 나이지리아 북부 지역은 무장단체와 범죄 조직의 학교 습격이나 납치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곳으로 알려졌으며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보코 하람 등을 비롯한 무장 세력은 주로 거액의 몸값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러 왔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정부가 인질 308명이 풀려났다고 발표했으나 위생 문제로 아이들이 숨지거나 무장 조직에 강제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코 하람은 지난 17년 동안 나이지리아 북동부를 중심으로 활동해 왔으며 최근에는 중부 지역에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데 지난 2014년 치복 지역의 학교 에서 여학생 276명이 납치된 사건은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다고 하네요. 아니 한두 명도 아니고 무엇이게 276명이나 납치를 한꺼번에 할 수 있대요. 이 밧줄로 못 골라가도 한두 명은 도망치겠구만. 참 대단한 나라요. 이.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결혼식이라는 소문에 무려 2,000명이 넘는 팬들이 몰려들었지만 정작 성당에 나타난 신랑 신부는 호날두와 전혀 관계없는 현지 커플이었습니다. 포르투갈 마데일라섬 푼샬 대성당 주변에는 호날두와 조지나 로드리게스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 약 2,000명의 팬이 모였으며 일부 팬들은 호날두의 상징인 등번호 7번 유니폼까지 입고 성당 앞을 가득 메웠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들의 결혼식은 호날두의
그녀의 고향인 포르투갈 마데일라 섬에서 동화 같은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아니었다고 하네요. 성당에서 흑인 흐는가 본디. 아이고, 일반인들이 성당 앞까지 갈 수나 있을랑가 모르겠네. 경호가 사모멀 틴디. 아이, 왜 결혼식 때도 노쇼로 나오지 말지? 그리고 여자 이름이 조진아가 뭐여? 조진아가? 이? 조진아 금방도 아니고. 중국의 한 남성이 24년 전 펜팔 친구를 찾기 위해 3,000km를 달려간 사연이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향수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중국 광시 장족 자치구 출신으로 광둥성 성전에서 10년 넘게 일해온 40세 리즈 총이란 남성은 최근 24년 전 편지를 주고받았던 펜팔 친구 얼음비 아이스 레인을 찾아 중국 북부 내몽골 자치구까지 3,000km를 여행했다고 합니다. 2002년 중학교 시절 채팅 앱을 통해 내몽골 자치 아름기에 살고 있는 동갑내기 얼음비를 알게 됐는데 그는 구일인의 풍경을 상상하고 묘사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구일인 풍경은 중국 20위안 지폐에도 그려져 있을 만큼 유명하지만 정작 루촨선 출신인 이 남성은 당시 구일인에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얼마 뒤 얼음비는 당시 대만에서 인기였던 보이랜드 F4가 그려진 봉투에 답장을 담아 보냈고 그녀는 편지에 멀리서 양들의 울음소리와 소들의 음매소리, 말들이 달리는 소리가 들려온다. 어떻게 그렇게 생생한 삶에 매료되지 않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고 초원의 풍경을 묘사했다고 합니다. 얼음비는 리를 초원으로 초대해 우유를 맛보게 하고 승마도 가르쳐주겠다고 제안했으나 두 사람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가며 주소가 바뀌었고 채팅앱 계정 번호까지 달라지며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2023년 자율주행 차량으로 중국 전역을 여행을 하다가 내몽골 자치구를 지나게 됐는데 겨울이라 상상했던 푸른 초원은 보지 못했지만 그 풍경은 얼음비에 대한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했고 지난 6월 그는 부모와 함께 내몽골 자치구를 다시 찾아 얼음비가 편지에 묘사했던 광활한 초원과 가족들을 직접 마주했는데 여행을 마친 뒤에는 곧바로 얼음비를 찾기 위해 아룽기로 향한 것입니다. 남성은 이 여정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기록을 했고 게시물은 6만 2천 개의 좋아요와 7천 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한 이용자는 당신의 영상을 보고 30년 전 펜팔 친구가 떠올랐다. 답장을 받는데 한 달이 걸렸다며 펜팔은 통신 기술이 덜 발달했던 시절 친구를 사귀는 특별한 만남이었다. 그 시절이 그립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다고 하네요. 예전에 펜팔 참 많이들 했죠. 글씨 못 쓰는 사람들 위해 대필도 해주고 가요책 사면 맨 뒤에 펜팔란 있어서 거기에 자기 이름 쓰고 주소 써놓으면 누군가한테 편지 오든지. 참 그때도 지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들을 오나 했는디 지나고 본 게 그것도 추억이더라고요.

원희연 씨의 편지 들으시면서 1부 순서 줄이고요. 저는 2부에서 안내 들으신 다음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일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2: K-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최되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동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메릴랜드 총 한인회가 주최하며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광복회 워싱턴 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후원하며 참전용사단체와 보훈단체는 물론 여성단체, 차세대단체, 체육회, 복지기관, 경제단체까지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워싱턴 DC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경축식 행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703-507-8221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2016년 8월 10일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편안한 방송, 좋은 방송 K-Radio의 저 송은경이 있는 라라랜드 2부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나 넬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월요일은 랄랄라 퀴즈 정답자 발표함과 동시에 또 새로운 퀴즈 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시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답자 추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했다고나 할까요? 예, 잠시 후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부 첫 곡은요. 우리 뽀들연드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으로 골랐습니다. 싸이가 부르는 아름다운 이별

정말 더운 주말 잘 보내셨죠? 하시면서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입니다. 월요일 어울리는 글과 시, 노래 같이 하고 싶네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은 어제보다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으로 하루를 열면 평범한 월요일도 특별한 하루가 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고 웃을 일이 많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기를 바란다고 하셨는데요. 아, 정말 요새처럼 하루 무사히 보낼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 아침 일만 해도 아우 정말 까마득하네요. 불과 몇 시간

않고 오늘은 오늘의 햇살을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천천히 걸어도 좋습니다. 웃으며 걸어도 좋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과 행복이 당신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새 희망의 좋은 날이 되시기를 감사 기도하신다고요. 인생은 짧고 할 일은 많았지만 나의 능력에 맞게 지금껏 왔네요. 욕심과 욕망은 끝이 없으나 이제는 모든 것을 접고 순리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에 좋은 삶에 만족하고 앞길을 모르는 것도 감사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내일도 안부를 묻고 덕담을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로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신청해 주셨습니다.

저희 방송국에 있는 페어팩스 하늘은 먹구름이 잔뜩 끼었습니다. 뭔가 한바탕이 올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날이 있음으로 인해서 환한 날이 또 감사하고 아름답게 더 느껴지겠죠.

라라랜드 송은경 씨, 안녕하세요. 뉴저지 김윤오입니다. 하시면서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제목은 하루를 이런 마음으로. 매일 아침 기대와 설레임을 알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나로 인하여 남들이 얼굴 찡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 한 번쯤은 하늘을 쳐다보고 드넓은 바다를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시고 일주일에 몇 시간은 한 권의 책과 친구와 가족과 더불어 보낼 수 있는 오붓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일에 감동할 수 있는 순수함과 큰일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대범함을 지니게 하시고 적극적이고 치밀하면서도 다정다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솔직히 시인할 수 있는 용기와 남의 허물을 따뜻히 감싸줄 수 있는 포용력과 고난을 끈기 있게 참을 수 있는 인내를 더욱 길러 주옵소서. 나의 반성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게 하시고 매사에 충실하여 무사한 일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시고 매일 보람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청곡도 주셨어요. 남을 치료해주며 의사로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던 젊은 날의 아내는 서글프게도 이제는 나이 들어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는 자신의 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의사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남의 병은 다 알고 치료도 해주시고 고쳐주시는데 정작 자기 병이나 자기 가족들의 건강은 챙기지 못하는 경우 정말 슬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듣고 싶다고 하시면서 소리새에 그대 그리거나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쾌차하시기를 바라고요. 자신과의 병과 싸우셔서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점점 종교 방송이 되어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우리 골드님께서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네요. 오늘은 지금까지 내가 살고 내가 누려온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송경민의 은혜를 신청해 주셨고요. 네, 또 글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늘 현재에 살고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것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의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랑은 늘 기다림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날씨 정보를 주고 계신데요. 우리 뽀놀 현도님이 지금 첸틀리 쪽에 계신가 봐요. 바람 불고 먹구름 끼고 비가 엄청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국에 있는 페어팩스 하늘도 정말 무엇인가가 막 쏟아지기 일보 직전 먹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이 시간 운전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 웅덩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하시고 어쩔 수 없이 지나가 있는 상황이라면 속도를 아주 많이 줄이셔야 합니다. 들으시는 곡은 송경민의 은혜입니다. 잠시 후 전화는 말씀 들려드리고 랄랄라 퀴즈 이어지겠습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N&A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N&A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2: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사라기 참외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12.99불,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개 가림가 4.99불, 페르시안 오이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99불, 장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99불,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99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7: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8: 그럼 딱 한 모금.
7: 어, 한 모금 아니잖아.
8: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7: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8: 마지막 딱 한 모금만.
9: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촉촉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10: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1: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0: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1: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 들으신 후 공통점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자, 지난주 퀴즈 정답자 발표해 드려야 되는데요. 지난주 퀴즈가 어떤 퀴즈였는지 한번 한곡한곡

네, 첫 곡은 브라운 아이즈의 벌써 1년. 작곡가 윤건과 보컬 나얼이 결성했고요. 데뷔곡 벌써 1년이 대중적으로 큰 폭 인기를 끌면서 가요계에 화려하게 등장을 했지만 특히 얼굴 없는 가수 컨셉으로 초기 방송 출연 없이 음악과 뮤직비디오 위주로 활동했던 가수입니다.

듣고 계신 음악 SG 워너비의 라라라. SG 워너비도 얼굴 없는 가수 컨셉으로 데뷔해서 초창기에는 방송 출연보다는 음악과 뮤직비디오 위주로 홍보했었던

들으시는 곡 조성모의 To Heaven. 당시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 얼굴 없는 가수 전략과 이병헌, 김하늘 등이 출연한 블록버스터급 뮤직비디오로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와우, 막상 얼굴을 공개했는데 너무 훈남이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들으시는 곡 왁스의 오빠. 1998년 락밴드 도구의 리드 보컬로 첫 음악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 왁스 역시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데뷔 초반에는 소속사의 기획으로 방송 무대 등의 배우 하지원이 대타로 출연하는 등 화제를 많이 낳았던 가수 왁스의 오빠 들으셨고요.

뭐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죠. 데뷔 초기 방송 직후 음반 판매량이 줄면서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얼굴 없는 가수 전략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얼굴 없는 가수의 대표적 가수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아니 지난주 정답은 바로 얼굴 없는 가수로 데뷔한 가수들의 노래였습니다. 예, 총 세 분이 보내주셨어요, 정답을. 그래서 고민 조금 하다가 이번 주 수요일이 정말 친한 친구 생일이래요. 그러면서 만약 본인이 당첨이 된다면은 그 센터빌에 있는 중화요리집 쿠폰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콕 집어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제가 이분을 안 뽑겠어요. 그래서 우리 제니퍼님께서 정답자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제니퍼님 진심으로 축하 축하 축하드립니다. And your relations, I want the world to know. 네, 참고적으로 이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은요, 50불 이상 드시면 20불 디스카운트 해드리니까 뭐 친구분들이랑 같이 가셔서 마음껏 만나게 드시고요. 또 이 쿠폰 드리면은 20불 예, 디스카운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하 축하 제니퍼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퀴즈 내드릴 텐데요. 이번 주 퀴즈는 우리 복별님께서 내주신 퀴즈입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좀 땡겨서 이번 주에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자, 라라라 퀴즈 다섯 명의 가수의 노래를 여러분께 짧게나마 들려드립니다. 들으신 후 공통된 점이 있으시다면 카톡을 통해서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랄랄라 퀴즈 나갑니다.

마지막 가수는요. 오늘 현도님 마지막 가수 듣고 정답을 올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정말 노래 잘하는 가수죠. 김연우가 부르는 여전히 아름다운지. 사랑한다 말조차 못해서 하지만 이 다섯 가수들, 이 다섯 노래 과연 어떠한 공통점이 있을까요? 가수든 노래이든 공통점을 발견하셨다면 카톡을 통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자와 또 문제를 내주신 분에게 드리는 상품은요.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를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오에서는요. 50불 이상 식사를 하시고 나면 20불을 디스카운트 해드리는 쿠폰이니까 차고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 정말 드디어 저희 1310에 있는 페어팩스 하늘에도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순간순간 전기가 나가기도 했거든요. 라라랜드 무사히 잘 끝났을 길을

김현우의 여전히 아름다운지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특히 운전 중이신 분들 그리고 퇴근길 안전운전하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라라랜드 이 시간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 화재 보험.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이고요.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세이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카톡에 참여해주신 한 분 한 분에게 감사드리고요.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나라랜드 가족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이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용기 내어서 도전해보라고 격려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아니고 끝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마무리가 깔끔해야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융자와 관련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융자도 어프로블이 나와서 며칠 후면 클로징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서류를 보내기 전에 직장에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융자를 줄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자초지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손님은 너무 태연하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 더 좋은 어퍼가 있어서 이번에 직장을 옮겨요. 연봉도 더 많이 받기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B 선생님은 있는 자산을 다 동원하고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간신히 융자 액수와 다운페이먼트를 맞추어 놓았는데 융자를 주는 은행으로부터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융자 액수보다 더 적게 융자를 줄 수밖에 없다며 다운페이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와 달라진 융자 금액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손님은 은행에다가 이유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A씨와 B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왜 벌어진 것이며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직장을 옮기신 A씨는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반드시 융자인과 부동산에게 먼저 알리고 직장을 옮기는 시기를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계산과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장이 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계산과 조건은 무효가 되고 다시 프로세싱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이 다른 종류의 직업, 예를 들어서 요리사였던 분이 자동차 메케닉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더 어려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언제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리사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융자 액수가 줄어든 B 선생님은 다름이 아니고 융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새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스토어 카드와 크레딧 카드를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오픈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의 빚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 신청한 카드로 당장 내일이라도 빚이 늘어날 수 있는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경제활동과 직장 관련 변화가 있으시면 꼭 부동산과 먼저 의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님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거래를 하는 상대방 셀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희윤입니다.

0: 내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은 세상 속에서 평안히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바람과 파도를 보게 하소서. 우리도 언제든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곡으로 388장 찬송 보내드립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이단열의 음성으로 함께합니다. 이어서 너 성결기 위해 챔버 코럴의 찬양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함께 정은숙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상지국의 음성으로 정결하게 하는 셈이 대학합창단이 부른 만세 반석 열린 곳에 함께 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유창원의 음성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어두운 내 눈 밝히사, 민들레 찬양으로 함께했고요. 크로스웨이 선교단과 신동천이 함께한 주여 복을 주시기를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 포 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 포 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먼저 들으실 곡 유턴의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어서 김영미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 내게 있으면 호사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시고요. 1부의 끝곡은 온누리 워십의 찬양입니다. 강중현, 김승미의 보컬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 이어집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 교회의 시간.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싶은 은혜 교회의 시간입니다. 지금은 은혜 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1: 예,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우리 은혜 가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염려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답니다. 먼저는 큰 일이 없다 보니 염려가 생겼다는 것이죠. 어떤 염려하세요? 아이들 공부해야 되는데, 시집 장가 가야 되는데, 좋은 친구 만나야 되는데, 쟤 어떻게 방학 내내 게임만 하냐, 그렇게 근심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아프면 그런 근심하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만 드세요? 게임 많이 하고 성적 잘 안 나와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염려가 큰 일을 겪지 않다 보니까 자그마한 염려들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선택의 폭이 너무 넓어졌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결혼을 하려고 해도 집에 가까운 처자들 몇 명 중에 한 명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양반이면 양반 처자하고 결혼하고, 상놈이면 상놈 처자하고 결혼하고, 평민이면 평민 처자하고 결혼하고. 그런데 지금은 결혼을 하려고 해도 너무 많은 조건이 있다는 거죠. 나이도 보고, 직장도 보고, 집안도 보고, 특별히 외모를 보는데 키도 보고 얼굴도 보고 몸짱인지 뭐 이런 것도 다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많은 조건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직장을 잡아도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으면 아들은 뭐 해요? 직업이? 네, 농사꾼이 되는 거죠. 아버지가 고기를 잡으면 아들은 어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요새는 직장을 잡으려고 해도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에 전공을 해야 되고, 또 전공을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고, 또 졸업하면 전공하고 상관없는 일도 하고, 이렇게 복잡한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약이 수면제라고 합니다. 수면제 없이는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대요. 몸은 침대에 누웠는데 마음은 눕지 못한 채로 주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마음에 누울 곳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품에 안기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모든 근심을 예수님께 맡기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기심으로 근심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근심이 몰려올 때 근심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고, 근심이 치료될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나눠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 근심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늘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늘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곧 죽을 것이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근심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단어는 요동하다, 둘로 나뉘다 이런 뜻이 근심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들에게 한 자리를 주실 줄 알고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마음이 나뉘어진 것이죠. 요동친 거죠. 여러분들 어떨 때 마음이 요동되고 나누어지고 근심 걱정이 쌓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앞길이 캄캄할 때, 자녀들의 앞길이 캄캄할 때, 우리의 경제 활동이 캄캄할 때, 쉬운 말로 먹고 살기가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마음이 나뉘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걱정이 우리 마음속에 몰려온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심의 치료제가 무엇이라고요?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근심의 치료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 크레도는 우리의 심장을 드리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러분들 아버지의 집은 어디일까요? 아버지의 집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는 성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전 삼고 하나님의 집을 삼고 살았던 곳은 어디였죠? 아담과 하와 때는 에덴 동산이었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아들을 낳고 가인과 아벨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성경의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함께 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과 아벨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베들과 아이 사이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에 하나님 계셨겠죠.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인데 그러면 다니엘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을까요? 다니엘서 6장에 보시면 다니엘이 무릎을 꿇고 창문을 엽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어디 계셨죠? 다니엘과 함께 계셨죠. 다시 말해서 성전은 무너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 계시죠? 이곳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히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대마다 하나님의 집은 늘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하는 그곳,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고 제자들은 근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겠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다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클레도,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을 믿을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따님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뉴욕에 여러분들과 같이 살다가 텍사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뉴욕에 있어요? 텍사스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딸에게 가 있어요. 뉴욕에 살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은 텍사스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텍사스에 요즘 비가 많이 해서 홍수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 새벽같이 깨서 뉴욕 뉴스를 보시겠어요? 텍사스 뉴스를 보시겠어요? 네, 텍사스의 뉴스를 보시겠죠. 왜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온통 어디로 가 있어요? 딸네 집에 가 있어요. 그래서 딸의 집에 혹시나 물이 넘치지 않았나, 홍수 피해는 없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온통 딸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딸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온통 딸에게 있는 그 마음이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네, 하나님께로 가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온통 먹고 사는 데에만 있어요. 그러면 뭘 믿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럼 온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는 건강에 내 마음을 뺏기고 있다. 그러면 뭘 믿고 사는 거예요? 건강을 믿고 사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면 그때부터 근심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자녀에게 뺏기면 어떤 근심? 자녀로 인한 근심. 돈에 뺏기면 돈 근심.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근심이 될 수 있고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근심이 어떻게 돼요? 치료되고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형통함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통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근심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근심 중 대부분은 어디서 올까요? 우리의 근심의 대부분은 먹고 사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구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다. 여러분들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시죠? 그러면 무슨 걱정을 하면 안 돼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먹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먹는 것, 맛있는 것, 입는 것 걱정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이방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 주로 고아들은 먹을 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고아예요? 아버지 안 계세요? 그렇지 않죠. 누가 계세요?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기르신다는 것. 백합화가 혹시 먹이 사냥 나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어떻게 백합화가 먹을 것이 주어지죠? 하늘 아버지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태양을 비춰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합화를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의 영광이 얼마나 컸냐면은 그 집에 호수가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호수가 있는 집에서 사시는 분 계세요? 수영장도 없는데 무슨 호수입니까? 그죠? 그런데 이 솔로몬 집에는요, 수목원이 있었어요. 종들이 몇천 명이 됐습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솔로몬이 누린 그 모든 영광으로도 이 들에 핀 백합화의 영광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거죠? 솔로몬에게 누가 없었어요? 말년에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의 신은 누구였어요? 이방신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 그 아내들이 가져온 이방신을 섬김으로 인해서 솔로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면 그 자녀에게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그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이 백합화 하나만도 못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소풍을 가는데 아침에 도시락을 싸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날 가는 거죠. 근데 아이가 돌아와서 어머니한테 내일 도시락 싸달라고 또 요청을 했어요. 근데 밤 잘 때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아버지한테 가서 내일 소풍 가는데 도시락을 싸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 아이가 부모님이 믿어지지 못했어요. 철야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제 도시락 좀 만들어주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철야 기도하는 여러분들 자녀 있으세요? 없죠. 그냥 한마디 하면 싸주시는 거예요. 혹시나 잊어버리면 다음날 뭐 버거킹이라도 싸주시는 분이 부모님이시잖아요. 그죠? 한 번만 말하면 후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만 가서 하나님께 한 말씀만 하면 여러분들의 필요만 구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늘 아버지께만 가면 되는데 그 가는 길이 어딜까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세요? 기도로 나가잖아요.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님이 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근심을 치료하려면 누구에게 가면 돼요? 하늘 아버지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주황교회를 담임하시는 주승준 목사님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사업을 일구어서 많은 재산을 모은 기독 실업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세는 점점 악화되고 의사는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그런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심방을 받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처음에는요 이 통증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이 통증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제 근심이 온통 이 통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통증이 조금 가시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내와 자녀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오자마자 또 근심이 내 마음에 몰려왔습니다. 내가 평생 일구어놓은 사업 걱정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내 아내와 내 자녀들이 잘 일구어갈까 잘 유지해갈까 그런 근심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요즘에는요 그런 걱정보다 이제 정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고 장로로서 교회를 나름대로 섬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설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마음 한구석에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신앙 양심을 판 적도 여러 번 있었고, 다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한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의견과 생각이 달라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저 때문에 손해입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그리고 교회 안에 원수같이 미워했던 사람들에게 다 용서를 구하고 손해배상하고 그 다음에야 하나님을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마음이 나뉘고 흔들리고 요동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근심하고,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경제 때문에 근심하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이 흔들리는 마음, 다른 데로 나눠진 그 마음을 온전히 모두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근심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온전히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하나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 아버지께 나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근심이 치료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0: 지금까지 은혜교회 담임이신 이상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은혜교회는 제자훈련으로 세워지고 가정교회로 살아가며 다음 세대를 세워 선교적 삶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은혜교회 예배 시간을 안내합니다.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9시, 주일 2부 예배는 오전 10시 50분, 수요 예배는 수요일 오후 8시, 새벽 기도회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45분, 주일학교는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가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드립니다. EM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주중 모임으로는 중고등부가 금요일 오후 6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 9시에는 은혜 한국학교가 있습니다. 2026 서머스쿨은 6월 29일부터 8월 14일까지 진행되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고 즐겁게 교제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교회는 43-37 249 스트리트 리들렉 뉴욕 11363, 전화번호는 718-428-1447번입니다. 이상으로 은혜교회 시간을 마칩니다.

SK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아동의 예방접종 권고 대상을 기존 18개 질병에서 11개로 줄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접종률 저하와 감염병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환경과 전기 수도 요금, 일자리 문제와 맞물리며 중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산업 육성을 둘러싼 경제적 효과와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우회 확보를 막기 위한 규정의 조속한 이행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피해 첨단 AI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사모펀드들이 기업 매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 매각 기업이 3만 3천여 개로 급증했습니다. 고금리와 시장 불확실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 기업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이 2분기 2억 3,810만 달러대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핵융합기업과의 합병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의 새 입국 시스템 도입으로 주요 공항의 대기 시간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유럽연합 여행객의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는 절차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튜브가 내년부터 수익 창출 요건을 두 배로 높이면서 신규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시청 시간은 8,000시간, 쇼츠 조회수는 2천만 회로 각각 상향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의 약진을 비판하며 이들을 지하디스트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급진화를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인판티노 FIFA 회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의 교체는 끔찍한 실수라며 강한 지지를 보였습니다. 1996년 피살된 미국 힙합 전설 투팍 샤르크 사건이 약 30년 만에 법정에서 다뤄집니다. 갱단 두목의 회고록 속 범행 관련 진술이 새로운 실마리가 되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모닝뉴스 김지수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산업 발전을 위한 데이터센터 건설 문제가 미국 중간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미래 가치, 경제적 효과와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쟁과 맞물리면서 환경, 생활비, 일자리 등 선거 이슈의 중심에 데이터센터가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미국에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가동 중인 곳만 4천여 개, 짓고 있거나 계획 중인 곳도 3천여 개입니다. 그러면서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과 물 수요가 급증세입니다. 미 전력연구소에 따르면 데이터센터의 수요 전력은 올해 국내 전체의 4-5%에서 2035년 10%에서 20%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 에너지부가 의뢰한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보고서는 2023년 대비 2018년의 데이터센터 하루 물 사용량이 약 2배에서 4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요 증가는 비용 상승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버지니아와 텍사스 등 데이터센터가 집중된 주를 중심으로 전기 수도 요금 부담을 이유로 데이터센터 반대 운동이 벌어지는 배경입니다. 가뜩이나 고물가에 대한 비난 여론과 이란 전쟁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세에 몰린 트럼프 행정부는 AI 산업 장려와 별개로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백악관 주체로 구글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아마존, 오라클 등 AI 분야 빅테크들이 지난 3월 서명한 요금 납부자 보호 서약이 대표적입니다.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시설을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게 골자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기료가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럼에도 데이터센터 건설이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생활비 부담에 대한 반발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15개 주의회가 데이터센터 추가 건설을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했다고 뉴욕타임스는 10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데이터센터가 가져올 경제적 가치, 즉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전력, 물 사용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는 게 중간선거의 발화점이 됐다고 짚었습니다. 민주당 소속 캐티 오컬 뉴욕 주지사는 지난달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 전체 차원의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끔찍한 결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그레그 에버 텍사스 주지사조차 데이터센터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에너지 감사를 요구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펀치볼 뉴스 인터뷰에서 이를 실수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AI 전도사를 자처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데이터센터야말로 세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액체 황금이며 석유보다 큰 산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가 창출할 일자리 효과는 일회성인 반면 주민들이 나눠질 비용 부담은 지속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게다가 환경오염도 뒤따릅니다.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할 발전소는 대부분 화력 기반입니다. 미 비영리단체 환경청년 프로젝트는 지난달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가스화력 발전소 74개가 계획돼 있으며 여기에서 매년 호주 한 나라가 배출하는 것과 맞먹는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데이터센터와 별개로 AI 기술 발전이 가져올 경제적 가치와 비용, 사회적 불확실성에 대한 논쟁 역시 선거의 또 다른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이 신산업인 AI의 기술 패권과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여전합니다. 보수 성향 단체 휴먼 퍼스트는 지난달 미 전역에서 데이터센터 건설 반대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단체를 이끄는 에이미 크레머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며 보수 성향 정치 활동 티파티 운동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정부의 AI 정책이 대중의 불안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대중의 불안은 AI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론이 대표적입니다. 인간이 AI에 종속되거나 AI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포함됩니다. 미 진보 진영의 대북격인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은 주요 AI 기업 CEO들에게 서한을 보내 AI 개발을 일시 중단하라며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기계를 만드는 것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같은 견해에 대해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사람들이 AI 기술의 부정적인 영향에 지나치게 집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란의 과거 테러와 시위대 사망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 이란이야말로 과거 저지른 테러와 자국 내 시위대 살해 등에 대해서 배상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 이슬람 공화국 대표들이 지난 5개월의 군사적 충돌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의 무하마드 바게르 졸가르드 사무총장이 지난 8일 이란 국영매체를 통해서 호르무스 해협 재개방을 위한 6개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해당 성명에서 이란은 해상 봉쇄 및 제재 해제 또 이란 주변 지역에서의 미군 철수와 함께 두 차례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어떠한 협상이나 회담에서도 배상 요구는 언급된 바가 없다면서 하지만 흥미로운 생각이라며 왜냐하면 이제나도 마찬가지로 이란의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도로변 폭탄과 악명 높은 분쟁으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모든 사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이는 처음에는 2020년 미군에 살해된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끌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기에는 USS 콜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 그리고 전투에서 사망한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USS 콜 사망 사건은 미 해군 함정 콜호가 지난 2000년 예멘에 에서 폭탄 보트 테러를 당해 장병 17명이 숨진 것을 말합니다. 당시에 알카에다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더해서 지난 50년간 이란이 살해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위대의 유가족에게도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지난 5개월간 사망한 이란 시위대 5만 2천 명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내 협상 대표들에게 앞으로 모든 협상에서 이 문제를 확고하게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란의 배상 요구를 거절하겠다는 맥락으로 읽힙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를 모두 제거했고 현재 해협을 통제하는 곳은 미 해군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쟁 이후 해협이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전쟁 배상 요구를 일축하는 동시에 오히려 이란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한 가운데 기뢰를 모두 제거했으며 해협은 개방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열려있다며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는 유일한 곳은 미 해군이라고 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까지 틀림없이 작동한 철벽 봉쇄선을 갖고 있다며 우리는 들여보내고 싶은 사람들은 들여보낸다. 그들은 들어오고 있고 또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복잡한 것은 이란이 가끔 기뢰를 해협에 떨어뜨리기 때문이라면서도 우리는 기뢰를 찾아내고 있다. 해협 모든 것을 소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권을 반박하는 동시에 미국의 뜻에 따라 항로가 열려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명백한 의도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돼 있다고 또다시 허위 주장을 펼쳤다며 실제로 이 해협은 전쟁 발발 이래 사실상 폐쇄된 상태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을 상대로 확전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향에 대해선 입을 닫았습니다. 대신 이란의 경제 위기 상황을 부각하며 경제적 압박 조치의 효과를 에둘러 부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다. 하지만 그들은 파산했다며 군인들에게 그

0: 언급된 바 없다면서도 하지만 흥미로운 생각이라며 이제 나도 마찬가지로 이란의 배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도로변 폭탄과 악명 높은 분쟁으로 죽이거나 다치게 한 모든 사람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며 이는 처음에는 2020년 미국에 살해된 솔레이마니 장군이 이끌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기에는 USS 콜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유가족 그리고 전투에서 사망한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USS 콜 사망 사건은 미 해군 함정 콜호가 지난 2000년 예멘에서 폭탄 보트 테러를 당해 장병 17명이 숨진 것을 가리킵니다. 당시 알카에다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지난 50년 동안 이란이 살해한 수십만 명의 무고한 시위대의 유가족에게도 배상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지난 5개월 동안 사망한 5만 2천 명은 말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는 내 협상 대표들에게 앞으로의 모든 협상에서 이 문제를 확고하게 제기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란의 배상 요구를 거절하겠다는 맥락으로 읽힙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1: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의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의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해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1: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수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0: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 확대되면서 미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 국적자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2: 10일 이민 단속 상황에 정통한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한국 국적자 한 명이 미 남부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기내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됐습니다. 이 국적자는 국제선이 아닌 미국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이민세관 단속국 ICE는 8일 조지아주 내에서 1,226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틀란타 일대에서 안전한 사회 작전이라는 명칭으로 벌어진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불법 체류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0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고 ICE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항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가 ICE가 체포한 1,200여 명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법조계는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최근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며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과거와는 달리 ICE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ICE는 지난해 9월 4일 조지아주 사베너 인근 현대 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후 외교 협상 결과로 석방돼 귀국했으며 일부는 다시 미국 비자를 받아 공사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너 현지 인권단체인 남동부 이민평등은 최근 조지아 애틀란타 일대에서 ICE 단속 활동이 늘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사퇴 압력을 받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을 공개 지지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인판티노 회장은 네 차례나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을 주재하는 등 환상적이라며 FIFA가 어떤 이유로든 인판티노 회장을 교체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건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판티노 회장이 떠난다면 다시는 월드컵이 성공하거나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인판티노 회장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대 FIFA 평화상을 수여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는 최근 월드컵 대회를 운영할 자회사를 신설하고 민간의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하다 축구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해당 계획을 결국 철회했지만 세계 각국의 축구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의 월드컵 지분 일부 매각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의 동생 조슈아 쿠슈너가 이끄는 벤처 캐피털, 드라이브 캐피털이 주도할 예정이었습니다. 중동 지역 미군 기지가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태평양 지역 미군 기지 역시 북한과 중국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미국 안보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패트리엇과 아이언돔 같은 방공 시스템을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3: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구를 통해 태평양 전역의 미군 시설이 적국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존스 국장은 이란과의 충돌 과정에서 이란의 2,000회가 넘는 공격으로 중동 내 미군 시설 20여 곳이 피해를 입고 항공기만 2대 이상이 파손되는 등 최대 13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드론 전력은 이란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위협적이라며 한국과 일본, 괌, 필리핀에 위치한 미군 기지와 주요 인프라의 방어 태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 증강을 비롯해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잡는 이동식 방공체계인 이른바 미국판 아이언돔, IFPC, 그리고 레이저와 전자전 장비 등 3단계 능동 방어망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시설의 지하화와 콘크리트 장벽 설치, 기지 분산 배치 등 수동적 방어책과 미끼를 활용한 기만 전술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존스 국장은 드론과 미사일 위협이 만연한 시대에 준비 부족으로 이미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며 미 국방부와 의회의 신속한 자금 집행과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K-Radio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은 많지 않겠지만 낮 동안은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부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로 접어들면서 차차 하늘이 개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낮 동안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만큼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아름다움을 만들어가는 키스 뷰티 그룹이 준비한 따뜻한 감사의 자리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10월 2일 금요일 그레인에게 위치한 레너드 팔라조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뉴욕에 거주하시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초청 행사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뵙기 위해 이전에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을 우선으로 초대합니다. 참석자는 선착순이 아닌 추첨을 통해 선정되오니 서두르지 마시고 신청 기간 안에 접수해 주세요. 신청은 8월 25일과 26일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플러싱의 더 웨스틴 플러싱 라과디아 공항 호텔에서 접수받습니다.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뉴욕주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문의 전화는 516-401-4155 516-401-4155번입니다. 키스 뷰티 그룹이 정성껏 마련한 제4회 공경의 날 행사에 어르신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lillo.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2: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3: 당신이 왜 운전을 해? 지금 프랑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2: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아는 곳이지?
3: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2: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3: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4: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센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을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다이닝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7: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0: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형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5: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에 맞춰 매각하거나 상장시킬 수 없는 기업들이 3년 연속 급증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데이터 업체 피치북 자료를 인용해 지난 6월 30일 기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보유한 미 매각 기업 수가 33,575개로 지난해 말 32,451개, 10년 전 15,923개에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돈으로 재정이 어려운 기업을 인수한 뒤 재무 상태를 개선해 5년에서 7년 정도 기간의 이익을 남기고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매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연기금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합니다. 투자회사 마블게이트 자산운용의 앤드류 밀그램 최고 투자 책임자는 사모펀드가 곤경에 처한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가치 실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매각 기업이 증가한 가운데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수익률도 떨어졌습니다. MSCI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미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6.4%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상승률이나 나스닥 지수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매각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고금리 때문입니다. 저금리 부채로 인수 자금을 조달하려는 인수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이유는 사모펀드들이 많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영난입니다. 인공지능 발달로 최근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기업을 다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전반적으로 금리가 높아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대형 대체 투자 운용사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지난주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업을 매각하거나 상장시키는 게 어려워져 사모펀드 부문이 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어드밴트 인터내셔널의 존 말도나도 매니징 파트너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기업 가치 평가 금액 격차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로펌 심슨 태처앤 바틀렛의 사모펀드 책임자 엘리자베스 쿠퍼는 연초 매각될 것으로 예상했던 많은 기업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며 고금리와 주식시장 변동성, 정책 리스크 등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다시 설정됐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시가 배달 노동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합니다. 소란 맘다니 시장은 아마존 등 대형 배달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배달 노동자 보호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배달업체의 하청 구조를 관리하고 물류시설에 대한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뉴욕시 배달 노동자와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아마존 등 대형 배달업체의 책임을 높이는 내용의 이른바 배달 노동자 보호법에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은 10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이 법안이 대형 기업들의 복잡한 하청 구조를 규제하고 배달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과 뉴욕시 도로의 안전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을 비롯한 대형 배달업체들은 배송 업무를 별도의 하청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가 채용 기준과 배송 경로, 업무량, 생산성 목표 등 업무 전반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실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지는 않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과 안전 문제에 노출되는 반면에 대기업은 법적 책임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법안 지지자들의 주장입니다. 뉴욕시 의회 티파니 카반 의원이 발의한 배달 노동자 보호법은 이른바 라스트 마일 물류 시설에 대한 지차원의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라스트 마일 시설은 물류 창고에서 상품을 분류한 뒤에 소비자에게 최종 배송하기 위해서 차량과 배달원에게 물품을 넘기는 시설을 말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라스트마일 물류시설은 뉴욕시 소비자 근로자 보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교육과 노동자 보호를 비롯한 최소한의 기준도 적용받게 됩니다. 특히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마존과 같은 대기업이 하청업체를 통해 배송 업무를 운영하더라도 배송 노동자의 근무 조건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조란 맘다니 시장은 대기업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척취적인 하청 구조를 이용하고 있다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뉴욕 시민들이 더 위험한 도로와 불안정한 일자리를 감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기업을 움직이는 노동자들에게 존엄성과 안정성, 안전한 근무 환경이 보장돼야 한다며 기존의 하청 중심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실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라스트마일 물류시설이 들어선 이후 인근 지역의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조사 대상 지역의 78%에서 라스트마일 시설 개장 이후 부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가 증가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2017년 이후 최소 18개의 대형 라스트마일 물류시설이 문을 열었으며 이 가운데 11곳은 2020년 이후 들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맘다니 행정부는 그동안 아마존 등 대형 기업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강화해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아마존으로부터 미납 차량 공회전 관련 벌금 900만 달러를 징수했다고 밝혔으며 지난달에는 소비자가 구독 서비스를 보다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클릭 투 캔슬 규정을 도입하고 각종 부당 수수료인 정크피도 금지했습니다. 한편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 경우에 아마존 등 대형 배달업체의 운영 방식과 비용에 상당한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기업 측의 대응과 시의회 논의 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5: 워싱턴 가정상담소 P2P 프로그램 종업식에 멘토와 멘티,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성장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멘티들이 처음으로 종업식에 참여해 선후배 세대가 서로의 경험과 꿈을 나누는 의미를 더했는데요. 비전 에세이 장학금 시상식도 함께 열려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7: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지난 8일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Peer to Peer P2P 종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멘토와 멘티,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체 129명의 멘토 졸업생 가운데 약 25명의 멘토와 멘티가 행사에 함께했으며 특히 올해는 멘티들이 처음으로 종업식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P2P는 지난 2008년 시작된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입니다. 고등학생 멘토와 초중학생 멘티를 1대1로 연결해 학업을 돕고 또래 관계와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링 튜터링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학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선배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과 성장 과정을 후배들과 나누고 멘티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보다 먼저 성장한 한인 청소년을 롤모델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멘토의 경험이 후배에게 전달되고 멘티가 다시 다음 세대의 멘토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통해 한인 청소년 세대를 연결하고 미래의 리더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P2P 멘토 김세린, 윤릴리 학생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천신 테일러 워싱턴 가정상담소 소장은 개회사에서 학생들에게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상대방의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멘토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강고은 이사장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향기가 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화 미나리를 언급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성장하는 미나리처럼 다음 세대가 더욱 번창하는 세대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과 외래 교수 구수경 교수와 학생들의 대담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담에서 구 교수는 리더로서의 성장은 늘 진행형이라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손목자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비전 에세이 장학금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총 21명이 참가한 가운데 1등인 트레이 블레이저 어워드에서는 센터빌고 11학년 세라주 학생이 선정돼 $3,000를 받았습니다. 2등 Pathfinder Award에서는 몽고메리 블레어고 10학년 크리스티 연민율 학생이 선정돼 $2,000를 수상했습니다. 염 학생은 P2P 활동을 통해 배운 경험을 지역사회에 다시 나누고 장학금을 발판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8: 이 P2P Experience로 제가 커뮤니티를 다시 주고 싶어요. 이 scholarship를 써서 꿈을 하나 show the world my dream and make it a better place. 감사합니다.
7: 3등 비저너리 어워드에서는 메리어츠 리치고 11학년 클로에정, 켈러고 10학년 제이조, 제임스 메디슨고 11학년 서문경, 웨스트 스프링필드고 10학년 김세린, 옥턴고 11학년 최윤섭 학생이 선정됐으며 각각 $1,000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수상 학생들은 각자의 비전을 소개하며 손목자재단과 워싱턴 가정상담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학금을 수여한 손영환 박사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삶의 이정표를 세우도록 격려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비전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고은 이사장은 P2P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 리더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강 이사장은 후원자와 스태프, 봉사자, 학부모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리더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며 P2P를 통해 더 많은 한인 리더를 배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9: 앞으로도 여러분의 힘입어 저희 또 후원자, 봉사자, 또 스태프분들, 또 학부모님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리더는 성공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이 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런 리더들이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P2P 프로그램이 많은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 한편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P2P 가을학기 멘토와 멘티를 모집합니다. 가을학기는 오는 9월 28일부터 12주 동안 매주 1시간씩 진행되며 비전 에세이 장학금 프로그램도 함께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여 및 문의는 워싱턴 가정상담소 703-761-2225번으로 하면 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생생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달하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최근 미 전역의 민주당 예비선거 프라이머리 일렉션에서 막강한 자금력을 갖춘 기성 정치인들을 제치고 진보 성향의 신인 후보들이 잇따라 승리하며 미 정가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들이 수백만 달러의 광고 세례를 이겨낸 비결, 즉 진보 진영의 선거 승리 방정식 플레이북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기사 제목 Inside the Left's Playbook for Winning Elections. 진보 진영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의 내부를 들여다보다. 그럼 진보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금에도 불구하고 표심을 잡을 수 있었던 핵심 선거 전략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진보 후보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발로 뛰는 현장 유권자 접촉이라고 말합니다. The left's recent victories make clear what has worked. Face-to-face campaigning, personal testimonials from supporters, and an easy-to-embrace outsider message. 최근 진보 진영의 승리는 어떤 전략이 통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바로 유권자와의 직접 대면, 지지자들의 진정성 있는 개인적 고백, 그리고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아웃사이더 메시지였습니다. The left's recent victories. 진보 진영의 최근 승리들. 여기서 the left는 정치적 의미로 진보 진영 또는 좌파 진영으로 해석할 수 있고요. Face-to-face campaigning. Face-to-face. 직접 만나서 대면으로 라는 의미이고, campaigning은 선거 운동이니까 직접 대면 선거 운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TV나 온라인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유권자의 집 문을 직접 두드리며 door knocking, 대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easy to embrace,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outsider, 외부인이란 뜻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기존 정치권 밖의 인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ersonal testimonial, 정해진 대본이 아니라 지지자 개개인이 자신이 왜 이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는지 전하는 진솔한 경험담이나 고백을 말합니다. 이어서 기사는 거대 자금으로 무장한 상대 후보들의 유료 선거운동원과 진보 진영의 자원봉사자가 주는 차이점을 설명하며 전 텍사스 하원의원 베토 오르크 발언을 인용합니다. If you're knocking on a door because somebody paid you to do it, there's just no real force behind that. But when someone freely of their own volition signs up, you will never forget that encounter. 누군가가 돈을 주니까 문을 두드리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진정한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의지로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면 그런 만남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Knock on a door, 문을 두드리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There's just no real force behind that. 그것 뒤에는 진짜 힘이 없다 라는 의미로 여기서 force는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열정이나 진정성, 추진력,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Of one's own volition, 누구누구의 자발적인 의지로 스스로 원해서 라는 의미로 volition은 의지라는 뜻입니다. Grassroots, ground game. Grassroots를 직역하면 풀뿌리인데요. 정치적으로는 당 지도부나 거대 조직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나 지역 주민들을 기반으로 하는 활동을 뜻합니다. 바닥 민심을 다지는 풀뿌리 현장 선거 운동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막대한 거물급 거액 후원금, outside spending과 중상 모략성 광고, negative ads를 이겨낸 선거 현장의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In most of the high-profile victories, the more traditional Democrats' campaigns or outside groups vastly outspent them. None of it worked. 대부분의 세간의 이목을 끈 승리에서 전통적인 민주당 후보들의 선거 캠프나 외부 단체들은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High profile, 세간의 관심을 끄는 크게 주목받는 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In most of the high profile victories,
대부분의 크게 주목받은 승리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선거 승리가 되겠습니다. Vastly outspend them. 여기서 outspend는 어떤 사람이나 조직보다 돈을 더 많이 쓰다라는 의미이고 vastly, 훨씬, 압도적으로라는 의미입니다. None of it worked. 기사 내용에서는 그 어느 것도 효과가 없었다. 그렇게 돈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선거철마다 수많은 문자 메시지와 광고에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막강한 자본과 거대 광고판을 흔드는 정치판이라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집 앞까지 찾아와 건네는 진심 어린 악수 한 번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펠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의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 주세요.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 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아동의 예방접종 권고 대상을 기존 18개 질병에서 11개로 줄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접종률 저하와 감염병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환경과 전기 수도 요금, 일자리 문제와 맞물리며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산업 육성을 둘러싼 경제적 효과와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회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우회 확보를 막기 위한 규정의 조속한 이행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피해 첨단 AI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사모펀드들이 기업 매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 매각 기업이 3만 3천여 개로 급증했습니다. 고금리와 시장 불확실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 기업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이 2분기 2억 3,810만 달러대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핵융합기업과의 합병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의 새 입국 시스템 도입으로 주요 공항의 대기시간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유럽연합 여행객의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는 절차가 병목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튜브가 내년부터 수익 창출 요건을 두 배로 높이면서 신규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시청 시간은 8,000시간, 쇼츠 조회수는 2천만 회로 각각 상향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의 약진을 비판하며 이들을 지하디스트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급진화를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인판티노 FIFA 회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의 교체는 끔찍한 실수라며 강한 지지를 보였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 구글의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각 계정의 수익 창출 문턱을 기존의 두 배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유튜브는 광고 등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요건을 최근 1년간 시청시간 8,000시간 또는 최근 90일간 유효 쇼츠 조회수 2천만 회로 상향하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을 내년 2월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에 적용되던 4,000시간 시청 또는 90일간 쇼츠 조회수 1,000만 회에서 수익 배분 요건이 정확히 갑절로 늘어난 겁니다. 다만 구독자 수 요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1,000명으로 유지됩니다. 또 이미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된 계정은 새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유튜브는 유료 구독 요금제인 유튜브 프리미엄에서 유튜브 뮤직 등 일부 기능을 뺀 저가 버전 프리미엄 라이트를 유튜브 프리미엄이 적용되는 모든 국가로 전면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제작자들은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라이트를 구독하는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할 경우에도 구독료 수익의 일부를 분배받습니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요금제 구독 순수익의 30%, 프리미엄 라이트 구독 순수익의 60%를 영상 제작자 분배풀로 배정했습니다. 이 같은 프리미엄, 프리미엄 라이트 이용자 시청에 따른 구독료 분배액은 무료 이용자가 광고를 시청했을 때 영상 제작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높다고 유튜브는 설명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유튜브의 이번 수익 배분 정책 개편으로 신규 영상 제작자들의 유튜브 수익 창출이 상당 부분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유튜브는 이번 개편에 대해 매일 쇼츠 조회수가 2천억 회 이상을 기록하고 TV 기반 시청 시간도 10억 시간을 넘어서는 등 유튜브의 성장에 발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영상 제작자들에게 지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튜브가 수익 배분 등 정책을 개편하는 건 2018년 이후 약 8년 만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연방이민국 USCIS에 일부 이민 서류에 전자 접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오는 11일부터 모든 이민 서류가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추후 전자 접수가 가능한 서류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이민 신청 과정에서 종이 서류가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연방이민국 USCIS에 일부 이민 서류의 전자 접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2026 8월 11일부터 발효됩니다. 다만 8월 11일부터 모든 이민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자 접수가 가능해지고 180일이 지난 서류는 USCIS가 온라인 접수를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서류의 온라인 접수가 의무화될 경우에 신청자들에게 최소 60일 전에 USCIS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 접수가 의무화되면 신청자는 USCIS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PDF 형태로 업로드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종이 서류와 실물 접수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현재 USCIS는 우편으로 접수된 신청서와 수수료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 재무부의 이른바 락박스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DHS는 전자 접수를 확대하면 이런 물리적인 접수, 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물 금고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없앨 뿐 아니라 전자 수수료 납부로의 전환도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민 신청자들은 앞으로 USCIS 온라인 계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를 위한 예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자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면제, 즉 웨이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USCIS가 개별 사정을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민 신청자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신청서의 접수 방식과 온라인 접수 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까지입니다. 앞으로 USCIS가 어떤 이민 서류부터 전자 접수를 의무화할지 그리고 종이 접수가 필요한 신청자들에게 어떤 예외가 적용될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1: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범죄와 이민 관련 사유로 취소된 외국인 비자가 17만 5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 비자 심사와 취소 기준까지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3: 국무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종 범죄 연루로 17만 5천 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며 무모한 운전, 성범죄, 아동학대, 사기 횡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상세하게 제시한 10여 가지 사례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 출산 목적의 비자 100여 건을 취소한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 당시 너무 늦게 죽었다 같은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됐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물론 소란을 벌이고 체포에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도 비자 취소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국무부는 본국 정권에 연관된 이란 쿠바 국적자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칭한 쿠웨이트 국적자 등을 외교정책 상의 이유로 추방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러닝 메이트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를 불법 이민자와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대대적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의 기조 아래 미국 체류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거 변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줬던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려다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최근 시민권 부여 제외 규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정 출산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뉴욕시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에 따르면 올해 시 전역에서 채집한 모기 가운데 600곳 이상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감염 모기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까지 뉴욕시에서는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가 공식적으로 보고되진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기가 번식하기 쉬운 집 주변의 고인물을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분 받침이나 양동이, 폐타이어 등 물이 고일 수 있는 곳을 수시로 확인하고 물을 비워야 합니다.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대부분 증상이 없지만 일부에는 발열, 두통, 몸살,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드물게 뇌염이나 뇌막염 등 심각한 신경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DMV 지역의 한인 학부모님들, 계약 전에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는 학생들의 연령과 학년에 따라 필수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 7학년 진학 학생은 TDAP, 즉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의 백신과 수막구균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2학년 학생도 수막구균 백신 추가 접종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메릴랜드 역시 중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들의 TDAP과 수막구균 백신 접종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워싱턴 DC도 연령별 예방접종 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자녀라면 영문 접종 기록을 미리 준비하고 학교에서 인정되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보험이 없거나 비용이 부담된다면 VFC, Vaccines for Children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접종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약 직전에 서류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패스 전철의 결제 방식이 9월부터 크게 달라집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오는 9월 1일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통근 전철 패스에서 기존 스마트링크 카드와 메트로

0: 라디오 모닝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세일.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구, 그린 호박 파운드당 49센트, 시험누수박 5불 99, 제스프리 골드키위 싱글박스 24불 99,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9.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0: 케이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치매, 이제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과학적인 예방이 필요할 때입니다. 3,123명의 대규모 임상실험으로 증명된 놀라운 변화. 뇌혈류와 인지기능을 깨우는 TNS 아론사포닌의 힘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건강한 기억력의 완성,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0: 다음 소식입니다.
1: 미 하원 미중 전략 경쟁 특별위원회 존 물레나 위원장이 파운드리를 비롯한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제재 대상 중국 기업들의 주문인지를 면밀히 살피도록 한 규정의 이행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1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첨단 반도체 생산 주문을 받을 때 해당 기업이 중국에 신뢰할 수 없는 기업을 위장한 기업인지를 면밀히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TSMC가 중국 반도체 설계업체 소프고에 반도체를 공급했는데 이 물량이 소프고를 거쳐 미국의 제재 대상인 화웨이에 공급된 것으로 드러나자 대응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바이든 집권 시기 마련된 또 다른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반도체 제조업체 규정마저 집행 여부를 둘러싸고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물레나 위원장은 제프리 캐슬러 상무부 수출통제 차관보에게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첨단 미국산 칩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핵심 조치라며 반도체 제조업체 규정의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이 규정은 중국 화웨이와 소프고가 악용한 허점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고 적었습니다. 그는 TSMC와 같은 파운드리 업체가 자사가 제조하는 반도체들이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소프고 방식의 수출 통제 실패가 재발할 위험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서한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가 유입되는 사안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가 보다 완화된 접근을 취하는 데 대해 공화당 내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로이터는 해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짐 뱅크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다른 의원들과 함께 트럼프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파운드리 업체가 중국 기업의 해외 법인을 위해 첨단 AI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 차관이 동남아시아를 찾아 미국의 최우선 순위는 아시아라며 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이른바 중견국 동맹 구상에 대해 망상이라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콜비 차관은 필리핀 마닐라의 한 싱크탱크 연설에서 미국은 결코 쇠퇴하거나 아시아에서 손을 떼고 있지

0: 않다며 오히려 아시아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미 국가안보전략의 핵심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제1일 도련선 방어를 통해 중국의 대륙 진출을 막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더 이상 미국을 무료로 활용할 수는 없다며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늘리고 안보 기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란전 등으로 미국의 신뢰도가 약화되면서 미국을 빼고 중견국끼리 군사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콜비 차관은 미국을 배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중견국 동맹 같은 피상적인 구상의 망상을 버리라면서 실제 억지력을 제공하는 것은 서명된 문서가 아니라 실전 배치된 미군의 강력한 군사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란전 장기화로 미군의 무기 소진과 전력 공백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동맹국들의 탈미국화 움직임을 차단하고 자국 위주의 안보 질서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K-Radio입니다.
1: 스마트폰과 앱을 통한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이 늘면서 버지니아주 의회가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운영사의 이용자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 유해 콘텐츠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핵심인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입법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2: 버지니아주가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의회 산하 기술과 공동위원회는 지난 6일 향후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원칙과 여러 규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이날 위원회는 구체적인 입법안을 최종 권고하지는 않고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논의의 배경에는 현재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급변한 디지털 환경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연방법인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1998년 제정돼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공유를 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앱 다운로드나 결제, 유해 콘텐츠 접근과 같은 최근의 디지털 환경까지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로어노크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아동 온라인 안전단체 버지니아 언플러그드 창립자인 에밀리 해리스는 부모들이 현실 세계에서 누리는 수준의 보호를 온라인에서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주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에 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앱스토어 운영사가 앱의 연령 등급과 콘텐츠 설명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앱 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녀 보호 기능도 쉽게 찾고 이해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또 부모가 앱 다운로드나 인앱 결제에 대해 연령별 또는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앱스토어 운영사가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 요청, 다운로드 차단, 결제 및 민원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회기 버지니아 주 상원에서 제안된 앱스토어 책임법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헤드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앱 개발사가 아닌 앱스토어 운영사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청소년의 유해 앱 접근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운영사에 보다 명확하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헤드 의원은 앞서 앱스토어를 주류나 담배 등 연령 제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비유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누가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여러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실효성과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미성년자가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앱을 내려받을 경우 연령 확인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와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안전하면서도 실효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부터 서둘러 도입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다른 주의 사례도 버지니아주 의원들의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텍사스가 도입한 앱스토어 연령 확인법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텍사스의 해당 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주정부가 앱스토어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규제에 힘을 실어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 산하기술과학공동위원회는 위원회의 조디쿤 집행국장은 올해 당장 특정 법안을 권고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다른 주의 연령 확인 정책과 법적 대응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다 효과적인 규제 모델이 있는지 추가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반면 부모단체들은 버지니아가 다른 주의 움직임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아동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씨는 텍사스 법이 연방대법원에서 유지된 만큼 버지니아 역시 다른 주의 사례를 지켜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의원들은 내년 1월 시작되는 다음 회기 전까지 관련 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적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향후 버지니아주의 핵심적인 입법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은 많지 않겠지만 낮 동안은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부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로 접어들면서 차차 하늘이 개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낮 동안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만큼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0: K라디오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사라기 참외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99불, 전보 씨없는 수박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99불, 페르시안 오이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99불, 잔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99불,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99불.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K-POP, K-드라마, K-Food, K-뷰티에 이어 전 세계의 시선이 우리말 한국어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한글 교육의 비전을 품은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2026 맨하탄 한국학교 장학금 모금을 위한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9월 2일 수요일 오후 12시 30분 뉴욕 컨트리클럽, H-Mart, ESU, 쉐이크앤고, 우리은행, 필뷰리, 이코노보험과 메트로건강보험, 뷰리플러스, BBQ치킨, 킹사우나와 법무법인 대륜, 그리고 K-Radio 등 미동부 대표 기업들이 우리 아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합니다. 점심, 저녁 풍성한 식사와 선물까지 함께하는 뜻깊은 나눔의 현장. 문의는 917-510-5070 뉴욕한인경제인협회로 지금 연락해 주세요.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5: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6: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5: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7: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8: 여러분은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창립한 미디어 기업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올해 2분기에 2억 3,810만 달러의 순손실을 냈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7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지만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가치 하락이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디지털 자산과 담보로 제공된 디지털 자산, 지분 증권의 미실현 손실 1억 9,040만 달러가 2분기 순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현금성 항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6억 4,4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5,170만 달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회사는 2분기 말 총 자산이 20억 달러이며 금융자산은 약 19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작년 12월에 계획을 발표한 핵융합기업 TA 테크놀로지스와의 합병을 올해 4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마무리에는 규제심사와 통상적인 종결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합병 계획 발표 당시 거래가치는 6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됐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은 합병 종결 전에 TA에 3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정했습니다. 1998년 설립된 TA는 핵융합 사업에서 아직 매출을 내지 못했으며 2031년 설비 가동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십 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상업 핵융합 발전이 구현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앞서 케빈 맥건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 임시 CEO는 지난 7일 낸 보도자료에서 우리의 전략적 초점은 트루스 소셜의 매출을 늘리고 우리의 글로벌 미디어 사업을 계속 쌓아가며 TAE와의 합병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맥건 임시 CEO는 10일 실적 발표 전화회의에서 이 회사는 취소될 수 없어야 한다며 기술과 인프라를 자체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원칙이 미디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될 에너지 사업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유명인이나 기업 등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언행을 하면 공개적 비판, 불매운동, 거래 단절 등 사회적 제재를 받는 이른바 캔슬 컬처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희망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맥건은 자체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 외부 플랫폼이나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맥락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공개 게시물을 다른 이용자보다 먼저 받아볼 수 있는 기업용 서비스 트루스 API를 수익원으로 밀고 있습니다. 맥건 임시 CEO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트루스 API 계약을 체결한 고객 그룹이 약 10개이며 이용료는 월 6만에서 10만 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고객사는 대부분 고빈도 트레이더 업체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와 대형 클라우드 기업, 뉴스 기관, 대형 언어 모델 개발사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항구간 화물 운송을 미국 선박에만 허용하는 존스법의 적용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줄이고 중간선거 표심을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0: 백악관은 오는 16일 만료 예정이었던 존스법 유예 조치를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석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첫 유예 이후 총 8개월간 면제되는 것으로 100년이 넘는 존스법 역사상 가장 길고 광범위한 유예 기록입니다. 여기서 존스법, Jones Act란 1920년에 제정된 미국 해운 법안인데요. 미국 내 항구와 항구 사이로 화물을 옮길 때는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만 이용하도록 규정한 일종의 자국 해운업 보호 제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한 것은 이란전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미국 내 휘발유와 경유 등 필수 연료의 수급 차질과 물가 상승 압력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존스법 유예를 통해 외국 선박을 활용하면서 연료 수송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해운 조선업계와 루이지애나 등 관련 지역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모든 선박에 일괄 적용하는 대신 국방부 심사를 거친 개별 선박과 휘발유, LNG 등 특정 품목으로 유예 대상을 제안했습니다. K-Radio입니다.
10: 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11: 시험료 수박 개당 5.99, 참외 박스당 12.99, 배추 금 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99, 프레시안 오이 100당 99전,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99, 양념 돼지 LA갈비 파운드당 5.99.
10: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000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2: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4: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3: 북유럽?
4: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3: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5: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7: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8: 다음 소식입니다. 11일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주 하원의원이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섭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쟁 후보를 앞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진보 성향 후보로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9: 11일 화요일에 치러지는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의 승리 여부에 미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민주사회주의자 소속인 홍 후보는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홍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한국계 첫 주지사이자 위스콘신 최초의 여성 및 아시아계 주지사, 또 미 역사상 첫 민주사회주의자 주지사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위스콘신주 매디슨에서 한국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는 전문 셰프 출신으로 2020년 주 하원에 진출, 위스콘신주 의회 역사상 첫 아시아계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자신을 임금 노동자이자 한국 이민자 가정의 딸, 싱글맘, 세입자로 소개하며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진보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무상보육, 공공식료품점 도입, 공교육 및 공립대학 재정 확대, 주단위의 의료보험 통합,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 및 대기업 과세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산업 확대로 전기요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유예하자는 공약도 내놨습니다. 이번 경선은 현직 토니 에버스 주지사가 3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사실상 무주공 용산에서 출발했습니다. 4명의 후보가 경합하고 있지만 최근 판세는 홍 후보와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의 2강 구도로 압축된 양상입니다. 전현직 부지사 등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경선에서 이탈하면서 판세가 크게 요동쳤습니다. 여론조사 집계상으로는 홍 후보의 우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일 정치 여론조사 집계 사이트 50+1이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산출한 지지율에서 홍 후보는 50.9%로 크롤리 후보 31.2%를 19.7%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주류 지도부는 본선 경쟁력을 이유로 중도 성향인 크롤리 후보를 지원하고 있지만 홍 후보는 대학가의 젊은 유권자, 세입자, 노동단체 등 풀뿌리 지지층을 기반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선 막판에는 홍 의원의 과거 사회관계망 서비스 발언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는 2021년 추수감사절을 취소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경찰 예산 삭감 및 경찰 조직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사실도 재조명됐습니다. 홍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며 셰프로서 가장 좋아하는 명절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강경 입장과 거리를 두며 법집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홍 후보의 과거 발언을 겨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 홍 후보의 최고 17% 소득세율 공약을 언급하며 사회주의자들이 민주당을 계속해서 왼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경선 승자는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유력 후보인 톰 티파니 연방 하원 의원과 맞붙을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0: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아동들의 예방접종 권고 대상을 기존 18개 질병에서 11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홍역과 볼거리, 풍진을 한 번에 예방하는 MMR 복합 백신은 질병별 백신으로 분리해 서로 다른 시기에 접종하도록 하고 COVID-19과 비형 간염, 인플루엔자 등 일부 백신은 더 이상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권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존 백신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아동 예방접종 체계를 재편해온 흐름의 연장선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열고 수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오늘날 요구되는 백신 접종량의 극히 일부만 맞았다며 그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했고 현재 관찰되는 높은 자폐증 발병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폐증이 이처럼 유행병 수준으로 확산한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우리는 그 수치를 과거 수준에 훨씬 더 가깝게 되돌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자폐증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백신 권장 사항을 갖추는 건 우리의 연구 노력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아동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을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비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질환, HPV, 수두 등 11가지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권장하는 17가지 질병에서 6가지 줄어든 겁니다. 특정 고위험군에 대해선 B형 간염과 A형 간염 등의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나머지 경우엔 의사와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공동 임상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백신 접종 시기와 방식도 분산하도록 했습니다. MMR 복합 백신의 경우 홍역과 불거리, 풍진 백신을 각각 별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모닝 2부 끝으로 성영화 기자의 K매거진이 이어집니다.
11: 인류의 역사에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정치를 형성하는 데 가장 깊은 영향을 미친 요소 중에 하나. 여러분은 어떤 것을 꼽으실까요? 단연 종교일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또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을 하면서 과연 현대인들에게 종교는 어떤 의미일까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전 세계 인구 10명 중에 약 7명에서 8명은 여전히 자신만의 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과연 얼마나 많은 종교가 존재를 하고 또 각 종교의 신도 수는 얼마나 될까요? 오늘 글로벌 인구 통계조사 기관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 주요 종교들의 현황을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 세계에는 도대체 몇 개의 종교가 있을까? 전 세계 고유 문화권의 종교 체계를 연구하는 학술 기관들에 따르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와 교파 그리고 세부 분파의 수는 수천 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종교 가운데 전 세계 인구의 절대 다수가 믿는 거대 종교들은 따로 있습니다. 인구 통계학적 관점에서 지구촌 종교는 크게 네 가지 주류 종교로 압축이 되는데요. 현재 지구 인구를 약 80억 명으로 잡았을 때 퓨 리서치 센터의 통계를 종합을 해보면요, 전 세계 인구의 약 76%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불교 같은 4대 종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신도 수, 이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도를 보유한 세계 1위의 종교, 바로 기독교입니다. 여기서 기독교는요, 개신교뿐만이 아니라 가톨릭, 동방정교회 이런 모두를 합친 개념입니다. 기독교 신교 수는요, 전 세계적으로 약 23억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지구촌 인구의 약 29%가 기독교 계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지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유럽, 북미, 남미 대륙에서 여전히 전통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수십 년 동안은 아프리카에도 신도 수가 가장 가파르게 성장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뒤를 바짝 추격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 속도를 기록 중인 2위 종교,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무슬림으로 불리는 이슬람교 신도 수는 현재 약 20억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흔히 이슬람교라고 하면은 중동 지역만을 떠올리기가 쉽지만요. 사실 전 세계에서 무슬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동남아시아의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남아시아 지역에도 아주 엄청난 수의 신도가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인구학자들은 무슬림 사회의 높은 출산율 그리고 젊은 인구 구조 덕분에 수십 년 내에 이슬람교가 기독교의 신도 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도가 많은 종교는 세계 3위의 힌두교입니다. 신도 수는요, 약 12억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독교나 이슬람교가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로 전파된 세계 종교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한다면 힌두교는 특정 지역과 민족을 기반으로 한 민족 종교의 색채가 아주 짙습니다. 실제로요, 전 세계 힌두교 신도의 대부분이 인도라는 한 국가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인근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아프리카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인 모리셔스 이런 나라들이 일부 분포가 돼 있고요. 그 다음 4위는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죠? 불교입니다. 전 세계 불교 신도 수는 약 5억 명 미만으로 집계가 됩니다. 불교는 기원 전에 인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전파가 되면서 뿌리를 내렸고요. 태국이나 미얀마, 캄보디아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인구의 절대 다수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이런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도 오랜 역사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 게 바로 불교죠. 불교는 엄격한 신 중심의 교리보다는 인간 내면의 성찰 그리고 수행을 강조하는 이런 철학적 성격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최근엔 서구 사회에서도 마음 챙김이나 명상 문화와 결합해서 신선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불교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종교 지형도를 볼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통계 그룹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어떠한 종교에도 속하지 않는,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무종교층입니다. 조사기관에 따라서 이들은 무신론자 아니면 염세주의자 혹은 신의 존재를 알 수 없다고 보는 불가지론자 그리고 특정 종교 조직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이 무종교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약 19억 명에 달합니다. 규모로만 치면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그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학적 합리주의가 확산이 되고 또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제도권 종교의 이런 교리나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인구가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인류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종교는 때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가 되기도 했고요. 안타깝게도 갈등과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구촌의 종교 통계를 살펴보면요. 결국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수십억 명의 이웃들이 모자이크처럼 서로 얽혀서 살아가고 있는 공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 소중한 만큼 나와 다른 종교를 가진 이웃의 문화 그리고 가치관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80억 인구가 보다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저는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동포 여러분, 오는 8월 15일 뜻깊은 광복절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플러싱 150가 디모스 연회장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함께 뉴욕 한인회 세종역사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한국역사능력평가시험이 열립니다. 오전 11시 경축식과 점심 식사 후 시험이 진행되며 예상 문제집은 당일 현장에서 직접 나눠드리니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일반 성인은 한국어 30문제, 초중고교생은 25문제로 진행되며 각 부분 1등 $1,000, 2등 $500, 3등 $300, 장려상 10명에게는 $50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의 중요성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일깨워줄 이번 행사에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뜻깊은 광복절을 만들어보세요. 문의전화 뉴욕 한인회 212-255-6969 212-255-6969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최되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동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메릴랜드 총한인회가 주최하며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광복회 워싱턴 지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후원하며 참전용사단체와 보훈단체는 물론 여성단체, 차세대단체, 체육회, 복지기관, 경제단체까지 매우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워싱턴 DC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경축식에 한인 동포분들이 많은 관심을 바라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워싱턴 지구 한인협의회 703-507-8221, 703-507-8221번으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4: 지혜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 이름 정도로만 최지혜다. 지혜, 김지혜, 이지혜. 지금도 이 중에 지혜 많으실 거예요. 근데 지혜롭다는 게 단순해요. 심리학과 과학에서는 삶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에서 풀 수 없는 문제잖아요.
5: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아, 오늘은 여러분 정말 관심 있는 단어죠. 행복.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원래는 긍정이라는 키워드로 저희 세바시 강연에 한 2년 전에 나오셨다가 100만 강연자로 되신 분이고요. 자, 최종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4: 네, 안녕하세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본에서 정신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종호입니다. 반갑습니다.
5: 교수님, 이번에 이제 새 책이 나오셨습니다.
4: 아, 네, 나왔습니다.
5: 지금.
4: 네.
5: 진정한 행복의 7가지 조건. 자, 이 책을 보면 이제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행복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4: 사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대개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돈에 관심 많으신 분들도 알고 보면 돈에 대해서 더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행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행복에 갈망하시는 건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꽤 상위권에 있는데 행복지수라든지 이런 건 보면 늘 중위, 하위 이렇게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도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과연 뭐라고 할까 할 때 저는 행복을 잘 사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잘 산다는 거를 옆집 되게 잘 살아, 걔네 집 되게 잘 살아 그러면 어떤 느낌이세요? 잘 산다는 게 부자란 뜻이 돼버린 거예요.
5: 풍족하다.
4: 네, 풍족하다.
5: 풍요하다. 네,
4: 잘 산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잘 산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목표는 그냥 다 잘 산다, 잘 산다고 왔는데 그건 사실 알고 보면 경제적인 풍요만 말하지 않았을까. 보통 우리가 학계에서 얘기할 때 행복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가 학문적으로 정의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학자마다 말하는 사람마다 많이 달라요. 그 행복이란 말이 너무 오용되다 보니까 사실은 행복을 진짜 정의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차라리 행복이란 말 쓰지 말자. 뭐 어떤 사람은 풍족하고 흡족한 걸 행복이라고도 하고, 어떤 순간은 정서적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만족하면 행복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행복을 학자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그래도 가깝고 학문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말은 웰빙이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또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웰빙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무슨 느낌 드세요?
5: 약간 상품들이 떠올라요.
4: 예,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유기농이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스파 같은 것도 하고, 뭔가 이렇게 몸에 좋은 것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사실 거기서 또 말에 약간 혼돈, 오용 이런 게 생겨버린 거거든요.
5: 그렇죠.
4: 근데 웰빙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잘 존재하는
5: 잘
4: 거거든요.
5: 존재.
4: 실제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건강을 웰빙으로 정의합니다. 건강 자체의 뜻이 병이 없다라는 걸 건강이라고 보지 않고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웰빙 상태다. 우리나라에서 인사말이 뭔가요?
5: 안녕.
4: 안녕. 안녕은 중국말이죠.
5: 그러니까
4: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순수 한국어로 얘기하면 잘 있었니, 잘 지내, 잘 있어라.
5: 그러니까 웰빙이네요.
4: 그렇죠.
5: 잘 존재하고
4: 네.
5: 계시는가요?
4: 세상에 거의 유일하게 잘 있느냐를 인사말로 쓰는 나라입니다.
5: 이건 진짜 새로운 사실이에요. 네. 우리가 맨날 쓰는 말인데
4: 네.
5: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4: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냥 아무 영혼 없이 잘 있느냐고 잘 얘기하고 잘 지내라고 얘기하지만 잘 지낸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궁금해하지 않고 그리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보면 잘 있지 못한 상태가 내가 힘들고 불행한 상태다. 잘 있으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는 잘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다. 뭐 영어 이제 빼고
5: 그렇구나.
4: 잘 있자
5: 그러니까
4: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 태어난 어떤 받은 것의 그대로를 잘 보존하면 우리 행복한 거예요?
4: 맞습니다.
5: 뭘
4: 네.
5: 얻어야 되는 네. 게 아니라
4: 네. 네. 네. 제가 책에도 썼는데 인간은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충분하고 온전하고 완전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살면서 자아도 생기고 욕심도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있는 그대를 잘 쓰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잘 있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있으면 행복이다. 우리는 잘 있어보자. 라는 것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5: 행복 이렇게 정의하고 나니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우리는 모르고 있었던 거네요. 자 그러면 이 책이 진정한 행복의 일곱 가지 조건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내셨는데 행복의 일곱 가지 스펙트럼이 있다, 뭐 조건이 있다 이게 궁금해지네요.
4: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사잖아요. 사실 뭐 이것을 뭐 개발하게 됐다는 걸 좀 웃기고 발견하게 된 것이 더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으로 불행하신 분들. 자살로 생명을 잃어버리겠다는 그런 욕구를 굉장히 강력하게 가지신 분도 되게 많고 자해도 많이 하시고 힘드신 분들부터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야말로 행복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삶이 되게 어두워요. 아주 캄캄해요. 완전히 어둠에 짓눌려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둠이 짙다고 생각하는데 어둠이 짙은 게 가능할까요? 어둠은 짙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둠의 용량을 자꾸 부으면 어둠이 더 짙어지는 게 아니라 빛이 없어지는 거죠.
5: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그렇죠. 거니까.
4: 빛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삶이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빛이 뭘까? 제가 스펙트럼이라고 굳이 말을 쓰고 하는 게 그 빛이 예를 들면 프리즘이라고 우리 공부에서 했잖아요. 빛이 프리즘에 들어가면 일곱 가지로 쫙 나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빨치노초 파남보. 연구하고 논문을 쓰고 하면서 발견한 건데 그 일곱 가지 스펙트럼은 다름이 아니라 수용.
5: 첫 번째 스펙트럼은 네, 수용.
4: 네. 변화, 연결.
5: 연결.
4: 네. 다 외울 수 있을까요? 강점.
5: 강점. 아.
4: 네. 지혜.
5: 지혜.
4: 그 다음에 몸, 영성. 이렇게 일곱 가지입니다.
5: 영성.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하는군요.
4: 그렇죠. 근데 알아야 한다기보다 우리가 원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다 갖고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다 있다. 이미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안 하고 모르고 이것이 내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려워졌고 그걸 안 쓰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해지고 있다.
5: 그럼 알아야죠.
4: 네.
5: 알아야 되니까. 첫 번째 수용.
4: 네.
5: 이 수용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지.
4: 수용은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5: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네. 긍정.
4: 네. 네. 사실은 수용, 긍정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봤을 때 긍정의 참뜻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5: 받아들이는
4: 거.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수용하는 것은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들과 다 연관이 되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수용하라 그러면 포기를 떠올리세요. 너 힘들잖아.
5: 아, 포기하라는 거구나.
4: 네, 포기하라는구나.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들으시는 분이 좀 시원치 않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짜증이 나고 뭐 힘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든지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육이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럴 수 있구나 괜찮구나는 걸 받아들이고 그 다음을 가야 되는데 그런 어떤 기초 우리가 볼 때 수용이라고 하는 기초 없이 우리는 뭘 배우냐 하면 변화를 배워요.
5: 뭔가 더 알고 더 성취해서 네. 더 나아지는 네. 것으로 네. 변화하는 그렇죠. 걸 배우죠. 네.
4: 사실 이 책들 읽으시면서 아, 나 이 책 읽고 변화해서 행복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많은 자기계발서가 사실 그런 거예요. 너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글러먹었어. 인생 그렇게 살면 그렇죠. 안 돼.
5: 그러니까 어제보다 나은 나.
4: 그런 식으로 수업은. 자꾸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뀌는 거 맞아요. 제가 두 번째 화두가 변화라고 했기 때문에 바뀌는 거 맞습니다.
5: 아 그래서 수용을 맨 앞에 주신 거군요.
4: 수용이 먼저다.
5: 먼저다.
4: 그래서 수용하지 않고 변화하려고 하면 내가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거기서 변화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걸 그렇지 못하니까 사실 어려움에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은 수용이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그렇군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5: 중요한 건 그래서 포기와 다르다.
4: 포기는 사실은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내가 싫은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수용은 포기랑 뭐가 다르냐 할 때 가장 확실한 거는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남편하고 지내면서 팍 싸우고 전쟁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그래 좀 잘 지내기로 했어 라고 하면서 어떻게 잘 지내기로 했어? 그러면 야, 우리 남편 포기했어. 그런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한 거죠. 그리고 포기한 거니까 마음에도 안 들고 하여튼 안 보면 더 좋고 완전히 남의 편이죠.
5: 그러니까 외면하고
4: 포기했어. 나는 이제 안 봐가 uh-huh. 아니라 수용은 우리 남편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나도 이런 남편과 지내기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받아들이면 사실 포기면 내 편이 아닌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하지만 수용하게 되면 내 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정말 삶이 달라지죠. 똑같은 삶이 아닌 거예요. 포기와 수용은 정말 완전히 다른 겁니다.
5: 여러분 남편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남편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6: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들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7: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5: 자 그럼 이제 변화가 다음인데 이 성장과 변화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는데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럼 변화 네. 우리가 이걸 실제로 해내려면 무엇부터 해야 돼요? 좋을까요?
4: 변화를 할 때 자꾸 남처럼 되려고 그래요. 남이 잘하니까.
5: 롤모델.
4: 그렇지. 세발 씨의 많은 걸 맞아. 보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5: 많죠.
4: 그러면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롤모델이고 따라해요. 좋죠.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뭐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뭐 책도 열심히 읽으시기도 하고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템포라든지 어떤 질 같은 게 내가 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조금 힘들어지는 수가 있어요.
5: 그렇죠. 나와 맞지 않는
4: 나와 안 맞는 있겠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는 이 변화는 항상 이전의 나보다 달라지는 거.
5: 아, 변화의
4: 기준은?
5: 기준을 남이 아니라?
4: 이전의 나.
5: 이전의 나로 네. 삼아라.
4: 이전의 나보다 좀 달라지는 것들을 좀 기준으로 하고 어제보다 나은 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쓰지만 사람이 하는 변화 중에서 우리가 이제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려면 변화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 프레임의 변화예요. 프레임이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보는 어떤 틀?
5: 틀.
4: 틀이라고 틀이죠. 하는 것들이 그렇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봤을 때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잘 보지 못하거든요.
5: 그렇죠.
4: 뭘로 통해서 볼까요?
5: 나.
4: 나의 틀로 통해서 봅니다. 그런 증거는 너무 많아요. 뭐 과학적인 증거도 너무 많고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착시라든지 내 믿음이 정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거의 대부분 오류예요. 그러니까 선택 편향이라고 그러고 뭐 어려운 여러 가지 실험들도 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항상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모든 것들도 내가 내 틀에 대한 것들을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변화는 사실은 틀의 변화입니다. 우선 알아야 되겠죠. 내가 어떤 틀을 가진 사람인가. 이 틀이 네모나게 이렇게 보면 네모난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틀은 한번 고정돼서 영원히 가면 선입견이라고 그러잖아요.
5: 그렇죠.
4: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가 그 틀을 가지고 고정된 틀로 살게 되면 정말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에 이런 꼰대, 옛날 어른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건 나이랑 상관없어요. 젊은 친구들도 자기 틀을 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내 틀을 얼마나 유연하게 만들 수 있느냐, 내 틀의 변화가 얼마나 자주 올 수 있느냐, 내 틀을 뭐 그러면 뭐 줏대 없는 사람 아니야가 아니라 줏대라고 하는 틀을 내가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내 틀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고 가변해지고 그럴 때 변화가 온다고 봅니다.
5: 이전의 나보다는 더 나아지는 변화인 건 분명한데 그 시작은 내가 갖고 있는 그렇죠. 틀의 변화.
4: 네, 이전에 가졌던 틀이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한다.
5: 책에 보면은 긍정 자원을 변화하려면 뭐

0: 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오죽하면 그게 치료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인지치료라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전환하는 거. 딱 한 대의 카메라만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는 거란 말이죠. 애를 쓰고 바꾸는데 잘 안 바꿔져. 그래서 이게 어렵다 그러면 사실은 카메라를 여러 대 두면 돼요. 플랜 A, B, C, D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정적으로 잘 빠지고 변화가 잘 안 되고 프레임이 굳어지는 분들은 소위 말하면 길이 하나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그 생각은 그냥 즉시 요 답밖에 없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같은 데 보면 이 길 안 되면 저 길 여러 그렇죠. 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면 고속도로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막혔을 때 또는 내가 하이패스가 안 될 때 돈이 없을 때 어디로 가요? 다른 길을 갈 수 그렇죠. 있잖아요. 갈 수 있는데 그 길은 20분이 더 걸려. 더 걸리면 안 되는 건가요? 거기서는 숲도 볼 수 있는 거고 풍경도 볼 수 있는 것이고 고속도로 요금도 덜 들어요. 이런 게 인생에서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은 고속도로만 고집하죠. 고집하다 보니까 프레임의 변화가 안 되니까 한 번 부정적인데 딱 걸리신 분들은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 대안을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보시는 것들이 도움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부정적인 틀을 가지고 있구나는 걸 알아차리는 거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른 것들을 전환하고 다른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1: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내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부정적인 틀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거를 내가 깨닫게 되는 계기. 그게 또 쉽지 않죠.
0: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기 어려운 게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이라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단추죠.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이죠.
1: 수용.
0: 첫 번째 키워드가 다시 나타나는 거죠.
1: 아, 그래야지 그 다음 변화를.
0: 그렇죠. 해야지. 그래서 제가 수용을 먼저 하는 게 내가 부정적이구나. 근데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는 게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난 받아들일 수 있구나로 시작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부정적인 거지. 아. 부정적인 것뿐인 거예요. 근데 부정적이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대인관계가 힘들고 사는 게 어렵고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좀 행복하게 잘 존재하고 잘 살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부정적인 걸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걸 솔직히 말하면 바꿔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싫으면 피해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내가 잘 지낼 수 있으려면 싫지만 내가 싫을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죠. 다시 수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용과 변화는 서로 이렇게 물리고 물리는 겁니다. 약간 꽈배기 같이 도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아주 교묘하게 잘 짜놓으셨네요. 우리가 여기 빠져나갈 수 없게. 세 번째, 연결이라고 네. 말하셨습니다. 수용 변화는 어느 정도 약간 짐작이 가긴 하는데 연결은 좀
0: 연결은 제가 이제 우리나라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더 느끼게 된 건데요. 인간은 그 소위 사회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이 사람을 강하게 지지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결정해요. 거기서도 결국은 인간의 행복과 삶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그 사람의 관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삶은 굉장히 개인적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서 갖고 있는 어떤 유전자부터 흐르는 나의 의식 속에는 공동체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보면 혼자서 살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연구 과제를 진행하면서 미국에서 했던 걸 그대로 저희 한국에서 적용해 본 적이 있어요. 네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하고 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는 뭘까? 당신 인생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
1: 딱 하나만.
0: 하나만. 라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개인적인 가치를 중시해요. 나의 성취, 성공, 무엇인가 내가 사회에 기여하는 거, 나의 종교적으로 뭐 완성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데 우리는 굉장히 거의 45%의 분들이 관계적 가치.
1: 나의, 아니, 저도 지금 그걸
0: 나의 가족, 아내, 남편, 아이 거의 관계적 가치가 과반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1: 저는 전형적인 한국인이군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사해 보면 최근에 와서 우리의 관계가
1: 깨지고
0: 있다. 우리가 사실은 원래 집단에 모여 살고 그런 쪽으로 문화가 있었는데 정말 나라가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우리를 지켜왔던 소중한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사람과 연결이 제일 중요하죠.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서로 내 옆에 사람들 케어하고 돌보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혼자야. 나는 아무도 없어. 난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애인도 없고 모태솔로야.

0: 친구도 없어 하시는 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말 사소한 것들하고도 연결이 필요해요. 애완동물 키워도 되고, 아, 나 우리 애완동물 키우려고 했는데 우리 집에서 원룸인데 주인이 못 키우게 해. 그럼 식물 키워야 되고. 저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시는 분한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 없으면 애완돌이라도 키워.
1: 애완돌 하는 분 있어요. 네. 무슨 방송에서 네. 나왔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정말 내가 어디에 애착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러네요. 연결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연결은 어떻게 보면 사랑이고 그 사랑과 사람과 또 관계와 이런 것들을 이어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무너진 연결을 조금씩 회복하는 것들이 아주 중요한 화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우리가 수용과 변화는 나의 테두리 안에 있었다면 이제 연결은 타인의 테두리까지 네. 넓어지는 정말 중요한 거죠. 자신의 강점을 아는 일이 왜 중요한가요?
0: 제가 말하는 강점은 엄밀히 얘기하면 성격 강점이거든요. 나의 성격의 강점.
1: 아니, 뭘 잘하고 네. 말고가 아니라.
0: 그렇죠. 잘하고 말고는 장점이죠. 예를 들면 진짜. 내가 노래를 잘해요. 노래를 잘해요는 장점일 수 있지만 나는 노래는 잘 못하지만 꾸준히 연습해요. 성실해요. 이런 것들은 강점이라고 그러죠.
1: 할 수 있군요.
0: 장점을 갖지는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강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분들은 반대로 굉장히 성실하고 또 열심히 살고 용기 있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가진 인간의 강점이라는 건 내가 가진 그렇군요. 내 안의 강점이거든요. 저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친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친한 척하고 뭐 나오신 분들한테 저 아, 너무 반갑습니다. 또 가면 또 연락하고 전화하고 만나고 이런 능력이 별로 없어요. 저는 사실은 비교적 성실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왜냐하면 지각 안 하고 37년 동안 한 직업을 했으니까.
1: 대단한 일이죠. 자, 비교적이 굉장히, 아니라 절대적으로 성실한.
0: 굉장히 한 가지 일을 하면서. 그런데 저는 말하자면 친교의 강점은 없지만 성실의 강점이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친교 능력이 없으니까 전 친구가 없나? 그렇지 않아요. 성실한 저를 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없는 성격 강점을 가지고 한번 인생을 뒤집어 보겠다. 이렇게 해요.
1: 그래서
0: 네, 한번 한 판을 뒤집어 보겠다. 네. 그래갖고 없는 걸 자꾸 키우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냄비 같은 게 있잖아요. 이게 들어. 그럼 어떻게 들어요? 냄비를 바닥부터 들 수는 없잖아요. 손잡이를 드는 거죠. 네. 손잡이가 뭘까요? 내가 가진 강점인 강점. 거죠. 내가 가진 강점을 가지고 이걸 들면 훨씬 쉽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걸 바닥부터 들어가지고 들으려고 하니까
1: 근데 냄비는 대부분 손잡이를 먼저 잡긴 하죠.
0: 그렇죠. 근데 왜 나는 손잡이를 안 잡는
1: 그러니까.
0: 거죠. 여기서 우리가 처음 시작이 수용이었잖아요. 수용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게 내가 가진 강점 싫어하는 분이 많아요.
1: 그렇죠. 나는 성실한 게 아니라 친구를 잘 사귀고 싶어.
0: 그러니까 아, 그걸 예, 받아들이고 내 할 일 열심히 하면 다시 친구가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또 성격 강점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수용은 사실 다 연결되죠. 네. 그물망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사실은 이제 강점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이게 뭐 써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
0: 강점 검사가 있어요. 아, 네.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다섯 가지 강점을 찾아주는 게 스트렝스5라고 강점 검사 대한민국 표준화가 된 게 있습니다. 그게 제일 쉽고요. 여러 가지 외국에서 만든 강점 검사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강점을 나 혼자 난 이게 강점이라고 하지 말고 가능하면 내 배우자, 나 아는 사람. 나는 이게 강점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분들은 또 다르게 볼 수도 있거든요.
1: 물어봐라.
0: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점을 한 25가지 정도로 만들었고요. 그중에 이제 몇 가지를 해서 나의 대표 강점, 그다음에 후보 강점, 아, 잠재 강점 좋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5가지의 대표 강점을 살아라. 뒤에 있는 건 좀 개발해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25번째 거. 그것도 25번째 강점이라고 봐요.
1: 아, 25번째 강점도 약점이라고 볼 수 있으나
0: 그러니까 25번째 강점이니까 나의 후보 강점이 될 수 있죠.
1: 우리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네요.
0: 강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진 일종의 덕이에요. 근데 여기서 용기 덕이죠. 공정 덕이죠. 뭐 감사 덕이죠. 이런 게 다 덕이잖아요. 그런 덕들의 나의 성격 중에 좋은 점들이거든요. 선하고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꽃 피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1: 아, 이건 해보고 싶네요.
0: 확실히 과학적 근거가 있는 네, 스트렝스5라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1: 아, 그거 무료예요?
0: 아, 돈 내셔야죠. 많이는 안 받습니다.
1: 자, 이제 지혜. 네. 아, 이 지혜가 쉽지 않아요.
0: 지혜하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 이름 정도로만 최지혜, 박지혜, 김지혜, 이지혜 지금도 이 중에 지혜 많으실 거예요. 네. 지혜가 정말 어렵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잘못되어 있는 게 지혜는 마치 무슨 철학적인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지혜롭다는 게 단순해요. 심리학과 과학에서는 삶에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문제를 푸는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삶에서 풀 수 없는 문제잖아요.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푸는 능력이 아니라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1: 아, 대처. 푸는 건 아니네.
0: 못 푸니까. 못 푸는 문제를 못 풀어요. 풀 수 없는 문제,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를 지혜라고 하거든요. 그걸 심리학적 정의예요. 과학적 정의. 문제가 어려울 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가 돼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굴까요?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엄마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정말 지혜로운 것 같아요. 라는 사람이 떠오르시고 가족이 지혜로우시면 그분 인생은 대박이에요.
1: 행복한 사람이에요.
0: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대처할 수 없는 문제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죽음이죠.
1: 맞네요. 해결할 수 없는.
0: 그렇죠. 해결할 수 없는. 내가 풀 수 없는 문제죠. 그러면 결혼 생활의 끝은 뭘까요? 이혼 아니면 사별이에요. 헤어지는 거 아니면 죽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행복한데. 자녀하고는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죽거나 걔가 먼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어떻게 하냐고요?
0: 그게 대처잖아요. 뭐 철학자나 뭐 신선이나 훌륭한 사람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면 다 필요한 게 지혜거든요. 그 지혜 치료를 만드신 분이 있어요.
1: 뭐, 지혜 치료. 네,
0: 이름이 좀 멋있죠.
1: 지혜 치료는 지혜를 있게 만들어주는.
0: 그렇죠. 치료. 말하자면 대처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죠. 네. 약간 우리가 하는 뭐 인지행동 치료 그런 것들처럼 어려운 일 닥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만드신 분인데 그분 독일 분이거든요. 미하엘 린든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지혜로운 사람들의 직종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정신과 의사라는 거예요.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뭐 목사, 뭐
1: 있는데.
0: 이런 분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가 봐도 저 자신도 별로 지혜롭지가 못하고 이런 얘기하면 또 나중에 학회에서 욕먹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그런 어떤 기질을 가지고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지혜도 충분히 개발이 됩니다. 제가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작년보다는 좀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변화. 변화의 원칙에 따지면 제가 지혜로워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작년보단 지혜롭거든요. 재작년보다 지혜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된 거죠, 뭐 사실. 많은 분들한테도 조금씩 우리가 이전보다는 지혜로워지자. 그래서 뭐 지혜로워지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 책에 좀 해놨습니다.
1: 저는 그 독일 분 얘기가 약간 공감이 가는 게 우리 강연자들 중에 정신과 전문의가 많거든요. 네.
0: 그렇게
1: 지혜로워.
0: 아, 그렇습니까?
1: 말씀하시는 게 지혜로워서. 아유,
0: 감사합니다. 네.
1: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좀 내가 지혜를 갖는 게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을 주변에 둔 게?
0: 뭐 일단은 주변에 둘 수 있으면 그게 복의 시작이겠죠. 네. 뭐 우리 그런 얘기하죠. 복의 근원이 되어라. 네가 복이 되어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그럼 내가 복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1: 이것도 쉽지는 않은 어쨌든 명백히 네. 행복의 조건은
0: 분명한. 네, 그런데 사실 쉽지 않다고 하지만 내가 약간의 노력과 생각의 전환과 프레임의 변화, 우리가 얘기했던 수용, 변화, 연결 이런 흐름을 통해서 오는 것처럼 그런 노력을 통해서 변화가 가능한 것이 지혜입니다.
1: 그렇군요. 네.
0: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수용, 변화, 연결, 강점, 지혜 같은 거는 일종의 마음 이야기 같았어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것들에 굉장히 관심 많이 가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는 정신과 의사니까 기본적으로 마음 이야기를 다루는 사람인데 근데 이 마음이 벌어지는 곳이 어디냐?
1: 몸이다.
0: 몸이라는 거죠. 우리가 우울해지면 무너집니다, 사람이. 힘들어져요. 마음이 힘들 때 몸이 아파요를 많이 알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병이 잘 나요. 이제는 염증도 많이 생겨요. 이런 게 많이 돼 있거든요. 몇 년 정도 떨어져야 압니다. 마음이 힘드니까 몸이 나빠지는 걸 정신이 힘드니까 생리가 나빠진다 해서 정신 생리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꾸로 몸이 어떨 때 마음이 어떻게 되냐. 생리 정신학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거북목. 왜 그럴까요? 이게 앞으로 숙인다는 게 정말 무서운 게 예를 들어서 한 60도 기울어지고 한 2-3cm 이렇게 앞으로 나오면 거의 25kg 정도 걸리거든요. 이 무게가. 우리가 핸드폰 볼 때, 컴퓨터 뭐 할 때 다 25kg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 25kg를 이 근육이 잡아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하면 이 목이 앞으로 처져 있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거죠. 열심히 살면서 내 몸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거 너무 취약해요. 난 우울해요. 기분이 안 좋아. 근데 이렇게 됐어. 그런데 그때 그냥 이렇게 세우면 소위 이게 파워포즈라고 하는 당당하게 하고 내 몸을 세우면 기분이 나아집니다. 우울할 때 우울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근데 몸을 그때 움직이는 몸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에서 빠져나와 몸으로 살아가라.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로서는 하면 안 되는 말이었죠. 그동안은. 보면 볼수록 몸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몸이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인지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고 내 몸을 가지고 내 몸을 쓰면서 활동을 하자라는 것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1: 자, 마지막이 이제 됐네요. 영성은 이제 신앙과는 좀 다른.
0: 그렇죠. 신앙과는 다르죠.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 종교, 영성을 구분해서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그 일일이 다 그러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영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내가 어떤 존재, 나를 뛰어넘는 존재, 그런 큰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그다음에 내가 의미 있는 존재라는 느낌, 그게 영성이에요.
1: 내가 어떤 초월적 존재와 연결돼 있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의미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 네. 거예요.
0: 근데 한국인 분들은 굉장히 인간 자체와 민족 자체가 현실지향적이에요. 현세지향적. 현재 삶이 중요해서 교양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현실을 중시하니까 강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인생을 뒤집어야 돼. 그러니까
1: 인생 역전.
0: 인생 역전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여기서 뭘 해야 돼. 이 현실이 다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 빠른 시기에 정말 급성장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정말 놀랍잖아요. 이 세상을 보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변화를 잘할까. 현실에 적응을 너무 잘하고 그 현실에서 어디 갔다 놔도 내 현실에 적응하면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왜냐하면 현세지향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좌절될 때 내가 현세에서의 삶 자체가 굉장히 고난을 겪으면서 해결이 안 될 때는 현세가 끝이니까 내가 여기서 빚지고 뭐 실패하고 잘못되면 자살을 해요. 대한민국이 OECD 중에 자살이 제일 높은 나라. 여기서 나는 자살로 끝난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모든 것들이 안 되면 죽음으로 그냥 가버리겠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죠. 이 현세를 넘어가는 능력, 저 너머를 보는 능력이 없어요.
1: 없어서.
0: 종교적인 사람들은 좋죠. 자기 종교가 잘 믿고 있는 사람들 좋은데 일반인도 우리나라 반수는 거의 종교가 없다시피 하거든요. 그 종교가 없으신 분들도 영성이라는 거, 초월이라는 것들, 내 삶을 좀 뛰어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뭐 정 없으면 하다못해 대자연하고 연결되어 있다든지 뭐 세상을 살리는 좋은 기운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든지 그런 느낌, 그다음에 나의 의미를 자꾸 돌아보는 나는 왜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인가. 그야말로 우리가 처음에 행복은 무엇일까요 할 때 웰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존재하는 것이 웰빙이라고 그랬는데 영성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재란 무엇인가. 빙이 잘 있는 게 웰빙이고 그러면 일단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존재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많은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있단 말이죠. 나를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것들, 소위 내가 어떤 큰 힘과 연결될 수 있는 거, 나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꼭 찾아보자. 그것이 제가 영성이라고 하는 모듈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1: 그러네요. 존재론적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0: 네, 그렇죠.
1: 뭐 그게 거창하든 네, 초박하든 네. 내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네, 볼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복의 일곱 가지 조건을 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것만으로도 되게 배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자세한 내용은 책에 나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45분을 보시는 사람들 중에도 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을 그렇죠. 많지 않겠습니까?
0: 맞습니다. 진짜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많습니다.
1: 잘 있기가 어려운 네. 사회이긴 한데 네. 잘 있는 것 자체를 행복이라고 생각하진 않으니까.
0: 네. 맞습니다.
1: 뭔가를 막 붙여야.
0: 그렇죠.
1: 얻어야. 네.
0: 그러면서 더 힘들어지죠. 우리가 보면 초전도체 이슈 많이 나왔잖아요. 초전도체가 뭐예요?
1: 그러니까 저항이 없이. 없는 거지,
0: 그렇죠. 저항이 없는 무저항. 그 내가 원래 아무것도 없어야 무저항이 오거든요. 붙은 게 없어야 저항이 없는데 뭐든지 저항이 생기면 열이 납니다.
1: 열이 나죠.
0: 내가 가진 모든 에너지가 나를 지나가면서 그 에너지를 100% 쓰지 못하고 열 손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손실을 많이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데 이거를 우리가 자꾸 외부에서 다 하려고 하고 하는 것들이 좌절 겪는 거 되게 많거든요. 정말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되면 정말 좋을 텐데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의 인생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게 나한테 너무 힘들고 아파요. 근데 그럴 때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괜찮다, 그럴 수 있다,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괜찮은 일이에요. 근데 아무리 지금 내가 보면 그럴 수 없다, 너무 괜찮지 않다라고 하시더라도 그건 그럴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내가 나는 정말 끝났다, 난 너무 힘들다,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다. 노력을 다해서 안 되면 그냥 받아드시는 거예요. 이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제보다 나은 내일, 내일보다 나은 모레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수용하고 변화하고 다시 일곱 가지 돌려보고 그렇게 또 살아보는 거죠. 정말 힘들어도 정말 괜찮다, 그럴 수 있다라고 믿어주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너무 오늘 가치 있는 말씀 해주셨고 되게 많이 행복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일곱 가지 조건의 저자 우리 최정호 교수님 좋은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이 이야기 들으신 모든 분들이 행복해지시길 진정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0: 네,
1: 감사합니다.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어,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를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이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이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7: 레바논 레체드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도사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생활하는 그 은수자들이 세 분 정도 살고 있었어요. 제가 방문할 당시. 그러니까 입구에 아랍어로 이곳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그 이름 그리고 사망한 날이 쓰여 있는 거예요. 네. 이 사망한 날을 쓴 것이 언제냐면 들어온 날 썼다는 거예요. 행복이 궁극적으로 옳다 좋다 고 그런 것보다 나를 좀 더 내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자세와 삶의 방식은 뭘까에 대한 고민. 하루 종일 행복할 수가 있나? 24시간 행복할 수가 있나?
1: 그거는 미친 거죠.
7: 어, 그렇죠. 그래서 아,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태도이다.
1: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아, 오늘 나머지 45분 우리 스튜디오 분위기를 좀 바꿔봤는데요. 새로운 스튜디오 분위기에서 첫 번째 초대하는 분 라틴어 수업, 공부법 수업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우리 한동일 교수님 모셨습니다.
7: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바뀐 스튜디오에 제가 처음으로 오는 건가요? 네,
1: 뭔가 중후한. 자, 새 책이 나왔어요.
7: 예.
1: 그 라틴어 인생 문장이라는 제목의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 있어요. 아주 우리 삶이 힘들지 않습니까? 고생스럽고 예. 어려움 많고. 근데 이런 삶에 한 문장이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으면 좋겠다.
7: 예.
1: 근데 정말 한 문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나요?
7: 누군가 툭 던진 한마디가 내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저는 문장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 삶이 먹을 것이 풍요하고 그 다음에 할 것이 많은 어떤 그런 환경보다 척박하고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절박한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한 문장이 더 빛났던 것 같아요. 제 경우에는.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환경들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와중에 그래도 그냥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그게 책 속의 한 문장, 나를 울리는 한 문장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 우리 라틴어 하면 어렵잖아요.
7: 어렵죠.
1: 저 1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책 서문에 라틴어가 어렵다 한대.
7: 맞습니다.
1: 인생보다 어렵지 않다.
7: 맞습니다.
1: 그래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네. 그러면 교수님은 그 문장들을 라틴어에서 좀 찾으신 거죠? 왜 하필 라틴어입니까?
7: 꼭 라틴어만은 아니었어요. 책 속에 뭐 소설에 아니면 수필에 시에 어떤 좋은 어떤 한 구절 한 문장이 될 수도 있었는데 처음에 그런 문장들이 그냥 우리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올라가 보니까 아 이거 원래는 라틴 경구였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1: 원천을 찾아 올라가니까 라틴어였군요.
7: 예, 예. 뭐 어떤 거는 그냥 어떤 시나 소설의 한 문장일 수도 있었지만 그 문장도 그 인용을 보니까 아 원래는 라틴어였구나. 그래서 좀 라틴어가 제게 많은 의미를 줬습니다.
1: 우리 한동희 교수님의 그동안의 저서나 강연을 들으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좀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7: 네. 네. 어떤 소개를 해드리면 될까요? 네.
1: 교수님은 그 한국인 최초로 바티칸의 변호사?
7: 예. 로따 로마나.
1: 로따 로마나라는 예, 예. 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최초의 예, 아시아인. 그건 뭡니까? 로따 로마나라는 것은.
7: 오늘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현대 민주국가는 다 삼심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삼심제를 하기 때문에 대법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렇죠. 그 신급제도, 그 다음에 대법원 제도를 처음으로 만든 나라가 바티칸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바티칸이라는 나라는 군대가 없는 국가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는 정치사적인 입장에서 보면 군대가 없는 국가처럼 위험한 나라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키아벨리 같은 이런 정치학자들은 교황청을 되게 비평해요. 교황청이라는 존재 자체가 군대가 없는 국가를 이루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정치 환경을 항상 불안정하게 한다. 그럼 그런 비판 속에서 어떤 좀 더 좋은 어떤 하드웨어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연구된 것들이 이 대법원 제도. 그 대법원을 교황청에서는 로따 로마나라고 불렀어요.
1: 그게 이제 우리 현대사회의 법제도, 예. 각국의 법제도의 예. 근간이 된
7: 근간이 거죠. 되는 거죠. 예.
1: 근데 거기서 변호사가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7: 그게 왜 이렇게 어렵죠?
1: 그냥 그 예. 겸손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7: 아, 예.
1: 한번 자랑의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7: 얼마나 어렵냐? 법원 관계자 판사님들한테 질문을 받는데 이제 바티칸의 변호사라고 하니까 대부분 신부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변호사가 되는 걸로. 근데 신부님들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 사법연수원에 오는 사람 자체가 이탈리아, 독일, 스페인, 프랑스의 일반 시민법 변호사들이 또 다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공부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는데 첫 번째의 어려움은 언어. 이곳에서 받는 모든 수업과 진행되는 모든 소송과 내가 써야 될 변론서와 판결문이 모두 다 라틴어로 해야 됩니다.
1: 다 라틴어군요.
7: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라틴어로 된 책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냥 제가 한국어로 듣고 이탈리아어로 듣고 영어로 듣고 그 내용을 바로 라틴어로 써야 된다는 거거든요. 수업 자체도 다 라틴어로 진행되고 시험도 다 라틴어로 하고 그러니까는 한국 사람이 끝까지 공부를 마친다는 것 그다음에 변호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서 변호사 자격증 받는 자체가 그게 쉽지 않은 거죠.
1: 그러면 역사적으로 네. 바티칸이 법제도를 만든 이래로 몇 명이나 배출된 거예요?
7: 제가 2010년에 받았을 때 제가 930번이었으니까
1: 그 오랜 세월 네. 동안 네. 겨우 900명
7: 네. 지금 아직도 1000명이 안 됐거든요.
1: 아직도 1000명이 안 네. 되는데 네. 인류 역사에서 네. 1000명이 안 되는 분들 중에 한 네. 분이 되신 거군요.
7: 그런가요?
1: 신부님이셨잖아요. 예, 예. 이제 평생은 아니지만 하여튼 성인이 돼서 꽤 오랫동안 신부로서 살다가 그 신부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나서 일반인으로 돌아왔다고 말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7: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오늘 라틴어 인생 문장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제가 되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고 사제로서 한 20여 년의 삶을 살았어요. 신자로서 산 시간, 신도로서 산 시간까지 합치면 그 평생인 거예요. 사실 일반의 삶을 선택해서 살았다고 선언하는 게 이제 불과 한 2년 이제 지난 거예요. 근데 처음에 저는 저의 일상에는 커다란 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현실은.
1: 달라요?
7: 너무나 달라.
1: 어렵나요? 힘들었나요? 어떤 성격의 것인가요? 그 다름.
7: 동물 관련 다큐멘터리 프로를 보면 가끔 그 고산지대 절벽 같은 데 사는 동물이 있어요. 아이벡스라는 동물이 있는데 그 고산지대 암벽을 탁 달리고 맹수들을 피해서 딱 고산지대에 탁 있으면 모든 걸 다 조망할 수 있고 잠시 먹이 활동이나 뭐 할 때는 잠깐 내려왔지 내려왔다가 이제 또 올라가고 그런 저는 마치 그 아이벡스 같은 동물이었던 것 같아요.
1: 아이벡스.
7: 예, 어떤 이전 삶이 그런 삶이지 않았을까.
1: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7: 사제로서 살았을 때는 일반 사람들의 어떤 생활 안에서 살기보다는 그냥 높은 데서 관망하듯이 그들을 바라보고 글을 썼다면 절벽에 살던 동물이 갑자기 땅에 내려가고 같이 막 사람들
1: 그쵸.
7: 통근 버스 안에서 통근 지하철 안에서 막 부대끼는 그 안에서 있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했던 그 말이 너무 추상적이었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힘든데 현실성이 상당히 결여됐었구나. 이제 그런 걸 느꼈었어요. 제 삶이 어떤 공백은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공백이고 상실이다. 어려움의 시간이 있고 있었고.
1: 그런 가운데 이제
7: 네,
1: 이
7: 그치,
1: 책이
7: 책을 쓴 거예요.
1: 그런 문장들을 담은 거군요.
7: 그래서 그 첫 문장이 이제 이게 첫 번째로 안 되고 편집상 이제 중간에 들어갔는데 나는 한 생을 산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태어난 것이 무익하지 않다고 여겨지도록 살아왔다. 논메 빅시세 빼니때 듣고오냐 미따 빅시 우트논 프루스트람메 나트메세 엑시스티멘.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키케로가 한 말이에요. 나는 한 생을 산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사실 근데 이 말은 제가 어떤 청년들 상대로 강연을 갔었는데 그 강연을 마치고 어떤 한 청년이 제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보기에 사회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었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 앞으로 또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는 남기고 싶은 것보다 남기고 싶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후회입니다.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은 후회를 남길 게 별로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정말 많은 후회들, 선택에 대한 많은 후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나는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 라는 글을 썼고 그런 말을 했고 그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방문했던 나라, 레바논 레체드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도사들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생활하는 그 은수자들이 세 분 정도 살고 있었어요. 제가 방문할 당시에.
1: 기본적으로 수도사인 건가요?
7: 은수자.
1: 은수자라고. 네. 몸을 숨긴 채로.
7: 네, 완전 세상과 단절돼서 채소의 음식과 어떤 고난의 어떤 삶을
1: 자처해서
7: 수행의 삶을 산다는 표현이 더 낫겠죠. 그곳을 안내해 준 사람이 이제 로마에서 같이 수학한 제 친구가 레체드레라는 곳이 그 친구의 고향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안내를 받고 이제 갔는데 그분들이 사는 그 공간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입구에 아랍어로 뭐라고 써 있고
1: 이건 라틴어가 아니에요. 네. 아랍어로.
7: 이제 물어봤죠. 이게 뭐냐? 이 대석에는 이곳에 들어왔던 사람들의 그 이름 그리고 사망한 날이 쓰여 있는 거예요.
1: 네.
7: 그럴 수 있지라고 했는데 그 다음 설명이 저를 많이 놀라게 했어요. 근데 이 사망한 날을 쓴 것이 언제냐면 들어온 날 썼다는 거예요.
1: 들어온 날.
7: 내가 이곳에 들어와 살겠다고 한 날에 내가 언제 죽는다는 날을 거기 썼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사람이 내가 죽을 날을 알 수가 있어.
1: 그냥 쓰는 거 아닌가요? 그냥 이때쯤일 것 같아. 그런 건 아닌가요?
7: 이때쯤이라고 해도 그 틀리면 또 그게 좀 나도 좀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이게 사실이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 하다가 쭉 이동하면서 질문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말 이곳에 들어왔던 은수자들처럼 내가 죽을 날을 안다면, 그러니까 죽을 날을 안다는 역으로 내가 살 기간을 안다는 얘기겠죠. 그럼 난 어떻게 살까? 근데 그때 생각했던 문장이 이제 나는 한 생을 사는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를 남기지 말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오늘 그것이 이제 대표님과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8: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1: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장이었거든요. 만약에 네. 내가 죽을 날짜를 알면 나는 어떨까? 그거를 딱 써놓고 인생에 주어진 그 시간이 1초도 아깝지 않게 살아야겠군 하는 욕망이 되게 클 것 같아요.
7: 그렇죠. 사실 서구 철학사의 상당 부분은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그 철학의 질문은 역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던 거였어요.
1: 오늘 얘기도 이 인생 문장, 라틴 인생 문장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이걸 한번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벡사스티오?
7: 네.
9: 스토리아 피아트.
7: 벡사스티오 스토리아 피아트.
1: 이것이 아픔이, 네,
7: 아픔이
1: 스토리가
7: 되게. 피아트라는 거는 라틴어의 숨동사, 영어 비동사예요. 비동사의 접속법으로 무엇이 되게 해주길 바라는 영어의 become의 의미를
1: become의 의미군요.
7: 예, 예. 왜 아픔이 스토리가 되게라는 걸 하냐면 사람은 저마다 아파해요.
1: 누나 아프다.
7: 우리가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으로서 가져야 될 어떤 존엄함, 평등함 그런 어떤 추상적인 평등함보다 아픔의 내용과 아픔의 크기와 아픔의 강도는 다르지만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1: 아픔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평등의 기준이
7: 그래서 거기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인간은 평등함보다 공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공감. 그렇죠. 네. 뭐 평등한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네.
7: 공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가끔 학생들을 만나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공부를 못하고 어떤 학교에 입학을 못하고 어떤 회사에 입사를 못했던 이유가 과거에 어느 순간 어떤 일 때문에 내가 그걸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어요.
1: 그렇죠. 그런 게 또 인생에 네. 있죠. 네.
7: 저는 그러면 그 친구들을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던 그 이유들 맞다. 근데 그 이유가 통용되는 것은 지금 말한 이 순간까지다. 그럼 지금 이 순간 이후의 어떤 결과나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누구 것? 당신의 책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질문을 해요. 그 단순한 질문을 통해서 이분들이 처음에 공부의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고 더 좀 나아가서 나는 내 삶의 태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내가 여태껏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누가 어떤 선생님 때문에 했던 그 이유를 나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그런 태도가 다 바뀌는 걸 봤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는데 누군가 내게 와서 나는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듣는 사람이 아프구나 하지만 두 번 듣고 계속해서 듣다 보면 아, 쟤는 매일 저것밖에 얘기할 수 없어?
1: 나는 매일 이렇게 아파요.
7: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많이 아프고 힘든데 참 어른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아, 저 친구들의 아픔을 동감하지만 감성적인 동감이지 실질적으로 그거를 변화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사회 제도적인 것이 있는데 네,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참, 그때 참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은데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어떻게 나는 나의 아픔을 스토리가 되게 만들 수 있을까? 를 고민해봤어요.
1: 아픔이 스토리가 되게 그게 예. 그 뜻이군요. 예. 어떻게 해야 하면 됩니까? 그러면? 아픔이 좀 사라졌을 때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7: 아픔이 사라졌다기보다는 그 아픔을 누군가가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 때.
1: 아, 그거는 또 다른 관점이에요.
7: 예. 그 나의 아픔을 누군가 듣고 위로를 넘어서 용기를 얻을 때.
1: 그게 스토리가 된다는 예. 뜻이군요.
7: 그게 바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세바시가 그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귀한 프로라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이 세바시라는 이 프로는 그냥 아픔이 아픔으로서 끝나지 않게 해주는 프로니까
1: 이걸 착 따다가 어디다가 광고하고 싶네요.
7: 제가 돌아다니면 광고하겠습니다.
1: 자 교수님 그럼 네. 이번에 소개해줄 라틴어 인생 문장은 뭡니까?
7: 제가 소개할 라틴어 인생 문장은 이겁니다.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태도이다. Felicitas non status sed attitudo.
1: 아 행복 예. 네. 이거 정말 핵심 키워드입니다. 우리 세바시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고.
7: 관심 주제.
1: 관심 주제 네. 1위 키워드.
7: 아, 그래요?
1: 행복은 무엇인가요?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나요?
7: 근데 이게 4세기 때 질문이었어요.
1: 사람들이. 4세기요? 예. 아, 4세기 사람들도 예. 행복에 궁금했군요.
7: 예. 그때 사람들도 행복을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도 행복을 질문하는데 차이가 있다면 행복에 대한 강박. 오늘날처럼 행복을 강요받는 세대, 사회가 있을까?
1: 행복을 강요받는다.
7: 예, 행복해야 된다.
1: 행복해야 된다.
7: 예, 예전의 행복에 대한 질문과 지금의 행복에 대한 질문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어요. 하루 종일 행복할 수가 있나? 24시간 행복할 수가 있나?
1: 그거는 미친 거죠.
7: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바라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럼 도대체 행복이란 건 뭘까?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싶어요. 사막에서 길을 걸어요. 사막에서 길을 걷다 보면 지도에서 나오는 최단 거리로 가지 않아요. 사막에서 길을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이 있는 데서부터 물이 있는 데까지. 아,
1: 그러니까 최단 거리로 가지 않고 네. 물이 있는 데서 네,
7: 물이 있는 데서부터 물이 있는 곳을 가야지. 지도상 보이는 최단 거리라고 해서 그것을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떤 날은 새벽에 출발해서 그 물이 일찍 나타나서 일찍 도착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날은 오늘 내가 도착하고자 하는 그 물이 어딘지 모르는 그 열기 속에서 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아, 여기까지만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여기까지만 아,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라고 느꼈던 그 순간 내 주머니에 있는 사탕을 꺼내서 입에 넣고 다시 걸어가려고 하는 거. 우리가 행복한 상태, 행복한 순간에 대해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러기를 바라는데 사실 그럴 순간들은 짧거든요. 지속될 수도 없고 너무 오래 지속돼도 또 그게 문제인 거예요. 행복이 궁극적으로 옳다 좋다 꼭 거기에 이르러야 될 무엇이다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 나를 좀 더 내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자세와 어떤 삶의 방식은 뭘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아, 행복은 상태가 아니라 태도이다.
1: 우리가 흔히 행복을 오해하는 걸 상태로 오해하고 있는 거네. 그죠? 어떤 상태가 되면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하지만 네, 허상일 수도 있고.
7: 네, 허상일 수도 있고.
1: 근데 진짜 우리 삶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내가 한 발짝 더 가게 할 수 있는 네. 태도를 가지는 네.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일 수 있다. 있다. 이 말로 네. 명확하게 이해가 네. 되네요. 네. 아, 행복에 대해서 또 우리 라틴어 문장으로 배워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동일 교수님 모시고 한동일의 라틴어 인생 문장이란 이 책에서 나온 몇 개의 문장을 우리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 외에 되게 많은 우리 인생 자체의 가이드가 되고 별이 될 문장들이 많습니다. 한번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7: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저는 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모든 것은 보는 것에서 시작되는데 그 보는 방식과 태도만 바뀌어도 많은 어려움들이 풀리는 과정들을 저는 목격한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 프로를 통해서 보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싶고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보는 태도를 말하고 싶었어요. 네.
1: 인생의 자리 나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뭐 읽을 것인가 공부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제대로 인생을 사시는 겁니다. 자, 오늘 아주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한동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7: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저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10: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11: 어, 한 모금 아니잖아.
1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맛?
1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1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1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헤이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최되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동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메릴랜드 총 한인회가 주최하며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광복회 워싱턴 지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가 후원하며 참전용사단체와 보훈단체는 물론 여성단체, 차세대단체, 체육회, 복지기관, 경제단체까지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워싱턴 DC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이번 경축식 행사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703-507-8221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오늘 참 좋은 아침이죠? 오늘도 선물같이 찾아온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에서 참 재미있고 따뜻한 의미를 가진 날 가운데 하나인 바로 National Sun and Daughter Day입니다. 미국에는 이런 날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와서 미국 친구들이 Sisters Day, Brothers Day, 엄마와 딸의 날, 또 아빠와 딸의 날, 그리고 뭐 Best Friend Day, 뭐 이런 날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그 페이스북에 그런 사진들을 막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했는데 오늘이 그 아들과 딸의 날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벌써 페이스북 친구들이 자신의 아들과 딸의 사진을 막 올리는 사진들을 벌써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사진 올릴 것 같은데요. 네, 우리는 보통 아버지 날, 어머니 날, 우리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부모님을 이제 챙기는 그런 아주 특별한 날을 맞이하고 있지요. 근데 오늘 미국에서 이런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라도 우리 아들과 딸을 좀 더 주의 깊게 바라보시면서 그 모습 그대로 자랑스럽게 자랑도 하시면서 또 사랑도 많이 표현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참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언제 크나 싶었던 적도 있어요. 또 너무너무 하루하루 빨리 자라는 것을 보면서 또 아쉽기도 하고 이 모습 너무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다 이런 생각들 하셨지요. 그리고 저도 가끔씩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그 모습들이 너무 그립기도 하답니다. 어렸을 땐 아침에 깨우는 것도 또 밥도 먹여야 하고 학교도 데려다 줘야 하고 숙제를 했느냐며 잔소리를 하기도 했는데요. 방도 좀 치워라, 뭐 게임 그만해라, 전화 좀 내려놔라, 뭐 이런 말들 지금도 하고 계신 우리 젊은 어머니들, 아버지들도 계시겠죠. 참 이 부모의 입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같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훈계와 잔소리의 차이 혹시 들어보셨나요? 훈계는 들어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잔소리는 분명히 맞는 말인데 들으면 기분이 나쁘다고 하네요. 네, 참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제 훌쩍 이렇게 커서 자기 앞가림을 하면서 사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죠. 네,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커버리고 나면요. 이제는 부모가 자녀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오지요. 밥은 먹었니? 요즘 회사는 어때? 학교 생활은 괜찮아? 하고 묻고 싶은데 또 괜히 귀찮게 하는 것 같아서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기도 하고요. 어릴 때는 아이가 부모를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부모가 아이를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이민자 가정의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참 많은 것을 주려고 애쓰며 사시는 것 같아요. 낯선 미국 땅에서 영어가 서툴러도 참고 일했고 내가 좀 덜 쓰고 덜 입더라도 아이들만큼은 좋은 교육을 받고 더 넓은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바라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정작 어쩌면 가장 중요한 말을 자주 하지 못하시기도 하셨나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내가 너무 자랑스럽다. 내가 내 아들이어서 내 딸이어서 참 고맙다. 이런 말들 많이 하셨나요? 네, 오늘만큼은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은 잔소리 조금 줄이고 더 한번 안아주시고
또 좀 장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짧은 문자라도 보내시면서 또 안부도 사랑한다는 고백도 하시면 참 좋겠지요. 그리고 또 우리를 그렇게 키우신 부모님께도 전화도 하시고 만약에 또 저처럼 한국에 계시다면 네, 또 영상통화도 하시면 좋겠지요. 우리가 몇 살이 되었든 부모님의 눈에는 여전히 어린 아들이고 어린 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가장 기다리는 선물, 엄마, 아빠, 나야 라는 그런 목소리, 얼굴 보여주는 것 아닐까요?

네, 오늘 아들과 딸의 날. 아이들이 무엇을 했건, 성공을 했건,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직장생활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그대로 함께 우리의 자녀가 되어서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으신지요? 사랑은 마음속에만 담아두면 상대방이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정말 더 많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우리 자녀분들에게도 또 부모님께도 하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준비한 곡은요. 오늘 아들과 딸의 날이라고 하니까 스티브 원드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서 노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스티브 원드 잘 아시죠? 이분 미시간주에서 미숙아로 1950년에 태어났는데요. 어린 시절에 미숙아 망막병증으로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놀라운 음악적 재능으로 피아노와 하모니카, 드럼 등 여러 악기를 익혔고 불과 11살에 모타운과 계약을 하면서 음악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정말 세계적인 그런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음악가가 되었죠. 근데 이분에게는 아주 또 사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자신의 딸이 아이샤인데요. 이 딸의 태어난 기쁨을 담아 만든 노래가 바로 Isn't She Lovely입니다. 정말 그녀가 사랑스럽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분은 맹인인데 그의 딸을 눈으로 바라볼 수 없었을 것 같죠. 완전한 모습으로는 보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 딸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감촉, 작은 숨소리와 울음소리, 그리고 아버지가 되었다는 벅찬 기쁨을 그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음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또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본다는 것은 꼭 눈으로 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마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사랑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제 또 남미에서 대형 지진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콜롬비아입니다. 네, 콜롬비아 서부에서 규모 7.4 강진이 발생해서 현재 지금 밝혀진 바로는 최소 111명이 숨졌다라고 밝혀졌지만 사실 더 많은 분들의 희생이 나오겠죠. 수많은 건물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진앙은 콜롬비아 서부 초코 지역

콜롬비아에서 7.4 강진이 발생한 거죠. 베네수엘라 대지진의 충격이 아직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남미 북부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지진과 이번 콜롬비아 지진이 서로 연결된 것일까요? 두 나라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모두 지진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베네수엘라 지진이 이번 콜롬비아 지진을 직접 일으켰다고 볼 과학적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진은 장기적인 확률과 또 위험 지역을 분석할 수는 있어도 특정 지역에서 언제 대형 지진이 발생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다고 하네요. 콜롬비아 역시 여러 지각판에 영향을 받는 지진 위험 지역이고 이번 사태 베네수엘라 지진이 콜롬비아로 이동을 했다고 보기보다는 남미 북부와 서부가 본래 상당한 지진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이라는 사실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정말 앞으로 구조 작업이 너무 중요한데요. 무너진 건물 아래 아직 사람들이 많이 갇혀 있고 또 사실 지진 발생 후첫 72시간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죠. 이 시간이 지나가면 생존 확률이 너무나도 줄어들기 때문에 72시간 안에 많은 사람들을 구조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충격을 받은 건물들이 상대적으로 작은 여진에도 추가로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라서 주민뿐 아니라 구조대원들의 안전도 굉장히 지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산악과 밀림 지역이 많은 콜롬비아 서부에서는 도로와 통신이 끊기면서 피해 지역에 접근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는 그런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앞으로 숫자가 얼만큼 더 늘어날지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지난 6월에 베네수엘라, 일본,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콜롬비아의 지진을 보면서 인간은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도, 그리고 지진 자체를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시 또 깨닫게 되고요. 지진이 얼마나 큰 참사가 될지는 또 인간의 준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재난 발생 직후 구조 시스템이 얼마나 빨리 작동을 하는지, 그리고 평소 주민들이 대피 방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가 결국 생사를 가르게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먼 나라의 이야기로만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요즘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폭염과 기후 재난, 산불, 이런 지진들이 곳곳에서 이어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계속 생각할 수만은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상처가 지금 아직도 아물지도 않고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콜롬비아에서 들려온 이 비극적인 소식.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면서 재난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준비만큼은 우리가 할수 있고 또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콜롬비아에서 생사를 걸고 구조를 하고 계시고 또 건물 잔해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에게 그 구조의 손길이 잘 닿아서 더 이상 많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이제 불법 이민자 단속을 넘어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받은 외국인들의 체류 자격까지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는 단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국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취소된 외국인 비자가 17만 5천 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폭행과 음주, 약물 운전, 절도뿐 아니라 성범죄와 아동학대, 사기와 횡령 등 각종 범죄 연루자들이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이번 조치의 기본 원칙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미국에 들어와 생활하는 외국인에게 미국의 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 과연

지나친 요구냐는 거죠. 비자는 미국 시민에게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외국인에게 일정한 조건 아래 입국과 체류를 허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자 취득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을 말하고 만약에 제도를 악용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주권 국가의 당연한 권한이지요. 아마 이 부분에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이것이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얼마 전에 또 계속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이 부분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원정 출산에 대한 단속이죠.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얻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 했다고 판단된 비자 100여 건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를 단순한 관광이나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미국의 시민권 제도를 우회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보는 시각이 강했던 거죠. 그렇다면 정부가 비자 발급 단계에서 이를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게 됩니다. 정치적 폭력을 옹호하거나 선동한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한 것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표현의 자유는 미국 사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정치적 암살이나 폭력을 선동하고 정당화하는 행위까지 아무런 결과 없이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닐 겁니다. 특히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정치적 폭력을 선동했을 경우 미국 정부가 계속 체류를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지요. 그런데 여기서 좀 경계해야 할 부분도 또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비자가 취소가 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겠지요. 범죄와 폭력 선동은 엄격하게 다루되 합법적인 정치적 비판과 의견 표현까지 제재 대상으로 확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인사회도 주는 메시지가 있지요. 특히 유학생이나 취업비자 등 비이민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하시는 분들 비자만 받으면 체류 기간 동안 괜찮다라고 이제는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을 비롯한 범죄나 비자 조건 위반이 발생을 하면 이민 신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결국 미국에 들어오려면 미국의 법을 지키고 비자 제도를 정직하게 이용하고 미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지 말라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가 던지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무조건 반이민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것도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합법적인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불법 이민과 비자 제도의 악용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 보수 진영의 오래된 주장이고요. 미국은 사실 이민자의 나라죠. 조금 먼저 오신 분들이 계시고 또 개척을 하신 것은 인정을 해야 되죠. 하지만 그 이후에 미국이란 나라를 이루는 것은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이민자들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법치의 나라이기도 하죠. 이민자에게 문을 열어놓는 것과 아무런 조건 없이 문을 열어놓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로 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 좀 주의 깊게 또 지켜야 할 것은 만약에 관대한 이민 제도를 유지를 하려면 오히려 그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에게는 더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 그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또 이런 과정에 억울한 피해자와 가족의 이별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는 불상사가 있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입니다.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싱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As veter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2: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1: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3: When i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1: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3: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4: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네, GMB 지역 소식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자녀를 둔 GMB 지역 한인 학부모님들이 개학 전에 꼭 확인을 하셔야 할 생활 정보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버지니아 모두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연령과 학년에 따라서 일정한 예방접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를 다녔으니까 올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새롭게 필요한 백신이 있기 때문에 개학 전에 자녀의 예방접종 기록을 다시 한번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버지니아부터 좀 알려드리면요. 네, 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DTaP 그리고 소아마비 백신 그리고 홍역, 볼거리, 풍진을 예방하는 MMR, 비형 간염, 수두 등 연령에 맞는 기본 예방접종 기록이 필요합니다. 특히 7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은 TTaP 그리고 수막규균 백신인 MenACWY 등의 접종 요건을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리고 HBB 백신도 해당이 되지만 버지니아에서는 부모가 접종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12학년에 올라가는 학생은 MenACWY 추가 접종 요건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북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공립학교는 8월 24일 월요일 개학이 지금 예정되어 있지요. 이제 정말 2주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접종이 있다면 소아과나 또 페어팩스 카운티 헬스 디파트먼트에 가능한 한 빨리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메릴랜드 역시 연령과 학년에 따른 예방접종 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 TDAP과 MenACWY의 접종 기록을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한인 과정이 우리 많이 살고 있는 몽고메리 카운티는 8월 24일 전환일 그리고 트랜지션 데이를 거쳐서 8월 25일 화요일 전체 학생의 정식 수업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워싱턴 DC도 예방접종 기록과 건강 관련 서류를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하고요. 학교별 일정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개학 날짜와 또 제출 서류를 함께 꼭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특히 정말 중요한 것은 백신을 맞는 것만큼 그 기록이 학교에 제대로 제출이 되어 있느냐인데요.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 접종을 했다면 영문 예방접종 기록을 준비해서 학교나 의료기관에서 인정 여부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보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시지요? 네, 그래서 비용이 부담이 되는 과정은 또 연방정부의 Vaccines for Children 네, 그리고 이 VFC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접종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약 준비라고 하면은 책가방과 학용품 또 새 옷부터 시작을 하실 텐데요. 하지만 그보다 또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아이들의 건강과 예방접종 기록인 것 같습니다. 계약 직전에는 병원과 보건소 예약이 아주 몰리니까요. 네, 미리미리 이제 계약 전에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는 다 맞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이라도 예방접종 기록을 한번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네, 예방접종 잘 하셔서 아이들 안전하게 또 계약해서 학교 다닐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전쟁이 계속 러시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또 어디까지 확대될지 지금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최대 5만 명이 러시아에 추가 배치될 수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기존에 거론되던 3만 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이를 공식을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만 명 추가 파병이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자체는 이미 확인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4년부터 약 1만 4천에서 1만 5천 명의 병력을 러시아 크루스크 지역 등에 보냈고 지난해에는 북한과 러시아도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공식 인정을 했지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영상으로도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북한 병사들의 인권 문제. 네, 이 부분도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과연 이들이 자신의 의지로 러시아에 가서 싸우겠다고 결정한 자원병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요. 국가의 명령을 거부하기 힘든 북한 체제에서 젊은 병사들이 자기 나라를 지키는 전쟁도 아닌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진 러시아의 전쟁터에 보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을 러시아 전쟁의 총알바지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북한군은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분명 경계를 해야 할 군사적 위협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군복 안에는 자신의 삶과 가족이 있는 젊은 북한 주민도 있지요. 정권이 군사 기술이나 경제적 대가를 얻기 위해서 젊은 병사들의 생명을 거래하고 있다면 이것은 안보 문제이면서도 동시에 심각한 인권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한국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 러시아와의 관계라는 훨씬 복잡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2024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체결했고 유사시에 상호 지원을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이 병력과 탄약, 미사일을 제공하고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의 군사기술과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계가 더욱 깊어진다면 과거의 북러 관계와는 정말 질적으로 다른 군사동맹에 가까워진 것이 아니냐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한국이 걱정해야 할 것, 미국도 마찬가지죠.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드론과 전자전, 미사일, 현대전의 실전 경험을 얻고 있는 거죠. 젤렌스키 대통령도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현대전 경험과 군사기술을 얻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축적된 북한군의 경험이 언젠가는 한반도로 돌아올 수 있다는 그 얘기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한미 양국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전투 경험을 축적을 하면서 군사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한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또 현명한 선택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해 봐야겠죠. 러시아는 한반도 주변의 핵심 국가이자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입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을 수가 없죠. 이어져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외교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가 더해진 거죠. 북러 군사협력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서도 러시아 전체를 완전히 북한의 편으로 밀어넣지는 않는 외교적 공간을 남겨두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시에 러시아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잠수함 같은 민감한 군사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도 또 모스크바에 전달을 해야 할 것 같지요. 북한군 5만 명이 더 가느냐. 실제로 지금 현재 1만 5천 명이 가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죠.
앞으로 또 어떻게 실제로 이만큼 더 많은 군사가 가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북한군 병사들은 자신의 나라와 관계없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또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에서 무엇을 얻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은 갈수록 가까워지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어떤 외교적 선택을 해야 할까요? 북한군 파병, 우크라이나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북한 주민의 인권, 북러 군사동맹,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와 대러시아 외교,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 전쟁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까지 한꺼번에 연결된 그런 전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희생되는 북한의 젊은 병사들을 바라보는 인도주의적 시선과 그 전쟁을 통해서 더욱 강해질 수 있는 북한군을 경계하는 냉정한 안보의 시선,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외교의 시선, 그리고 미국은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네, 한미 동맹이 중요하고 또 어떻게 이 일들이 이어지고 또 경계를 하면서 잘 해결이 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경제 매체 블룸버그가 한국 증시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칼럼을 내놓아서 제가 좀 한번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블룸버그 칼럼니스트 슐리렌은 한국이 투자하기 어려운 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올해 코스피 시장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컸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특히 지난 27 거래일 동안에 약 40% 가까운 급락이 나타나기도 했고 또 2015년 중국 증시의 급락 당시와 비교될 정도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칼럼은 그 원인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확대와 또 정책의 불확실성, 그리고 국민연금이 시장 과열을 조절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었는데요. AI 산업 성장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정책과 시장 방향을 예측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즉각 반박을 했죠. 한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견실하다며 성장률과 수출, 물가, 소비 심리, 기업 심리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시장 변동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고 최근에는 주가 지수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자본시장 제도를 개선을 하고 신산업을 육성해서 해외 투자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그 논란을 보면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한국 정부는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조를 하면서 답변을 했는데요. 서로 말하고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조금 다른 것 같죠.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 투자 심리와 정책 변화에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경제의 펀드멘탈, 수출과 기업 실적, 고용과 소비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지표입니다. 따라서 증시가 불안하다고 해서 곧바로 경제 전체가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대로 경제가 견실하다고 해서 주가가 항상 안정적인 것도 아니지요. 특히 최근 한국 증시는 AI와 반도체 기대감이라는 급등과 또 급락이 반복을 하면서 해외 투자자들도 높은 수익 가능성과 높은 위험을 동시에 평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단순히 경제는 괜찮다라는 설명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정책과 안정적인 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투자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높은 수익률보다는 예측 가능한 시장이겠지요. 여러분들은 요즘 한국 주식 시장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계신지요? 여러분께서 투자하신 만큼 큰 수익이 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증시가 신뢰를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또 외국인 투자자와 우리 한인 동포분들의 또 관심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이 투자와 국내 증시의 중요한 변수가 또 이어질 것 같기도 하지요.

네, 베트남 제조업계가 요즘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요. 공장은 있는데 정작 일할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해외 취업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취업과 얘기하면서 또 한국과의 관계를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매년 13만에서 15만 명 정도가 더 높은 임금을 찾아서 해외로 떠나고 있고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외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가 약 9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한국은 일본과 함께 상당히 매력적인 취업의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네, 왜 한국으로 이들이 올까요? 가장 큰 이유가 임금입니다. 베트남의 일부 지역에서는 제조업에 취업을 해도 한 달에 200에서 250달러. 그 정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국에 와서 제조업이나 농축산업 등에 취업을 하면 베트남에서보다 몇 배가 높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생활비가 비싸긴 하지요. 그렇지만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베트남 청년들에게는 상당한 또 꿈의 기회이기도 하지요. 네, 우리 부모님들 세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미국으로 오셔서 열심히 일하셨죠. 이제 또 이 베트남의 청년들이 지금 코리안 드림을 꿈꾸면서 한국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이 또 서로의 필요가 딱 맞아 떨어진 거죠. 한국에서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중소제조업체나 농어촌을 중심으로 사람을 구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 청년들에게 한국에서 몇 년 동안 일해서 버는 돈은 가족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목돈이 될 수가 있지요. 부모의 생활비를 보내고 집을 마련하거나 자녀 교육비를 내고 또 나중에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사업을 시작할 자금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한국에는 베트남 노동자가 필요한데 이제 베트남도 그 노동자들이 필요해졌다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한국과 일본 등으로 계속 빠져나가면서 베트남의 해산물 가공업과 섬유, 의료업 등에서는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일부 기업들은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임금을 25%에서 30%까지 올렸는데도 구인난에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지요. 그렇지만 또 베트남 입장에서 해외 취업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게 해외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보내는 돈이 연간 60억에서 7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베트남 경제에 상당한 외화를 공급하고 가족들의 생활 수준도 높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계속 현장에서 일할 젊은 청년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장기적으로는 베트남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현상을 보면서 한국도 좀 주의 깊게 준비를 하고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한국에서 일하는 베트남 노동자들을 단순히 부족한 일손을 채우는 외국인 근로자만으로 보아서 되느냐는 거죠.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낯선 나라에서 일하기로 선택한 젊은 사람들이고 그렇다면 한국 역시 이들에게 임금뿐 아니라 안전한 근무 환경과 정당한 대우를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주들이 굉장히 잘 대우를 해주고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또 이분들의 처우를 제대로 해주지 못해서 임금을 또 지급을 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좀 열악한 환경에 이분들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간혹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들의 또 한국 기업들이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면 근무 환경도 제대로 처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베트남의 젊은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찾아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저출산과 인력 부족, 베트남의 임금 상승과 경제 성장, 그리고 아시아 각국의 노동력 경쟁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죠. 이제 한국의 시골 농촌 지역으로 가면은 한글 간판 못지않게
외국어로 표기된 그런 굉장한 여러 가지 식당이나 사업체들의 간판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반도체나 공장뿐만 아니라 어쩌면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DMB 지역 날씨를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 후덥지근한 그런 여름 날씨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낮 최고 기온은 87도, 최저 기온은 69도입니다. 현재 저희 방송국이 있는 페어팩스 지역 기온은 78도를 가리키고 있네요.

네, 오늘 오후 5시까지는 선크림을 꼭 바르셔야 된다고 지금 일기 예보에 나와 있고요. 습도는 어제보다는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77%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시속 15마일로 조금 부는 것 같습니다. 네, 습도가 어제보다 조금 낮아진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오늘 또 오후 저녁 사이에 소나기와 뇌우가 지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국지적으로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후 시간대 야외 활동 계획하신 분들은 일기예보 꼭 한번 확인하시고 나가셔야 할 것 같고요. 또 버지니아 남서부 쪽은 더 강한 폭풍우가 예상되고 된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또 이동하실 분들은 또 일기예보 참고하셔서 조심스럽게 운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초대 1부 여기서 이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고요. 2부에서는 또 아주 귀하신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미 육군 대령이신 분이십니다. 여성분이시고요. 이분의 삶과 그리고 신앙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 많은 또 감동의 스토리들을 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송 라디오만으로만 들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kradio.us를 검색을 하시면은 우리 kradio 웹사이트가 뜰 텐데요. 거기서 우측 상단에 온 에어를 누르시면 바로 DMB 방송 AM 1310을 클릭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kradio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으로도 다운받으셔서 바탕화면에 놓으시고 언제든지 클릭하셔서 들으실 수 있고요. 저희 웹사이트도 홈스크린 추가, 네, 바탕화면에 추가해서 전화 핸드폰에 맨 앞 화면으로 띄우셔서 편하시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구 추가해 주시면은 네,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느낄 수 있는 하우바이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드실 수 있는 쿠폰, 20불 쿠폰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K-Radio DC 카톡 추가하실 때 K는 대문자고 Radio DC 네, 이 친구 추가하셔서 사연도 주시고 또 신청곡도 주시는 그런 곡들을 함께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2부에서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재하가 부릅니다. 지난 날

0: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1: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2: You see, paid family leave,
3: that prevents child abuse.
1: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2: prevents child abuse, too.
4: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3: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0: we prevent child abuse
2: from ever happening.
4: Go to kidsaid.org to learn more.
5: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6: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7: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6: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7: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8: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9: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8: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함께 또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 우리가 계획한 길보다 또 다른 인생을 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 훨씬 더 크고 기뻤다는 고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 만나실 분이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이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김찬영 목사님 함께 모시고 오신 사모님이시죠? 네,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1: 네, 오늘 또 귀한 사모님 모셨는데 GMS 명예선교사로도 섬기고 계시고 또 선교 현장에서 교육과 훈련 사역을 1년 중에 한 50% 60% 이상을 선교 현장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총신에서는 우리 자랑인 우리 총장님 김의원 총장님의 또 사모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김명옥 사모님은 미 육군 군의관으로 또 신경정신과에 대령으로 입회하신 귀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들어보자 합니다.
0: 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이십니다. 정신과 전문의이자 또 미 육군 대령으로 복무를 하셨고 선교사이자 목회자의 아내로서 평생 교회와 또 세상을 섬겨온 김영옥 전 미 육군 대령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네 안녕하세요.
1: 네,
2: 김영옥입니다. 예.
0: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총장님, 김 의원 총장님 오셨을 때 함께 또 오셔가지고 그때 뵙고 오늘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2: 네. 네. 반갑습니다.
1: 네. 네, 사모님, 이렇게 어려운 길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사모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사모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2: 특히, 예, 저는 제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1: 네.
2: 그때는 특별한 것이 없고 그냥 교회 프로그램 때문에 다녔었고 그리고 제가 기독교 대학을 다니면서 학기 초마다 그 사경회를 참석했었어요. 아직 네. 우리는 그거는 꼭 해야 되는 일주일 사경회였는데 그거 끝나면 친구들과 많은 하나님과에 대한 토의를 많이 했어요.
1: 학교에서 사경을 했다고요?
2: 그렇죠.
1: 네. 일주일을
2: 해요.
1: 네.
2: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정식으로 시작을 해요.
1: 네.
2: 근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친구들이랑 디스커션을 하고 나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믿는 하나님은 뭔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남아 있었어요.
1: 네.
2: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 대한 질문을 우리 목사님한테 학교 교수님한테 하면은 그것은 성경을 그냥 읽어라. 읽다가 모르면 그냥 지나가라. 그리고 자꾸 퀘스천 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저의 그 생각으로는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저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대학을 다니면서 1학년 때 그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물론 그 막연한 희망과 그 약간의 실망을 가지고 제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필라델피아를 왔어요. 당시 미국에 왔을 때는 인턴 레지던트를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하고 돌아왔는데 그 필라델피아 근처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당시 유일하게 독신이었던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 네.
2: 그는 그 웨스트민스터 세미나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1: 네, 우리 총신에서는 가장 알아주는 대학교인데 우리 총장님 거기 다니셨군요. 네.
2: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 교회에서 네. 우리 목사님이 이제 반주도 하고
1: 목사님이 직접 반주도
2: 네,
1: 하시는
2: 하고 피아노도 네. 지휘도 하고 하면서 우리 성가대를 이끌었어요. 근데
1: 네.
2: 제가 어렸을부터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1: 네.
2: 굉장히 서로 가까이 와줄 기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신앙의 문제를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과 악유가 굉장히 많았어요.
1: 네.
2: 저는 처음부터 제가 정말 받아들이지 않는 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딱 피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떻게 알아?
0: 네.
2: 누가 그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제 어리석었지만 내 마음에 남아있는 많은 질문을 쏟아냈어요. 우리 목사님 그걸 저한테 컨빈스 하려고 막 얘기하면서 그런 악유가 많았는데 그러면서 3년간을 사귀면서
1: 네.
2: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0: 네.
1: 그러면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우셨네요.
2: 그렇죠. 근데 네. 제가 많은 걸 알아보면서 네. 제 경우를 얘기하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저하고 동의를 했어요.
1: 저도 그래 동감이 돼서 지금 네. 저도 세례를 다 받고 네.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그렇죠. 그 선악했는지가 나에게는 너무나 안 풀렸던 숙제였거든요. 청년 때.
2: 그렇죠.
1: 그래서 조금 위로가 돼서 우리 사모님도 그러셨다는 이야기가
2: 네. 네. 그래서 같은 교회를 다녔고 저는 병원에서 당직을 하고 있었어요. 당직을 하고 있는데 밤이 굉장히 조용한 밤인데 한 9시 됐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뭐가 환하게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네.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네. 지나가면서 어렵고 안 지나가던 그 성경 구절이 이게 정말 영안이 떠진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했어요.
1: 네.
2: 그래서 제가 와 성경이 이런 거구나 하는 그런 아주 환희 같은 거를 느낀 그런 밤이 있었어요.
1: 네.
2: 그다음부터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아 이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1%의 오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거를 느꼈고
1: 네.
2: 이 성경은 우리의 지식으로 이해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게 이해하는구나 하는 그런 아주 정말 깊은 환희 같은 거를 느낀 그런 네. 밤이 되어서 네. 저의 신앙 문제가 그걸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됐습니다.
1: 네.
0: 네. 성경 말씀을 사실 성경이 세계 베스트셀러잖아요.
2: 그렇죠.
0: 그런데 이렇게 쉽게 믿어주시는 분이 계시지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게 사실 기적이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죠.
0: 그게 사실 믿지 않는 것보다 어쩌면 믿는 게 더 기적인 것 같아요.
2: 그렇죠.
0: 네. 그리고 이제 선악과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도 왜 만드셨는지 의문에
2: 그렇죠.
0: 그리고 네. 참 그것들을 어떻게 그 해답을 얻으셨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2: 저는 제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1: 네.
2: 네. 제가 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가서 그 벤틀 교수하고 미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1: 네.
2: 그분이 그 큰 칠판에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백목 하나를 들고 칠판 끝에서 끝까지 다 그리시면서 네.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인간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가운데다가 그걸 초코로 한 탁 점을 찍었어요.
1: 네.
2: 이것이 인간이다.
1: 우리는
2: 하나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 너네들이 얼마큼 이해하고 알겠느냐. 내가 너한테 다 설명을 해도 네가 알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1: 네, 네.
2: 근데 정말 그때 제가 신앙의 문제가 많이 해결됐기 때문에 그 답이 저한테 아 그렇구나 그런 게 확 들어왔고 제가 저 의과대 공부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서 너무 많은 것을 알아졌는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1: 네.
2: 병도 그렇고 뭐 우리 몸의 구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알려고 해서 알 수 있는 만큼은 알지만 알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1: 네.
0: 예. 아, 그렇군요. 이제 의과대학 학생으로서 이제 워낙 또 몸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실 저도 과학자분들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것을 또 간증을 들으면은 그분들이 정말 과학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2: 그렇죠.
0: 창조주가 없으면 이런 세상이 이렇게 질서 있게 움직여질 수 있다는 게
1: 네.
0: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확률상으로는
1: 그렇죠.
2: 아, 그렇죠.
0: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1: 이해가 그런 귀한 신앙의 여정이 있으셨네요.
2: 네.
1: 그러면서 또 교회 오빠를 만나신가요?
2: 아, 그렇죠. 그렇죠. 교회에서
0: 교회 오빠.
2: 결혼을 해가지고
1: 네.
2: 우리 목사님은 이제 NYU를 졸업하고
1: 네.
2: 필라델피아에 있다가 저기 NYU를 뉴욕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됐어요.
1: 네.
2: 그 웨스트민스터에서는 그때 PhD 코스가 없었어요.
1: 네.
2: 그래서 이제 뉴욕에를 가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사실은 필라델피아에서 산부인과를 하고 싶은 게 제 뜻이었었어요.
0: 네.
2: 일을 하는데 근데 남편을 따라 뉴욕을 가야 되기 때문에
1: 네.
2: 그게 굉장히 라스트 미닛에서 결정이 된 일이었었어요.
0: 네.
2: 그래서 이제 4월달 우리 보통 의사가 7월달이면 시작을 하는데 4월달에 병원을 찾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1: 네.
2: 급하고 그러니까 보통 7월달에 시작하면 우리가 1, 2월때면 다 결정이 되는데
0: 네.
2: 4월달 그때 시작을 한 거예요.
1: 네.
2: 그래서 병원을 찾기 시작했는데 제가 그 스토니브룩에 정신과에 인턴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1: 네.
2: 그래서 그때도 나는 내가 산부인과를 하고 싶었는데 내가 정신과를 해야 된다니 이제 그런 불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신과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네.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을 알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조금 암을 알수록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가 이런 이제 그런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되면서 네. 정신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졸업하자마자 교회를 설립하게 되었어요. 같이 성경 공부를 하시던 네. 분들이 교회를 하자 그래요. 교회가 됐는데 네. 그때 제가 인턴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힘든데 교회를 딱 세웠는데 교회에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토요 중고등학교 애들 주일날 예배. 그러니까 저는 40시간 일하는 것보다 교회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4년쯤 됐는데 한국에서 총신대학에서 네. 교수로 초빙이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론 안 간다 그랬죠. 근데 꼭 필요하니까 와달라고 한 2년, 3년을 계속 얘기를 해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저한테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한국에 나가서 5년만 봉사하고 올 테니까 애를 기다리고 기다려라. 네. 그리고 목사님 혼자 갔고 저는 그때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된 아들, 애들, 딸 둘을 네. 키우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네, 네. 정말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하나하나 준비해 주신 거예요. 저는 한국에 나올 생각은 정말 손톱만큼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애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마음의 준비,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레지던트 하느라고 전문의 시험을 칠 기회가 없었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애들을 두고 대면서 하나님 나한테 전문의 패스하게 해주면 내가 한국을 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네. 미국의 모든 시스템이 그렇지만은 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많아지면 국가에서 딱 조여가지고 다 잘라내고 굉장히 패스하게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뽑고 또 모자라면 많이 뽑고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있을 당시는 정신과 의사가 많았기 때문에 전문을 따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네. 그게 이제 특히 정신과는 written 필기시험도 치고 오럴 테스트도 하고 네. 보도시험을 쳐야지. 그러니까 written하고 패스를 하면 6개월 후에 다시 저기 오럴 테스트 시험을 네. 치는 그 과정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때도 어떻게 정말 하나하나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그 간섭하셨는가를 제가 이게 느꼈어요. 네. 제하고 같이 병원에서 일하는 미국인 의사하고 제가 두 명이 리턴에 패스가 됐어요. 그래서 두 명이 이제 오럴 테스트를 하러 가야 되는데 둘이 앉아서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가서 네. 하려면은. 그래서 그 남자분한테, 그 남자 의사한테 제가 같이 연습을 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네가 나하고 데이트를 하면은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네. 내가 쳐다보면서 나 결혼한 거 알지? 그랬더니 안 돼요. 너 나 애 있는 거 알지? 점점 에스컬레이트 했더니 그렇대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너 남편이 여기 없는 건 안 돼요.
1: 아, 정말 큰일 날 뻔했잖아.
2: 아,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가 뻘떡 일어나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근데 그때 우리 과장이 저한테 물었어요. 연습은 잘 둘이 이제 있으니까 연습이 잘 돼가느냐고. 제가 화가 나서 제가 저하고 데이트를 하자 그런다 그랬더니 그 미국 의사가 책상을 팍 치면서 패스 잘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이제부터 나한테 와서 연습하라고. 네. 나한테 와서 그분이 정신과 보도 위원이에요. 그 네. 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두세 시간 앉아서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생각지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네. 너무 오히려. 기대하지 않은 데서 시작돼가지고
0: 놀랍네요.
2: 네. 네.
1: 요셉과 같은 이야기인데 유혹이 왔는데 그걸 이겨내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듯이
2: 네. 그래서 그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정말 시험 보는 곳곳에서도 네.
0: 이제 연습하신 게 다 나왔겠네요. 네.
2: 그리고 그렇겠네. 이제 진짜 환자를 데리고 와요. 네. 환자를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네. 그 예를 들어 얘기 환자들한테 설명을 해요. 절대로 네 병명 얘기하면 안 되고 약 얘기하면 안 되고 어떤 대답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를 다 얘기하는데 제 환자는 와가지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0: 것 같았어요. 어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한국이라니까 간다 하는 마음으로 뭐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은 나더러 너 거기서 뭐 할 거야? 어머 잡도 없이 어떻게 갈 수가 있어? 그래서 막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오라시니까 하나님 하나 보고 간다 생각하고 이제 한국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나와 보니까 이게 한국 시스템하고 미국 시스템이 엄청나게 달랐어요. 네. 정신과 그런 시스템이 그리고 정신과는 컬처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도저히 일을 시작할 수가 없었어요. 많이 인터뷰를 하고 다녔는데 그래서 한 8개월을 이제 집에서 난생 처음으로 애들 학교도 보내고 남편 밥도 해주고 또 틈틈이 충신에 가서 저희 강의도 듣고 하면서 한 8개월을 지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뭐 하냐 그래서 내가 아 너 너무 인조이한다 그랬더니 이제는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이 들다. 사실 한국에 있는 의사들은 참 제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일을 하셔요. 네. 환자 보고 강의하고 페이퍼 쓰고 토요일도 일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을 그렇게 많은 일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가 용산에 가면 미 8군이 있는데 거기 군인 병원이 있다. 거기 혹시 한번 자리를 알아보라 했나. 그래서 전화번호를 줬어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1: 그분은 군대에 연결되신 아니신데
0: 그러니까 아는 분이 이제 했다고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금방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서 저한테 지금 현재 남한에 한 7명의 미국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지금 자리가 다 찼기 때문에 자리가 없습니다. 이 다음에 자리가 있으면 다시 연락을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끊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항상 뭐 학생들, 교수들, 집이 사람이 조그만 아파트에 손님이 바글바글해요. 항상. 근데 그날도 교수님들이 저희 집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병원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저들을 인터뷰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구글 푸다가 밀어놓고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러 갔어요. 병원에서 그 병원장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굉장히 꼬치꼬치 물어요. 뭐 자세히도 묻고 꼬치꼬치도 묻고 한 시간 반, 두 시간을 인터뷰를 하고 났는데 다 끝나자마자 각 저기 내과 외과 그 과장들을 다 부르고 목사님도 부르고 인사과장을 다 부르니 그 쭉 세워요. 앞에 놓고 세우고 선서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선서를 하면서 아 이상하다. 이게 미국 병원이라 미국 군대라서 이렇게 선서를 하면서 이렇게 까다롭게 사람을 뽑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선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선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군대에 나가서 전쟁이 나서 적군에 너의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총을 겨눌 것이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absolutely no 손을 내리면서 no 내가 이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 그 과장 한 분이 너 혹시 이북에 가족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북에 있고 없고가 그게 나한테는 문제가 아니다.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를 내가 어떻게 총을 겨눌 것이냐. 나는 그걸 안 한다. 그렇게 했더니 알았다고 패스. 또 다시 이제 하면서 이게 몇 개 이제 마이너 한 거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선수가 딱 끝났어요. 근데 저한테 막 악수하고 다 지나가더라고요. 전부. 그리고 이제 인사과장만 저 딱 남았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인사과장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군인이 됐습니다.
1: 거기에서 막
0: 군인이 됐습니다.
2: 바로 인터뷰 보시자마자.
0: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병원장한테 펄쩍 뛰면서 저는 여기 군대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저는 잡이 필요해서 온 것뿐이지 군대 들어올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병원장이 제 손을 꽉 붙잡으면서 We need you. We need you.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일 아침부터 근무를 하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이 멍해가지고 집에 터덜터덜 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손님들은 다 가고 제가 목사님한테 여보 나 군대 들어갔어.
1: 군대 들어갔어.
0: 우리 목사님 첫 말이야. 나도 안 간 군대를 당신이 왜 갔어. 그렇게 하면서 저희 목

0: 선생님 귀가 안 좋아서 군대를 못 갔어요. 안 간 게 네.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군대 생활이 그 이때부터 네. 군대 아.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1: 네. 아유, 목사님도 재밌지. 나도 안 간 군대를.
2: 지금 사모님께서 이제 너무나도 그 한국에서 공부하신 거 그리고 미국 오셔가지고 또 우리 교회 오빠 만나시고 결혼하시고 또 전문의 되시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신 이야기들을 너무나도 재미돌리는 것 같아요. 재미와 감동으로 또 그 신앙의 여정으로 또 믿음의 고백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사실 지금 이렇게 인생의 여정이 계획하신 게 아니잖아요.
0: 그렇죠.
2: 정말로 내가 원한 거랑 그렇죠. 상관없이 계속 다른 길로 가셨는데
0: 저는 여태까지 지금까지 네. 살면서도 한 번도 제 계획대로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네. 그 안 되었을 당시는 항상 속상하고 화나고 그랬지만 조용히 앉아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아 이것이 나한테 정말 전화위복 정말 네. 하나같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너무너무 좋은 길이라는 거 네. 어떠한 길을 막론하고 네. 그러한 길이라는 것을 정말 뭐 여러 가지로 느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네. 예.
2: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말씀도 생각이 나고요. 또 네. 하나 찬송가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0: 그렇죠. 그렇죠.
2: 그것도 그렇죠. 생각이 나는데 그런데 사모님께서 참 좋아하시는 말씀 이렇게 인생 여정 가운데 있으면서 그 시편 말씀을 예. 잠깐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그 말씀을 여쭤보고 싶어요.
0: 제가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성경을 정말 제 인생을 살면서 네. 정말 굉장히 귀중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았어요.
1: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0: 예. 제가 1984년에 저희랑 성경 공부를 하던 그룹이랑 그 얼바나 그러니까 시카고 밑에 그 얼바나 대학이 있어요. 거기서 아, 네. 12월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하는 그 선교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대학생들이 보통 2,000명, 3,000명 모이고 네. 빌리 그레임 목사가 마지막에 콜링을 하는 그러한 아주 큰 집회였었어요. 근데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거기는 한 100개, 200개의 강의실이 쭉 있고, 그 선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자기 간증도 하고, 이제 자기 커리어에서 디스커션을 하는 그런 미팅이 있었어요. 근데 네. 제가 들어간 방에는 그때 여자 두 분, 75하고 73 된 두 할머니, 머리가 한 할머니가 와서 간증을 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 두 분이, 저기, 조지아에 있는 신학교를 다니다가 룸메이트를 하다가 두 분이 이제, 아프리카를 가신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이 아프리카에 와서 가보니까 자기는 흑인들이 그렇게 까만 줄 몰랐대요. 새까맣는데 자기가 네. 나가면 그 사람이 너무 무서워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오고 또 자기가 나가면 그 사람들이 이 여자들이 너무너무 하니까 도망가고 그러니까 그 접촉점을 네. 찾지 못해서 네. 굉장히 기도하던 중에 이제 그 마음에 이제 담대함을 얻고 이제 촛불 하나를 키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다.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는데 그 마을을 건너가려면은 불이 없이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초가 필요하대요. 초가 하나가 1초기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딱 들고 등불에 껴가지고 딱 나가면 발이 딱 한 발자국만 보인답니다. 그 네. 초가 두 발짝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넘으면 길이 쫙 멀리 보일 것 같지만 절대로 그러지 않고 딱 한 발짝은 네. 틀림없이 보여준답니다. 네. 그 한 발짝을 다시 뛰면 또 한 발짝이 보인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네. 아 그렇구나. 우리의 말씀은 내 인생의 정말 내 발등의 등이구나. 그래서 제 좌우명이 됐습니다.
1: 네. 예. 그런 스토리가 있으셨네. 네. 네.
2: 이 말씀을 그렇게 사실 깊게 그렇게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네. 저도 이 말씀을 제가 좀 가슴에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0: 그리고 역시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제가 마태복음 7장 12절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1: 그대로
0: 해라. 이것이 사실 율법이요 네. 선지자니라 이 얘기 하시잖아요. 네네. 제가 살아가면서 크리스찬들한테 제가 사실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들이에요. 정말 잘해라. 남한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잘해라 하는. 그래서 제가 구약의 3마디, 신약의 3마디 꼽으라면 제 두 말씀을 꼽습니다.
1: 그러니까 네. 교수님, 우리 저 총장님하고 사시다 보니까 네. 항상 제자들이 또 그렇죠. 교수님들이 대개 계셨잖아요.
0: 그렇죠.
1: 그들을 항상 섬기고 미국 뉴욕에서 필라에서 또 한국에서 그 섬김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또 또 우리 총장님은 그 총신대학원에서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시고 그 사역을 하신 것 같네요. 네.
0: 그런 것 같아요. 그 제가 살면서 느끼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참 네. 너무 많이 느껴요.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국제결혼하신 여자분들을 맡게 됐어요. 네. 근데 그게 저한테 참 큰 어려움이었어요. 그분들은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교육을 받지 못하신 정말 힘들게 사신 분들이었어요. 네. 그래서 미국 군인들하고 결혼하고 나면 그래도 뭐 먹는 거가 철저히 해결이 되고 많이 스태터스가 올라간 상태였는데 그분들이 네.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화투 치고 술 먹고 담배피는 네. 것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싸우는 거예요. 툭하면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환자 하나가 남편이 저기 약을 너무 많이 먹어서 거의 죽게 된 상태였었어요. 일주일을 깨어나지가 않았는데 아. 정말 그 내과 의사하고 치료를 열심히 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제 깨어났어요. 근데 깨어나서 이렇게 천장을 보더니 여기가 지옥이 아니네. 여기가 세상이네. 하면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막 소리를 들면서 나를 왜 살려냈느냐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가라앉히고 그 여자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죽어야 되겠느냐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남편하고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이 정말 아주 진지하게 이혼을 하자고 이혼 그걸 서류를 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왜 이혼을 하려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난 너랑은 도저히 못 살아. 그러니까 이혼을 하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자매님은 어떤 얘기를 했길래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남편은 너무너무 잘하고 살았대요. 정말 자기 노선은 최충성으로 살았는데 자기는 남편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자기는 이혼하면은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정말 죽는 것밖에 남은 길이 없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데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자기 결혼한 지 2년이 됐는데 그동안 날마다 싸우고 살았대요. 한 번도 싸우지 않은 날이 한 번도 없대요.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얘기를 해봐라. 너 일 끝나고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잠잘 때까지 어떤 생활을 했는가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들어와서 군화를 벗어 이렇게 던지고 양말을 벗고 들어오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와이프의 싸움이 전쟁터가 시작된대요. 신발 똑바로 놔라. 양말 왜 그렇게 놨느냐. 밥을 이거는 왜 안 먹냐. 저거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숨이 막히는 것 같대요. 그걸 참고 사느라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자기 못 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 듣고 앉아서 그 군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생각해 본 적 있느냐. 사랑의 표현이 다를 뿐. 그러니까 너가 견디기 어려운 사랑의 표현이지만 이것이 와이프가 너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너의 관심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은 신발을 벗든지 밥을 먹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지만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놀라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분 둘을 두고 지금 메리지 카운슬링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정말 다시 살기 시작했고 제가 그 사람들 보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정말 what do you want me to do? 나는 이런 사람들과 삶이 너무 다른데 나는 정말 평생 담배를 한번 피워본 적 없고 술을 먹어본 적도 없고 이런 후에 나는 이 사람들한테 뭐를 원하십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사실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 여자분들이 국제결혼하신 여자분들의 영혼이 굉장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교회를 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가보시라고 처음으로 이제 한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게 귀담아 들었는지 한 몇 달 지났는데 저한테 왔어요. 선생님 어쩌면 그렇게 무책임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무책임하냐. 그동안 교회 얘기 전혀 안 했는데 자기가 제 얘기를 듣고 그 용산 뒤에 있는 한국인 교회를 갔대요. 가서 처음에 가니까 한두 주는 새로 왔다고 막 친절하게 얘기하더니 한 달 두 달 거의 됐는데 남편이 미국 군인이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점점 거리를 두기 시작하고 나중에 장로님이 와서 정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 교회 덕이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딱 하는 바람에 그렇지 뭐. 그리고 이제 그런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그 용산 부대 안에 있는 미국인 교회를 간 거예요.
2: 네.
0: 근데 이제 말을 못 알아듣니까 교회 가가지고 그분 얘기로 일어났다 앉았다 중얼중얼 됐다 이상한 노래 했다가 그것도 정말 거의 한 달을 하고 나니까 아, 나 이거는 아니다.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안 다녔지 하면서 포기하는 마음이 돼서 저한테 와서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였어요.
1: 네.
0: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들으니까 막 마음이 꽉 막히는 정말 더 불쌍해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뭐 우리 성경 공부를 합시다. 그래서 그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국제결혼하신 분들의 그 영혼이 굉장히 메마른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성경 공부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1: 네.
0: 한두 명 보이다가
1: 네.
0: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네. 한 20, 30명의 이제 그룹이 돼서 와.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2: 네. 근데
0: 지금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 목사님 처음 요한복음을 가리키면서
1: 네.
0: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트레스디아스를 했어요.
2: 네.
0: 근데 그 트레스디아스를 통해서도 사람들이 엄청난 변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 군인들은 와서 2년 내지 4년 있다 다 본국으로 각자 세계로 흩어져요.
1: 네.
0: 근데 이분들이 이제 이 와이프들도 다 흩어지면서 거기 가서 트레스디아스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독일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이제 저희들을 초청을 해서 가서 같이
1: 네.
0: 그런 미팅하는 아주 정말 지금도 지금 트레스디아스를 지금도 해요.
2: 네.
0: 지금 20몇 년이 됐는데 그런 30년 되는 그런 아주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감당했습니다.
1: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0: 그렇죠.
1: 있는 그 길이 네. 됐네요. 네.
2: 그 미군 부대로 네. 가신 이유가 또 정말 다 있었네요. 그런 네. 엄청난
0: 그렇죠.
2: 정말 네.
0: 그게 하여튼 저한테는 아주 큰 하여튼 사명감처럼
2: 네.
0: 느껴졌어요.
1: 네.
0: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은 아버님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정말 자기 아버지보다 자기 영적인 아버지라고
1: 그렇겠네. 그런 자기 네. 완전 그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0: 네.
1: 그
0: 그렇죠.
1: 삶을 누렸으니
0: 그래서.
1: 목사님과 사모님이 정말 가슴에 네. 가장 깊이 남아 있겠네요.
0: 네, 저의 한 분이 제가 이제 기도를 가르쳐요. 그런데
1: 네.
0: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러더니 막 울어요.
2: 아버지에 대한 또.
0: 네. 그래서 한참 있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그러면 저한테 때리고 정말 나쁜 짓 하는 것밖에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를
2: 네.
0: 해요. 그래서 내가 아 그래 그럼 이제부터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성숙하는 과정들을 제가 엿보면서 참 많은 보람을 느꼈었어요.
1: 네.
2: 그 정말 그게 열매시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그렇게 메마르고 마음이 아픈 많은 정말 여성들을 함께 하시면서 양육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사모님의 삶은 사실 나이가 들어서 아이도 낳으시고 20대도 아닌데 남들 간 20대의 군인 군대를 간 것도 아니고 가서 군대를 가면 보통 이제 유격 훈련도 하고 그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감상을 하셨어요?
0: 그런 네. 거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1: 목사님 남같으신 군대를 가셔가지고 유격훈련을 받다니.
0: 군대를 가고 한 달쯤 지났는데 우리 네. 저기 병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요.
1: 네.
0: 너 이제 군대를 들어왔으니까 군대에 네.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정말 군대 그 배지
1: 네.
0: 계급 입장을 그렇게 자루지에서 붙이는 줄 몰랐어요.
1: 아,
0: 네. 정확하게 자루지에서
2: 그렇죠.
0: 붙이더라고요.
2: 네.
0: 그리고 이제 군대 용어도 모르고
1: 네.
0: 그래서 가서 텍사스에 가서 이걸 훈련을 받고 와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농담하시면서 슬롯 격리할 때 절대 이렇게 격리하지 말고 서서 하는 것부터 배워. 첫 번째 배워할 건 그거 배워 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텍사스에 있는 폴샘에서 이제 저기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2주 배우면서 계급장 하는 것도 배우고 뭐 중대니 대대니 뭐 이런
2: 네.
0: 것도 배우고 이제 다 배울 했는데 그때도 아침 우리가 5시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그 염병장을 쭉 구분하고 뛰어다녀요.
2: 네.
0: 뛰어다녀요. 근데 이제 1시간 운동을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제가 그 바닥에 벌렁 들어놓아요. 그 잔디밭에.
2: 네.
0: 그리고 쳐다보면 진짜 예수님이 나를 웃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2: 네.
0: 느낌이 네. 네, 들어요.
1: 상당히 그려졌어 지금
0: 네.
1: 웃음이 나네.
0: 하나님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저를 향한 뭐가 뜻이 있겠죠. 그럼 웃으면서 일어나서 다시 이제 하루 네. 일을 시작하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름이 다 됐는데 제 이름을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제 집에 가는가 보다. 그래서 짐을 다 챙겨갖고 나와 보니까 그 험비가 쭉 한 10몇 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타요. 근데 험비는 제가 막 기어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제 옆에 딱 어떤 이제 저기 백인처럼 생긴 흑인이 저기 딱 서더니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더라고요. 올라가라고.
1: 네.
0: 그래서 이제 걔가 짐을 올려놓고 제가 짐을 탁 올라갔어요. 앉았는데 이제 16명이 양쪽에 앉았는데 차가 이상하게 공항으로 가지 않고 자꾸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우리 어디 가냐? 그러고 물었더니 I don't know. 그래. 모르겠대요. 가만히 있다가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물었어요. 우리 어디 가냐? 근데 자기도 모르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할 말이 없어져서 가만 앉았다가 이제 한 시간을 넘어 들어갔는데 그 Fort Bliss라는 그 훈련,
1: 네.
0: 훈련장이었어요. 딱 내렸는데 엄청나게 더운 날씨였어요. 8월 달에. 엄청나게 더운 날씨였는데 큰 텐트 하나 쳐 있고 창고 같은 게 있는데 이제 창고 같은 데로 들어가니까 이런 테이블이 쭉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우리가 훈련 받을 때 필요한 물건들이 쭉 테레비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더블백 하나 주고 그걸 하나씩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돌아보면서 여기 Who is in charge here?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저한테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무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다 저는 invisible person처럼 하고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군인 100몇 명이 되는 군인들이 다 하나씩 받아가지고 더블백에 다 집어넣고 끝나면 딱 묶어서 먹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나갈 때가 제가 거의 마지막 때가 돼서 할 수 없이 이제 그 더블백을 저도 하나 받았어요. 뭐 헬멧이니 뭐 받니요.
1: 지금 사모님 40이 넘으셔서 들어간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군대를. 군대 가신 나이가.
0: 그렇죠. 제가 41살에 갔어요.
1: 그 여성 네. 엄마하고 애 다 네. 키우고.
0: 그렇죠.
1: 이야, 네. 얼마나 힘드셨을까.
0: 글쎄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다, 할 수 없이 이제 발로, 이제 화가 채뚝 나고 백일인지 차면서 그걸 하나하나 다 받아서 끝나니까 벌써 테이블 탁탁탁탁 다 접더라고요. 다 끝나가지고.
1: 네.
0: 그래서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으려고 제가 이제 이렇게 들으려니까 너무 주저앉았어요. 땅바닥에. 네. 주저앉으니까 제 옆에. 그 저를 추락에다 올린 군인이 저한테 딱 왔어요.
1: 네.
0: 어디 아프냐고 그랬습니다. 아프지 않은데 I have to talk to somebody. 그래서 I don't mean to be here. 제가 막 그랬어요. I have to talk somebody. I don't mean to be here. I'm wrong place. 제가 이제 소리를 막 질러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 전혀 듣지를 않고 그 가방을 자기 어깨에 메고 제 손목을 이렇게 딱 잡더니 저를 끌고 나가요. 그래서 들어갔다 보니까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 네.
0: 천막에 보니까 침대가 6개씩 축축축 난 침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더라고 여기 이게 네 침대니까 여기는 앉으래요. 그래서 그 더플백을 옆에 놓고 이제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난 정말 막막하고 어떻게 주님 소리밖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1: 자기가 오면서 간 것도 아니고.
0: 네. 그리고 있는데 조금 더 군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전부 남자 군인들이 다 들어와요. 12개 침대가 있는데 12명이 다 남자고 저만 여자예요. 거기.
2: 네.
0: 그래서 앉아있다가 안 되겠어서 저를 데리고 간 군인이 그 남자의 팀이에요. 팀. 너 여기 들어온 사람 중에서 여자가 몇 명이냐. 그때 한 전체가 120명쯤인데 여자가 나까지 4명이래요.
2: 네.
0: 그래, 그러면 여자를 다 데리고 와라. 여기로, 한 침대로. 그랬더니 쳐다보더니 알았대요. 그리고 나갔어요.
1: 네.
0: 그리고 있으니까 여자 3명을 다 데리고 왔어요. 우리 한 방으로.
1: 방으로 네.
0: 그래서 여자 4명 있고 남자가 8명 있는 그런 저기 침대가 방이
2: 네.
0: 됐어요.
2: 네.
0: 그래서 날을 치고 이제 밤이 돼서 더워서 자는데 그 남자 군인들은 삼각 팬티 입고 벌렁벌렁 다 들어 자는 거예요.
1: 더우니까.
0: 근데 잠을 자야 되는데 덥기도 덥고 신경이 곤두서 갖고 네.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일어나서 이제 타월로 여기서 여기까지 또르르 말아서 침대 이렇게 꼼짝도 안 하고 이렇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잠이 오는 둥 마는 둥 비몽 사몽 이게 딱 됐는데 총소리가 팍 나요. 깨락깨락 막 소리 질러나요.
2: 네.
0: 이제 어택 됐다고 총 일어나고.
2: 네.
0: 그래서 이건 또 뭐야? 일어나서 이제 주검주검 옷 입고 그랬더니 바깥에 다 나와가지고 포메이션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옷을 다 입고 바깥에 이제 쭉 줄을 섰어요. 그게 보니까 포메이션 하면서 이제 카운트를 하니까 1, 2, 3, 4, 1, 2, 3 쭉 줄을 세워서 그거 하더라고요.
1: 예.
0: 그걸 다 끝나니까 이제 들어가서 세수하고 준비하라고. 그래서 그때 끝나면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달이 보름달이었는데 아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내가 이 고생을 내가 왜 해? 이게 나한테 뭐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앉아서 이제 다 씻고 할 수 없이 이제 그 헬멧 받은 거로 거기 받아서 세수하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5시 되니까 밥 먹고 이제 거기서 주는 그래도 따뜻한 음식을 뭐 주고. 7시 되면서부터 아침 행군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풀 기어하고 나오래요.
1: 네.
0: 그래서 옷을 입고 그리고 바깥에 나와서 쭉 줄을 서고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빠질 생각은 하고 제일 뒤에 서는 거예요. 제일 뒤에 끝에. 근데 그 팀은 항상 제 옆에 서 있어요. 항상 제 옆에 서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힘들다 그러면 유캔도요.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짐을 주고 걸어가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머리에 잡념이 많이 들고 그 행군을 하면은 행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고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정신과를 했으니까 야 내가 한번 이제 집중을 하자. 그리고 앞 사람의 그 군화의 끝에 딱 내 눈을 고정하고. 블랭크 마인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걸 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숲 있는데도 지나고 그 사막간도 지났는데 한 3시간 반 지났는데 이렇게 숲 속에 이런 데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숲 속에 지나가는데 뭐 헬리콥터스 몇 대가 왕 하고 와요. 그러더니 막 총을 막 쏘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다가 다 우리 그 숲 속으로 다 또 이제 숨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런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숲속에서 그 MRE라는 거 있죠. 그 레션 그걸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근데 뭐 그 안에는 한 뭐 수십 가지 뭐 쫄망쫄망한 게 먹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제가 먹을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크래커하고 캔디 몇 개만 먹고 물만 먹고 그리고 얘네들은 미국 애들은 너무 인조이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정말 인조이해요. 그리고 숲속에 들어가서 이제 1시간 점심시간이니까 다 낮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거기 앉아 잠이 올 리가 없죠. 그 앉아서 1시간 딱 되니까 다시 일어나서 이제 행군을 하고 그 본부대까지 저녁 때 들어온 거예요. 하루 종일 걸은 거예요. 행군을 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이 그날부터의 그 훈련이 2주 반 거의 3주를 했어요. 제가 3주 있으면서 몸이 딱 10파운드가 빠졌어요.
2: 네.
0: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니까 그 총 쏘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총을 저희가 그 M16 큰 총을 쏘면은 몸이 이렇게 흔들려요. 와블링이 돼서 이 맞추는 곳하고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저를 같이 케어하던 팀이 제 뒤에 딱 서더니 저를 이렇게 꽉 끼워놔요. 자기가 꽉 끼워놓을 테니까 너는 그냥 총 쏘고 그 카트리지 자기가 바꿔주고 다 할 테니까 출입만 하라고. 카트리지 3개씩을 주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끝나고 나서 이제 그걸 해야지 이제 다음 옮겨가는 거예요.
2: 네.
0: 그래서 그런 총 쏜 걸 난생 처음으로 본 적도 없고 만져본 적도 없는 총을 이제 처음 가서 그걸 총을 쐈어요. 그 다음 클래스가 있는데, 이 테이블 위에 쭉 앉아서 강의를 하는데, 테이블 위에 그 M16이 이제 사병들이 쏜 총이고, 9mm는 권총은 장교들이 쏘는 권총이에요. 그거를 주면서 이거를, 뭐를 하냐면은, 이거를 assemble, 그러니까 분해하고
1: 예,
0: 다시 맞추고 하는 거를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시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저 뒤에 있다가 쏜살 같이 앞으로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몸으로 하는 거 아니고 내 머리로 하는 거니까 한번 보자. 그리고 그걸 이제 뚫어지게 앉아서 뭐부터 되나 하나 하면서 그걸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게 아마 16피스가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2: 네.
0: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사람이 끝나자마자 누가 하겠냐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일 먼저 흔들었어요.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얘기도 시키지 못하게 막 하고 앉아서 그걸 그대로 하고 탁 맞춰놨어요. 그랬더니 아. 저기 오늘이 와! 와! 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가 항상 트러블 메이커. 항상 문제만 일으키는 군인이 이런 이것도 이렇게 하는구나. 네. 그러면서 사실 참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리고 네. 그 훈련하면서 집 라인을 하는 게 있어요.
1: 대부분 그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면 여자들이 이해가 안 가는데 예. 우리 사모님 이야기 하시는데 예. 목사님도 군대 안 갔지 나도 군대 안 가가지고
0: 실감이 안 가시죠?
1: 무슨 말씀? 그냥 은혜는 받는데
2: 네, 그러셨군요. 네. 네.
1: 아, 목사님 이야기 들으시면서 저는 군대를 안 가가지고 너무 막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우리 사모님께서 또 대령이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0: 그렇죠. 사실은 제가 군대에 들어간 지 9년 만에 대령이 됐어요.
1: 엄청 빠른 거 아닌가요?
0: 그거는 엄청 빠른 거였어요. 그러니까 네. 저를 아껴주시는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축하해 주었지만 네. 많은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젤러스였어요. 어떻게 네. 네가 이렇게 빨리 아. 할 수 있었느냐 네. 이제 문제가 많았는데 사실 제가 그 군대 생활하면서 그 국방대학도 다녔고 네. 그 나름대로 많은 군대 생활을 하면서 그 20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제가 처음으로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저에게 병원의 부원장이 됐어요. 네. 부원장이 됐고 그 행정 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느끼는 거는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이 정말 될 수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대령이 되면은 매년 5월 달에 펜타곤에서 편지가 와요. 네. 어떤 편지가 오느냐면 네가 앞으로 뭘 하고 싶으냐. 네. 그러니까 첫째는 장군이 되고 싶으냐. 둘째는 병원장이 되고 싶으냐. 어디 리서치를 하고 싶으냐. 그 하는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많은데 제가 항상 저는 저기는 그냥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을 때 저 국방대학에서 저를 지원하던 그 예비역 대령이 저한테 굉장히 업셋을 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는 장군이 될 수 있는 모든 자격을 갖추어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동양 여자고 퀄리피케이션이 다 갖춰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면은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전 제가 얘기하기는 사실 제가 군대 처음 들어왔을 때 물론 미국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저는 가족 때문에 군대를 들어온 거다. 저는 남편을 서포트해야 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게 내 삶의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굉장히 섭섭해하면서도 진짜 이해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의사 생활을 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대령이 되니까 시스템을 잘 알게 되고 군대를 알게 되니까 네. 군대 생활이 굉장히 쉬워졌어요. 네. 그래서 그 끝나고 그리고 이제 사표를 이제 마지막 끝내고 나오다가 병원장을 만났어요. 나더러 닥터 김, 너 뭐 할 거냐? 그래서 내가 nothing. 그래서 내가 또 한번 물었어요. 저한테 nothing. 그랬더니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지금 이라크 전쟁이 끝나가지고 군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데 청신과 의사가 없는데 또 그렇게 일을 할 생각이 없느냐고 그래서 뭐 저는 단호하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아니다. 그리고 그랬더니 잘 생각해보라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군대가 How the army treats you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Very good. 그리고 하고 오면서도 기분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그 얘기 듣던 순간.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며칠 지내면서 지금 군대가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다는데 해가지고 다시 시빌리안으로 5년 컨트랙트 해서 8년을 시빌리안으로 일을 하고 네. 끝나지 않고 도망치도록 미국으로 왔습니다.
2: 네, 그렇군요. 아 정말 너무나도 감동의 삶에 사셨고요.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하시고 네. 어떻게도 생활을 하십니까?
0: 지금은 사실 은퇴하고 우선인 것 같이 선교지를 굉장히 많이 다녀요. 네. 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사의 가족들, 또 제가 카운슬링도 해주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2: 네, 예. 그렇군요. 평생을 사람들을 섬기고 케어하고 지금도 뭐 은퇴가 없는 삶을 사시고 계시는군요. 네. 오늘 귀한 말씀 들으시면서 목사님은 어떤 마음이셨어요?
1: 네,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또 정말 은혜롭게 인도하시는 또 우리 사모님의 삶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오묘하시다 느꼈어요. 또 가장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나도 못 가본 군대에 가셔서 그 사역을 하셨던 이야기 듣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군대인 GMS 명예 선교사를 섬기시는 일에 너무나 감사하고요. 사모님 고백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를 사용하셨다 하시는 말씀이
0: 그렇죠.
1: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감사합니다.
0: 저는
1: 네,
0: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정말 지금 현재 상태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다른 엄청난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은 마음이 훨씬 더 받아들이기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네. 네.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네, 인사 말씀 어떤 말씀을 전해 주시고 싶으세요?
0: 예.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 정말 믿는 자가 아니면은 누릴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정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예.
2: 네. 참 오늘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정신과 전문의이자 또 미 육군 대령으로 현재는 또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계신 우리 김영옥 사모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참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망설이고 계획에 틀어질 때 낙심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넓은 길을 축복된 길이었다는 걸 우리 김영옥 사모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이 말씀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좋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3: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황금 싸라기 참외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전보 씨 없는 수박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4불 99, 페르시안 오이팩당 99센트, 유기농장 유기농 꿈밤 깜밤 개당 9불 99, 장 담은 현미 15파운드 포대당 12불 99, 통통배 명품 굴비 냉동 개당 21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기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6: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하면서 머뭇거리지 말고 일단 용기 내어서 도전해보라고 격려하는 좋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시작이 아니고 끝은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마무리가 깔끔해야 발뻗고 잠을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도 마지막 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융자와 관련해서 그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있었던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고 크레딧 점수도 좋아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융자도 어프로블이 나와서 며칠 후면 클로징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은행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클로징 서류를 보내기 전에 직장에 확인을 했는데 더 이상 그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융자를 줄 수 없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자초지정을 알아보기 위해서 손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손님은 너무 태연하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아, 더 좋은 오퍼가 있어서 이번에 직장을 옮겨요. 연봉도 더 많이 받기로 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요? B 선생님은 있는 자산을 다 동원하고 꿈에도 그리던 내 집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서 간신히 융자 액수와 다운페이먼트를 맞추어 놓았는데 융자를 주는 은행으로부터 이전에 이야기되었던 융자 액수보다 더 적게 융자를 줄 수밖에 없다며 다운페이를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와 달라진 융자 금액 때문에 화가 단단히 난 손님은 은행에다가 이유를 따져야만 했습니다. A씨와 B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왜 벌어진 것이며 누구의 실수였을까요? 직장을 옮기신 A씨는 처음 융자 상담을 할 때 직장을 옮길 계획이 있다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셔야 했습니다. 갑자기 생긴 일이라면 반드시 융자인과 부동산에게 먼저 알리고 직장을 옮기는 시기를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계산과 조건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직장이 더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계산과 조건은 무효가 되고 다시 프로세싱을 해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심지어 직장이 다른 종류의 직업, 예를 들어서 요리사였던 분이 자동차 메케닉으로 옮기셔야 한다면 더 어려운 심사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은 언제나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잘 받을 수 있을지가 심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요리사가 자동차 정비공으로 오랫동안 일을 잘할 수 있는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융자 액수가 줄어든 B 선생님은 다름이 아니고 융자 신청을 하고 난 뒤에 새 집에 들어갈 가구와 가전제품을 사기 위해서 스토어 카드와 크레딧 카드를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쓰지도 않았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영향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오픈했다는 것은 앞으로 그만큼의 빚을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 신청한 카드로 당장 내일이라도 빚이 늘어날 수 있는 손님이 되는 것입니다. 주택 구입을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 순간부터는 모든 경제활동과 직장 관련 변화가 있으시면 꼭 부동산과 먼저 의논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님 생각에는 대수롭지 않은 것이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나 거래를 하는 상대방 셀러에게는 중요한 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이 반이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야 나머지 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희윤입니다.

SK 라디오 모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에서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환경과 전기 수도 요금, 일자리 문제와 맞물리며 중간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 산업 육성을 둘러싼 경제적 효과와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아동의 예방접종 권고 대상을 기존 18개 질병에서 11개로 줄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접종률 저하와 감염병 재확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우회 확보를 막기 위한 규정의 조속한 이행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제재를 피해 첨단 AI 반도체를 확보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사모펀드들이 기업 매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미 매각 기업이 3만 3천여 개로 급증했습니다. 고금리와 시장 불확실성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디어 기업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이 2분기 2억 3,810만 달러대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핵융합기업과의 합병은 연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유럽연합의 새 입국 시스템 도입으로 주요 공항의 대기 시간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유럽연합 여행객의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는 절차가 병목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유튜브가 내년부터 수익 창출 요건을 두 배로 높이면서 신규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시청 시간은 8,000시간, 쇼츠 조회수는 2천만 회로 각각 상향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내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들의 약진을 비판하며 이들을 지하디스트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급진화를 부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인판티노 FIFA 회장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의 교체는 끔찍한 실수라며 강한 지지를 보였습니다. 1996년 피살된 미국 힙합 전설 투팍 샤루크 사건이 약 30년 만에 법정에서 다뤄집니다. 갱단 두목의 회고록 속 범행 관련 진술이 새로운 실마리가 되면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1일 화요일 정오 뉴스 김지수입니다. 정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각종 범죄와 이민 관련 사유로 취소된 외국인 비자가 17만 5천 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경한 이민 단속 기조 속에 비자 심사와 취소 기준까지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합니다.
1: 국무부는 1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각종 범죄 연루로 17만 5천 개 이상의 외국인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자 취소 대다수는 폭행과 음주약물 운전, 절도 등 다양한 범죄와 관련돼 있다며 무모한 운전, 성범죄, 아동학대, 사기 횡령 등도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가 상세하게 제시한 10여 가지 사례에는 북아프리카 지역의 미국 대사관에서 자녀의 미국 시민권 획득을 위한 이른바 원정 출산 목적의 비자 100여 건을 취소한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우파 활동가 찰리 커크의 암살 사건 당시 너무 늦게 죽었다 같은 정치적 발언을 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됐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은 물론 소란을 벌이고 체포에 폭력적으로 저항한 외국인도 비자 취소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국무부는 본국 정권에 연관된 이란 쿠바 국적자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사면한 라오스 국적 아동 성범죄자,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적으로 칭한 쿠웨이트 국적자 등을 외교정책상 이유로 추방 결정했다고 부연했습니다. 월즈 주지사는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대선후보 카멀라 해리스의 러닝메이트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네소타를 불법 이민자와 사기의 온상으로 지목하고 대대적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강경한 이민 단속의 기조 아래 미국 체류를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대거 변경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면 시민권을 자동으로 줬던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려다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최근 시민권 부여 제외 규정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원정 출산을 금하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아동들의 예방접종 권고 대상을 기존 18개 질병에서 11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홍역과 볼거리, 풍진을 한 번에 예방하는 MMR 복합 백신은 질병별 백신으로 분리해 서로 다른 시기에 접종하도록 하고 COVID-19과 비형 간염, 인플루엔자 등 일부 백신은 더 이상 모든 아동에게 일률적으로 권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기존 백신 정책에 의문을 제기하며 아동 예방접종 체계를 재편해온 흐름의 연장선에서 나온 조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을 열고 수십 년 전만 해도 아이들은 오늘날 요구되는 백신 접종량의 극히 일부만 맞았다며 그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했고 현재 관찰되는 높은 자폐증 발병률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자폐증이 이처럼 유행병 수준으로 확산한 데에는 이유가 있으며 우리는 그 수치를 과거 수준에 훨씬 더 가깝게 되돌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자폐증의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백신 권장 사항을 갖추는 건 우리의 연구 노력에 있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아동에게 접종을 권고하는 대상을 홍역과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비형 헤모필로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질환, HPV, 수두 등 11가지 질병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질병통제예방센터가 권장하는 17가지 질병에서 6가지 줄어든 겁니다. 특정 고위험군에 대해선 비형 간염과 A형 간염 등의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나머지 경우엔 의사와 보호자가 아동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상담을 거쳐 접종 여부를 결정하는 공동 임상 의사결정 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백신 접종 시기와 방식도 분산하도록 했습니다. MMR 복합 백신의 경우 홍역과 불거리, 풍진 백신을 각각 별도로 서로 다른 시기에 접종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후 1년 차에는 백신을 모두 같은 날에 접종하는 대신 5번에 걸쳐 별도의 방문을 통해 접종해야 한다며 현재 여러분의 자녀의 몸에는 엄청난 양의 백신이 주입되는데 한 번 방문할 때 그 양의 20%만 투여하고 방문 사이에 시간을 둬 신체가 이를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비형 간염과 COVID-19, 인플루엔자 등 일부 백신의 경우 더 이상 모든 어린이에게 권장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을 한 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다섯 차례에 나눠서 했다면서 다섯 번이나 가야 하니 불편하긴 하지만 이것이 자폐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 의료계와 과학계에서는 백신 접종 간격을 늘릴 경우 아동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또 백신 접종 권고 대상을 축소하면 예방 접종률이 떨어지고 그 결과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감염병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AP통신은 홍역과 불거리, 풍진 개별 백신은 현재로선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상태라고도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기해온 백신 접종과 자폐증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서도 과학계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견해가 주를 이룹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행정명령이 실제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가질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습니다. 아동의 학교 입학 등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권한은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한계를 의식한 듯 행정명령은 종교적 또는 의학적 사유에 따른 예방접종 면제 권리를 침해하는 주정부에 대해 법무장관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신 접종 권고 축소 시도는 이미 한 차례 법원의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지난 1월 CDC가 소아 예방접종 권고 목록을 축소하자 미국 소아과학회 등 6개 의료단체가 소송을 제기했고 연방법원은 지난 3월 원고 측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된 예방접종 권고안의 효력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내 항구간 화물 운송을 미국 선박에만 허용하는 존스법의 적용 유예를 90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로 치솟는 기름값 부담을 줄이고 중간선거 표심을 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백악관은 오는 16일 만료 예정이었던 존스법 유예 조치를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후까지 석 달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첫 유예 이후 총 8개월간 면제되는 것으로 100년이 넘는 존스법 역사상 가장 길고 광범위한 유예 기록입니다. 여기서 존스법, Jones Act란 1920년에 제정된 미국 해운 법안인데요. 미국 내 항구와 항구 사이로 화물을 옮길 때는 반드시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인이 소유한 선박만 이용하도록 규정한 일종의 자국 해운업 보호 제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법의 적용을 일시 중단한 것은 이란전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미국 내 휘발유와 경유 등 필수 연료의 수급 차질과 물가 상승 압력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백악관은 존스법 유예를 통해 외국 선박을 활용하면서 연료 수송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 해운 조선업계와 루이지애나 등 관련 지역 정치인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모든 선박에 일괄 적용하는 대신 국방부 심사를 거친 개별 선박과 휘발유, LNG 등 특정 품목으로 유예 대상을 제안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뉴욕의 고령층 100만 명 이상이 내년부터 처방약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의 보험료 안정화 시범 프로그램이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시인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시행됐습니다. 처방약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본인 부담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프로그램을 불법적인 제도이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납세자 지원이라고 규정하면서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뉴욕의 메디케어 가입 노인들이 더 높은 처방약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노인복지협회의 베키 프리브 사무총장은 특히 취약한 고령층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고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지원 내용은 오는 9월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캐티오컬 뉴욕주지사와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프로그램 종료로 일부 가입자의 처방약 비용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해외에서 폭탄을 사용하는 데는 돈을 쓰면서 정작 미국 내 노인들을 위한 지원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코컬 주지사도 이번 결정을 무정하고 잔인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3: And I will say that that affects 1.3 million seniors in New York. It's heartless and cruel, but the bottom line is they don't care at all. But we'll stand up. I want you to know you're a New Yorker. We look out for you. We look out for all of our residents. And we expanded the Medicare savings program to help seniors save over $7,000 a year.
0: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이 바이든 행정부가 보험료 상승을 감추기 위해 만든 제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 보험료를 인위적으로 낮춰 실제 비용 상승을 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최대 고령자 권익단체인 AARP도 이번 변화에 우려를 보였습니다. AARP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처방약 보험을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메디케어의 약값 협상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파트 D 보험의 부담이 다시 커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층에게 처방약은 선택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아니라 매달 반드시 필요한 의료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보험료나 약값이 조금만 올라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욕의 노인복지단체들은 내년 제도 변경에 앞서 자신의 보험료와 처방약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프리브 사무총장은 파트 D 프로그램 종료가 걱정되는 노인들에게 지역 노인복지사무소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는 9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뉴욕 고령층의 실제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11일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주 하원의원이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섭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경쟁 후보를 앞서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진보 성향 후보로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4: 11일 화요일에 치러지는 위스콘신 주지사 민주당 프라이머리 선거에서 한인 2세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의 승리 여부에 미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민주사회주의자 소속인 홍 후보는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며 민주당 후보로 본선에 진출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홍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한국계 첫 주지사이자 위스콘신 최초의 여성 및 아시아계 주지사 또 미 역사상 첫 민주사회주의자 주지사에 도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위스콘신주 메디슨에서 한국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는 전문 셰프 출신으로 2020년 주 하원에 진출, 위스콘신주 의회 역사상 첫 아시아계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자신을 임금 노동자이자 한국 이민자 가정의 딸, 싱글맘, 세입자로 소개하며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진보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무상보육, 공공식료품점 도입, 공교육 및 공립대학 재정 확대, 주단위의 의료보험 통합,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층 및 대기업 과세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포인트로 크롤리 후보 31.2%를 19.7%포인트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주류 지도부는 본선 경쟁력을 이유로 중도 성향인 크롤리 후보를 지원하고 있지만 홍 후보는 대학가의 젊은 유권자, 세입자, 노동단체 등 풀뿌리 지지층을 기반으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경선 막판에는 홍 의원의 과거 사회관계망 서비스 발언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홍 후보는 2021년 추수감사절을 취소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렸고 경찰 예산 삭감 및 경찰 조직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사실도 재조명됐습니다. 홍 후보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추수감사절을 폐지할 생각은 없다며 셰프로서 가장 좋아하는 명절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강경 입장과 거리를 두며 법치 집행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홍 후보의 과거 발언을 겨냥해서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일 홍 후보의 최고 17% 소득세율 공약을 언급하며 사회주의자들이 민주당을 계속해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민주당 경선 승자는 오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유력 후보인 톰 티파니 연방 하원 의원과 맞붙을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크오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시험용 수박해당 5불 99, 참외 박스당 12불 99, 배추 금 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 99, 프레시안 오이 100당 99장, 냉동 우삼겹살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3불 99, 수용용 삼겹살 파운드당 6불 99, 양념 돼지 LA 갈비 파운드당 5불 99.
1: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절실한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면허를 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사실상 번복한 건 해당 기술이 러시아로 넘어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10일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패트리엇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될 경우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탈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자체 생산하려면 단순 부품이나 장비뿐 아니라 무기 조립용 설계도와 소프트웨어까지 현지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이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미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에는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 미사일이 표적에 직접 충돌하도록 유도하는 팩트리 KA 대역 능동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됩니다. 미국은 이 같은 첨단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국이 패트리엇 체계를 구매해 운용하고 있지만 자체 생산 허가를 받은 나라는 독일과 일본뿐입니다. 아울러 패트리엇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네이시온과 로키드 마틴 측에서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취득한 후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의 한 관계자는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의 허가를 거부한 또 다른 주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패트리엇 생산 기술 이전이 국가 존립과 직결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기간 이어진 전쟁으로 요격 미사일이 바닥나면서 방공망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지난 5일 러시아의 공습 당시 수도 키이우를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 24발 가운데

0: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수 내부는 향후 방공망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을 경우 이번 겨울 러시아의 공습이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앱을 통한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이 늘면서 버지니아주 의회가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운영사의 이용자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 유해 콘텐츠 관리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이 핵심인 가운데 개인정보 보호와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입법까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1: 버지니아주가 아동과 청소년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의회 산하 기술과 공동위원회는 지난 6일 향후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원칙과 여러 규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다만 이날 위원회는 구체적인 입법안을 최종 권고하지는 않고 추가적인 연구와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논의의 배경에는 현재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급변한 디지털 환경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연방법인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은 1998년 제정돼 만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과 공유를 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앱 다운로드나 결제, 유해 콘텐츠 접근과 같은 최근의 디지털 환경까지는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주 로어노크에 거주하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자 아동 온라인 안전단체 버지니아 언플러그드 창립자인 에밀리 해리스는 부모들이 현실 세계에서 누리는 수준의 보호를 온라인에서도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주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는 애플과 구글 등 앱스토어 운영사에 보다 직접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앱스토어 운영사가 앱의 연령 등급과 콘텐츠 설명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앱 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녀 보호 기능도 쉽게 찾고 이해하고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또 부모가 앱 다운로드나 인앱 결제에 대해 연령별 또는 개별적으로 동의 여부를 설정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앱스토어 운영사가 연령 확인과 부모 동의 요청, 다운로드 차단, 결제 및 민원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해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논의는 지난 회기 버지니아 주 상원에서 제안된 앱스토어 책임법과도 연결돼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크리스 헤드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앱 개발사가 아닌 앱스토어 운영사가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청소년의 유해 앱 접근에 대한 책임을 플랫폼 운영사에 보다 명확하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헤드 의원은 앞서 앱스토어를 주류나 담배 등 연령 제한 상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에 비유하면서 상품을 판매하는 플랫폼이 누가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입법 과정에서는 여러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실효성과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미성년자가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해 앱을 내려받을 경우 연령 확인 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와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아직 안전하면서도 실효적인 연령 확인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부터 서둘러 도입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다른 주의 사례도 버지니아주 의원들의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버지니아주 의회는 텍사스가 도입한 앱스토어 연령 확인법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올해 텍사스의 해당 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주 정부가 앱스토어 이용자의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규제에 힘을 실어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버지니아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회 산하기술과학공동위원회는 위원회의 조디쿤 집행국장은 올해 당장 특정 법안을 권고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다른 주의 연령 확인 정책과 법적 대응 상황을 지켜보면서 보다 효과적인 규제 모델이 있는지 추가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반면 부모 단체들은 버지니아가 다른 주의 움직임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으로 아동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의원들은 내년 1월 시작되는 다음 회기 전까지 관련 법안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적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향후 버지니아주의 핵심적인 입법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파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도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스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0: 라디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 1원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구름이 많이 끼면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시간은 많지 않겠지만 낮 동안은 후덥지근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뉴욕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 73도, 섭씨 23도로 전망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오전부터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을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다소 낮아지겠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수도권 1원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구름이 다소 끼겠지만 오후로 접어들면서 차차 하늘이 개고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큰 비 소식 없이 비교적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낮 동안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오늘 워싱턴 수도권 낮 최고 기온 89도, 섭씨 32도까지 오르겠고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구름이 조금 끼는 가운데 대체로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88도, 섭씨 31도, 최저 기온 72도, 섭씨 22도로 전망됩니다. 뉴욕과 워싱턴 수도권 모두 한낮에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만큼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더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8월 11일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창립한 미디어 기업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이 올해 2분기에 2억 3,810만 달러의 순손실을 냈다고 10일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170만 달러로 작년 동기 대비 89% 증가했지만 비트코인 등 디지털 자산 가치 하락이 대규모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회사는 디지털 자산과 담보로 제공된 디지털 자산, 지분 증권의 미실현 손실 1억 9,040만 달러가 2분기 순손실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않는 비현금성 항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은 올해 상반기 누적 순손실은 6억 4,4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에 5,170만 달러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회사는 2분기 말 총 자산이 20억 달러이며 금융자산은 약 19억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는 작년 12월에 계획을 발표한 핵융합기업 TA 테크놀로지스와의 합병을 올해 4분기 내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마무리에는 규제심사와 통상적인 종결 조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합병 계획 발표 당시 거래가치는 6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됐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은 합병 종결 전에 TAE에 3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정했습니다. 1998년 설립된 TAE는 핵융합 사업에서 아직 매출을 내지 못했으며 2031년 설비 가동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십 년간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상업 핵융합 발전이 구현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앞서 케빈 맥건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 임시 CEO는 지난 7일 낸 보도자료에서 우리의 전략적 초점은 트루스 소셜의 매출을 늘리고 우리의 글로벌 미디어 사업을 계속 쌓아가며 TAE와의 합병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맥건 임시 CEO는 10일 실적 발표 전화회의에서 이 회사는 취소될 수 없어야 한다며 기술과 인프라를 자체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원칙이 미디어 플랫폼뿐만 아니라 전략 자산이 될 에너지 사업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유명인이나 기업 등이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언행을 하면 공개적 비판, 불매운동, 거래 단절 등 사회적 제재를 받는 이른바 캔슬 컬처에 좌우되지 않겠다는 희망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맥건은 자체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통제권을 통해 외부 플랫폼이나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맥락에서 이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은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공개 게시물을 다른 이용자보다 먼저 받아볼 수 있는 기업용 서비스 트루스 API를 수익원으로 밀고 있습니다. 맥건 임시 CEO는 파이낸셜 타임스에 트루스 API 계약을 체결한 고객 그룹이 약 10개이며 이용료는 월 6만에서 10만 달러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고객사는 대부분 고빈도 트레이더 업체입니다.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그룹은 개인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 확대와 대형 클라우드 기업, 뉴스기관, 대형 언어 모델 개발사와의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연방 이민국 USCIS에 일부 이민 서류에 전자 접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오는 11일부터 모든 이민 서류가 온라인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추후 전자 접수가 가능한 서류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이민 신청 과정에서 종이 서류가 점차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연방이민국 USCIS에 일부 이민 서류의 전자 접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2026 8월 11일부터 발효됩니다. 다만 8월 11일부터 모든 이민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전자 접수가 가능해지고 180일이 지난 서류는 USCIS가 온라인 접수를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특정 서류의 온라인 접수가 의무화될 경우에 신청자들에게 최소 60일 전에 USCIS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 접수가 의무화되면 신청자는 USCIS 온라인 계정을 이용해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한 신청서와 관련 증빙 자료를 PDF 형태로 업로드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의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종이 서류와 실물 접수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현재 USCIS는 우편으로 접수된 신청서와 수수료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 재무부에 이른바 락박스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DHS는 전자 접수를 확대하면 이런 물리적인 접수, 처리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물 금고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없앨 뿐 아니라 전자 수수료 납부로의 전환도 가속화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민 신청자들은 앞으로 USCIS 온라인 계정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신청자를 위한 예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자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에 과도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면제, 즉 웨이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가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USCIS가 개별 사정을 검토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따라 이민 신청자는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신청서의 접수 방식과 온라인 접수 의무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규정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10월 13일까지입니다. 앞으로 USCIS가 어떤 이민 서류부터 전자 접수를 의무화할지 그리고 종이 접수가 필요한 신청자들에게 어떤 예외가 적용될지가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2: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 확대되면서 미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한 한국 국적자가 공항에서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성용화 기자입니다.
3: 10일 이민 단속 상황에 정통한 법조계에 따르면 이달 초 한국 국적자 한 명이 미 남부공항에 착륙한 항공기 기내에서 이민세관 단속국에 체포됐습니다. 이 국적자는 국제선이 아닌 미국 국내선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었으며 비자 체류 기한을 넘긴 것으로 보인다고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앞서 이민세관 단속국 ICE는 8일 조지아주 내에서 1,226명의 불법 체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애틀란타 일대에서 안전한 사회작전이라는 명칭으로 벌어진 이번 단속에서 체포된 불법 체류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20명이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다고 ICE는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항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가 ICE가 체포한 1,200여 명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법조계는 전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즈는 최근 미국 내 15개 공항에서 사복차림의 ICE 요원들이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포된 외국인들의 상당수는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겨 체류 중인 이민자들이며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과거와는 달리 ICE의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ICE는 지난해 9월 4일 조지아주 서베너 인근 현대 LG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비자 문제 등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 후 외교 협상 결과로 석방돼 귀국했으며 일부는 다시 미국 비자를 받아 공사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조지아주 서베너 현지 인권단체인 남동부 이민평등은 최근 조지아 애틀란타 일대에서 ICE 단속 활동이 늘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2: 워싱턴 가정상담소 P2P 프로그램 종업식에 멘토와 멘티,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성장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멘티들이 처음으로 종업식에 참여해 선후배 세대가 서로의 경험과 꿈을 나누는 의미를 더했는데요. 비전 에세이 장학금 시상식도 함께 열려 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응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입니다.
4: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지난 8일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Peer-to-Peer, P2P 종업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멘토와 멘티, 학부모와 지역사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전체 129명의 멘토 졸업생 가운데 약 25명의 멘토와 멘티가 행사에 함께했으며 특히 올해는 멘티들이 처음으로 종업식에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P2P는 지난 2008년 시작된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대표적인 청소년 프로그램입니다. 고등학생 멘토와 초중학생 멘티를 1대1로 연결해 학업을 돕고 또래 관계와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멘토링 튜터링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한 학업 지원에 그치지 않고 선배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과 성장 과정을 후배들과 나누고 멘티들은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보다 먼저 성장한 한인 청소년을 롤모델로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멘토의 경험이 후배에게 전달되고 멘티가 다시 다음 세대의 멘토로 성장하는 선순환을 통해 한인 청소년 세대를 연결하고 미래의 리더를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P2P 멘토 김세린, 윤릴리 학생의 사회로 진행됐습니다. 천신 테일러 워싱턴 가정상담소 소장은 개회사에서 학생들에게 누군가에게 격려가 되어주고 상대방의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멘토가 되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강고은 이사장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이 다른 사람에게 향기가 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화 미나리를 언급하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강한 생명력으로 성장하는 미나리처럼 다음 세대가 더욱 번창하는 세대로 자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지 워싱턴 대학교 정치학과 외래교수 구수경 교수와 학생들의 대담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대담에서 구 교수는 리더로서의 성장은 늘 진행형이라며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개인의 성장에 그치지 않는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자세를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손목자재단의 후원으로 마련된 비전 에세이 장학금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총 21명이 참가한 가운데 1등인 트레이 블레이저 어워드에서는 센터빌고 11학년 세라주 학생이 선정돼 $3,000을 받았습니다. 2등 Pathfinder Award에서는 몽고메리 블레어고 10학년 크리스티 연민율 학생이 선정돼 $2,000을 수상했습니다. 염 학생은 P2P 활동을 통해 배운 경험을 지역사회에 다시 나누고 장학금을 발판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5: 이 P2P Experience로 제가 커뮤니티를 다시 주고 싶어요. 이 scholarship를 써서 꿈을 알아 show the world my dream and make it a better place. 감사합니다.
4: 3등 비저너리 어워드에서는 메리어츠 리치고 11학년 클로에정, 켈러고 10학년 제이조, 제임스 메디슨고 11학년 서문경, 웨스트 스프링필드고 10학년 김세린, 옥턴고 11학년 최윤섭 학생이 선정됐으며 각각 $1,000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수상 학생들은 각자의 비전을 소개하며 손목자재단과 워싱턴 가정상담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장학금을 수여한 손영환 박사는 청소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과 삶의 이정표를 세우도록 격려할 수 있어 기쁘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비전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강고은 이사장은 P2P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의 미래 리더를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강 이사장은 후원자와 스태프, 봉사자, 학부모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리더는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며 P2P를 통해 더 많은 한인 리더를 배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6: 앞으로도 여러분의 힘입어 저희 또 후원자, 봉사자, 또 스태프분들, 또 학부모님들 앞으로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리더는 성공하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의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들이 잘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리더인 것 같습니다. 그런 리더들이 저희 한인 커뮤니티에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워싱턴 가정상담소의 P2P 프로그램이 많은 서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한편 워싱턴 가정상담소는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P2P 가을학기 멘토와 멘티를 모집합니다. 가을학기는 오는 9월 28일부터 12주 동안 매주 1시간씩 진행되며 비전 에세이 장학금 프로그램도 함께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여 및 문의는 워싱턴 가정상담소 703-761-2225번으로 하면 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2: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에 맞춰 매각하거나 상장시킬 수 없는 기업들이 3년 연속 급증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데이터 업체 피치북 자료를 인용해 지난 6월 30일 기준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보유한 미 매각 기업 수가 33,575개로 지난해 말 32,451개, 10년 전 15,923개에서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의 돈으로 재정이 어려운 기업을 인수한 뒤 재무 상태를 개선해 5년에서 7년 정도 기간의 이익을 남기고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매각을 제대로 하지 못해 연기금 등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합니다. 투자회사 마블게이트 자산운용의 앤드류 밀그램 최고 투자 책임자는 사모펀드가 곤경에 처한 이유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가치 실현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매각 기업이 증가한 가운데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수익률도 떨어졌습니다. MSCI 데이터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미 사모펀드 운용사들의 연평균 수익률은 6.4%에 그쳤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지수 상승률이나 나스닥 지수 상승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매각이 부진한 이유 중 하나는 고금리 때문입니다. 저금리 부채로 인수 자금을 조달하려는 인수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이유는 사모펀드들이 많이 보유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경영난입니다. 인공지능 발달로 최근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의 가치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과거에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기업을 다른 사모펀드에 매각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요즘은 전반적으로 금리가 높아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대형 대체 투자 운용사인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는 지난주 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기업을 매각하거나 상장시키는 게 어려워져 사모펀드 부문이 부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어드밴트 인터내셔널의 존 말도나도 매니징 파트너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 기업 가치 평가 금액 격차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로펌 심슨 태처 앤 바틀렛의 사모펀드 책임자 엘리자베스 쿠퍼는 연초 매각될 것으로 예상했던 많은 기업을 아직 보유하고 있다며 고금리와 주식시장 변동성, 정책 리스크 등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다시 설정됐다고 말했습니다. 중동지역 미군기지가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노출돼 피해를 입은 가운데 한국과 일본 등 태평양 지역 미군기지 역시 북한과 중국의 공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미국 안보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패트리엇과 아이언돔 같은 방공 시스템을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자세한 소식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7: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세스 존스 국방안보국장은 월스트리트 저널기구를 통해 태평양 전역의 미군 시설이 적국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노출돼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존스 국장은 이란과의 충돌 과정에서 이란의 2,000회가 넘는 공격으로 중동 내 미군 시설 20여 곳이 피해를 입고 항공기만 2대 이상이 파손되는 등 최대 130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드론 전력은 이란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위협적이라며 한국과 일본, 괌, 필리핀에 위치한 미군 기지와 주요 인프라의 방어 태세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위해 패트리엇 미사일 증강을 비롯해 드론과 순항 미사일을 잡는 이동식 방공체계인 이른바 미국판 아이언돔, IFPC, 그리고 레이저와 전자전 장비 등 3단계 능동 방어망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시설의 지하화와 콘크리트 장벽 설치, 기지, 분산 배치 등 수동적 방어책과 미끼를 활용한 기만 전술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존스 국장은 드론과 미사일 위협이 만연한 시대에 준비 부족으로 이미 막대한 대가를 치렀다며 미 국방부와 의회의 신속한 자금 집행과 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K-Radio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사퇴 압력을 받는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을 공개 지지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서 인판티노 회장은 네 차례나 가장 성공적인 월드컵을 주재하는 등 환상적이라며 FIFA가 어떤 이유로든 인판티노 회장을 교체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건 끔찍한 실수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인판티노 회장이 떠난다면 다시는 월드컵이 성공하거나 수익을 낼 수 없을 것이라며 인판티노 회장을 공개 지지했습니다. 인판티노 회장은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대 FIFA 평화상을 수여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는 최근 월드컵 대회를 운영할 자회사를 신설하고 민간의 그 일부 지분을 매각하는 계획을 추진하다 축구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고 해당 계획을 결국 철회했지만 세계 각국의 축구계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체인. 뉴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상하이 박초이 파운드당 1불 2구, 그린호박 파운드당 49센트, 시험누수박 5불 9구, 제스프리 골드키위 싱글박스 24불 9구, 황금사라기 참외 싱글박스 15불 9구. 신선한 식재료로 매일매일 더 건강하게 한남체인에서 장만하세요.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8월 11일 화요일 K-Radio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지수였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오 뉴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욕 동포 여러분, 오는 8월 15일 뜻깊은 광복절을 맞아 아이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행사에 참여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플러싱 150가 디모스 연회장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과 함께 뉴욕 한인회 세종역사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한국역사능력평가시험이 열립니다. 오전 11시 경축식과 점심 식사 후 시험이 진행되며 예상 문제집은 당일 현장에서 직접 나눠드리니 부담 없이 오시면 됩니다. 일반 성인은 한국어 30문제, 초중 고교생은 25문제로 진행되며 각 부분 1등 $1,000, 2등 $500, 3등 $300, 장려상 10명에게는 $50 상당의 선물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 역사의 중요성과 한국인의 정체성을 일깨워줄 이번 행사에 온 가족이 함께 오셔서 뜻깊은 광복절을 만들어보세요. 문의전화 뉴욕 한인회 212-255-6969 212-255-6969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개최되는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동포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워싱턴 지구 한인연합회,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한인회, 메릴랜드 총 한인회가 주최하며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광복회 워싱턴 지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워싱턴 협의회가 후원하며 참전 용사 단체와 보훈 단체는 물론 여성 단체, 차세대 단체, 체육회, 복지기관, 경제 단체까지 매우 다양한 단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워싱턴 DC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경축식에 한인 동포분들이 많은 관심을 바라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워싱턴 지구 한인협의회 703-507-8221, 703-507-8221번으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 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4: 한국 사는 박광일,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5: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4: 네. 자,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에 조선 총독부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시 조선 총독부 설계를 맡았던 게오르그 대 라란데가 지은 또 다른 건물이 있다. 그게 현재 서울시청 인근에 위치했던 철도 호텔이다. 이렇게 박광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 철도 호텔 자리에 있었던 대한제국의 시작점, 환구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철도 호텔이 헐리고 또 다른 호텔이 그 자리에 서 있는데요.
5: 그렇죠. 1960년대 그 철도 호텔 자리에 새로 지은 호텔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 많은 분들이 가서 보시면 호텔이 굉장히 뭐 그러니까 좀 이렇게 품위가 있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정원도 굉장히 예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예쁘다는 것이 예전 원구단의 일부였던 황궁우
4: 영역이... 호텔 부속 정원 시설이 아니고
5: 그렇죠.
4: 그게 환구단 황궁우
5: 황구단에 속해 있었던 황궁우라는 건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4: 예.
5: 사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은 아 그러면 저 황구단은 또 어떤 것인가 이렇게 안내판을 보시면 여기가 대한제국의 뭐
4: 시작이다.
5: 그래 고종이 칭제 황제를 선포하고 황제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한제국을 선포한 장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왜소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 왜소해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던 그 어떻게 보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중심 영역이라고 하는 원단, 그러니까 황구단 전체 안에서 원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원단 영역에 호텔이 들어가면서 가장 중요한 시설을 지금 볼 수가 없고 부속 건물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 원단 자리에 호텔이 있구나.
5: 네. 그리고 이제 특히 대한제국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걸 어떻게 봐야 되지라고 고민들을 하시는데
4: 좀 혀를 좀 끌끌 차면서
5: 그렇죠. 뭐 안타깝다.
4: 안타까움도 있고.
5: 네. 예. 1905년 을사늑역, 1910년 국권 피탈이 있으니까 조금 속상하다라고 보기도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4: 네.
5: 예전에 역사학계에서 굉장히 애매한 역사 용어들이 몇 개가 쓰였었는데
4: 네.
5: 그중에 하나가 한말 또는 구한말이에요.
4: 구한말 많이 들어봤죠.
5: 그렇죠. 네. 그럼 구한말이라는 구한국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4: 네.
5: 그런데 13년밖에 존재하지 않았던 대한제국에 시작과 중간과 끝이 있을까요?
4: 아, 말을 붙이는 게.
5: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때 그 용어를 썼던 뉘앙스는 뭐냐면
4: 네.
5: 조선이 1392년에 건국을 쭉 하다가 1897년에 대한제국이 선포했는데 이게 조선 끝에 있는 한국이라는 뉘앙스로 그 둘을 붙여서 생각을 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거고요.
4: 예.
5: 그러니까 역사를 깊이 있게 보지 않았던 분들은 아 그냥 조선 후기를 한 말이라고 하나? 이런 것들로 봤던 부분들이 있는데
4: 네.
5: 여기에는 아마 이제 대한제국에 대해서 아마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좀 더 컸지 않았을까
4: 네.
5: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아 그렇게 하지 말자. 그때는 그냥 대한제국이라고 부르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자료를 이제 찾아보니까 미약하나마 그때 정치의 중심에 있었던 고종과 이제 그 여러 어떤 정치인들 일반 민중들이 볼 때 뭔가 새로워지려는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4: 자, 이렇게 제국 선포를 두고 뭐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이렇게 평가할 부분도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고종은 왜 대한제국을 선포했던 건가요?
5: 네, 대한제국을 선포했다를 교과서적인 표현에 따르면 주변의 여러 나라들과 동등한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모든 나라가 황제나 제국을 선포했으니 그럼 나도 황제가 되고 우리도 제국이 되자라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4: 네.
5: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난 것은 뭐 당연히 결과론적에서는 맞지만 여러 가지 당시 상황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당시 우리는 생각할 때 일본의 압박이 강했을 것 같지만
4: 네.
5: 일본의 압박보다는 청의 압박이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청이 항상 속방 운운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선과 대한제국 시절의 정치인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분노가 치밀었으니까
4: 네.
5: 그거를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
4: 네.
5: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당시 그런데 그 벗어나는 방법을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는 이제 서구가 동아시아보다 뭔가 좀 발전해 보였던 시기잖아요.
4: 네네.
5: 그럼 서구의 정치, 서구의 국제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빨리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1830년대에 미국의 휘튼이라는 사람이 썼던 국제법 관계 책이 있습니다. 오. 근데 그게 청나라의 만국공법이라고 소개가 된 거예요.
4: 만국공법?
5: 예, 이 만국공법을 누가 공부를 하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유경공원, 관료들의 자제들이 공부했던 예. 거기에 교재이기도 해요.
4: 예, 예, 예.
5: 그러니까 이 만국공법이 당시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건데 오. 거기에 보면은 자기 나라의 존엄함은 다른 나라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네. 모든 나라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동등하다. 그러니까 어떤 국가의 주권 문제와 더불어서 그 주권을 바탕으로 외교,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정리해낸 곳인데
4: 자주 독립.
5: 이거를 일종의 텍스트로 봤던 거예요.
4: 네, 네,
5: 그러니까 국제법의 네. 기본이다라고 봤던 거고 네. 그럼 우리가 누구 신경 쓸 필요 없이
4: 그렇죠.
5: 그냥 스스로 선포하면 되는 거네.
4: 우리 이제 청나라랑 우린 별개야.
5: 네, 논의 자체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때는 높아지는 것보다는 주변의 압박이 굉장히 강할 때잖아요. 네. 1897년 대한제국 시기가 러일전쟁도 끝난 상황이니까 청일전쟁도 끝난 상황이니까
4: 예.
5: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일본, 그다음에 청의 압박 속에서 어떤 방황하던 사이니까 그럼 우리 자주권을 확보하자.
4: 아.
5: 그러니까 높아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는 떳떳한 자주국이다. 라는 것을 표현할 방법으로 그러니까 주권국가임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4: 군침 좀 그만을요.
5: 그렇죠.
4: 침 닦아.
5: 그러면서 이제 칭제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국과 황제로서의 모습을 이때 이제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4: 네.
5: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에서 대한제국이 뭐 큰 의미가 있겠어라는 표현을 아까 이제 많은 네. 분들이 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1919년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모였던 거죠.
4: 1919년에.
5: 네. 네. 그 1919년에 이제 사람들이 그 상해에 모여서 네. 우리 독립운동의 중추가 될 수 있는 기관을 임시정부로 만들자라고
4: 아,
5: 네. 얘기를 합니다.
4: 네.
5: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논의의 국호가 이제 문제였던 거예요. 조선도 있고 고려도 있고 대한도 있는데. 근데 대한이 당시에도 약간은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많이 봤었잖아요. 그런데 신성호 선생님이 손을 탁 들더니 빼앗긴 게 대한으라니까. 찾을 나라는 대한이다.
4: 아,
5: 다만 제국은 이제부터는 공화정을 지향하니까 민국으로 바꾸자.
4: 제국에서 민국으로.
5: 그렇죠.
4: 박광일 선생님의 명저죠. 예. 대한민국.
5: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서 볼 때 한 반 정도는 전통을 가져오고
4: 네.
5: 반 정도는 우리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옆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은 과거에서 가져왔고 그다음에 민국은 옆에서 가져왔으니
4: 아.
5: 현재 대한민국의 바탕이 되는 국호를 제공한 나라가 바로 대한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4: 네.
5: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칭제 권한 속도가 1897년 대한제국의 러시아 공사관에 있다가 덕수궁으로 오고 나서
4: 네.
5: 환궁하고 나서 이제 논의 속도가 빨라졌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4: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관파천 갔다가 돌아온 해랑 대한제국 선포 해랑 같은 거네요.
5: 2월 달에 그 네. 경운궁 대덕수궁으로 네. 돌아오고 그다음에 그해 10월 달에 황제를 선포를 하죠.
4: 그렇군요. 1897년입니다.
5: 네. 네. 그리고 나서 10월 12일 거의 한 열흘이 채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말씀드리는 황구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제국의 수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4: 그렇군요. 보통 의미의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5: 네.
4: 제사 준비 과정도 엄청났을 것 같은데 일단 준비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됐을까요?
5: 그런데 이게 신기해요.
4: 네.
5: 대한제국의 선포를 담당할 공간인 환구단 영역을 아무리 봐도 2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서 완성을 했거든요.
4: 그러니까 맨땅에서?
5: 그러니까 졸속이냐?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4: 그러니까 예.
5: 기본적으로 사료상에 나와 있는 내용과는 약간 격차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4: 네.
5: 일단 사료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1897년 9월 말에 장소를 물색하고요.
4: 장소를 그 9월 말이야 그래도.
5: 네, 황구단을 네. 그리고 10월 1일 날 좌향을 결정하고요.
4: 네.
5: 그리고 10월 12일 날 칭제 권한을 했거든요.
4: 좌향을
5: 결정하는 거 건물의 방향.
4: 아, 방향.
5: 그럼 방향 결정하고 10일 만에
4: 역시,
5: 우리가 알고 있는
4: 대한민국
5: 황구단을
4: 예,
5: 지운 거예요.
4: 예, 예,
5: 그러니까
4: 예.
5: 이게 이제 물론 그때는 황궁우까지는 짓진 않았습니다. 황궁우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되긴 하지만
4: 황구단을
5: 네 황구단이라고 하는 원단을 지었는데 그게 너무 속도가 빠른 거죠.
4: 그러게요.
5: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그리고 많은 연구자들은 그 칭제 권한 논의가 5월부터 나왔잖아요.
4: 예.
5: 6월부터 대략 밑그림은 다 짠 거죠.
4: 다 짜놓고
5: 그리고 나서 이제 고종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위치는 지금 경운궁 건너편, 황제가 머무는 궁 건너편에 좀 높은 언덕이 있는데 거기라는 거를 이미 다 하는데 요 내용들은 다 확정한 거를 이제 결재받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좌향은 이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 그렇게 정해놓고 그리하여라.
4: 그렇죠. 그리고 공식 기록도 하고.
5: 이런 그렇지.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드러난 것들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다는 것은 주변 여러 나라들이 간섭하는 것, 특히 뭐 청이라든지 일본이나 러시아가 간섭하는 것들을 싫어했기 때문에
4: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5: 빨리 하면은 간섭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야,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벌써 공사 끝. 이래 버리는 것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4: 그렇군요. 자, 그렇게 대한제국에 시작이 된 환구단인데요. 환구단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을까요?
5: 네, 환구단이라는 한자 말을 낱말 그대로 풀어 보면은 둥근 언덕에 만든 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4: 그래서 원구단이라고도 한다고
5: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구단이라고도 해서 당대 기록에도 환구단, 원구단 기록이 공용으로 쓰입니다.
4: 둥근 언덕.
5: 둥글 환, 둥글 원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현재 국가유산청에는 당대에 썼던 뭐 언론에 노출됐던 것들이 환구단으로 좀 더 많이 쓰였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환구단 터라는 표현, 그래서 환궁호와 연결해서 환구단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네. 뭐 원구단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낱말 중에 하나를 선택했다.
4: 오늘 뭐 환구단으로 하죠.
5: 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당시 모습을 보면 핵심은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원단입니다. 근데 원단은 3단으로 되어 있어요. 밑에 크고 중간 그림의 맨 위에 조그만 원단을 만들고 그런데 비가 오는 것들을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당일날 약간의 비가 오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 위에 지붕을 씌웁니다. 삭각 같은 예. 원추형 지방. 이게 예. 이제 핵심 환구단 영역의 중심인 원단이 될 수가 있는데요.
4: 지금 그 부분은 호텔이 서 있는 거고요.
5: 그렇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황제는 당연히 원단 쪽으로 걸어가니까 거기에다가 안쪽에는 황살문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홍살문 그랬잖아요.
4: 아, 네네네.
5: 근데 이게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황제니까. 빛깔이.
4: 그 귀신 막아주는.
5: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황제를 상징하는 빛깔인 노란색이 노란색? 들어간 살문이기 때문에 황살문.
4: 아, 황제는 노란색이군요.
5: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더 바깥쪽에는 이제 황제가 들어갈 수 있는 산문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황구단 영역이 아까 이제 둥근 원단이니까 그 원단을 쭉 둘러선 담장이 하나 생겨요. 예. 그리고 이거는 둥근 담장. 근데 바깥쪽은 그 영역을 상징하는 네모난 담장이 생겨요. 그러니까 네모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는.
4: 태극기 같은데?
5: 그런 느낌도 없잖아요. 약간. 네. 그러니까 이게 당시 동아시아의 기본적인 사상이었던 바깥쪽 땅은 네모났고 가운데 있는 하늘은 둥글다라는 사상 속에서 이 공간 구성이 만들어집니다. 한자로는 천원지방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4: 그 공간은 넓나요? 어느 정도죠?
5: 면적은? 규모가 약간씩 변동이 있는데 네. 맨 아랫단 같은 경우가 한 20m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3단으로 올라갔어요.
4: 원단을 보면?
5: 네. 그리고 높이도 한 3m에서 5m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거창한 느낌은 들진 않지만 그래도 언덕 위에 있었기 때문에 멀리서 볼 때는 꽤 인상적인.
4: 잘 보였겠네요.
5: 네, 그런 어떤 예.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4: 그리고 이제 환구단 북쪽에는 별도의 사당을 만들기도 했다던데요.
5: 그렇죠. 그래서 대한제국 칭제 건원을 할 때는 원단 중심으로 공간 구성이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추가 공사가 아마 계획 속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지만 더불어서 이제 여러 신들을 모시는 사당 같은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북쪽에 만든 황궁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
4: 아, 그게 황궁우.
5: 네, 여기 황궁우에는 이제 황천상제, 태조 고황제, 태조 이성계를 가리키는데 포함해서 여러 신들의 위를 모셔놓는 곳입니다.
4: 아, 그러면 선대 임금들도 다 이제 황제급이 되는 거예요?
5: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고종황제 하고 나서 네. 우리가 조선과 대한제국 유적지를 답사할 때 네.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예. 호칭이 계속 바뀌어요.
4: 아, 네, 그러니까 선대에 다 바꾼 거죠.
5: 네, 그래서 이제 고종 기준으로 자기 앞에 고조부까지를 전부 다 황제로 선포하고요. 그 고조부가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사도세자까지 올라갑니다.
4: 사도세자까지요?
5: 그래, 사도세자가 예, 예. 왕으로 올라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황제가 되시고 그 다음에 시조가 태조 고황제.
4: 아, 시조니까.
5: 그러니까 1 플러스 4가 되거든요.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그 대수, 항렬에 걸리는 또 황제들을 나중에 순종이 예. 추가로 해요.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두 분의 황제가 있지만 네, 네. 조선 역사하고 대한제국 역사를 통틀어서는 기록상으로는 10명의 황제. 그러면 그러네. 왕후들도 황후들로 바뀌는 거죠.
4: 황후들로 바뀌고.
5: 예.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조금 호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4: 황궁우에서 태조 고황제를 모셨다?
5: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 건물이 독특하게 팔각형으로 만들었다는 거.
4: 팔각형 무슨 의미죠?
5: 이게 이제 하늘을 상징한다라는 뜻도 있는데. 네. 처음에 태극기 도안이 나올 때는 팔괘가 들어간 태극기였어요.
4: 아, 8방향이었구나.
5: 근데 이게 나중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너무 복잡하다.
4: 아, 이거 그리기 힘들었을까요?
5: 그러니까 그래서 다괴로 지금은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멋있어진. 그런데 당시 이제 팔괘는 세상 운영의 원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게 이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공간하고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4: 네.
5: 그래서 황궁우를 가서 보시면 지붕도 팔각형이고 거기에 쓰이는 기둥도 팔각형이고 주춧돌도 팔각형입니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궁궐의 정전처럼 이제 하늘에 장식을 새겨놨는데 네. 보통 조선 시대에 만들어진 용들은 발가락이 다섯 개 이게 이제 제후를 상징하는 발가락으로 그런데
4: 제후
5: 네 예. 근데 여기는 일곱 개예요 칠조령 황제를 상징하는
4: 발가락이 일곱 개
5: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이거는 황제를 위한 공간이었다라는 아. 것들을 알 수가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4: 지금도 보면 발가락 세 볼 수 있나요?
5: 근데 대체로 문이 닫혀 있어서 아, 이제 자료 화면 등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예. 네. 자, 그렇게 황구단 황궁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아까 이제 1897년 10월 12일에 이곳에서 네. 이제 대한제국을 선포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선포할 때의 그 장면도 좀 궁금해집니다.
5: 그렇습니다. 참고로 이 날짜는 이제 양력 날짜이니까 음력으로도 9월 며칠 이렇게 적은 것들이 있는데 아니 잡지사에서는 10월이라고 했는데
4: 아, 이거 수능엔 양력으로 나오나요?
5: 수능에는 보통은 네. 이제 양력 음력 표시를 해줍니다.
4: 예.
5: 그쵸. 네. 그게 그리고 그거를 네. 틀린 것을 찾아내기로 한다면 그 문제는 조금 나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1896년부터 양력을 쓰거든요.
4: 아, 예. 네,
5: 그렇기 때문에.
4: 어쨌든 10월 12일은 양력 날짜.
5: 네. 양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고종은 자정에 12시 땡 치자마자 경운궁을 나옵니다. 근데 걸어서 한 5분 거리도 안 되거든요.
4: 아, 자정에 나왔어요?
5: 네, 원래 제사를 밤에 지냅니다.
4: 아, 제사 밤에 지내요?
5: 그럼요. 기본적으로 제사는 밤에 지내요. 딱 12시.
4: 아니, 밤도 보통 9시, 10시 이런 데서?
5: 아니에요. 11시에서 1시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제사를 시작. 보통 그래서 자축해서 축시에 지낸다 그래서 축시 제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4: 피곤하셨겠네요.
5: 네. 그래서 이제 새벽, 그러니까 한밤중에 경운궁을 나와서 천천히 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2시에 황구단에 올라가서
4: 아, 진짜 천천히 이동하셨네. 네. 그걸 2시간 걸려서 가셨다.
5: 네. 그래서 이제 황제로 즉위했으면 네. 거리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천천히 올라갔을 걸로 예. 보여지는데 네.

0: 그러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건 황제만이 할 수 있다라는 유교적인 지식과 의례를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청에서 벗어난다? 아이러니하잖아요.
1: 아, 그러네요.
0: 네.
1: 그렇게 볼 수
0: 그러니까 이 고민은 당대 사람들이 다 했던 것 같아요. 네. 관료들도. 네. 그런데 이 의식을 선택했던 이유는 새롭게 황제가 되는데 만약에 낯선 서양의 의식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제 많은 백성들이 저 오늘 뭐 무슨 잔치 있으신가?
1: 아, 너무 생소하고.
0: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해설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 일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하늘의 제사 지내고 여태까지 왕은 종묘사직에만 제사 지내잖아요.
1: 아, 그거 자체도 파격이네요, 진짜.
0: 예, 그런데 하늘의 제사 지낸다? 아니, 그럼 우리 황제 되는 거야? 우리 황제국 되는 거야? 이걸 너무나 주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거죠.
1: 알 수 있으니까.
0: 거죠. 그러니까 아, 예. 그 의식은 채택을 하되, 네. 이제 이 의식을 채택하고 기존의 질서에서는 벗어난다라는 아. 이중적인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고요.
1: 네.
0: 이제 그렇기 때문에, 대한제국은 가장 오래된 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갔다라는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조금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하고 대한제국 선포까지 이루어졌는데.
0: 네.
1: 근데 1910년에 국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 이후에 이제 환구단, 환궁은 어떻게 되나요?
0: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공간은 어딜까라고 당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일단 황제가 머물렀던 경운궁. 근데 거기는 여전히 고종이 머물고 있어요.
1: 네.
0: 순종은 나중에 창덕궁으로 옮겨가니까.
1: 순종을 보내죠. 거의 네, 위험한데. 네,
0: 1907년 예. 이후로는 거기 가니까 순종은 거기서 머무르고. 그러니까 네. 이 공간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미 그 고종과 순종이 살아있으니까.
1: 아, 일본이요?
0: 네.
1: 아,
0: 그러면은,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황제국? 황제를 네. 하면서 떠올리는 게 원구단, 황구단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황구단 일대에 뭔가 손을 쓰기 시작하는데, 아, 그냥 무너뜨리면 사람들이 와서 첫 침략자들.
1: 그렇죠.
0: 하면서 반발이 커지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마침 이제 그 서울역과 연계된 철도 호텔이 각 지역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 철도 호텔 중에서 서울역과 연결된 서울의 철도 호텔은 어디에 지을까? 가까우니까. 남대문에서 가까우니까, 숭례문에서 가까우니까 여기 짓자. 원구단에서, 황구단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원단에다가.
1: 거기다가?
0: 철도 호텔을 짓습니다. 자, 그러면서 해방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1960, 년대가 지나면서 이 철도 호텔이 낡았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그럼 이제 그 자리에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때만 해도 국가유산,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1: 아, 네.
0: 호텔 자리에 뭘 두어줘야 돼? 호텔.
1: 더 좋은 호텔.
0: 그래서 더 서양의 자본과 그다음에 노하우를 가지고 더 큰 호텔을 짓자라고 하면서 지금 호텔이 그 자리에 들어갔고요.
1: 네.
0: 그러면서 부속에 있었던 그나마 남아 있었던 뭐 어제시라든 동무서무 같은 건물들이 다 그때 훼손이 됩니다.
1: 아.
0: 그리고 나서 너무 큰 건물을 지어놓으니까 기존에 있었던 문이 어울리지 않잖아요.
1: 초라해 보이고.
0: 네. 네. 초라해 보니까 이 문을 어딘가에 매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1: 아, 문을 팔았어요?
0: 네. 오. 이미 일본은 철도 호텔을 지으면서 네, 네. 그때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상징물이 돌로 만든 북 세 개가 있습니다.
1: 돌로 만든 북이요?
0: 네. 그러니까 석고니까 오. 석고를 보존하는 거니까 석고각 또는 만약에 황제니까 격을 높인다면 석고전이라는
1: 네, 네.
0: 건물이 있었는데 얘를 이토 히로부미를 기리는 방문사의 종각으로 씁니다.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등 방문할 때 방문인
0: 예,
1: 거죠?
0: 네. 예, 이등 방문을 당시 일제강점기에는 이토 히로부미를 부른 사람이 거의 없어요.
1: 네, 예, 이등 방문.
0: 전부 다 이등 방문, 이등 방문.
1: 아, 거기다 썼다 그러셨죠?
0: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석고각은 이미 이쪽으로 간 상태인데 예, 예. 1960년대 정문도 이제 사라진 거죠.
1: 그러네.
0: 그래서 나중에 이 건물들이 어디 있는지를 봤더니 석고각은 창경원으로 간 거예요.
1: 야.
0: 60년대.
1: 예. 그래서 건너 계속 매각하고 이러니까 네. 다 뿔뿔이 흩어졌구나.
0: 네, 창경원으로 아. 가는데 제가 그래서 그 여기 잡지사 올 때마다
1: 네.
0: 그 잡지사 오는 그 스튜디오 옛날 그 CBS 방송들 했던 걸 쭉 보는데 벚꽃 기념 야외 무대 축제가 있어요.
1: 아, 예. 예.
0: 그 야외 무대가 석고각입니다.
1: 아, 그 사진으로 그 사진에 네. 나와 있는 거.
0: 네. 어. 그런데 그 건물은 나중에 창경궁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사라집니다. 대한제국의 역사 하나가 이제 없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던 그 정문으로 쓰던 철도 호텔의 네. 정문으로 쓴 우이동의 그린파크 유원지에 있는 거예요.
1: 아, 그 어떻게 우이동까지 갔어?
0: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또 그렇게 팔려나갔나 봐요. 당시 식당 건물도 몇 개가 팔려나가고 막 그러거든요.
1: 그 황제가 드나들다가 나중에 호텔 문으로 쓰였던 그 문이요?
0: 네.
1: 아.
0: 그래서 그거를 다시 찾아왔는데
1: 네.
0: 이제 옛날 건물은 우리나라 옮길 수 있잖아요.
1: 네,
0: 다시
1: 네.
0: 찾아왔는데 이미 그 자리에는 원단 자리에는 호텔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서 마치 황궁우의 정문처럼은 지금은.
1: 문처럼
0: 문처럼 이제 예. 쓰이게 되면서 예. 그러면서 옛 모습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못하는 사이에 예. 우리 역사에서 당대에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았을 수 있으나 굉장히 중요한 역사 유적들이 복원되지 못

0: 있다고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예. 아, 그나마 좀 환궁우가 남아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0: 네.
1: 자, 환구단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예.
0: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흔적, 역사 유적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이든 또는 긍정적이든 평가와는 별개로 그 공간을 남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요한 어떤 국가유산과 관련된 영역들이 훼손되지는지는 않는지. 그래서 환궁우 갈 때 저는 사람들한테 이게 대한제국 선포 당시 1897년 10월 당시의 상황도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를 망가뜨린 사람. 그리고 지키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역사다. 그래서 우리는 망가뜨린 역사만 얘기를 하지만 지키지 못한 것도 안타까운 역사인데 또 한편으로는 언젠가는 그걸 다시 일정한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다.
1: 아, 그래요. 예.
0: 또 그것도 우리의 역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역사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더 우리의 역량이 연결될 수 있는 쪽으로 보면 네. 어떨까. 그래서 대한제국도 그 시대의 역사를 비판적으로 보더라도
1: 네.
0: 또 그 유산이 우리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해 보시는 기회를 네. 가져보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죠.
1: 아, 네, 그렇습니다. 단순한 재단이 아니라 이제 나라의 자주와 독립을 꿈꾸던 공간이었습니다. 환구단과 환궁우에 대한 얽힌 역사 이야기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 스웨덴 국왕폐하도 깜짝 놀랄 세계 방송사의 신기원을 만들어가는 분이죠. 원소의 작은 삼촌, 숭실사회보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십니까, 곽재식입니다.
1: 자, 여러분, 주기율 피오 속 원소의 쓰임새를 무려 1번 원소부터 하나하나 차례차례 알아가는 원소 오픈더 타임인 주기율 표가 어느덧 50번째 원소 주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분 좋으시죠?
4: 물론입니다.
1: 예, 예. 오랜만에 좀 많이 들어본 원소가 나와서 좀 반가운데요.
4: 주석 할 때 주자가 붉은 주자고요. 아, 석자가 그래? 무슨 석자인지 아세요? 석자가 주석 석자입니다.
1: 돌석이 아니란 말이에요?
4: 석자가 주석 석자입니다.
1: 아, 그래서, 주석 석자.
4: 네, 그래서 주석이란 말은 사실은 주석이라고 할 필요 없이 석만 해도 그냥 주석이라는 뜻이 되는데
1: 예, 예, 예.
4: 앞에 굳이 붉다는 뜻의 주자, 붉을 주자를 붙여가지고
1: 예, 예, 예.
4: 주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이 들어있는, 주석도 금속이니까 주석이 들어있는 동굴에 해서 그 금속을 빼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주석을 구하겠죠. 뭐 온도를 높인다든가 해서 주석이 녹아나오면 그 녹은 주석 물을 모아가지고 굳혀서 주석 성분의 금속 덩어리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작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철이 들어있는 돌은 뭐 철광석 이런 식으로 부르잖아요.
1: 네.
4: 주석이 들어있는 돌은 그래서 주석석이라고 해요.
1: 그러네.
4: 사실 발음이 너무 헷갈리고 이상하고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붉을 주자를 써가지고 이제 주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석이라는 금속 성분만 뽑아놓은 그 물건을 보면, 그러니까 그 주석 덩어리를 보면 붉은색도 아닙니다. 주석 그냥 전형적인 금속 색깔로 그냥 생겼어요. 그냥 이렇게 은색 빛깔 나오는 그냥 철 색깔, 알루미늄 색깔하고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그런 그냥 금속 색깔이에요. 주석이라고 해서 붉을 거라고 생각하면 완전 착각입니다. 왜 그런데 붉을 주자를 붙였을까요? 마땅한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1: 아, 이유가 없어요?
4: 그냥 좀 그렇게 굳어져 버린 겁니다.
1: 이유가
4: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네. 뭐 짐작하고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네. 주석이 들어있는 그 주석석 중에
1: 네.
4: 주석이 들어있는 그 원료 중에 붉은 빛 나는 돌들이 좀 많은 편이라 가지고 그 원료를 생각을 해서 주석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라는
1: 아.
4: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
1: 네, 네, 네.
4: 그것도 뭐 딱히 그렇지도 않거든요. 주석 많이 들어있는 돌 중에 허연 것도 천지입니다. 예,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주석이란 말을 처음에 사용한 어떤 그 한자어니까 중국의 어느 지방에서 유독 빨간 돌 속에 뭐 주석이 많이 들어있었다든가 라고 한다면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좀 연원을 알 수 없는 뜬금없이 끼어든 빨간색입니다. 주석이 붉을 주자는.
1: 몰랐네.
4: 주석 들어가는 물질 중에 그렇게 빨간색인 것도 별로 많이 쓰는 것 중에 있지도 않아요. 네, 괜히 나온 빨간색입니다.
1: 네, 괜히 나온 빨간색. 예.
4: 그래서 주석에서 주는 중요한 말이 아니고
1: 예.
4: 석이 중요한 말이다. 석이 주석석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예.
4: 그래서 사람 이름 중에 석자 들어가는 게 주석 석자 쓰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4: 근데 영어로는 주석을 틴이라고 하거든요.
1: 틴.
4: 예. 참고로 원소 기호로는 SN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는 주석을 스탄눔이라고 하기 때문에 스탄눔에서 알파벳을 글자를 따와 가지고 SN이라고 하는 거고요. 영어로는 이제 틴이라고 합니다. 스웨덴어로도 그 비슷한 발음이에요. 땐 약간 이런 발음입니다.
1: 이제 스웨덴어까지 꼭 알려 주셔야 돼요.
4: 무신 거 어떻게 하니까 알게 됐어요.
1: 그래, 국기도 달고 네. 있는데.
4: 네, 그래서 영어로는 틴이거든요. 근데 영어에서도 이 주석이 우리말 발음에서 이렇게 좀 꼬여 있는 것처럼 주석이라는 말의 발음이 조금 엉켜 있는 이상하게 꼬여있는 그런 사례가 약간 있습니다. 주석을 어떤 용도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냐면 지금은 조금 이 용도로는 과거에 비해서는 한참 덜 사용하는 편인데 과거에는 이 용도로 정말 주석을 많이 사용하던 용도로 어떤 게 있냐면 적어도 한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용도로 주석을 엄청 많이 썼었는데 주석이 이렇게 전형적인 금속 빛깔이 나면서 가공하기가 좋으면서 뭐 특별한 독성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편이고 그리고 녹이 잘 안 쓸거든요. 그래서 어떤 용도를 많이 썼냐면 제일 흔한 금속인 철의 겉면에다가 주석을 씌우는 용도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럼 철이 잘 안 녹으니까. 그래서 철에다가 주석을 씌워놓은 거, 주석을 칠해놓은 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양철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도 사실은 헷갈리는 이야기예요. 양철은 서양에서 들어온 철이다라고 해서 양철이라는 식의 이름을 붙이는 건데 철이 중요한 게 사실 아니잖아요. 특징은 주석이 약간 그렇죠. 석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되는데 예, 그래야 되는 건데 예, 예. 괜히 뜬금없이 서양이라는 양만 쓰고
1: 양철북도 그러면
4: 그러니까 다 그 양철이에요. 양철 나무꾼 이런 거 다 그 거기서 온 예, 말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철이라기보다는 겉에 씌운 그 주석인데. 예.
1: 그렇죠.
4: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참고로 헷갈리는 얘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면.
1: 헷갈리는 얘기, 예.
4: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자 문학권에 쓰는 단어 중에 함석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함석판이라는 거 있어요.
1: 그거 농촌에서
4: 그것도 이제 뭐 지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철 중에서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겉면을 뭘 씌운 그런 철을 함석판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1: 과자 모양으로 생긴 거.
4: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아연편 할 때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함석판의 그 함석이라는 게 사실은 아연을 씌운 철을 함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함아연판이라고 하든지 함은 포함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을 한자거든요. 함아연판이라고 하든지 석자를 왜 주석 석자를 써서 왜 함석판이라고 하는 거야? 헷갈리게.
1: 제가 안 그랬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4: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렇게 주석하고 아연을 이걸 이렇게 좀 혼동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조금 차차 말씀드리고 영어에서 헷갈리는 이야기부터 더 많이 말씀드리면 영어권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양철이라고 해가지고 철에다가 주석을 씌운 거에서 주석은 이야기를 안 하고 철만 강조해서 말하는 경향이 있다면 영어권에서는 주석이 영어로 틴이잖아요. 그런데 주석을 씌운 철도 그냥 틴이라고 하는 경우가 꽤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뭐 틴캔이다 이런 말을 사용하거든요.
1: 틴캔.
4: 틴캔이다. 예, 그러니까 무슨 뭐 주로 과자나 뭐 과일이나 통조림이나 뭐 차나 커피나 이런 걸 담아놓은 금속 상자 있잖아요. 금속 통. 요런 거를 옛날에는 철에다가 주석을 씌워놓은 재질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틴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직역을 하면 주석 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주석은 씌워놓았을 뿐이지 그 재질은 사실은 양철이거든요. 예, 그래서 주석은 씌워놓았을 뿐이지 본체는 철인데 그냥 그거를 주석이라는 말로 퉁쳐서 말하는 경향이 영어권에서는 꽤 많이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심지어 영어권에서는 어떤 말도 사용하냐면 티틴 이런 말도 사용해요. 티라는 거는 차잖아요. 그렇죠? 예. 티틴이라면 차 주석이라는 뜻이 되는데
1: 네.
4: 차를 담아놓는 주석통, 정확하게 말하면 주석을 씌워놓은 철, 양철통을 티틴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그 오즈의 마법사 이런 거에 나오는 양철 나무꾼 있죠. 우리나라
1: 좋아요.
4: 말에서는 양철 나무꾼이라고 돼 있잖아요.
1: 맞아요.
4: 영어권에서는 이런 거를 틴맨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1: 아,
4: 그럼 주석인간 주석나무꾼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석나무꾼이 그렇게 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양철 나무꾼이 더 맞는 말이거든요.
1: 주석나무꾼은 강할 것 같아요.
4: 네, 철로 돼 있고 겉에 녹슬지 말라고 주석을 입힌 것일 뿐이거든요.
1: 그렇죠.
4: 그런데 영어권에서는 희한한 이거를 틴이라는 말이 어감이 좋아서 그런가? 다 그냥 주석으로 퉁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좀 제일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속으로 돼 있는 거 얇게 나온 이런 종이 같은 건데 금속으로 돼 있어가지고 요리할 때 씌우기도 하고 바닥에 깔기도 하는 그거를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를
1: 쿠키 호일.
4: 어, 호일. 네. 쿠킹 호일. 포일이 네. 이렇게 얇은 판이라는 뜻이니까. 예. 정식 명칭으로는 쿠킹 포일이라고 하고, 쿠킹 호일이라고 하고. 네네네. 뭐 좀 이렇게 그냥 한자어로 우리말로 쉽게 얘기할 땐 그런 걸 뭐라고 통상 많이 불러요? 그냥. 맞는 말은 아니지만.
1: 뭐라 그러죠?
4: 은박지 이런 식으로
1: 은박지, 은박지, 그렇죠. 은박지.
4: 네, 은으로 안 돼 있지만 네. 그냥 대충 은색 난다고 해서 은박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네. 사실은 그거 요즘에 다 알루미늄으로 만들죠. 그죠? 아, 알루미늄으로 예. 다 만들어요. 요즘에는 다 네.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알루미늄 박지 이런 식으로 안 말하고 그냥 은박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죠? 근데 영어권에서는 그거를 쿠킹 포일, 쿠킹 포일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예. 틴 포일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1: 아,
4: 틴 포일.
1: 그렇구나.
4: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자고 번역을 하자면 약간 주석박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김치 이름 같지 않습니까?
1: 주석박지.
4: 어, 좀 뭐 그 틴 포일이라고 영어권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예. 알루미늄 포일인데 얼마나 엄밀하게 말하면 알루미늄 주재료니까 요즘에는 웬만한 통조림 캔이나 무슨 뭐 상자 이런 것도 알루미늄으로 만드는 경우 되게 많죠, 그죠? 근데 그거를 굳이 무슨 알루미늄 박스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고. 영어권에서는 뭐 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한동안은 그런 통조림 같은 거, 요즘은 통조림 중에 얄팍하고 아 이거 전에 한번 했었던가, 전에 한번 했지만 다시 한번 복습으로 어 참치캔하고 어, 예, 예. 맥주캔하고 네. 같은 깡통인데 네. 가장 큰 차이점이 뭐죠? 안에 뭐 참치가 들어있다, 맥주가 들어있다 이거 말고
1: 맥주캔은 이렇게 찌그러지죠.
4: 그렇죠.
1: 네, 참치캔은 쉽지 않죠.
4: 그렇죠. 네. 뭐 그게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차이인데
1: 강도.
4: 조금 네. 더 들어가서 이야기해 본다면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맥주캔은 알루미늄으로 보통 만들고 참치캔은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듭니다.
1: 아, 스테인리스
4: 강으로 만듭니다.
1: 어, 예, 예.
4: 철로 만드는 거예요.
1: 예.
4: 그래서 요즘은 그런 튼 그래서 분리수거할 때 예. 분리수거를 그걸 결국은 따로 해서 가게 됩니다.
1: 아, 그렇지.
4: 영주에 알루미늄 재생 공장 큰 거 있다 말씀드렸죠.
1: 그렇죠, 그렇죠. 예.
4: 거기로 참치캔은 안 가는 거예요.
1: 어.
4: 참치캔은 그런 고철 철은 녹여가지고 다시 녹여서 재생해서 새로운 철을 만드는 그런 공장이 전기로라는 기계에 들어가면 그게 녹아가지고 새 철이 됩니다.
1: 어.
4: 이런 거는 서해안 쪽에 막 강진이라 아니 당진이라든가 인천 이런 데 큰 공장들이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같은 캔처럼 대충 버리지만 참치캔은 서해안에 당진으로 가고 알루미늄 캔은 경상북도 영주로 간다. 그렇게 됩니다.
1: 그러네요. 예.
4: 예, 그래서 요즘은 다 그렇게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런 통조림 캔들도 다 양철로 많이 만들었거든요.
1: 아.
4: 알루미늄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알루미늄 편에서 말씀드렸죠. 20세기 초 들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 예.
4: 스테인리스 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 역시 20세기 기술의 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거를 다 양철로 주석 을 씌워놓은 철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1: 네.
4: 그 전통이 영어권에는 아직도 남아있어서 그런 깡통통 금속재 재질 이런 거를 뭐 걸핏하면 심지어 나무꾼도 예, 주석틴이라고 부르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1: 예.
4: 이거 얘기 안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서 이거 짚고 넘어가야 돼요. 제발 하나만 이거 얘기해야지
1: 아,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예, 하십시오. 예. 예.
4: 전통적으로는
1: 예, 예, 예.
4: 그러니까 아주 옛날로 통조림 이런 게 개발되기 전 과자 상자 이런 게 개발되기 전에는 주석의 제일 뿌리 깊은 근본적인 용도는 사실은 우리 뭐 국사 시간에 역사 시간에 배우지만 우리 문명이 처음으로 나타내가지고 본격적으로 문명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 석기 시대에서 금속을 쓰는 시대로 처음으로 넘어왔을 때 많이 사용하던 도구가 청동이었는데
1: 그렇죠. 네.
4: 구리만 사용하면 너무 물렁물렁하기 때문에 구리가 단단해지라고 좀 섞는 게 주석이다.
1: 맞습니다. 배웠죠.
4: 이 네. 용도로 주석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1: 네,
4: 그렇죠?
1: 네, 네, 네. 네,
4: 그런데 아까 주석하고 아연하고 함석판 이런 것으로 함석판에는 아연이 들어가는데 왜 주석 석자를 쓰지? 좀 헷갈리는 이유가 주석 대신에 아연을 섞어도 구리를 이렇게 튼튼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비슷한
4: 그러다 보니까 구리하고 아연을 좀 오락가락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1: 예, 예, 예.
4: 원래는 근데 주석을 더 먼저 많이 썼고 아연 쓰는 기술은 좀 기술이 더 발전하면서 더 많이 퍼진 거다라고 보시면 좀 맞습니다.
1: 청동기 유적 중에는 그럼 아연 쓴 것도 있어요?
4: 아연을 주석 대신에 그렇게 쓴 건 없습니다.
1: 그때는 아니니까.
4: 아, 근데 이게 또 헷갈리는 게 성분 분석을 해보면 또 의외로 아연이 좀 섞여 있는 것도 있어 또.
1: 아, 그래, 그래?
4: 희한하게
1: 예, 예.
4: 아연을 일부러 막 넣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예,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아연 팬 할 때 아연하고 구리를 섞어 놓은 건 뭐라고 부르는지?
1: 어? 아연 더하기 구리?
4: 아연 더하기 주석은 청동이죠.
1: 그거
4: 황동. 예, 영어로는 브라스라고 하고.
1: 그렇죠. 브라스 밴드 할
4: 청동은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브론즈라고 합니다. 브론즈.
1: 아, 그게 브론즈.
4: 예, 브론즈가 청동입니다.
1: 예.
4: 그래서 이게 아, 주석 관련해서는 이름 헷갈린 게 너무 많아요. 우리
1: 그러네.
4: 동메달이라고 하는 거죠. 동메달.
1: 네.
4: 영어로는 브론즈라고 하죠. 그죠? 네. 그래서 엄밀하게 말을 번역을 하면
1: 청동메달.
4: 청동메달이 맞습니다.
1: 예.
4: 자, 그런데 옛날에 이제 고대 그리스 시절에는 청동으로 막 메달 만들어주고 했으니까 그 브론즈 메달이라고 하겠죠.
1: 네.
4: 현대의 올림픽 메달은 대부분 또 청동으로 안 만들어요. 대부분 순수한 구리에다가 뭘 좀 섞어가지고 만듭니다.
1: 아, 그래요.
4: 그러니까 오히려 동메달이란 말이 또 그 성분 분석의 결과는 또 좀 더 맞는 말이에요.
1: 그러네.
4: 그래서 이 용어가 또 헷갈리는 게 많습니다. 용어 헷갈리는 거 말하는 김에
1: 네.
4: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정리를 하면 일단 네. 하나 좀 짚고 넘어가 볼 거. 아니 짚고 넘어가 보기 전에
1: 용어 특집이네.
4: 예, 보기 전에 좀 이상한 거 더 헷갈리고 혼란스러운 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 예, 예. 청동의 동은 굴이란 뜻이고 네. 청동의 청은 주석을 섞으면 왜 그걸 청동이라고 할까요?
1: 아 주석이 주는 붉은
4: 청은 청은, 청은 무슨 청자예요?
1: 푸를청이겠죠.
4: 푸를청자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주석을 섞으면 구리가 뭐 청색으로 변하나? 그렇게 착각하시는 분 꽤나 많이 계십니다.
1: 네, 청동기 막 검 같은 청동 검 같은 거 보면 푸른 빛이 나.
4: 아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집어주셨어요. 아, 그래, 그래. 네. 정말 좋은 포인트를 집어주셨어요. 동이 네.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청동 제품이 네. 사용하면서 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네. 이렇게 겉면이 푸르스름하게 약간 초록빛깔 비슷하게. 변하는 동상 같은 것도 만들어져가지고 좀 오랜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 초록색으로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이렇게 변해야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1: 맞아요.
4: 그러니까 그거를 브론즈의 전형적인 색깔이라고 하면서 이걸 한자로 옮길 때는 아 저 그러니까 옛날 영어권 사람들이나 뭐 이탈리아, 그리스어 이런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청동으로 만든 동상 같은 거 중국에 와가지고 보여주면서 이게 브론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겠죠. 그럼 아 저게 일반적인 구리는 아닌 것 같고 뭐 청색 나니까 청동이라 하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갖다 붙인 건데 예, 예, 예. 하, 참 이게 왜 이렇게 이름을 헷갈리게 지었을까요? 청동 제품이 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네. 공기 중에 산소나 수분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겉면이 예.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초록 색깔로 변하는 거는 맞기는 맞거든요.
1: 예.
4: 그런데 그렇게 변하는 이유는 주석 때문에 변하는 게 아니라 구리 때문에 그냥 변하는 거예요.
1: 아, 구리 때문에.
4: 그래서 청동이 아니라도 그냥 동 제품은 어지간하면 그렇게 변하는 게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록색으로 변하는 거의 핵심이 주석이 아니에요, 사실은.
1: 그렇지.
4: 그러니까 청동이라는 이름을 좀 잘못 붙인 겁니다.
1: 그럼 동을 바꿔야죠. 바꿀 거면.
4: 아, 그러니까 이상한 이름이 애초에 이상하게 붙은 거예요. 예, 예, 예. 예.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지붕.
1: 그렇죠.
4: 약간 민트 색깔 비슷한 초록 색깔 비슷한 청색 색깔이죠. 그 원래 구리로 만든 지붕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약간 색깔 변한 맞아, 거거든요. 맞아. 자유의 여신상 그 자유의 색깔이 여신상. 있죠. 예, 예, 예.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지붕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예. 원래 그 색깔이 아니고 구리 색깔이었습니다. 근데 그 색깔로 변한 거거든요. 청동 색깔로 변한 거예요.
1: 예. 제가 국회의사당 색깔이랑 똑같네. 지붕
4: 근데
1: 색깔이랑.
4: 거기에
1: 예.
4: 주석이 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별 상관없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그냥 구리 때문에.
1: 아...
4: 그래서 구리에 주석이 들어간 게 뭐 말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1: 예, 예, 예,
4: 청동이라고 우리가 이제 부르게 돼 있는데 예. 좀 잘못 붙인 이름이라고 볼 수
1: 혼동할 수 있겠네요.
4: 그렇습니다. 괜히 이 말을 드리는 바람에 괜히 또 혼동이 생기셨죠.
1: 아, 이거 진짜
4: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면 뭐 브론즈가 청동이고 뭐 색깔 오래되면 뭐 푸르스름하게 변하고 뭐 그런 거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1: 아까 하나 더 있다 그랬죠.
4: 하나 더는 뭐냐면 예. 우리나라의 옛날에 많이 옛날이라는 게 한 뭐 조선시대 후기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던 금속 재료 중에 노쇠라는 게 있습니다. 노쇠. 노쇠.
1: 노쇠.
4: 예, 예. 노쇠. 노쇠.
1: 뭐 그러니까 쇠에 녹 생기면 녹쇠.
4: 아, 전혀 아니에요. 아니? 우리 요즘에는 이제 육이라고도 부르죠.
1: 아,
4: 한정식집 이런 데 가면 이제 누리끼리 하게 해가지고 밥그릇 같은 거, 접시 같은
1: 그렇죠.
4: 거, 수저 예. 같은 거 이런 거 예. 맛있게 이렇게
1: 그런
4: 만들어준
1: 거.
4: 육이라고 하고 순우리말로 노쇠입니다. 노쇠. 아,
1: 그래, 노쇠죠.
4: 노쇠죠. 노그릇. 노쇠입니다. 노쇠가 어디 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노쇠가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이다. 황동이다. 브라스다. 라고 나와 있는 경우가 있는데
1: 예.
4: 그렇게 말하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큽니다.
1: 아,
4: 왜냐하면 옛날에는 황동 재질을 구리하고 아연의 합금을 노쇠라고 안 불렀어요. 그런데 근대 현대에 들어오면서 그거의 색깔이 비슷하고 재질도 좀 비슷한 느낌이니까 좀 혼동이 되면서 황동을 노쇠라고 부른다라는 말이 좀 뒤늦게 생긴 겁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노쇠라고 부르던 거는 뭐였냐면 구리하고 주석을 합금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청동입니다. 청동.
1: 아, 그러네. 그러니까
4: 청동이란 말 대신 노쇠라는 말을 사용하면 사실 훨씬 덜 헷갈릴 거예요. 그런데 청동은 주로 브론즈 재질로 만드는 뭐 동상 같은 거 만드는 그럴 때 청동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1: 네.
4: 우리가 이런 유기, 숟가락이나 젓가락, 그릇을 만들 때 쓰는 그 정도 재질의 그런 거를 별도로 따로 노쇠라고 특별하게 부르다 보니까 그게 그거라고 잘 이렇게 같은 거라고 잘 안 부르는 경향이 있는데.
1: 근데 왜 황동이라고 그랬어, 그거를? 예.
4: 사실은, 그러니까 황동은 원래 따로 있던 말이죠. 브라스의
1: 예.
4: 번역어입니다. 그런데
1: 예.
4: 노쇠하고 색깔이 비슷하다 보니까 황동하고 노쇠 사이에서 좀 혼동이 생긴 거예요. 지금은 국어 사전 찾아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1: 예.
4: 이걸 또 타파하기도 또 쉽지 않습니다.
1: 아니, 지금 돌이키기 힘들어요.
4: 예, 예. 지금 좀 혼란이 생겼는데. 예. 전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유기 노쇠라는 거는 사실은 청동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석에 구리에 주석을 타가지고 한 20% 내외로 탑니다. 예, 그 정도 섞어가지고 만든 게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많이 쓰던 그런 재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 예.
4: 18세기에 활동한 유득공 같은 뭐 조선시대 학자 이런 분이 작가 이런 분이 썼던 경도 잡지 같은 이런 책을 보면
5: 네.
4: 경도니까 서울이라는 뜻이겠죠. 수도라는 뜻이니까 네. 서울의 당시의 풍속 유행을 설명을 하면서 이상하게 이 청동 유행이 불어닥쳐가지고 노쇠 유행이 유기 유행이 엄청나게 불어닥쳐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밥그릇 숟가락 대야 심지어 요강까지 온갖 물건들을 다 노쇠로 만드는 돌풍이 불고 있다.
5: 그래요.
4: 모든 서울 시민들이 네. 당신은 한성 부민이라고 불렀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노쇠로 모든 걸 만들어 쓰고 있다.
5: 야.
4: 왜 이런 유행이 우리나라에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야기가 경도 잡지에는 적혀 있을 정도입니다.
5: 예.
4: 만약에 그 시대의 그 풍습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꾸준히 계승되어 가지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지금 삶의 양식으로 계승이 됐다면
5: 예.
4: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은 사실은 유럽권에 있는 게 예, 미국에 있는 게 들어온 게 많잖아요. 그렇죠.
5: 그렇죠? 예.
4: 그러다 보니까 유럽의 풍습대로 세면대 혹은 변기, 욕조 이런 게 도자기 비슷한 재질로 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게 약간 이탈리아 이런 데 약간 유럽권에서 좀 상류층
5: 루이 14세가 썼을
4: 그런 문화잖아요.
5: 예, 그렇죠.
4: 그렇죠? 예. 도자기로 그런 걸 많이 만들고 있는데
5: 예.
4: 그 풍속으로 우리가 급격하게 전환되지 않고 조선시대 풍속이 그대로 계승됐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세면대라든가 변기 같은 게 다 노쇠로
5: 그렇지요.
4: 청동으로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5: 그렇죠.
4: 그럼 그것도 되게 묘한 문화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이건 좀 과감한 제안이긴 합니다만
5: 예.
4: 좀 뛰어난 예술적인 분들이 해주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5: 예예.
4: 약간 한국 스타일의 정통 어떤 건축을 해본다. 뭐 그런 시설을 꾸민다. 한옥 호텔을 만든다라고 하신다면
5: 제2의 노쇠붐.
4: 도자기로 되어 있는 세면대 대신에 노쇠로 되어 있는 세면대를 좀 이렇게 설치를 하면 약간 분위기 묘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오늘 주석 이야기를 하는 김에 구리와 주석의 합금인 노쇠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해볼 수 있겠죠.
5: 수백 년 전 경도 잡지에서 다뤘던 노쇠 붐을.
4: 그렇습니다.
5: 후에 잡지사에서.
4: 그렇습니다.
5: 이렇게.
4: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5: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주석을 주로 어디서 이제 채굴하고 또 이제 일상에서 어디에 주로 활용되는지 궁금해요.
4: 아, 좋은 질문이십니다.
5: 네.
4: 주석을 일단 제일 흔하게 쉽게 딱 봐도 주석 이렇게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아, 요즘은 또 좀 없어졌는데, 옛날이라는 게 한 20년 전쯤에? 이럴 때, 옛날에, 한 20년 전쯤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좀 색다른 맥주집을 열면 장사에 성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해가지고, 맥주집들끼리 막 여러 가지로 경쟁하는 그런 열풍이 좀 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뭐, 세계 각지에 맥주를 판매한다, 이런 맥주집들 막 등장하고,
5: 예,
4: 세계 맥주 그렇죠. 전문점, 이런 게 20년 전쯤에 막
5: 비슷한 거 엄청 생겼죠.
4: 네, 그런 시대가 막 있었거든요.
5: 예.
4: 그러다 보니까 맥주집들이 막 무한 경쟁을 해가지고,
5: 예.
4: 여러 가지 희한한 맥주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잔을 내어주고 거기다가 술을 따라주면 될 텐데, 잔을 냉장고에 꽁꽁 얼려놨다가
5: 예.
4: 잔에 이렇게 막 이렇게 서리가 끼어 있는 채로 보여주면
5: 예.
4: 더 시원한 느낌 드니까 그렇게 파는 데가 있었고
5: 예, 예, 예, 예.
4: 어떤 데도 있었냐면 그 맥주 따르는 큰 그 그릇 2000cc, 3000cc짜리 그 그릇 있지 않습니까?
5: 예.
4: 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슨 이상한 뭐 거품 나오는 장치라든가 무슨 뭐 이상한 전구로 불빛 번쩍번쩍하는 장치를
5: 맞아,
4: 달고
5: 맞아, 있어.
4: 이상한 뭐 연기 나오는 드라이아이스 기계 같은 거 막 해놓은 막 별의별 그런 게 다 있었습니다.
5: 예, 예, 예.
4: 그 와중에 그 시대 때 좀 유행해가지고 조금 지금도 흔적은 좀 남아있을 텐데 유행했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
5: 오, 예.
4: 독일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그런 데 가면 맥주잔을 유리잔이 아니라 주석잔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석잔에다가 맥주를 담아놓아서 먹는다 뭐 이런 게 이를 전통적인 독일의 맥주 마시는 방법이다라고 해가지고
5: 네.
4: 유행을 했던 그런 가게들이 우리나라에도 좀 있었습니다.
5: 아, 주석잔?
4: 예, 뭐 들어보셨나요?
5: 네.
4: 주석잔이라는 게 맥주 주석잔이라는 게 지금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네. 다양한 형태의 주석잔들이 있어요.
5: 아, 그래요?
4: 그래서 네. 금속으로 만드는
5: 아~
4: 컵이니까
5: 이거 뭐 저기 외국 사극에서 많이 봤지.
4: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5: 그래,
4: 보통
5: 그래,
4: 이런
5: 그래.
4: 뭐 조각 장식 이런 맞아, 걸 많이 붙여놓죠.
5: 저희 집에도 하나 있었어요.
4: 예, 무슨 뭐 동물 머리 모양 이런 거 붙여놓기도 하고 뭐 무슨 뭐 사자 모양 이런 게 새겨져 있기도 하고 무슨
5: 맞아, 맞아.
4: 여신이나 무슨 뭐 용사 바이킹 뭐 이런 게 새겨져 있기도 하고
5: 이게 주석이고
4: 그런 걸 만들라고 했는데 이걸 주석잔이라고 하면서
5: 네.
4: 많이들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주석잔이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 중에 사실은 뭐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던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알루미늄이 녹 안 쓰고 흔한 거니까
5: 예.
4: 스테인리스로 만든 거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것도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5: 네.
4: 그렇습니다만 뭐 진짜 주석잔 논란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주석잔이라는 식으로 나오던 유럽에서 나오는 제품들 중에 상당수는 뭐 물론 양철로 그러니까 철에다가 주석을 씌워놓은 제품도 꽤나 있었습니다만 네. 퓨터라고 하는 것들도 꽤나 많이 있었어요. 퓨터. 퓨터라는 게 뭐냐면 진짜 주석이에요. 주석. 주석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뭐 순수한 주석으로 만드는 경우는 잘 없고요. 보통 주석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성분이고 몇 퍼센트 정도 다른 금속을 섞습니다. 구리를 섞는 경우도 있고요. 예, 예, 예. 청동은 주로 구리에다가 주석을 약간 섞었다면 이 퓨터는 주로 주석에다가 구리를 약간 섞는 거죠. 구리 대신에 뭐 은을 넣는 경우도 있고요.
5: 아, 그래요?
4: 옛날에는 납도 많이 넣었습니다. 근데 납이 몸에 안 좋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뭐 남은 잘 안 사용하죠. 그렇겠죠. 그래서 퓨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식기나 그러니까 주석 덩어리입니다. 주석 덩어리에 다른 금속 좀 탄 거. 요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식기나 그릇이나 무슨 뭐 컵이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유럽권에서 특히 독일, 뭐 북유럽 이런 쪽에서 꽤나 많이 실제로 퍼져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이제 북유럽 스타일이다, 북유럽 디자인이다 이런 예. 말을 왕왕 사용하잖아요.
5: 그렇죠, 그렇죠. 예.
4: 그죠? 뭐 어떤 걸 좀 북유럽 디자인이라고 하는 느낌입니까?
5: 약간 좀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하얗고요. 예. 그리고 약간 미니멀한 그런 느낌.
4: 좀 너무 요란한 예. 장식 같은 게 별로 없으면서 그렇죠, 그렇죠. 좀 산뜻하면서 큰 장식은 없는데 예. 건조한 듯하면서도 뭔가 좀 어떤 깔끔하고. 감각 있는 그렇죠. 그런 느낌일 때 뭐 북유럽 스타일이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 예. 그 북유럽 스타일 이런 걸 도대체 유행시킨 사람은 누굴까요? 어? 그런 사람들로 꼽는 사람들 중에 네. 에스트리드 에릭슨이라고 하는 네. 여성 사업가가 있습니다. 예, 뭐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뭐 당연히 스웨덴 사람입니다. 예, 예, 예. 에스트리드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런 스웨덴 자신만의 이 사람 원래 미술 교사 출신입니다. 학교 선생님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디자인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들어서 자신의 디자인 철학을 담아낸 수많은 디자인 소품들, 패션 소품들, 뭐 여러 가지 그릇들, 가구들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런 게 북유럽 스타일이다라는 거를 세상에 퍼뜨리는데 산업적으로 기업의 활동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걸로 많이들 이야기한 사람이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에릭슨이라는 분이 초창기에 많이 만들어서 팔았던 제품이 바로 이 퓨터 계통의 제품들이었습니다. 주석으로 만든 그릇, 주선으로 만든 뭐 컵, 이런 것 또는 다른 뭐 공예품, 뭐 전등, 갓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 많이 만들어가지고 네. 이분 이 에릭슨 이분 회사 이름에도 아직도 뭐 주석이라는 이름이 붙어 들어 있고 막 이래요.
5: 아 그래요?
4: 예, 뭐 그 회사 제품 중에 지금은 주석 들어간 제품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근데 아직도 회사 이름에도 주석이 들어 있을 정도로 네. 예, 스웨덴 우리가 북유럽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 예, 그거의 성장에도 주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5: 자, 뭐 인류 역사에서 뭐 청동기 시대뿐만 아니라 뭐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금속이었습니다. 50번째 원소 주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곽지식 작가님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5: 네, 백범 김구 주석, 중국 시진핑 주석할 때 주석이란 직위는 주인 주자의 자리 석자를 써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전에 썬킴 선생님이 영단어 프레시던트의 어원을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앞에 나온다는 뜻의 프리와 앉아있는 사람이란 뜻의 시던트의 조합이라고 이제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대통령보다도 주석이 의미상 프레시던트에 더 들어맞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외국에서도 뭐 시진핑 주석할 때 주석을 프레지던트라고 표기한다고 하네요. 자, 주석편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을 언급하면서 이게 정부 확정안이 아니라며 국민들로부터 충분히 의견을 듣고 수정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과정이라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주문했는데요. 주요 내용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어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는 당대표 후보 3차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후보들 간의 공방이 거세지면서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이어지는 배추 한판까지 주요 내용으로 짚어보겠습니다. 2부 한판 인터뷰에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를 만나보고요. 본방 후에는 더 락커룸을 준비하겠습니다. 박정희 한판 선수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네, 자, 한판 승부의 네, 배추 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전격의 배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1: 전격
4: 이상민이요.
3: 밝혔습니다.
1: 예, 자, 이상 크리에이터. 네, 송길 후보는 2부에서 볼 수 있고요.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호남 권리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최대 승부처, 왜냐하면 당원들이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다라는 건데, 후보들이 어제 토론에서 굉장히 날선 공방 벌였습니다. 표 소장님?
3: 그렇습니다. 뭐 아주 거칠 거라는 건 제가 뭐 지난주에 말씀을 이미 드렸었고요.
1: 예, 예.
3: 그러니까 뭐 다 쏟아낸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내용들이 사실상 다 나왔다. 거친 내용까지. 뭐 그동안에 쭉 나왔던 뭐 배신, 박지, 뭐 신천지, 뭐 그다음에 자격이 되니 안 되니 뭐 온갖 이야기들이 다 나왔죠. 그런데 우선은 판세상으로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구조적 우세예요. 그러니까 지금 또 호남 슈퍼대전을 앞두고 바로 예. 10일 날
1: 예.
3: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말씀드렸던 저는 전격에 매추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격전을 하라. 이건 뭐냐면 바로 세기를 박아버린 거죠.
1: 아.
3: 여기다가 이제 뭐 아무리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그것과는 무관하게 민주당에서는 호남에서는 여전히 매우 높은 지지율이에요.
1: 예.
3: 이재명 대통령이. 그게 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빠진 데는 다 보수 쪽이나 중도 쪽에서 빠진 것이고.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따가 이제 이 전화로 연결될 송영길 후보. 말 그대로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죠.
1: 예.
3: 게다가 선호투표제. 이미 선호투표제에서 그러니까

0: 과반을 가지 않는 이상은 선호투표 약 10%포인트가 합해지면은 뭐 어떤 식으로든 김민석 후보가 약간 서울 경기에서는 뭐 주춤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예. 결국 구조적 우세가 이번 전당대회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박선영
2: 네. 호남이 이제 기본적으로 전략적으로 투표를 합니다.
1: 예.
2: 뭐 지금 3대 메가 프로젝트도 얘기했고요. 예, 예. 한편으로는 이게 누가 당대표가 되면 좋은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 예, 국정 운영에?
2: 예. 그러면 사실은 저는 생각보다 더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아, 그러면 선호투표까지 계산 안 해도 될 상황도 올 수 있을까요?
2: 저는 호남이 만약에 네. 확 벌어지면 네. 뭐 서울이나 경기 간다 한들 네. 50 넘어가는 상황이 김민석 후보 쪽이
1: 예, 예.
2: 그럴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1: 아.
2: 그리고 그렇게 되면
1: 예.
2: 굳이 뭐 투표하러 안 갈 사람도 있을 거고
1: 그런가요?
2: 또 찍을 사람은 더 힘내서 찍을 수도 있고요.
1: 어...
2: 그래서 1차에서 끝날 가능성도 이제 호남 투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보면 조금 짚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1: 예, 정 의원님은?
3: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 전당대회를 치르면서
1: 예.
3: 김민서 후보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측에서
1: 예.
3: 그 메가 프로젝트 발표에서 띄운 거하고
1: 아.
3: 송영길 등장하는 거 이게 아주 최고의 전략 아니었을까? 제가 볼 때는 뭐 아까 이제 구조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두 가지 변수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역설적이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정청래가 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정도로 이제 쫓아간다라는
1: 또
3: 거는
1: 홀로 이렇게 싸우고
3: 그렇죠,
1: 있는데.
3: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도 호남에서는 특히 전남 광주에서 벌어지는 갭이 좀 커질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수도권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수도권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인천에서의 결과를
1: 예,
3: 보면.
1: 예.
3: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조심스럽지만은 뭐 모든 평론가들이 김민석 승을 점치고 있더라고요. 네, 저도 거기 올라타보렵니다.
1: 아. 모두가 예할 때 일단 예 전략으로 예 하신다는 건데. 어제 TV 토론도 좀 치열했습니다. 성정래 후보가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제 뭐 경제인들 만난 적이 있냐 이렇게 할 때 사람 무시하는 거 일가견이 있다 하니까 또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가 여러 가지 뭐 질문을 하니 검사다인데 왜 치주하냐 이렇게 언성도 높여졌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0: 아니 근데 이게 말씀드렸죠. 1차, 2차 뭐 이제 3차. 마지막
1: 네, 토론 그러니까, 3차, 4차까지 있는데
0: 네, 토론을 오게 되면은
1: 예.
0: 우리 한판 성부에서 이재용 앵커가 진행하는 그런 토론도 해야 될 것
1: 같아요.
0: 아, 잘 죄송합니다. 예. 아, 왜 이러죠? 왜 이러죠?
1: 너무 오래 했어.
0: 너무 전격을
4: 용도 아니고
0: 너무 전격을 했나?
1: 괜찮아요. 예.
0: 근데 이제 이게 감정 싸움이 된다는 거죠.
1: 예.
0: 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십시오. 뭐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에게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대기업을 뭐 만나봤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사람 무시하냐 나도 당대표 했다
1: 네 경제적 책 다뤄봤냐
0: 네, 그리고 또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제 합당 관련해서 이제 문자 언급 그 이현주 전 최고위원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1: 네.
0: 그걸 계속 꼬치꼬치 물으니까 아니 무슨 검사도 아닌데 이 이제 검사라는 단어를 또 등장시킨 거예요 저를 또 취조하는 듯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아무리 당권 도전하는 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이지만
1: 예.
0: 뭔가 공약 같은 게 없어요. 마지막에 송영길 후보는 정청래 후보에게 정 후보가 1호 국정과제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약간 이따 좀 한번 꼭 물어보십시오. 이게 마치 이제 송퀴즈를 한 거잖아요. 유퀴즈가 아니라 송퀴즈를 해가지고
1: 예.
0: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면박 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감정싸움을 하는 것이고 저는 이 호남 슈퍼대전에서는 감정의 끝판왕이 나올 것 같아요.
1: 박근혜 선생님?
0: 네.
2: 네. 글쎄요. 이게 다 더 급한 사람이 이제 사실 더 공격하기 마련이거든요.
1: 예, 예, 예.
2: 우리 1차 토론 때는 뭐 심심하게 했다면 2차, 3차 가면서 계속 이제 아주 강력해지고.
1: 수요일이라.
2: 저는 기본적으로 예. 정청래 후보가 좀 마음이 좀
1: 급하다?
2: 힘들다고. 이게 이 토론의 결과가 호남에 바로 직결이 됩니다.
1: 예.
2: 바로 이제 호남 투표를 하기 때문에.
1: 예.
2: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목소리가 더 높아지면
1: 예.
2: 다른 후보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 후보다 언성이 조금 높아지는 걸로 보였고 글쎄요 뭐 저는 뭐 보기는 별로 안 좋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닌가
1: 말을 아끼시는 것 같은데
2: 예.
1: 말을 아끼고 계세요
2: 네.
1: 정 의원님
3: 제가 볼 때는
1: 예.
3: 정청래 후보는 오래 전부터 생각한 것 같아요.
1: 어, 무엇을?
3: 김민석 의원이 예. 자기를 무시한다고.
1: 아, 오래 전부터 쌓였던 예. 게?
3: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하. 이게 그 특히 정치인들이 예, 예. 하는 행태를 보면은 굉장히 무도할 때가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 저 개인 생각이니까 그 어떤 그 컴플렉스 같은 게 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그 정치를 하는 사람 중에 이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네, 네. 비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거를 표출하는 걸 제가 과거에도 봤어요. 다른 케이스인데 누구라고는 말 못해요. 그런데 예? 제가 볼 때 사람을 무시하는 데 일가견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봐서 그리고 왜 이제 같은 운동권이라도 김민석이 주는 이미지가 있다고요. 그 알잖아 우리는 다 예, 알잖아. 예, 그래서 예. 그런 얘기가 다 여기에 지금 응축되어 있다라고 아하.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김민석 대화에서. 검사를 왜 검사도 아닌데라고 얘기했을까요?
1: 아.
3: 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검사 개혁한다 그러면서 보안 수사권까지 물어붙이면서 너가 하는 게 지금 검사 같잖아. 이 얘기잖아. 지금 그거 아니야? 난 그렇게 느꼈어.
1: 예, 예. 네.
3: 그러자 이제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공격하면서 이제 김민석을 도와준 거죠. 1호 국정과제는 결국은 개헌이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한다 그랬는데 예. 이 얘기를 함으로써 정청래 후보가 그동안에 국정과제 1호도 몰랐다라는 걸 부각시키긴 했는데
1: 예.
3: 이런 측면이 있어요. 외부자가 볼 때는 와 민주당이 진짜 개헌의 진심이구나. 과연 전문에 5.18만 수록하려고 했을까?
1: 아.
3: 연임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까지 생각하게 된다니까.
1: 아무튼 근데 질문을 받아서 정청래 후보의 얼굴은 표정은 좋지는 않았어요. 약간 허를 찌르는 듯한 그런 네. 이분 당황 별로 안 하시는데.
3: 왜냐하면 모르니까.
2: 잘 몰랐던 것 같아요.
1: 예, 예. 네. 갑자기 또 질문 받았으니까 생각 안 날 수 있는데.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또 그 김민석 후보와 송영길 후보를 이제 정청래 후보가 오늘 김어준 씨의 겸손은 힘들다 해서 또 다시 저격을 했는데 송영길 후보보다 내가 더 이 대통령과 친하다. 그건 나 안 쪼잔하다. 당대표 되면 김민석 후보 품고 가겠다. 배 소장님?
0: 그렇죠. 이제 포용 전략이죠. 그러니까 예. 이제 남아있는 호남과 서울 경기 슈퍼 대전을 놓고서 첫 번째는 이제 당원들한테 일종의 이것도 언더독 전략이에요.
1: 예, 예.
0: 그러니까 봐라. 지금 2대1로 내가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내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김어준 방송에 나왔다.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김어준 방송인이 김어준 예. 씨가 예. 다른 때 같으면은 뭔가 네.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1: 정책 후보에게?
0: 예, 예. 예. 안 했어요. 단 하나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아마 이 정청래 후보가 출연 안 했을 때, 다른 이제 대통령 지지율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좀 디커플링이 되는 것 같다. 대통령의 지지율과 예. 이 정당 지지율이, 코어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
1: 예.
0: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김어준 씨가 신중해진 거예요. 또 반면에 이제 나가서 이야기를 해서 막 호소를 하는데,
1: 예.
0: 딴지 게시판을 제가 보니까 떠들썩해요. 근데 이 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언더독 전략인데 이 언더독 전략에 대해서 호응을 해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 저 추미애입니다. 그러니까 추지사가 추장군이 응답을 했어요.
1: 예.
0: 그래서 맞는 말씀이죠. 맞는 아닌데 어머니 하니까 응답을 하면서 예. 지금 추미애 정청래, 그 다음에 유시민. 근데 유시민 작가도 최근에 좀 말이 없죠.
1: 유튜브 출연 안 하고 있습니다.
0: 없죠. 네. 그러니까 지금 손을 잡아준 사람이 누구냐면 네. 추지사예요.
1: 아...
0: 그래서 추미애 지사가 상당히 지금 이 쉽지 않아요. 이런 걸 드러내놓고 지원사격을 해준다기, 지원사격을 해주고 있어요.
3: 그거 왠지 아세요? 경기지사 됐잖아.
0: 예.
3: 임기 끝난다고 대통령도 끝나고 본인도 끝나고 아쉬울 예. 게 없지.
0: 예. 아,
3: 그걸 뭘 아 그래 알고.
1: 자 그런데 아까 김보준 씨 얘기했는데 오늘 김보준 씨가 이제 정청래 후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0: 네.
1: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이 전당대회가 거의 분당도의 순환이냐 얘기를 듣는 상황에서 전대 끝나면 김민석 후보의 관계 잘 풀 수 있겠냐 이 취지 질문을 해요. 근데 정청래 후보가 첫 번째 질문 대답을 안 해요. 잘 명확하게 안 해요. 또 던져요. 아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김민석 후보랑. 또 대답 안 해요. 또 세 번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풀 거예요? 또 대답 안 해요. 네 번째 아 그러니까 알겠고 그래서 관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니까 정책 후보가 저 안 쪼잔한 사람에 쪼잔하지 않아요 하면서 자기가 이제 끌어안겠다고 얘기하거든요.
2: 네.
1: 그럼 김어준 씨는 왜 이렇게 끝까지 정청래 후보에게 답변을 듣고 했을까?
2: 이거는
1: 그게 미스터리예요.
2: 정청래 후보를 좀 봐야 돼요.
1: 네.
2: 뉴스공장이라는 곳이 네. 정말 그 지지자들만 딱 보는 데거든요.
1: 코어.
2: 코어 진짜 거기서 말하는 코어. 진짜 네. 코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네. 김민석 후보를 많이 안 좋아하는 쪽이 좀 많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답을 네. 못한 거예요.
1: 아~
2: 만약에 여기 왔었으면 당연히 이걸 뭐 뽑는다 하면 누가 뭐 확인합니까? 내 마음이 있는데 사랑합니다. 그래도 누가 확인합니까?
1: 아~
2: 당연히 뽑는다고 얘기를 하죠.
1: 예.
2: 근데 네 번이나 세 번이나 질문한 게 답을 못한 거는
1: 세 번, 네 번도
2: 그것 때문에 못한 거고요.
1: 아~
2: 반대로 김어준 씨가 그런 질문을 한 거는 예. 김어준 씨 어느 순간부터 조금 뒤로 물러난 모양새거든요.
1: 아~ 예.
2: 아마 사실 오늘 다 얘기했잖아요. 김민석 후보가 좀 더 유리하다.
1: 어, 네.
2: 김어준 씨는 모르겠습니까?
1: 아,
2: 이런 데서 계속 나오는데.
1: 예, 예.
2: 봤을 때 그 김민석 후보가 유리하다면 이 네.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1: 네.
2: 좀 멀리 떨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 질문이고 계속 정청래 후보는 아, 그래도 이 좋다 하는 가기는 부담스러워서 못했던 것 같아요.
0: 저는 김어준 씨의 발언을 네. 이렇게 썼는데 파리 좀 가자.
1: 파리
0: 좀 가자.
3: 저기 식당.
1: 왜냐하면, 아,
0: 왜냐하면 이게 수습이 안 되면 아니 몰라요.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요.
1: 네.
0: 딴지 게시판은 대통령에 대한 독설이 가득합니다. 그럼 진짜 이게 딴지 그룹 세상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고 출국 검지를 당할 수도 있어요.
1: 그러면 누가요?
0: 오늘 뭐 이제 딴지 그룹의 수장이 이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아야 될지 아니 이건 가정이긴 합니다. 뭐
1: 예, 과도한 가정이에요. 예.
0: 뭐 그렇게 합니다만 예. 아, 제가 오늘 전격 배추니까요.
1: 해보세요.
0: 그렇게 되면 네. 말 그대로 그토록 좋아하고 애지중지하는 방부르디 구르망. 방부르디 구르망을 못 갈 수도 있어요. 방부르디 구르망을 못 가고 방에서 굴러야 될 수도 있어요.
1: 정 의원님 웃고 계신 정 의원님 예 김어준은 왜
3: 네
1: 왜 계속 통합할 수 있겠느냐 질문을 했을까
3: 김어준 씨는
1: 예.
3: 그 사람이 자기 그 직업과 배경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1: 아.
3: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정치 평론 하시는 분들도 딴지 게시판을 보면 본인도 굉장히 많이 볼 거 아니에요.
1: 그 본인 게시판이니까.
3: 그러니까 네. 상당히 경도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 아.
3: 본인은 아직까지도
1: 네.
3: 이게 이렇게 나오지만은 권리당원에서 특히 이제 1위에서는 정청래가 이길 가능성도 있다. 구조적으로는 불리하다. 근데 1위를 정청래가 하고 그 송영길 표를 나누면서
1: 선호투표
3: 김민석이 대표가 되면은 이거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를 은근히 해요.
1: 예.
3: 그러면서 네 번씩이나 김민석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던 거는
1: 예.
3: 그래도 품겠다라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1: 그렇죠.
3: 그랬던 것이라고 느껴지고요.
1: 예.
3: 정청래 후보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송 후보보다 내가 더 친하다. 그러면서 대통령과의 대화는 무덤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송 후보는 발설을 했어. 근데 난 안 한 거 있거든. 기억해.
1: 아.
3: 이 얘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1: 아.
3: 그러니까 나는 중요한 얘기인데 아직 내가 대통령을 위해서 입 다물고 있는 게 있어. 근데 송 후보는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친한 거야.
1: 아하.
3: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는요.
1: 오, 날카로웠어요. 네, 날카로웠어요. 무슨...
3: 혼자만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1: 자, 이 상황에서 좀 약간은 여유가 생긴 듯한 김민석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
4: 예, 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예, 저는 누구처럼 둘러먹지 않는데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에 제가 우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예. 요즘 그 두 후보는 오늘 지역 방송 인터뷰 많이 하시던데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으시긴 한데 호남 민심을 다 파악하신
4: 여유도 있고 자신도 있다 이렇게 말씀. 호남도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국정을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끌어본 경험도 있고 경제도 아는 제가 뭐든 잘하지 않겠습니까? 아, 코감기가 심하네요.
1: 아, 원래 날씨 더워지면서 김민석 후보는 콧소리가 많이 없어지셨던데 이삼인 크리에이트는 여전히
4: 흉내내는 쪽에서는 코감기도 흉내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힘듭니다. 여름감기
1: 예.
4: 정말 독합니다.
1: 아유 좋네요.
3: 대단해.
1: 자, 이런 거는 사진 조작 공방이 있습니다. 사진 조작. 이게 박시영 TV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했던 사진이 일단 발단이 된 건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대표 시절에 지난 총선이죠. 총선 유세 과정에서 이희자 한국군의회 회장과 나란히 찍은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신천지와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0: 이제 사진 조작을 주장하면 박시영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왜곡이다. 나는 그 다른 사람의 SNS 인용한 것이고 왜곡하면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을 한 상태입니다. 박 변호사님.
1: 이제 인용을 하더라도 좀 더 네. 확인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간단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이른바 김민수 후보 공격하려고 이재명 대통령도 신천지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렇다면 충분히 확인하고 검증 안에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뭐 조작이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건 이제 사실인데 문제는 계속 정청래 후보 쪽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지은 위원장 그러니까, 비롯해서
0: 예, 위원장.
1: 이 사진도 조작이든 아니든 간에 뭐 예. 그걸 그게 그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어떤 의도성이 보이는 거잖아요. 확인도 안 하고 예. 어떤 유튜버에서 예. 그게 가장 문제가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 예. 호남에서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0: 아 파급력이 클 것이다.
1: 왜냐하면 찍으러 가는 거예요. 아. 그냥 아예 호남이 원래 투표율이 낮거든요.
0: 아하.
1: 아유 안 해 안 찍어도 되겠지 하는데
0: 예. 예.
1: 아이고 이따가고 짓을 하네 이래가지고 아니, 사투리가 이게 그쪽 사투리가 아니네요.
0: 아 맞아요. 부산 예, 예. 제가 대구 예 어쨌건
1: 그래서 저는 투표율이 좀 많이 올라갈 거고
0: 오히려
1: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배 수장님은 저 사진 보시면
2: 글쎄 저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0: 사진 아닐 것이다
2: 요인이 될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 네. 오히려 이런 상황이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보십시오 이제는 기존에는 뭐 유시민 이른바 뭐 멸칭이었잖아요 우리가 뭐 고품격 프로그램이 되면 멸칭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박시영은 빠져 있었거든요 아. 이제 박시영이 등장하는 거예요
0: 아. 왜?
2: 이제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던 사람들까지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 보십시오. 이게 일종의 고륙상쟁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사진까지 그리고 그 사진에는 이 대통령을 끌어들인 거예요.
0: 그러니까 사실상
2: 사진 끌어들였잖아요. 대통령과 신천지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진인데 예. 그 사진을 이렇게 펼쳐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짜잔 정청래 후보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 말하자면 점점 점입 가격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논란이 더 점화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가려지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0: 예.
2: 실체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김민석 후보가 제기했다가 이번에는 정청래 후보를 누가 지원하는 의미에서 그게는 그 방송에는 이 사진 등장 그 방송에는 바로 이 볼콕의 이지은 위원장까지 등장을 하잖아요.
0: 예.
2: 물론 연인 관계만 이야기 안 하면 고소 안 한다 그랬어요.
0: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송영길 후보 아주 그 정청래 후보와의 토론 장면이 씬스틸러처럼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체 왜 나오려고 하냐? 한번 좀 쉬어라! 뭐 이렇게 말씀을 직접 나와주시죠. 송 후보님.
3: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예, 이제 박연컵께 묻겠습니다. 한판 승부의 1호 과제가 뭡니까? 한판 승부의 1호 과제.
0: 예, 한판 승부의 1호 과제는.
3: 뭡니까? 빨리 말해요.
0: 좋은.
3: 정치율 아닙니까? 정치율.
0: 아니, 진영을 넘어
3: 그것도 그러면. 모르면서 왜 그걸 하려고 하는 거야? 왜? 던져, 그걸 던져. 던지고 싶어, 그냥. 어? 예. 우리가 알아서 한다니까 지금 패널들 다 있잖아. 방송 앵커 할 필요가 없다고. 뼈에 잡고 또 세 번 누르면 국물이 안 나와. 맛이 없어.
0: 오래 했어요. 5년은. 5년은 길었어요. 예, 어쨌든.
3: 그래도 박영사가 없으면 안 돼.
2: 아, 개편이라는데.
0: 예.
3: 아, 지금 뭐 보니까 이 정청래 후보가 뭐 총밀 피패다.
0: 송영길이 밀면 피패다.
4: 피패다.
3: 정청래는 정말 민폐입니다. 정청래 말만 하면 민폐입니다. 왜 하려고 하는 거야? 물병을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0: 알겠습니다. 아, 송영길 후보 입장은 저희 잠시 2부에서 제가 예, 또 직접 들어보기로 예. 하겠습니다. 한 5분 남아서 이제 국민의힘 얘기 좀 넘어가 볼게요. 국민의힘. 장동혁 당 이제 지도부가 조강특위, 조직강화특별위원회죠. 다시 가동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취임 1년이 다가옵니다. 26일에, 1년을 채웠어요. 막 이제 당대표 사퇴하라고 막 주장이 나왔었는데, 1년을 이분이 채우고, 당 개혁안을 내놓습니다. 정 의원님. 사퇴론, 잠잠해질 것이냐.
4: 아니, 뭐, 오늘 참 어떻게 됐어요? 뭐, 사퇴를 위해서 뭐,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뭐, 한다 그러냐? 안 했어요, 그것도?
0: 아니, 뭐, 어떤 분이 이제 사퇴 요구를 하시는, 뭐, 이렇게 성명을 네. 발표하기도 했던 거, 요구하시려고 네. 했고, 이제 실명을 공개하면서, 이제 국민의당원 2.7만 명이, 이제 퇴진을 요구한.
4: 네,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하자는
0: 하자,
4: 것이고
0: 뭐 이런 얘기죠.
4: 그랬더니 이제 안 하려고 그러는 모양이죠. 장동혁 예. 대표. 어우, 저는 1년밖에 안 됐다 해서 깜짝 놀랐어.
0: 아.
4: 한 3년은 된 줄 알았어.
0: 아, 3년. 네. 아. 3년은 거의 군대인데. 그죠?
4: 이제는 예, 예. 아마 본인이 내가 이렇게 버티는 노하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까지 하면서
0: 예.
4: 또 막 또 요새 또 평론가들이 얼마나 많이 부추겨줘. 우주의 기운이 장동혁 중심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그런데 네. 좀 늦게 도착해서 그렇지 사필귀정이에요. 그리고 정치인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그다음에 또 자기 활로가 열려요.
0: 네.
4: 제 얘기

0: 6개월 후에 또 한 번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제가 해보겠습니다.
1: 예. 이제 일단은 장동혁 대표에 대한 전당원 투표로 인해서 박충권, 이제 비서실장이죠. 예, 수석 대변인이군요. 대응할 가치를 못 느낀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한번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장 대표님.
2: 안녕하십니까. 새 신안을 준비 중인 장동혁입니다.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1: 오.
2: 뭐가 옵니까?
1: 근데, 그, 광복절에 올림픽공원 가시느냐, 행사 참석하시냐 했더니, 행사 참석하시는 것 같아요.
2: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예. 저는 5.10에 갈 것입니다. 예, 황교안 대표님, 예. 어서 오십시오. 아니, 왜 내 손을 뿌리치시지?
3: 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됩니다. 장동혁 대표, 예전에 제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1: 예.
3: 하지만, 5.10의 킹, I am king of 5.10! 왕은 접니다! 월공으로 갑니다! 아! 황교안이었습니다.
0: 아. 요번엔 안 뛰어내린대요?
3: 아.
1: 조심해.
3: 너무 남발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황교안이었습니다.
1: 자, 박근혜 사장님.
4: 황교안 전 대표가 나왔으니까 이제 말씀 좀 드리면.
1: 예.
4: 황교안, 장동혁 두 사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1: 아, 달라.
4: 황교안 때 그 당원 구성 욕, 뭐, 비율이라든지.
1: 예, 예, 예.
4: 구성하고, 지금 국민의힘 구성이 장동혁 대판 유리하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닌가.
1: 와.
4: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1: 예.
4: 제가 1년 이제 됐다고 하는데,
1: 예.
4: 앞으로 2월, 2월부터는 이제 총선을 할 수
1: 예.
4: 있는
1: 예.
4: 그 당대표가 된다면,
1: 예.
4: 아니면 8월까지, 내년 예. 8월까지입니다.
1: 임기가.
4: 쭉 채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1: 재선되면 이제 총선 공천까지 하는 당대표.
4: 그러니까 자신감도 있고,
1: 뭐
4: 개혁 이렇게 안 내놓는다는 거는 이렇게 하겠다. 조광특위는 내 말 안 듣는 쪽에는 또 페널티를 주겠다라고 봐야 돼.
1: 기강을 잡겠다.
4: 조직, 조광특위 해가지고 네. 그렇게 점수 매기고,
1: 아.
4: 빼고. 그게 착착착 진행되는 뭐예요? 그냥 우리 정 의원께서
1: 네.
4: 우주의 기운을 몰아준다고 했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 취임한 날부터 이걸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1: 아.
4: 아마 계속 갈 것 같다.
1: 이게 아.
4: 물러설 기미가 안 보인다. 선거 끝나도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오고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4: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 당권은 그런데 네. 선거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는 개념이 정치를 오래 안 해봐서 그런지 이거 선거에서 이겨야 내 당권의 정통성이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귀를 막고 있는 것인가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5: 그러니까 뭔가 압도적인 힘이 없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5분의 N이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5: 그러니까
1: 예.
5: 적어도 5분의 3이 돼야 절반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한감이라도 당권파도 또 청년보수도 또는 친한계도 어느 한쪽도 5분의 이 3을 못 가져가고 있어요.
1: 네.
5: 그러니까 이제 장정욱 대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막 끄고 가다 보면 5분의 2도 될 수 있고 5분의 3도 될 수 있고 밀릴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일종의 개문 발차입니다. 논란 지속, 그 다음에 사태 논란 지속, 하지만 임기 지속. 그리고 끝까지 할 거고 끝까지 하다 보면은 또 도전할 기회가 생길 거고.
1: 네.
5: 이게 이제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그러려면은 장동혁 대표를 능가하는 압도적인 힘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5분의 3이 등장해야 되는데, 등장하지는 않고 있다는 거죠.
1: 아하. 과연 그게 누가 될 것이냐. 이런 건 유승민 전 대표 또 움직임을 하고 있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랑 어제 오찬도 비공개 만찬을 했다는 하군요. 또 2028년 총선에 힘을 합치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유승민 전 의원의 행보는? 30초?
0: 그래서, 예, 아마 이제 친윤계가 예. 유승민 전 의원을 앞세워서 뭔가, 정계 개편 내부에서 그런 생각이 있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또 그에 대해서 친한계에서 지금 경계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1: 예.
0: 일단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 30초 된 것 같아요.
1: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셔서 모든 거 다 알고 계십니다.
4: 예. 짧게.
1: 예, 10초.
4: 유승민 의원님이 계속하면 몰라도 이게 필요 한 번씩 나오면 네. 효과가 적습니다.
1: 예. 더 길고 강하게 다시 하셔야
0: 그 말씀이 맞아요. 예. 그래서 경기지사 출마했었어요.
4: 했었어야 돼요.
1: 배치아파 여기까지. 네 분 고맙습니다.
6: 감사합니다.
5: 고맙습니다.
7: 고맙습니다. K라디오.

0: 네, CBS 박정현 판승부 2부 보내드렸습니다. 아,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은 새로운 여당, 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선출이 됩니다. 사실상 전당대회 승패를 아, 가릴 호남 지역 당원 투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호남에서 굉장히 바쁘게 뛰신 것 같아요. 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를 연결하겠습니다. 후원님 나와 계시죠?
1: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후원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1: 아, 지금 광주입니다.
0: 예, 굉장히 네,
1: 오늘 밤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예.
0: 아, 그러시군요. 오늘 굉장히 또 정신없이 일정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아, 몸 네네. 컨디션 어떠십니까? 체력은 괜찮으세요?
1: 네, 좀 이제 피곤합니다. 오늘 잘 이겨내야죠.
0: 예. 아, 그러시군요. 아, 또 피곤한 가운데 연결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호남 투표가 이번 주인데 이제 이전부터 계속 새 후보 모두 공통적으로 이 호남 지역에 공을 많이 들이신 건 사실입니다. 아, 그만큼 호남의 판세와 분위기 중요하고 권리당원의 33%, 51만 명이 있기 때문인데 오늘 또 직접 현장을 다니시고 또 피부로 느끼시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1: 전반적으로 정청래 후보 지지도가 좀 약화되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1: 근데 문제는 예. 이제 예? 송영길 찍고 싶은데
0: 예.
1: 김민석을 찍어야 되는 뭐 안타까운 호소문도 있고요.
0: 아하.
1: 이제 선호투표 투표제 의미가 많이 조금씩 좀 이제 설명이 돼서
0: 예.
1: 뭐 자신 있게 송영길 찍었던 분도 많이 있고 뭐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자, 이제 호남인 승부처에서 그러니 어제 예정이 없던 번외 토론도 진행이 됐는데 KBC 광주 방송에서 아마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후보님 네. 어떠셨어요, 토론은?
1: 뭐 다 잘했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아무래도 송영길 후보님의 이제 토론회에서 뭐랄까 긴장감도 그 텐션도 송 후보님 덕분에 재밌어졌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아, 뭐랄까요 네. 질문이 어렵지 않고 또 솔직하게 또 찰지게 소위 때린다 이런 평가도 많이 받거든요.
1: 네네네.
0: 예.
1: 그 특별히 이제 어제 쟁점이 됐던 게 국정과제 123개를 전혀 모르고 있고 그중에 1호 공약 특히 이제 광주에 와서 제가 일부러 물어본 건데
0: 예.
1: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집어넣는 걸 비롯한 헌법 개정이 1호 공약인데 그걸 몰랐고 있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0: 예.
1: 사실.
0: 아하.
1: 그러면 1년 동안 뭐, 무슨 당대표를 한 건지 당청관계가 도대체 뭘 한 건지 뭔 국정과제인지도 모르고 자기 혼자 자기 아젠다를 가지고 자기 정치를 했다는 건지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생각을 알아보기나 하고 있는 것인지 너무 걱정이 되고요.
0: 예.
1: 특히 광주 이야기를 와서 맨 호남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5.18 정치의 헌법 전문 개정은 윤석열도 동의했던 여야가 동의했던 사안인데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도대체 여야 간에 무슨 대화를 하고 그런 접촉과 시도를 했는지 아무런 그게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0: 예.
1: 국정과제인지도 몰랐는데 그런 시도를 했을 리가 없죠. 악수도 안 하겠다고 뭐 그랬으니까.
0: 예, 예. 그러나 이제 후보님이 그 질문하신 다음에 정청래 후보의 답변을 보면 뭐랄까요. 이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 굉장히 또 실망하시고 한숨을 좀 쉬었던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1: 예, 근데 주로 이제 정청래 후보님 보면 뭐 예.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0: 예, 예.
1: 딴소리를 하면서 그냥 말 기술로 넘어가잖아요.
0: 말 기술로. 예.
1: 우리 윤석열과 그 검찰 세력들 법사위나 국회에 와서 질문하면 항상 그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왜 닮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0: 윤석열을 닮아갔다?
1: 그쪽에 검사들 보면 뻔한 이야기를
0: 아,
1: 하면
0: 검사들 닮아갔다.
1: 넘어가잖아요.
0: 근데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는 또 뭐랄까요. 이제 굉장히 일정이 많이 있고 피곤한 상태에서 또 생방송 중이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었을까요?
1: 그럼 안 난다고 저 솔직히 이야기하는 거죠.
0: 예. 내일 또 이제 차차 TV토론이 있습니다. 내일은 어디에 또 집중하실 예정이신지요?
1: 아니, 내일은 이제 뭐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 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예. 아마 거기서 주어진 주제가 있을 겁니다.
0: 아,
1: 방송마다
0: 아, 예, 예.
1: 공통 질의와 또 주도권 토론도 주제가 주어지니까요. 거기에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0: 예. 아까 이제 광주에 와서 이제 그 개헌 과연 5.18 헌법 전문 수록 문제 1호 과제를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라고 우리 후보님 말씀하셨는데 광주에 계신 당원들이나 또 그 유권자들 혹은 광주 시민들도 어제 토론 장면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한테 말씀하신 분도 있었을 것도 같은데 혹시 그런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까?
1: 그렇죠. 어제 예? 그게 아픈 대목이었습니다. 특히 광주의 5.18 헌법 정신 정신의 헌법 전문 개정은 중요한 또 지역 현안 문제잖아요.
0: 예, 예.
1: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데 모두가 다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0: 아, 광주의 당원들도?
1: 또 하나 좀 논란이 됐던 게 소위 영남의 노사모라고 하는 자칭 노사모라는 분들이
0: 예.
1: 깨어있는 시민이 돼서 이 광주 시민들을 이제 설득하러 왔다.
0: 예.
1: 막 시장을 통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0: 예.
1: 누군지 모르지만 그 정청래 후보 지지자 중에 일부인 것 같은데
0: 예.
1: 5.18 묘지 윤상원 열사 그 묘소에다가 그 청래 3인방 최고위원들 홍보 밤플렛을 놔두고 거기다 고추장에다 고추를 올려놓고 무슨 모사를 지낸 듯한 이런 모습을 기괴한 모습을 연출해서 상당히 많은 광주 시민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0: 아, 5.18 묘역에 가서 뭐 고사까지 네. 지냈다? 고사가 아니고 뭐랄까요?
1: 그런 정황. 거기다 이제 그 후보들 팜플렛을 다 올려놓고.
0: 후보들 팜플렛을 올려놓고.
1: 네. 거기 그 묘소 앞에.
0: 묘소 앞에서.
1: 그 묘비 앞에.
0: 묘비 앞에서.
1: 거기다 고추장에 타고 고추까지 놔두고 무슨 약간. 뭐 제사 지낸 형식으로 해놔가지고.
0: 뭐랄까 좀 약간 주식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1: 5.18까지 자신들의 이런 정치 선거 운동에 이용할 수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야당 국민의힘과도 싸우는 총선도 아니고.
0: 예.
1: 우리 당 내부의 경선 과정인데.
0: 예.
1: 노사모나 이런 5.18 묘지까지 이렇게 좀 싸구려로 소비하는 모습은 이런 그 시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0: 예. 사실 정청래 후보가 본인 SNS에 그 영남 노사모들에게 광주로 가는 그 호남 또 도와달라라고 본인이 SNS 글을 올렸던 게 제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또 진짜 가서 그렇습니다. 돕는 분들이 있긴 했는데 그 돕는 과정 자체가 후보님이 들으신 지금까지 들은 내용은 뭔가 좀 부적절하고 약간은 5.18 정신을 에 대해서 그걸 또 이용하는 모습 보여주면 안타깝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광주 시민들이 가장 깨어있는 시민이고 또 민주적 의식이 성숙한 시민으로 알려져 있고
0: 예.
1: 5.18을 주도했던 또 시민항쟁의 주역들이고 또 광주에서 노무현 돌풍을 만든 분들인데 누가 누구한테 가르치러 온다는 겁니까? 그것 자체도 아하. 광주 시민에 대한 일종의 모욕 아닙니까? 광시민들이 잠자는 뭐 잠시민입니까? 깨시민이 와가지고 잠시민을 깨우러 온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것도 참 어이없는 헛웃음이 나오는 일입니다.
0: 예. 자, 우리 후보님께 약간은 좀 아픈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후보님이 이제 토론회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 득표율이 예상보다는 좀 적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아,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캠프에서 분석하고 계십니까?
1: 아무래도 제가 당대표 출마가 좀 늦었고
0: 예, 예.
1: 이제 당대표가 크게 이제 친명 일종의 뭐 반명 이런 구조로 일단 정청래 김민석 대 정청래 구조로 이렇게 딱 양강 구도로 잡히다 보니까 제 3의 영역을 이렇게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은 면이 있습니다.
0: 예. 사실 인천도 뭐랄까요 우리 후보님은 인천시장도 하셨고 인천이 지역구이시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표를 하실 것인가 관심사인데 약 11% 정도가 투표가 나와서 캠프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면이 좀 크실 것 같아서
1: 네 그래서 좀 힘이 빠져서 동력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0: 아 그러세요?
1: 여기 이제 고향이니까
0: 그래서
1: 예 전남 광주에서 좀 표가 나오기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0: 예, 호남 영선 또 후보님의 진짜 고향이기 때문에 더 큰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자, 지금 이제 1위가 현재까지는 김민석 후보, 2위가 정청래 후보인데 차이가 1.48포인트밖에 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번에 호남에서 확실하게 대세가 갈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전당대회 이후에도 혼란이 좀 커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 후보님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현재의 흐름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1: 제가 당대표가 됐을 때,
0: 예.
1: 그, 2021년 5월 2일 날인가 제가 당대표가 됐는데,
0: 예, 예,
1: 그때
0: 예.
1: 0.59% 차로 이겼습니다, 제가.
0: 아, 그랬군요.
1: 근데 홍영표 후보랑, 우원식 후보, 송영길 3명이 나와가지고,
0: 예, 예.
1: 박빙의 승부를 해서, 그때는 과반수 결선 투표가 없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그냥 다수 투표자가 당선이 된 건데, 제가 2위 투표인 홍영표 후보에 비해서 0.59% 차로 이겼는데,
0: 예.
1: 당선되고 나면 0.59%인지 기억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당선된
0: 그때부터
1: 당대표인 것이고
0: 예, 예.
1: 그때부터는 대표된 당대표가 얼마나 당을 끌어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0: 예,
1: 제가
0: 예.
1: 그때 20%대에서 당대표가 돼가지고 30% 이상으로 득표를 올려서 윤석열 후보와 그때 이재명 후보가 대등한 대선 게임을 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0: 예, 예.
1: 그 한 10% 이상 뒤지고 있었던 표를 싸워서 0.73%까지 끌어올려서 뭐 박빙으로 저희들이 진 거잖아요.
0: 예, 맞습니다.
1: 저는 그 뭐 대표가 되면 그 대표 지도부의 리더십에 달려있다. 통합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떤 최종 투표 차이는 큰 의미 없고 누가 승리하느냐 이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이제 세 분이 경쟁하고 있고 또 이제 최종 1위 후보가 50%를 1차에서 만약에 김인수 후보가 얻지 못한 상태에서 선호 투표제로 당선되는 상황이 온다면 오히려 네. 그 부분은 또 좀 뭐랄까요. 처음 있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당에 혼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을
1: 전혀 혼란이 것이. 없습니다. 이미 정청래 후보도 100% 승부한다 그랬고 예. 옛날에 김대중, 김영삼, 이철승 1971년도에 신민당 대선 예. 후보를 뽑을 때도 1차 투표에 YS 김영삼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예. 2차 투표 때 김대중 후보 표와 이철승 표가 연합을 해서 이겼거든요.
0: 예예.
1: 그때 김영삼 후보도 100% 승부하고 도와줬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DNA는 결정되면 승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0: 예.
1: 그래서 저는 뭐 이 선호 투표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고 결선 투표와 본 투표를 한꺼번에 통합시키는 거잖아요.
0: 예예.
1: 이 더운 여름날 또 모이라기가 미안하잖아요. 대의원들.
0: 예예. 아 그렇군요. 근데 어제 후보님들이 뉴스 공장 인터뷰를 하셨는데 대통령이 당청 관계 때문에 잠을 못 잤다. 정청래 예. 후보는 좀 쉬어라 하셨는데 오늘 정 후보는 또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 본인이 송영 후보보다 대통령과 더 친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1: 그냥 계속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0: 아, 정신승리인가요?
1: 예, 그걸 제가 스토커라고 그랬잖아요.
0: 아, 스토커.
1: 아니, 상대방이 제일 계속 좋다고 하면 자기네 실력이 좋다면 그걸 스토커라고 그런 거잖아요.
0: 예, 예.
1: 너무, 실제로 관계가 좋고 그러면 총리가 왜 사표를 내고 나왔겠어요. 당대표까지.
0: 아. 총리가 사표 낸 것 자체가 사익을 좇아는 증거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신데.
1: 그럼 또 저도 사실상 뭐 관계가 좋고 잘 될 것 같으면 굳이 제가 이번에 당대표를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계속 당대표 출마 여부를 고민할 때 정청래 대표의 거취를 보고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 아닙니까?
0: 예. 아, 그렇군요. 출마 이유도 정청래 후보가 대통령과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고려한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사실 또 정청래 후보도 가만히 안 있는 분이어서 그 송밀필패라는 얘기가 있다. 역적, 목을 잘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송영길 후보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많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또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1: 송영길이 밀었던 김상욱 울산시장을 당선시켰습니다. 송영길이 후원회장이었습니다.
0: 예.
1: 정청래 후보가 공천하고 정청래 후보가 후원회장이었던 평택의 김용남은 패배했습니다.
0: 예.
1: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0: 송밀필패? 김용남 어떻게 됐나 봐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1: 네.
0: 자, 이제 토론의 상황을 보면, 이 후보들 간의 관계가 과연 전당대회 이후에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또 이제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오늘도 김호준 씨도 그런 취재 질문 김민석 후보와 관계 회복될 수 있겠냐 정청래 후보 계속 집중적으로 물었거든요. 후보님 보시기에는 이제 민주당 대회는 합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분당의 역사도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1: 누가 분당을 하겠어요? 정청래가? 정청래 후보는 자기는 탈당 역사가 없다는 걸 그렇게 자랑하는데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0: 예, 예.
1: 불가능한 일이고
0: 예.
1: 여기서 이런 문제로 탈당에 나간 사람은 제2의 이낙연이 돼서 소멸될 것입니다.
0: 아, 탈당은 제2의 이낙연으로 소멸될 것이다.
1: 근데
0: 이제 그 정청래 후보가 신천지 의혹 제기 부분은 조치를 하겠다고 오늘 또 김어준 씨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1: 아니, 뭐 정청래 후보가 당대표가 될 리가 없으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0: 아,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가 네. 없겠다라는 말씀인데. 네.
1: 근데 오히려 이제 네. 새로 끝나고 나면 그 예. 합수본 결과를 가지고 오히려 신천지 관련을 철저히 수사를 해야죠.
0: 신천지 관련 의혹이 이제 정청래 후보 쪽에서 제기되는 과정에서 또 일부 유튜버들이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또 신천지 관련자의 사진을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제 보도를 하면 그 내용을 콘텐츠를 만들면서 이 부분이 또 이제 진보 진영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좀 문제가 되는데 우리 송영길 후보도 관련해서 박시영 씨 관련 논란 듣고 계시죠?
1: 네, 들었습니다.
0: 예. 이제 김민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 분명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송 후보님 입장 어떠십니까?
1: 맞습니다. 이게 아주 잘못된 거로 보여집니다. 특히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하고 이 활용해서
0: 예.
1: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통령 끌어들인 이지은, 박시영 둘 다 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아, 그렇군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아니, 뭐, 지금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그 조사를 해봐야죠. 어찌됐건 그 경위를, 고의 여부를.
0: 예. 예. 자,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메가 프로젝트 관련 발언을 하셨군요. 속도전이 아니라 전격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제, 간접적으로, 김민석 후보를 지원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냐라는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송 후보님 어떻게 하나요?
1: 뭐 송영길 지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죠.
0: 송영길 후보의 지원일 수도 있겠다.
1: 그럼 뭐 누구도 정청래 후보도 그걸 뭐 열심히 하겠다 그러니까 새 후보 누가 되든지 간에
0: 예.
1: 이 프로젝트는 같이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예. 그 특정 후보를 위한 지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
1: 네.
0: 예, 이 가운데 추미애 경기지사가 오늘 SNS에 계속 입장을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개혁을 책임지우려면 걸맞는 일꾼을 뽑고 힘을 실어줘야 한다. 개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사실 어제 정청래 후보가 어머니 정청래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라는 SNS 글에 이제 댓글로 지금까지 보여준 개혁의 일관성과 진실을 믿는다 라고 추미애 또 경기지사가 직접 댓글도 남겨서 또 화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추미애 경기지사의 어떤 힘을 주는 이러한 행보.
1: 뭐 각자 당내 선거에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니까 뭐 그분의 의견들은 의견대로 봐야지 어떡하겠어요.
0: 네, 의견.
1: 네.
0: 현직 그 지방자치단체장 경기지사 입장에서 어떤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게 전당대 중간에 이렇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행보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비판도 있습니다.
1: 당내 선거의 모든 당원들은 자기 뭐 자유가 있으니까요.
0: 큰 문제는 안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군요.
1: 뭐 아니 정치적으로 공방을 하는 문제지 뭐 법률적으로 왜 그랬냐 그렇게 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거죠.
0: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지자들이 어떤 메시지가 좀 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1: 양면성이 있지 않겠어요?
0: 그게 예?
1: 그게 뭐 긍정과 부정의 양효과 서로 상쇄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0: 예, 상쇄되면 긍정 효과가 클까요? 부정 효과가 클까요?
1: 그렇게 물어보세요. 어떻게 알겠어요?
0: 알겠습니다.
1: 양면이 같이 있겠죠.
0: 예. 자, 후보님, 내일 오전 10시에 그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자와 또 10시 반에는 김용남 평택을 지역위원장 유튜브 라이브를 준비하고 계시네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우리 후보님 유튜브 채널 보니까 예정으로 떠 있는데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는 지금 뭐 전당대회 과정이시니까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김용남 평택을 지역 위원장도 등판을 해서 이건 또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1: 내일 이제 경기도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0: 예.
1: 이번 전당대회에서 조국혁신당과 통합 문제가 또 주요 쟁점이 되기 때문에 저는 조국혁신당 통합을 1년간은 반대한 입장을 일관되게 발표했습니다. 1년
0: 예.
1: 동안은 우리 민주당은 2030에 대한 정책에 집중해야 되니까 메시지가 혼동되면 안 된다. 그래서 당분간
0: 예.
1: 교섭단체 대표 요건을 열석으로 내리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테니 일단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충족시켜서 진보영역을 열심히 일을 해보시고 우리하고 사안별로 연대하자. 그리고 합당이나 서로 선거연대 문제는 1년 뒤에 논의해보자는 게 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0: 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와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광주에 계셔서 전화로 만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당 당대표 후보자로서 다시 나오셨는데 당원들과 또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 30초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 정청래 후보께서 꽃이 지니까 봄인 줄 알았다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는데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의 이재명 시대에도 적용이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약간의 불만이 있고 문제가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을 경험한 저희들로서는 이재명이란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 시간이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이 부족한 점도 있죠. 그러나 이분은 항상 그 민심을 잘 수용하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예.
1: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재명 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머슴이라고 칭하는 이분을 어떻게 활용해서 우리 나라 발전에 기여하도록 만들 것이냐. 이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고 이것을 대응하는 것이 바로 집권 여당의 임무입니다. 여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이재명과의 그런 정치적 동지.
0: 알겠습니다.
1: 저 송영길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0: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방송 마무리하고요. 유튜브 안내방송 더 락호룸이 이어집니다. 유튜브로 봐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2: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4: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5: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6: You see, paid family leave,
7: that prevents child abuse.
5: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6: prevents child abuse, too.
8: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7: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4: we prevent child abuse
6: from ever happening.
8: Go to kidsay.org to learn more.
9: Let's stop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10: Talking to your kids about the dangers of vaping can be hard. Getting them to listen to hot gossip is easy. So here's some drama you could share with your kid. Dude, did you hear about Cassie and Jake? No, but did you hear that vaping can cause irreversible lung damage and nicotine affects brain development? Nuh-uh. You don't need to gossip if you want to have an open conversation about vaping. So if you want to get tips on when and how to talk to your kids, visit talkaboutvaping.org. Brought to you by the American Lung Association and the Ad Council.
11: 안녕하세요. 비전원 크레딧 대표 박유진입니다. 저희 비전원 크레딧은 2007년부터 크레딧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개인이 해결하기에 너무 복잡한 파이낸셜 크레딧 문제, 앞으로도 한인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권리와 혜택을 저희 비전원 크레딧에서 찾아드리겠습니다.
1: 703-539-8377, 703-865-7308.
12: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이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1: 라디오 워싱턴 AM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 상담사, 교회 리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유스 멘탈 헬스 퍼스트에이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8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불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703-76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1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죄송한데요. 실례지만 딱히 잘못한 일도 폐 끼칠 일도 아닌데 입버릇처럼 묻곤 합니다. 이래놓고 진짜 사과를 해야 할 순간에는 입이 안 떨어집니다. 죄송한데 100번을 해도 미안해 한 번. 이것이 어렵네요. 습관 같은 죄송함은 나를 지키려는 말이고요. 진심이 담긴 미안함은 나를 내려놓는 말이라고 합니다. 무거울수록 내려놓을 무게도 커서 더 어렵고요. 그래도 할 땐 해야죠. 사과. 아, 요즘 같아선 날씨한테도 사과를 받고 싶어지는데요. 거미가 대신 사과하네요. 미안해요.

0: 죄송합니다. 미안해.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과 더 못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특히 엄마한테 그러네요. 정작 중요한 사람, 엄마는 물론이고 남편이나 내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직장 동료한테도 좀 그렇고요. 오히려 생판 모르는 남한테는 아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뭐 그런대로 잘하는 편인데 왜 유독 가까운 사람한테는 못하는지. 특히 남성분들이 더한 것 같죠. 저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좀 잘하는 편이거든요. 이 사과. 물론 엄마나 남편한테는 아직도 좀 어색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미안해 라는 말을 잘 하는 편이고 직장 동료나 친구들, 동생들한테도 진짜 내가 실수했을 때는 정식으로 사과를 합니다. 또 고맙다는 말도 비교적 잘하는 편이고요. 그런데도 엄마나 남편한테는 이 말이 잘 안 나와요. 사랑한다는 말도 좀 어색하기도 하고 이런 말도 다 어떻게 보면 습관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말 해버릇한 사람은 커서도 잘하는 편인 것 같고 어렸을 때부터 잘 안 하고 잘 안 드는 사람들은 커서도 절대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엄마를 정말 사랑하는데도 사랑한다는 말 잘 안 나와요. 쑥스러워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참 자주 했어요. 저처럼 되지 말라고. 근데 정말 지금도 제 아이들은 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잘해요. 또 죄송하다는 말도 잘하는 편이고 허그는 주로 제가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진 그래도 잘 해주는 편입니다. 아들인데도. 이런 것이 가정교육 아닌가요? 이렇게 쉬운 줄 알았으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 보는 앞에서 책을 좀 많이 읽을 걸 하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뉴욕에서 방송할 때는 책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책 읽으면서 이 책 다 읽으면 다음은 무슨 책을 읽지? 이랬는데 이제는 드라마 보면서 이 드라마 끝나면 다음에 무슨 드라마를 보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책을 읽으려고 하니까 아, 못하겠어요. 일단 책방 자체가 없어지기도 했지만 유튜브에 들어가면 너무 쉽게 들을 수 있으니까 이래서 서면 앉고 싶고 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고 편안함을 찾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과 끝없는 게으름을 표현한 아주 친숙한 속담이 아닌가 합니다. 사람이 한번 게을러지면요 한두 끝도 없어지잖아요. 생각만 하지 말고 올 한 해도 계획했던 거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고요. 다이어트 결심하셨던 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심기 일전하셔서 짬짬이 운동도 하시고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이제 뭐 게으름까지 왔는데 하시고 어떻게 사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게으름까지 왔네요. 와 정말 오늘 날씨한테도 사과받고 싶어지는데요. 이른 아침에 비가 와서 오늘은 좀 날씨가 괜찮으려나 했는데 아 아닙니다. 입추도 지났건만. 오늘은 2026년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같은 노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 드릴 거고요. 지구촌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신 카톡 사연 소개해 드릴 거고요. 친절한 폴리시 폴리스 로이체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오늘은 로이체 보안관님 대신 미주 한인 경찰협회의 우리 조셉 오 회장님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어떤 폴리스 스토리를 들려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3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안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상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새송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프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코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

날씨 이야기. 먼저 영국의 날씨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국 전국의 거의 4분의 3이 심한 가뭄인데 8월부터 상황은 더욱 악화돼 더 큰 폭염과 가뭄이 닥쳐올 것이라고 국가 가뭄 그룹이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영국의 정부 관리들, 규제 당국, 물 관련 기업들, 농업 단체들로 구성이 된 국가 가뭄 그룹은 어제 합동회의를 마친 뒤 경고를 발령했는데요. 그 내용은 영국의 모든 지역에서 수자원 고갈의 압박을 받고 있고요. 농업, 공공물자, 항해, 환경 분야에 대한 피해도 증가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지난 10일부터 중부와 동부 지역까지 가뭄 지역으로 추가 편입이 되었는데 이로써 전국의 71.3%가 이제는 급속히 가뭄 지역에 편입이 된 셈이 됐습니다. 이번 가뭄은 강수량은 바닥을 치고 기온은 급상승하면서 발생하는 급성 돌발성 가뭄이라고 하는데 이로써 영국은 이제 4,500만 명이 가뭄지대에 살게 되었고 그중 2,700만 명 이상은 물 사용량에 심한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난 7월에 190년 만에 최악의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한 기후가 닥치면서 생겨났는데 8월 들어 지금까지 내린 강수량도 기대치의 단 5%에 그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 정부는 앞으로도 더 건조한 날씨와 한발 경보가 있을 것이며 심한 폭염도 다시 닥칠 것이라고 예보했는데 현재 가뭄 상황은 더 악화 중이고 앞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양의 지속적인 강우가 있기 전까지는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날씨는 농업 부분에서는 사형 선고나 같다라며 정부는 이 때문에 농업 부분에 대한 지원책을 더욱 활발하게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영국의 수자원부 장관도 이번 여름은 농민들에게 유독 잔인하다. 우리 농민들은 기후 변화의 최일선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가뭄과 홍수가 점점 더 많이 심하게 이들을 공격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외 사상 최저 수준으로 수위가 내려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도 이 강바닥이 드러나며 즉석 파티장으로 변해 온라인에서는 색다른 행사라는 반응과 자연재해를 즐길 때냐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현지 사진작가가 전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영상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를 했는데요. 영상에는 머르기트 다리 아래 드러난 강바닥에 사람들이 모여 즉석 파티를 벌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에 달린 댓글에는 자연스럽게 생긴 공간을 활용한 멋진 행사라는 반응과는 다르게 다른 이용자들은 유럽의 여름을 바꾸고 있는 극심한 가뭄을 보여주는 자연재해 현장에서 파티가 벌어지다니 끌끌끌 하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저수위를 알리는 상징으로 꼽히고 있는 기근 바위는 다뉴브강 수위가 매우 낮아질 때만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는 암초라고 하는데요. 유럽 우주국은 중부 유럽의 극심한 가뭄으로 헝가리 다뉴브강 수위가 기록적으로 낮아졌다고 설명을 했는데 위성사진에서도 지난해 8월과 비교해 볼 때 올해 강폭이 유독 줄고 모래톱과 주변의 마른 지역이 넓어진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낮아진 수위는 강바닥에 묻혀있던 과거의 흔적까지도 드러냈는데 머르키트 다리 보수 설계에 참여한 건축가는 과거 인터뷰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전 부다페스트에서 쓰던 금속 쓰레기통과 1876년 다리 건설 당시 가설 구조물로 추정되는 기둥 잔해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물이 빠진 다뉴브강은 한편으로 새로운 야경 이렇게 물이 빠진 다뉴브강은 한편으로 새로운 야경 명소가 됐고 이번에는 파티 장소로도 이용이 됐는데 같은 강바닥을 두고 누군가는 잠시 열렸다 사라질 도시 공간으로 즐겼지만 다른 이들은 심각한 가뭄이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같은 사물을 보고도 또 겪어도 보는 시각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봅니다. 같은 날씨를 두고도 누군 더워서 좋고 또 누군 더워서 너무 싫고 하잖아요. 아무리 더운 것이 좋다곤 해도 어제 오늘은 정말 밉네요.
어제 오후 4시경부터 워싱턴 DC와 바로 인접한 모든 교외 지역에는 시속 60마일 상당의 강풍과 심한 뇌우로 나무가 쓰러지고 주택이 파손됐으며 이 지역 수천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메릴랜드주 게이더스버그에서

태풍으로 인한 주요 위협은 역시 돌풍입니다. 오하이오 밸리와 버지니아 남서부 지역에는 더욱 광범위한 강한 폭풍이 예상돼 여행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요. 만약에 이 지역으로 여행을 계획하셨다면 날씨를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은 구름과 햇볕이 섞인 날씨에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소나기와 천둥, 번개는 저녁까지 이어지다가 밤사이 점차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폭풍이 같은 지역을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곳에서는 국지적인 홍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불안정한 날씨 패턴이 주중까지 이어지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소나기와 뇌우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강한 폭풍이 발생할 경우 강풍으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고요. 금요일에는 느리게 이동하는 한랭전선의 영향으로 기온이 다소 낮아지고 습도도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소나기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현재 기온 88도, 섭씨 31도, 바람은 서북서풍으로 부는 가운데 자외선 지수 9로 매우 높습니다. 오늘 밤은 부분적으로 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곳곳에 소나기 또는 뇌우가 발생하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70도, 섭씨 20도대이며 바람은 서풍으로 잔잔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수요일도 부분적으로 맑겠으나 산발적인 소나기와 함께 천둥, 번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고 기온 87도, 섭씨 31도, 바람은 서풍으로 불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오늘과 비슷합니다. 목요일 또한 부분적으로 흐리고 소나기 및 뇌우 가능성 있지만 매우 낮고요.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로 역시 매우 덥겠습니다. 늦은 밤에 소나기 예상되고요. 바람은 가볍게 불겠고요. 하지만 변화는 심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또한 부분적으로 흐린 가운데 한두 차례의 소나기 예상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에서 90도 사이로 역시 덥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이번 주 들어 가장 낮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은 오후 8시 9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이 노래는 전설적인 프로듀서이자 가수인 리 헤이즐우드가 1966년에 작사, 작곡해 수지 제인 호프콤과 듀엣으로 부른 곡입니다. 하지만 가장 유명한 버전은 1967년 리 헤이즐우드가 낸시 시나트라와 듀엣으로 발표한 버전인데요. 낸시의 달콤하고 고혹적인 목소리와 리의 낯설고 거친 바리톤 음색이 데뷔를 이루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사는 한 남자가 Silver Spurs, 은박 박차를 싣고 마을에 들어왔다가 한 여인의 유혹에 빠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박차, Spurs는 승마용 구두 뒤꿈치에 톱니바퀴 모양으로 달려있는 쇠붙이인데 이곳으로 말에 배를 차서 빨리 달리게 하곤 하는데 뭔지 아시겠죠? 여자는 남자에게 딸기, 체리, 그리고 봄에 피는 천사들의 화음으로 만든 썸머 와인을 마시자고 제안합니다. 이 와인에 취해 잠든 남자는 깨어보니 여자는 사라지고 그의 은박 박차와 돈마저 몽땅 챙겨 떠난 뒤였는데 남자는 허탈해하면서도 여전히 그 썸머 와인의 달콤함을 그리워하는 노래입니다. 그렇다고 이 노래는 단순한 술 이야기가 아니라 은유적인 의미가 많은 해석이 따르는데 일단 썸머 와인은 유혹, 사랑, 성적 경험, 다시 말해 남자를 유혹한 다음 결국 이용하는 판무파탈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평론가들은 노래 속 와인이 약물이나 환각적 경험을 암시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곡을 쓴 리 헤이즐우드는 평소 서부극의 정취와 사이키델릭한 감성을 결합하는 것을 무척 즐겼다고 합니다. 특히 이 곡에서 은박 박차라는 소재를 통해 카우보이 같은 전통적인 남성과 치명적인 유혹의 대립을 그렸다고도 할 수 있는데 당시 서부 사나이에게 박차는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자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 속 여인은 남자의 용맹함이나 외모가 아닌 그가 가진 값비싼 물건에 눈독을 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곡은 얼핏 들으면 단순한 로맨스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달콤함 한정에 빠진 어리석은 남성을 우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인의 재료에 등장하는 딸기, 체리, 봄날의 천사의 입맞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환상적인 맛을 상징하며 결국 남자는 그 환상에 취해 현실의 소중한 돈과 박차 같은 것을 잃게 되는데요. 더 답답한 것은 이 남자가 가진 것을 다 털리고도 썸머 와인을 더 달라고 갈구하면서 노래는 끝이 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신 못 차린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거부할 수 없는 매력에 중독된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가사로 평가받고 있고요. 수많은 아티스트들에게도 지금까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듀엣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는 썸머 와인. 컨트리 스타일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미되며 마치 한 편의 짧은 서부 영화를 보는 듯한 시네마틱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낸시 시나트라의 부드럽고 몽환적인 보컬과 리 헤이즐우드의 묵직한 바리톤 보컬이 마치 대화처럼 교차하는 구성은 이후 수많은 남녀 듀엣곡의 교과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영화 같은 편곡과 느린 템포 음악은 노래 전체가 꿈 같은 느낌의 약간 어둡고 관능적인 분위기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서부극 느낌의 기타 연주와 스트링, 오케스트라를 이용한 음악 구성을 두고 스파게티 웨스턴 분위기의 팝이라고 불리운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노래를 부른 리 헤이즐우드는 스스로를 카우보이라고 칭하며 컨트리 음악에 몽환적인 사운드를 입히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했는데 자신의 낮고 읊조리는 듯한 목소리를 낸시의 맑은 목소리와 대비시켜 음악적으로 미녀와 야수 같은 구도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름을 들으셨을 때 눈치채셨겠지만 낸시 시나트라는 전설적인 가수죠.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이라는 꼬리표가 사실 그녀에게는 큰 짐이었다고 합니다. 1965년 낸시는 리를 만나면서 완전히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 리가 써준 노래가 세계적으로 히트를 기록하면서 그녀는 단순히 유명 가수의 딸이 아니라 당당히 아티스트로 우뚝 서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케미스트리가 워낙 좋아 연인 사이가 아니냐라는 추측도 많았지만 훗날 낸시 말에 의하면은 우리는 철저하게 플라토닉하고 비즈니스적인 관계였다고. 그리고 리 또한 그녀의 커리어를 설계한 기획자이자 정신적 지주 같은 존재였다고 하는데요. 리 헤이즐우드는 여러 차례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으며 낸시 시나트라도 1960년 초반 토미 샌즈와 결혼했다가 이혼을 했고 1970년에 휴 램퍼트와 결혼해 그가 사망할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전설적인 프로듀서이자 가수인 리 헤이즐우드와 20세기 미국 대중음악과 문화계를 대표하는 전설적인 가수이자 영화배우인 프랭크 시나트라의 딸 낸시 시나트라가 불러 많은 사랑을 받았던 썸머 와인 먼저 원곡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리 헤이즐우드와 낸시 시나트라의 썸머 와인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한국 포크사의 가장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천상의 혼성 듀오 뚜아의 무아. 이들은 청아한 목소리와 청순한 이미지로 한국의 존 바에즈로 평가받았던 박인희와 감성적인 분위기와 깊이 있는 음악성을 겸비한 EP1 듀오가 결성이 된 두아의 무아가 번안해 부른 썸머 와인. 바로 오늘 같은 노래의 다른 느낌 번안곡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아의 무아는 너와 나라는 의미를 지닌 불어입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최고의 악기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박인희의 천사와 같은 목소리와 감미로우면서 우수에 젖은 듯한 이필원의 목소리는 당시 혼성 듀오 최고의 하모니를 선사했는데요. 먼저 가수 이필원은 그룹 미도파스를 탈퇴 후 당시 미도파살롱 사회자였던 박인희와 함께 포크 듀오 뚜아의 무아를 결성하게 되는데 당시 가요계의 흐름이었던 해외의 유행가를 번안해 클럽 연주를 펼쳤던 이들은 70년 첫 앨범을 발표하는데 이 앨범은 향후 한국 포크사의 가장 아름다운 듀엣 앨범이라는 평과 함께 변함없이 포크 팬들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당시 LP 발매 이후 CD로 복각이 되지 않아 많은 음악 애호가들에게 리퀘스트를 받았던 이 작품.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이 된 순수하면서도 추억이 담긴 소박한 사운드를 이필원의 우수에 젖은 감성과 박인희의 청아한 목소리로 재현해낸 진정한 명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원곡을 더욱 신비롭고 아름답게 재현한 스카보로의 추억을 시작으로 이필원의 자작곡이자 앨범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곡 약속.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번안곡 Summer Wine과 같은 천상의 하모니가 담긴 곡. 무엇보다 존 바이즈가 불러 많은 사랑을 받았던 명곡이죠. 도나도나를 원곡에 못지않은 순수함으로 재탄생시킨 박인희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데요. 한국 폭 음악의 교과서이자 가장 아름다운 화음을 자랑하는 또아의 무화가 번안해 부른 Summer Wine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에서 한때 중독과 질병의 상징이었던 니코틴이 집중력과 인지 능력을 높여주는 일명 바이오 해킹 도구로 확산하며 인기를 끌고 있으나 전문가들의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바이오 해킹 전도사가 주최한 미욘드 바이오 해킹 행사장에는 과일향과 민트향이 나는 니코틴 파우치를 직접 시연하려는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웰리스 영향력자와 성공을 지향하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니코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바이오해킹 전도사는 니코틴은 바이오해킹 분야에서 가장 오해받는 화합물 중 하나다라며 담배와 의약품 등급의 니코틴은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태우는 담배와 떨어진 니코틴이 뇌 수용체와 결합을 해 인지 능력을 촉진한다며 본인도 몇 년째 비연소 니코틴 제품을 쓰고 있는데 보통 2에서 5mg 정도의 소량을 쓰고 주로 집중해서 일하기 전이나 중요한 대화를 하기 전에 쓴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몰린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서도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니코틴 파우치를 무료로 나누어주고 사무실에 향이 첨가된 제품을 갖춰주고 있는데 유명 피트니스 전문가 또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일명 ADHD 관리와 뇌 보호를 위해 니코틴 껌을 쓴다고 공개했습니다. 유명 방송인 몇몇도 대표적 니코틴 선호자로 꼽히고 있으며 앤드류 허버먼 스탠퍼드 의대 교수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도 니코틴 예찬이나 사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니코틴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신이 주신 화학물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 신생 기업들은 니코틴을 흡연 대체제를 넘어 능률 향상 도구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관련 업체에서는 정신과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며 일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승자들의 움직임에 동참하라라는 문구가 걸려있기도 하는데요. 의학계에서는 니코틴의 인지 개선 효과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부실하다며 선을 긋고 있기는 하지만 신경학 전문의 말에 따르면 니코틴은 단기적으로 정신을 맑게 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파인스타인 연구소 역시 관련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동물 연구 결과를 보면 메커니즘도 그럴듯하지만 모든 경우에 효과가 있다는 걸 일관되게 입증하지는 못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네요. 아니 큰 게 뭐요? 백해 무익한 니코틴이 우리 인간에게 도움을 준다는 거 아니여 시방이? 아이고 그놈의 집중력과 인지 능력만 높아지면 뭐요? 폐가 썩어 문드러지는디 죽어 집중력 높이려다 죽는다고. 제13호 태풍 돌핀이 중국에 상륙한 가운데 쭈꾸미 한 마리가 바람에 날려 창문에 붙은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장성 위안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자오 씨가 4층 건물 창문에 붙은 작은 쭈꾸미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위안시는 동중국해와 맞닿는 저장성의 해안도시로 일대에 거주하던 쭈꾸미가 강한 바람에 휩쓸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쭈꾸미가 발견된 건물은 바다에서 약 1km 떨어져 있었으며 목격된 지점은 지상으로부터 약 10m 높이였고 발견했을 당시 쭈꾸미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고 합니다. 쭈꾸미는 현지에서 흔히 보양식 재료로도 이용이 되고 있으며 장수성 및 저장성 일대에서는 밀물을 바라본다라는 의미의 왕차오라는 이름까지 붙여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올린 목격자는 쭈꾸미를 목격한 순간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 SNS에 올린 것이었고 영상은 66만 개 이상의 좋아요와 185만 회 이상의 공유를 기록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날아다니는 쭈꾸미, 태풍이 가져온 기념품이라며 농담 섞인 반응을 보였는데 일각에서는 양식장에서 기르던 개체가 날아온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양식장이고 바다고 말이오. 아 일단 자다 깨니 쭈꾸미가 생겼다는데 아이 그 의미가 있는 거 아니오? 무엇이 중요? 쭈꾸미인디. 비행기를 놓친 여성 승객 두 명이 공항 활주로에 난입을 해 비행기 이륙을 막아서는 소동을 일으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세레메티예보 국제공항에서 여성 승객 두 명이 활주로로 뛰어들어 이륙 준비 중이던 여객기를 막아선 사건을 보도했는데 해당 영상 속 두 여성은 손가방을 들고 활주로 위를 당당하게 걸어 들어간 후 후진 중이던 여객기의 조종사를 향해 멈추라며 손을 세차게 흔들었습니다. 상황을 목격한 공항 직원이 즉시 관제탑에 상황을 알리고 제지에 나섰으나 여성들은 오히려 직원과 고성을 지르며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고 이어 출동한 공항 보안 요원들에 의해 현장에서 제압되어 활주로 밖으로 끌려 나갔다고 합니다. 이들은 탑승 수속 시간이 늦어 비행기를 놓치게 되자 안내를 무시하고 직접 활주로로 난입을 해 비행기를 멈추려 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 결국 이들은 예정된 비행기에 탑승하지 못했고 항공권을 다시 예매해야 했다고 합니다. 현지법에 따르면 활주로 무단 침입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최소 45파운드, 약 8만 6천 원에서 국제선 관련 위반 시 최대 260파운드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비행기를 멈추기 위해 활주로로 난입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5월에도 모스크바의 한 공항에서 탑승을 놓친 한 남성 승객이 그대로 활주로로 뛰어들어 움직이던 비행기를 막아서는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 남성은 30파운드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하네요. 아니 무슨 비행기가 버스도 아니고 말이오. 요샌 버스도 소리치고 난리를 죽여도 안 세워줘. 아이 뭘로? 비행기는 일단 문 닫으면 끝이오. 대통령 헤레비가 와도 안 열어준다니까. 아이 지가 두 번 경험이었잖요. 호주의 한 도서관에서 약 150년 전에 빌려간 책이 벽난로 속 벽돌에 갇혀 있다가 최근에야 돌아왔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그리스 고대 유물을 다룬 책 한 권이 약 150년 만에 호주 공공도서관에 반납됐는데 책을 반납한 주민은 최근 집을 리모델링하다 밀폐된 벽난로 속 차 상자에서 이 책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도서관의 관장은 지난주 해안마을 키아마의 도서관으로 이 책이 반납됐다고 전했는데 이렇게 오래된 책이 돌아온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책을 발견한 77세 주민은 자신의 고조할아버지가 이 책을 빌려간 것으로 추정한다며 그분은 그 무렵 그 오두막에 살고 계셨고 자식들은 아마 너무 어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1872년에 문을 열었고 1858년 출간이 된 아테네의 고대 유물은 약 1000권 규모였던 초기 소장 도서 중 하나였으며 개관 후 몇 년 뒤 분실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면 연체료는 약 2만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는 책 표지 안쪽에 적힌 개관 당시 규정, 즉 주당 3펜스였던 영국식 연체료를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인데요. 다만 1870년대 대출자 기록은 소실된 상태이며 안타깝게도 이 책에는 마지막 대출자가 누구였는지 알려주는 내용조차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책을 반납한 주민 역시 당시 키아마 시의회 의원을 지낸 자신의 조상이 왜 책을 반납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는데 반납된 책은 도서관 지역 역사 자료실에 전시될 예정이며 도서관 관장은 이 책이 다시 대출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 책이 반납되기까지 또 150년을 기다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하네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책이라면서 어찌게 당시 도서관에선 난리가 나도 났을 텐디. 아무래도 돌려준 맴이 없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 대출여준 사람하고 짜고 말이오. 아니 얼마 전에는 뭐 몇백 년 있다 돌려줬는데 돈까지 줬다고 하는데 아니 어찌게 이자는 돈 안 주나? 너무 이리니까.
오는 14일부터 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K-CON LA 2026에서 1728년에 만든 한글 노래 모음집인 청구 영원이 소개가 됩니다. 채속 시저로 만든 신곡 내 마음 한 조각 뮤직비디오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국립한글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주최하고 세종시 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2026 한글문화상품 및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을 계기로 K-CON LA 2026에서 한글문화 전시 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부스는 1728년 K-POP 한글 노래 모음 청구 영원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조 모음집인 청구 영원을 바탕으로 준비했는데요. 채 속에 한글 노랫말 580수의 가치와 의미를 살펴보거나 수록 시조를 활용해 만든 곡 내 마음 한 조각 뮤직비디오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곡은 정철의 내 마음 베어내어, 제너머 성권농 집에, 김광옥의 봄바람 슬쩍 불어가 하나의 서사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하루 3회 외국인 관람객 이름을 한글로 적어주는 엽서 만들기 행사도 진행이 되는데 관장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을 맞아 K-POP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청구 영원을 오늘날 노래로 선보이게 돼 뜻깊다며 한글 문화유산이 시대와 국경을 넘어 그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게 하고 함께 즐기는 문화 콘텐츠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네요. 청구 영원 시조집 중에 아 순간을 노래하네 라는 곡이 있던디 김보라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0: 그때야 임그린 내 병이 나을 수도 있나니.
1: 오, 끝 대사가 너무 멋있죠. 여기서 잠시 청구 영원에 대해 잠시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숙종, 그러니까 1700년대 때 정리되어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을 정리한 사람은 김천택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가계기자, 시인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워낙에 시에 대한 열정이 뛰어난 분이라 시경이라는 예전 중국의 고서 300편을 거의 외울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분의 신분은 포도청의 군관, 그러니까 포교였는데 여항이라고요. 당시 백성의 살림집이 모여있는 마을이나 거주지나 생활 공간을 의미하는데 이곳 사람들이 아주 활발히 활동을 했었다고 해요. 무엇보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한양이 도시로 구축이 되어가는 과정에 유흥 문화가 아주 꽃피게 됐던 시절이었다고 그래요. 뭐 중인 출신이든 하급 관리든 본인들이 원하는 취미 활동 모든 유흥 문화가 발달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바로 이 김천택이라는 분도 시에, 그러니까 소위 꽂혀서 그 당시의 시조나 그 예시조들을 정리해서 편찬이 된 책이 바로 지금의 청구영원인 것입니다. 그는 궁중연에 불려가 귀족들 앞에서 노래도 했고요. 그의 가사는 백성들 사이에서 입으로 입으로 전해졌고요. 시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라도 아마 이 노래는 아실 거예요. 동창이 밝아. 아, 고등학교 때 배운 시조인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어쨌든 이 밖에도 청산의 사르리라, 머루랑 다래랑 먹고 바위에 앉아 시름을 잊으리라. 아마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노래일 거예요. 그런 그가 만든 노래들은 훗날 청구영원이라는 노래집에 실려 조선의 대중음악처럼 불리게 됩니다. 그의 시조는 단순한 시가 아니라 멜로디가 흐르는 시였습니다. 조선의 첫 싱어송라이터이자 음악으로 시대를 기록한 사람, 그의 이름은 바로 김천택. 조선의 가객, 그의 노래를 바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여기 워싱턴에서 봤으면 좋겠지만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다고 하네요. 기회가 되면 또 이런 시조 들려드리는 시간 라라랜드를 통해서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 안내 드리시고요.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또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이죠.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마음, 행복한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는 워싱턴 가정상담소에서는 부모님과 교사, 상담사, 교회 리더, 그리고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분들을 위한 청소년 정신건강 응급처치자, 뉴스 멘탈 헬스 퍼스트에이드 교육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은 8월 22일 토요일 10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며 청소년의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문제의 신호를 알아보고 어떻게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지와 전문적인 도움을 연결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 일찍 알아차리고 조금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둔 부모, 교사, 자원봉사자 등 모두가 참여 가능하며 몽고메리와 페어팩스 카운티 주민은 무료이며 타 주민은 40불 수강료가 있습니다. 교육 일정과 신청 방법은 fccgw.org 워싱턴 가정상담소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703-761-2225, 703-761-22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함께하고 싶은 만남과 행사, 소개하고 싶은 사업계획, 광고, 교회 집회 등 생활정보 안내가 필요하십니까? 703-273-4001, 703-273-4001, 라디오 워싱턴 안내 담당자에게 문의하십시오. 새로운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L 라디오 워싱턴 AM 1310 안내였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1일 화요일입니다. 라라랜드 2부 순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델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첫 곡은 진성이문을 엽니다. 안동역에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보내주신 우리 복별님, 마음의 평강이 풍성하시기를 감사 기도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오늘도 기도문 보내주셨는데요.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마음과 몸의 행복으로 가득 채우고 새날을 맞아 기쁨과 사랑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며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생각은 언제고 현실에 가깝게 이루어지나니 항상 긍정이 가득한 꿈의 삶이 되시길. 그러시면서 에드윈 홉킨스의 오 해피 데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노래에 반전이 없네요. 정말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보는데 우리 또 복별님 때문에 또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이 곡도 좀 상당히 긴 곡이에요. 그리고 끝부분에 가서는 계속 후렴구가 반복이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제가 끊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해 주신 곡 Oh, happy day. 즐거운 날 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골드님께서 글과 함께 신청곡 보내주셨는데요. 글은 손안의 행복이라는 글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손 안에 있는 행복은 작게 봅니다. 그러면서 늘 더 큰 행복, 더 오래 지속되는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큰 행복을 쫓다 보면 지금의 행복마저 잃고 맙니다. 행복은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행복이 떠난 뒤에야 그 행복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깨닫고 후회합니다. 지금 있는 행복을 크게 보십시오. 이 행복이 내 삶을 지탱하는 힘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다 보면 다른 행복도 찾아옵니다. 이것이 행복의 비밀입니다. 내 손 안에는 어떤 행복이 있습니까? 그 행복이야말로 내 삶을 지탱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이 아내의 63번째 생일이시라고요.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결혼하기 전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못 지킨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오늘 신청하는 이 찬양이 작은 위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작은 위안이라뇨. 큰 위안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그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우리 골든님 모르시죠? 뭐 값비싼 백이나 뭐 화장품, 옷 이런 걸 선물해서 우리 아내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물론 싫지는 않죠. 하지만 그것보다는 남편이 나를 알아준다는 거. 마찬가지로 남편분들도 아내가 알아주면 너무 좋으시잖아요. 우리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 자녀들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군가, 그 누군가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더욱이 나를 알아준다면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골든님 아내 되시는 분 63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행복하고 더 행복하고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운 하루 되시길

0: As veterans, we're no strangers to helping others.
1: That's what we were taught, service before self.
0: But we do have one question for the veterans listening.
2: When is the last time you reached out for help?
0: If you or someone you know needs resources, whether it's for stress, finances, employment, or mental health, don't wait. Reach out.
2: Find more information at va.gov/reach. That's va.gov/reach.
3: Brought to you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d Council.
4: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앤앤데이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앤앤데이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5: 사장하면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면 역시 장원반점.
4: 703-354-1950 703-354-1950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마늘 팩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9센트, 한국산 세종이 버섯 팩당 1불 99, 캠벨 포도 팩당 7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바다 너머 부산 어묵 개당 3불 99, 다냐 헤어룸 메밀국수 소바 개당 4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7: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8: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7: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8: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7: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8: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9: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10: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9: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0: 친절한 폴리스 폴리스 로이처의 보안관과 함께하는 폴리스 스토리. 매주 이 시간 우리 로이처의 보안관님이 폴리스 스토리에 관한 이모저모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현재 LA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현재 미주한인경찰협회의 회장이시죠. 우리 오영조 조셉 오 회장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예,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많이 반갑습니다.
0: 네네네. 아니, 근데 얼핏 로이체 보안관님하고 좀 인상이 비슷하세요.
1: 그러니까 저희들이 회장이고 부회장이고.
0: 아, 그러시구나.
1: 친하죠.
0: 그러면 로이체 보안관님이 현재 미주한인경찰협회 부회장님이시군요.
1: 네.
0: 근데 지금 우리 조셉 오 회장님, 그 전에는 법학 박사이시기도 하고 수사팀장으로서 미 워싱턴 경찰청에도 계셨더라고요.
1: 네.
0: 근데 지금은 어떻게 리타이어를 하신 건가요?
1: 그쪽에서 리타이어를 하고 지금은 네? 우리 부회장하고 같이 네네. 저 라우든 카운티 보안국에서 경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네. 그럼 로이체 보안관님도 사실은 리타이어 하시고 다시 일을 하시게 되신 거고 우리 조셉 오 회장님도 마찬가지신가요?
1: 네. 우리 부회장은 한 6년 반 전에 페르펙스 카운티 경찰청에서 네. 리타일하고 네. 라우든 카운티로 왔고 저는 한 5년 전에 워싱턴 경찰청에서 리타일하고 라우든 카운티 보안청으로
0: 오셔서 미주한인경찰협회 회장직을 맡고 계시는 거군요.
1: 네.
0: 그러면은 어떻게 보안관님이라고 불러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뭐 박사님이라고 해야 될지 수사팀장님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현직에 계시는 미주한인경찰협회 회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어떤 분들은 형사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 어떤 분은 회장님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아, 예.
1: 그러니까 편하실 대로 부르세요.
0: 아, 그러면 지금 현재 미주한인경찰협회 회장님으로 계시니까 지금 현직 직함으로서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이 방송 어떻게 보면 첫 시간인데 먼저 미주한인경찰협회라는 것이 어떤 협회인가요?
1: 저희는 한인경찰들 그러니까 혼혈 한인경찰관도 있고 미국 경찰관인데 네네. 한인 피를 이어받은 경찰관으로서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인 미국 경찰관을 말합니다. 아,
0: 그러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한국 분이시고 그런 부모님한테 태어난 자녀가 경찰이 되신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 그런가요?
0: 거의 모이면은 한국말로 하겠네요?
1: 콩글리시로 하죠.
0: 아, 콩글리시예요.
1: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0: 아, 예예예. 예, 예.
1: 뭐 비빔밥처럼 섞어 먹기도 하고.
0: 그러시군요. 뭐
1: 편하실 대로 하면
0: 예,
1: 되죠.
0: 예예예. 예. 그러면 이 미주한인경찰협회가 어떻게 정기적인 모임이 있습니까?
1: 네. 저희들이 보통 4개월, 4분기로 나눠가지고 임원들끼리 만나는데 그리고 그 우리 경찰 회원이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0: 오.
1: 200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찰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0: 네네.
1: 그 비번인 날도 다르고
0: 음흠.
1: 그래서 모일 한번 모이면은 한 네. 20, 30명 정도 모이든지 어쩌면 연말에 모일 때는 한 100명 정도까지는 모일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우리 한인 경찰들은 서로가 다 알고 지내겠어요?
1: 그렇죠. 저희들 네트워크에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음흠. 저희들이 연락망이 있어가지고
0: 아하, 예.
1: 같이 전화번호도 가지고 있고 서로 연락을 하고 필요할 때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0: 지금 좀 전에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1: 네.
0: 모임을 갖게 되면 주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시나요?
1: 뭐 경찰관 중에서 어려운 무슨 일이 있어서 공적으로 어렵든지 사적으로 어려우면은
0: 네.
1: 거기 얘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지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저희들이 서로 돕고 그리고 많이 위로가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1: 네.
0: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떤 도움을 주실 수가 있는지.
1: 보통 경찰관 자녀들이 대학 진학할 때 저희들이 그 금전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기금 마련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가 제일 크니까. 그래서
0: 와.
1: 9월 15일 날
0: 네네.
1: 우리 경찰협회에서 그 골프데이를 합니다.
0: 아, 9월 15일 날 작년에도 네. 했었죠?
1: 아, 작년에는 안 하고 재작년에 했었죠.
0: 아, 그게 재작년이었었나요? 네. 그러면 그 골프대회를 통해서 모여지는 그 기금을 학생들 장학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네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관 자녀들이
0: 네.
1: 대학 지나가기 전에 뭐 고3이라든지 이번에 대학을 바로 들어갔다든지 그런 학생들을 저희들이 거의 10명 정도 뽑아서 와. 저희들이 기금을 마련해서 네. 그분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이 골프대회 좀 많이 좀 참가를 해야겠는데요?
1: 그렇죠. 많이 오시면 많이 오실수록 그 도움이 네. 많이 됩니다.
0: 그러게 말이에요.
1: 위로도 많이 되고 격려도 되고 또 학생들이 앞으로 자라서 네. 우리 한인사회에서 한인으로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거를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0: 솔직히 경찰 뭐 이런 얘기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이겠지만 페이가 그닥 높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 일반 공무원들 월급하고 비슷하죠.
0: 아, 비슷합니까? 네. 그 대신 베네핏이 많고 보험이 잘 돼 있다. 그런 이점이 있더라고요.
1: 네, 그렇습니다. 예. 노후에는 아주 좋은데 네. 이제 시작하니까 우리 경찰관들이 보통 자녀가 있다 그러면은 보통 10년 차든지 그 이하로 경력을 했기 때문에 아직 정점인 공급을 못 받고 있죠.
0: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네요.
1: 네네.
0: 특히 그런 분들이 그 대학을 앞둔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뭐 너무 감사하겠는데요.
1: 예, 예.
0: 그러면 오로지 경찰 자녀에게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1: 그렇죠. 저희들이 목적이 경찰 자녀분들을 해당 사항에 네. 맞춰서 저희들이 도움이 되는데 아주 많죠. 10명이라도 크니까는.
0: 그런데
1: 일반 사람들까지 다 하면 저희들이 장학재단도 아니고.
0: 진짜 그렇겠네요. 네. 자, 그럼 금전적인 면으로도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그 밖에 우리 일반 평범하신 분들에게는 우리 미주 한인 경찰협회에선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1: 저희 경찰협회에서는 법적인 그러니까는 민법 형법으로서 저희들이 절차를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0: 아, 어떤 민법이나 형사법에 해당이 되신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다.
1: 그렇죠.
0: 근데 그런 전반적인 거는 오히려 변호사님한테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1: 그렇죠. 법률 자문을 받으시려면은 네. 구체적으로 그거는 법적으로 변호사를 찾아서 자문을 받지만은 그냥 법원에 가서 절차 받는 거 양식을 어떻게 받나 그 일반 상식적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자문을 드립니다.
0: 아, 공짜입니까?
1: 그렇죠.
0: 거기서 그런 것까지 변호사님을 찾아가면 또 돈도 줘야 되고 참 난감할 수도 있겠어요. 그죠?
1: 그렇죠. 요새 인플레이션인데 네. 주유소 가나도 심장마비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기름 떨어지면 안 되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거기도 많이 그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뭐 변호사 찾아가지고 조그만한 자문과로 갔다가 네. 이거 뭐
0: 시간당 그분들은 네. 비싸니까
1: 그렇죠.
0: 당연히 페이를 또 해야 되고
1: 또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다가 한 달 동안 이거 점심
0: 손가락 봐라
1: 손가락 빠는 것도 좋지만은 물 마셔야지.
0: 물만 마셔야
1: 됩니까? 물만 마시고.
0: 예. 아, 그런 또 도움을 주실 수가 있군요.
1: 네.
0: 예. 특히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것이 이제 티켓과 관련해서
1: 네.
0: 반드시 코트에 이거를 가야 되는지 네. 아니면 그냥 프리페이드로 끝내도 되는 건지
1: 네.
0: 이런 것도 경찰분들이 도움을 주실 수가 있겠네요.
1: 그렇죠. 저희들이 일단 자문을 듣고
0: 네네.
1: 아, 이런 경우에서는 내는 게 낫고 가봤자 시간 낭비에다가
0: 네네네.
1: 콜 카스트 그러니까 법원 비용까지 내가지고 덤탱이로 뒤집어 쓰는 것보다 여기서 깨끗이 끝내라 그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이분이 뭐 사연이 있을 때는
0: 네네네.
1: 직접 가셔가지고 하는 절차를 가르쳐드리죠. 요렇게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0: 네네.
1: 판사도 인간이니까
0: 그쵸.
1: 그거를 듣고 아 이거는 법적으로서 이렇지만은 이 경우에는 봐줄 수가 있다.
0: 네네네네.
1: 그러니까는 그럴 때는 디스미스라 그래가지고 무마시키고 그냥 집에 가라 그러죠.
0: 제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네. 단어 여러 개 중에 하나가 디스미스예요.
1: 디스미스.
0: 너무 좋아해 그 말.
1: 학교에서요? 학교.
0: 그건 아니지.
1: 땡땡이 치실 때 디스미스.
0: 아,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들어보면 우리 네. 로이체 보안관님도 늘 얘기를 하시지만 하는 일이 정말 너무 많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경찰 분야에서도 전문성으로 분야가 많거든요. 경찰청 안에서. 그러니까 어디서 경험을 많이 쌓느냐에 따라서
0: 네네.
1: 다분야에서 경험을 쌓게 되면 많은 지식을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한쪽에서 전문 지식을 갖게 되면 그쪽밖에 깨달음은 없으니까 많을수록 좋죠.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 로이체 보안관님 같은 경우는 그 리크루트 위주로 근무를 그렇죠.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1: 예.
0: 우리 조세보 회장님은 어떤 쪽에 관련이 되어 있으시죠?
1: 저는 전문적으로 하는 게 네. 이제 civil enforcement이라 그래서 민사 행정을 맡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 그 민법으로서 사람들이 네. 고소를 했을 때 고소장을 누가 전달을 하냐. 보안관이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집에다 붙이든지 아니면은 피의자나 네. 피해자 집을 찾아가서 네. 그분들한테 직접 법원 서류를 전달을 합니다.
0: 아, 여러 가지 일을 참 많이 하시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그런 이야기도 들어봤으면 합니다. 그러면 예. 인종별로 사건이 좀 다르지 않나요? 주로 우리 한인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건들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시나요?
1: 한인분들 사회에서는 네. 보통 우리는 그 금융관계가 제일 많지요.
0: 금융.
1: 돈 꿔주고 안 갚아가지고 배째라는 사람들도 있고.
0: 아, 그리고 또 개 유명한.
1: 어, 개는 뭐 그냥 개 갖다 키우는 게 나아요.
0: 그렇군요. 자, 이 한정된 시간이라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예.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있나요?
1: 네.
0: 아,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 한인들이 지금 많이 겪고 있다는 그 금융 사기 사건,
1: 네.
0: 그거와 관련돼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당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뜯긴 돈을 받을 수 있는지.
1: 그렇죠.
0: 그런 절차 같은 거.
1: 변호사 비용 없이.
0: 없이. 아, 이거 듣던 적 아주 반가운 소리네요. 네,
1: 그 공짜라 그러면 좋아 그럼요.
0: 그렇죠. 아, 번갈아가면서 이 방송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첫 시간이지만 다양한 이야기 우리 전해주신 우리 조셉 오, 우리 오영조 회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라라 퀴즈.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라라라 퀴즈. 지금부터 잘 들어보시고요. 가수이든 노래이든 공통된 점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카톡에 정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은 없네요. 이번 주도 퀴즈가 조금 어렵죠? 자, 정답자는 매주 월요일에 발표합니다. 또 퀴즈 들으시면서 오, 나도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하시면 역시 라라랜드에 보내주세요. 정답자는 물론이고 퀴즈 내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는데요. 참고로 50불 이상 드시면 20불 디스카운트 해드리는 쿠폰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쿠폰 두 장 받았다고 해서 한꺼번에 쓰시는 것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퀴즈 나갑니다. 노래보다는 가수에게 한번 집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첫 번째 곡은 박상철의 무조건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홍자먼의 항구의 남자. 지금 들으시는 곡은 금잔디의 오라버니.

어제 들려드렸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김연우의 곡 여전히 아름다운지.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 다섯 곡, 이 다섯 가수의 공통점 과연 무엇일까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Child abuse is not a bad parent problem.
3: And the causes may be different than you think.
4: You see, paid family leave,
5: that prevents child abuse.
3: And high-quality, affordable child care
4: prevents child abuse, too.
6: Prevent Child Abuse America promotes policies, programs, and resources that build healthier communities and a stronger economy.
5: Because when we keep families out of crisis,
2: we prevent child abuse
4: from ever happening.
6: Go to kidsaid.org to learn more.
7: Let's solve child abuse before it ever happens.

냉장고를 열었을 때 먹을 것이 있고 옷장에는 입을 옷이 있으며 몸을 누일 공간까지 있다면 이미 지구상 상위 25% 안에 드는 삶을 살고 있는 셈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있고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상위 10% 안에 드는 부자일 수 있다. 굶주림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세계의 수많은 사람보다 더 나은 조건에 놓여 있다. 오늘 아침 무사히 눈을 뜨고 숨쉬고 움직이며 식사할 수 있었다면 최근 세상을 떠난 수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허락받은 것이다. 지금 이 글을 듣고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배움의 기회와 시력 정보에 접근할 환경을 얻지 못한 수많은 사람보다 큰 행운이다.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바라보며 쉽게 불행해진다. 그러나 잠시 시선을 돌려보면 이미 가진 것 또한 결코 적지 않다.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 평범해 보이는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던 삶일 수도 있다.

김수철의 내일 들으시면서 라라랜드 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이죠. 옴니 화재 보험,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저 이만 물러갔다가 내일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0: 박희은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넉넉한 자금을 가지고 부엌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화장실을 바꾸거나 혹은 하드우드 플로어를 깔고 집 안팎을 새롭게 페인트하시면 너무나 좋은데 그런 결심을 하고 돈을 선뜻 쓰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집을 팔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분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모든 분들의 동일한 바람은 작은 돈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계획을 하다 보면 한 가지도 시작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예산도 적게 들고 때로는 홈오너가 스스로 해볼 수도 있는 작은 투자로 효과 만점인 집 꾸미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라이브웨이 실러입니다. 차고 앞에 드라이브웨이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데 색이 바래고 여기저기 조금씩 갈라져 있다면 업체에 한번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에 놀라고 실러를 하고 난 뒤에 너무 깨끗하고 새 것 같아서 두 번 놀라십니다. 간혹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외로 쉽지 않은 일이라 일단 견적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파워와시도 적극 추천합니다. 댁이나 패리오, 특히 베이스먼에서 밖으로 나가는 워크아웃 계단이나 집 앞의 계단에는 이끼나 먼지가 계속 쌓여서 거뭇거뭇한 자욱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간혹 사이딩도 몰드가 생기기도 합니다. 파워와시 업체를 불러서 한번 청소를 하고 나면 속이 다 후련해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일은 조금 부지런하시다면 시중에서 파는 파워와시 기계를 구입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직접 하셔도 그 비용이 절약이 되고도 남겠습니다. 집 앞에 화분이나 나무 심기도 집을 파실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는 효과 만점입니다. 커다란 화분 두어 개를 구입해서 집 대문 양옆에 놓으면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의 시선과 첫인상을 좋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크지 않은 계절에 맞는 나무를 구입해서 뒤뜰에 심는 것도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조금 더 비용을 올려볼까요? 댁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기둥과 프레임은 그대로 두고 상판, 즉 발로 밟는 바닥 부분과 핸드레일 쪽의 나무들만 걷어내고 새로 올릴 수 있습니다. 땅에 기둥을 바꿔 프레임을 세우는 일이 큰 공사이고 위에 상판을 얹는 일은 규격에 맞게 잘 자를 수 있는 툴이 있다면 사실 직접 하시는 분도 간혹 계시지만 좋은 컨트랙트를 고용하셔서 한다면 더욱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집 바깥을 한번 둘러보시면 지붕 처마 밑에 페인트들이 벗겨지거나 마찬가지로 창문 주변, 가라지 도어 주변, 댁으로 나가는 문틀 주변 같은 곳들에 페인트가 상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익스테리어 페인트가 벗겨지면 그 안으로 물이 스며들고 결국에는 프레임이 썩어서 나중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캡핑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을 사이딩 재질로 아예 쌓아버리는 방법이 있고 익스테리어 페인트를 구입하셔서 덧칠을 하시면 비용은 크게 줄지만 익스테리어 페인트는 1, 2년에 한 번씩은 꼭 하셔야 합니다. 집 안에는 부엌 캐비넷의 도어납이나 핸들을 바꾸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방문마다 달려있는 문고리를 요즘 스타일로 바꾸실 수도 있겠습니다. 집을 꾸미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작은 것에서 큰 것까지 너무나 종류가 많습니다. 버젯을 세우시고 그에 맞춰서 전문가에게 조언을 들으시면 집을 파실 때 혹은 새로운 기분으로 집을 단장하고 싶을 때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
3: K-Radio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군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더 큰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했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면허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당초 한시적이었던 군 병력 주둔이 오는 2029년까지 연장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야외 현장 근처에서 이동식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남미 콜롬비아 서부를 강타한 규모 7.4의 지진으로 인해서 확인된 사망자가 이틀 전인 오늘 현재 164명으로 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신분을 속여 미 기업의 원격 근무 형태로 위장 취업하는 북한 IT 인력이 미 연방정부기관에까지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올해 2분기 미 가계의 전체 부채와 연체율이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퀸즈의 여러 이민자 밀집 지역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 활동이 최근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주렌 맘단이 뉴욕시장이 추진해온 고가 제2주택 추가세 부과에 법원이 일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학생들의 새학기 복귀를 앞두고 연방교육부가 버지니아주 대학들을 포함한 전국 대학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의 보험료 안정화 프로그램이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면서 뉴욕의 고령층 100만 명 이상이 약값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롱아일랜드의 한 수영 강사가 자신의 집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영을 가르치다 타운 당국으로부터 수업 중단 명령을 받았습니다. 타운 측은 주거 지역에서 수영장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것이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 본토 48개 주의 평균 기온이 7월 기준 집계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전국시대 무덤 유적지에서 2030년이 된 술이 발견됐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이란이 핵 프로그램보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 전략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미군 정보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11일 MBC 방송에 따르면 사안을 잘 아는 복수의 미 당국자가 미군 정보당국에 이 같은 평가를 전했습니다. 미군 관계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력을 동원해 호르무즈 해협 장악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승리할 보장은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치명적이고 막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보고도 이루어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장악 작전에 돌입할 경우에 미군 다수가 부상하거나 전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NBC 방송은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시도는 승리가 불확실한 위험한 작전이 될 것이며 미군 군함에 대한 미사일 드론 공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유럽과 걸프 지역에서도 공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미국에 이 같은 평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미군이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란은 오만과 함께 해협 관리 방안을 협상하며 통제권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역설적으로 이란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강력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한 셈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5개월을 넘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진퇴의 양난에 빠진 상태입니다. 무기가 급속도로 소진된 상황에서 확전은 부담이 큽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을 두고 발을 뺐다가는 이란 비핵화 성과도 없이 해협 경색만 초래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의 대이란 해상 봉쇄와 제재 확대가 장기화하면 이란 지도부에 상당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지만 국제사회의 오랜 제재를 감내해온 이란 정권에 치명상을 입힐지는 미지수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약속했던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면허를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러시아의 기술 탈취 우려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1: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절실한 패트리엇 미사일 생산 면허를 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사실상 번복한 건 해당 기술이 러시아로 넘어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10일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패트리엇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생산될 경우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탈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미사일을 자체 생산하려면 단순 부품이나 장비뿐 아니라 무기 조립용 설계도와 소프트웨어까지 현지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기술이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의 수중에 들어갈 경우 미국의 안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패트리엇 미사일에는 비행 마지막 단계에서 미사일을 탐지해 요격 미사일이 표적에 직접 충돌하도록 유도하는 팩트리 KA 대역 능동 레이더 탐색기가 탑재됩니다. 미국은 이 같은 첨단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20개국이 패트리엇 체계를 구매해 운용하고 있지만 자체 생산 허가를 받은 나라는 독일과 일본뿐입니다. 아울러 패트리엇 미사일 개발에 참여한 네이시온과 로키드 마틴 측에서 우크라이나가 패트리엇 생산 면허를 취득한 후 저렴한 비용으로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의 한 관계자는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의 허가를 거부한 또 다른 주요 이유는 이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패트리엇 생산 기술 이전이 국가 존립과 직결된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장기간 이어진 전쟁으로 요격 미사일이 바닥나면서 방공망에 사실상 구멍이 뚫린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지난 5일 러시아의 공습 당시 수도 키우를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 24발 가운데 단 한 발도 요격하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군수 내부는 향후 방공망이 충분히 보강되지 않을 경우 이번 겨울 러시아의 공습이 재앙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0: 신분을 속여서 미 기업에 원격 근무 형태로 위장 취업하는 북한의 IT 인력이 미 연방정부기관에까지 침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고위 당국자가 이 같은 사실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K-Radio가 전해드립니다.
2: 매체 연방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최근 FBI 사이버 역량 담당국의 토드 해먼 부국장은 한 컨퍼런스에서 최근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던 북한의 원격 IT 근로자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먼 부국장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기관명이나 담당 업무를 밝히지 않았지만 민간 부문 비중이 훨씬 높지만 정부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언론들은 연방기관의 직접 고용에는 엄격한 신원조사가 들어가는 만큼 해당 인력이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한 외주 업체의 원격 계약직 형태로 침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 IT 인력들은 주로 중국에 머물며 미국 내 브로커를 통해 신분을 위장하고 브로커가 미국 현지에서 수령한 노트북으로 원격 접속해 일감을 수행하는 수법을 써왔습니다. 이들은 버는 돈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할 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핵심 시스템이나 정보에 접근해 기밀을 탈취할 위험도 커 미 당국이 경각심을 바짝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 등 10개국과 함께 북한 IT 인력 위장 취업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미 의회와 법무부 역시 법안 제정과 중형 선고 등을 통해 북한의 원격 위장 취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K-Radio입니다.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야외 현장 근처에 이동식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따른 암살 위협 속에서 대통령 경호 수준이 이동식 미사일 포대까지 동원될 정도로 대폭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성영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3: 골프를 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 이동식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된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11일 미 군사 전문 매체 워존에 따르면 일요일인 지난 9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트럼프 대통령 곁에 미사일 시스템이 장착된 미군 차량 험비가 포착됐습니다. 험비에는 스팅어 지대공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어벤져 시스템이 장착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한 공격에 신속한 근접 대응이 가능하도록 이동식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스템을 골프장에 동원한 셈입니다. 지난 1일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장 방문 영상에서도 어벤져 시스템을 볼 수 있다고 워존은 전했습니다.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군복을 입은 이들과 차례로 악수하면서 나는 미사일과 드론 걱정 안 한다고 격려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함께한 군인들은 어벤져 시스템을 운용하는 병력으로 보입니다. 같은 날 해당 골프장 상공에는 민항기 두 대가 임시 비행 제한 구역을 침범해 북미 항공 우주 방위 사령부에서 F-16 전투기 두 대를 출격시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암살 위험에 부쩍 긴장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초 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를 마치고서는 이란의 공격을 우려해 전용기인 에어포스1에 탑승한 것처럼 꾸민 뒤에 기내식 운반 트럭에 숨어 군용기를 타고 튀르키예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4월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 출입기자단의 만찬장에 무장 남성이 보안 검색대를 뚫으려다 체포됐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할 예정이던 캘리포니아주 골프장에서 총기를 소지한 남성이 적발됐습니다. 2024년 7월에는 대선 후보로 선거 유세를 하던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쪽 귀 윗부분을 총알에 스치고 지나가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K-Radio 성령화입니다.
0: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4: 백천도 펀드당 2불99, 참외 박스당 12불99, 대추 금토 일 한정 60불 이상 구매 시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두 박스까지 박스당 14불99, 파 다섯 펀드당 1불99, 냉동 대패 갈비 본살 샤브샤브 스마트카드 고객 한정 파운드당 17불99, 돼지 목살 소금구이 파운드당 7불99, 양념 마늘 돼지 벌집 목살 스테이크 파운드당 5불99.
3: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0: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2: 키스뷰티 그룹에서 호스 설치와 기술 지원을 담당해 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열정만 있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516-331-2250 516-331-2250번으로 연락주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8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 주 방위군을 배치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당초 한시적이었던 군 병력 주둔이 오는 2029년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 감소와 도시 치안 개선을 성과라 내세우고 있지만 DC 주민들과 일부 정치권에서는 연방정부의 개입이 도시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의 범죄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주 방위군을 투입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당초 일시적인 치안 강화 조치로 시작됐지만 주 방위군 배치는 오는 2029년 1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일부 병력은 올 여름 말 철수할 예정이지만 상당수 병력의 주둔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주 방위군은 범죄 단속과 체포작전을 지원하는 한편 관광지 순찰과 지역사회 지원 활동에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벚꽃 축제 기간 타이들 베이슨 일대를 순찰하거나 조지타운 등 주요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도 일상적인 풍경이 됐습니다. 일부 병력은 의료 응급 상황 지원과 제설, 도시 미화 작업에도 참여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개입이 워싱턴 DC의 치안 개선에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을 범죄가 만연한 도시에서 주민과 방문객 모두에게 안전한 도시로 변화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치안 강화 직후 이후 13,000건 이상의 체포가 이뤄졌습니다. 실제 범죄율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DC경찰 통계에 따르면 올해 8월 7일까지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감소했습니다. 살인사건도 97건에서 66건으로 약 32% 줄었습니다. 다만

0: 따라 시장과 시의회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지만 의회는 DC의 예산과 법률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DC 주방위군은 주지사가 지휘하는 다른 주의 국가방위군과 달리 대통령이 직접 지휘권을 행사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 주민과 정치권에서는 이번 장기 배치를 단순한 치안 정책이 아니라 연방정부가 워싱턴 DC의 자치권에 개입하는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워싱턴 DC 지부는 비상사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주방위군이 1년 가까이 도심에 주둔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DC 시의회 브리엔 네이도 의원 역시 1년이 지난 지금도 주방위군이 거리를 순찰하고 있고 종료 시점도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우 낙담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오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워싱턴 DC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민주당 예비선거에서는 DC의 자치권과 주 승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후보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차기 시장으로 유력한 제이니스 루이스 조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개입에 강하게 반대해왔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가 시장에 당선될 경우 DC를 연방정부에 직접 통제 아래 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연방 하원의 DC 대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로버트 화이트 주니어 역시 DC의 주 승격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화이트 후보는 DC의 자치권을 지지하는 주민과 전국의 정치적 동맹을 결집해 연방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반면 현재 시장인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DC의 자치권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우저 시장 측은 성명을 통해 도시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가 최우선 과제이며 홈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라고 밝혔습니다. 주방위군의 장기 주둔을 둘러싼 또 다른 우려는 선거입니다.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에서는 올해 중간선거와 2028년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군 병력이 워싱턴 거리에서 활동하게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 프리디시의 공동설립자인 알렉스 도즈는 과거 대선 결과를 둘러싼 정치적 혼란과 1월 6일 의회 폭동을 언급하며 또다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도심에 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워싱턴 DC의 주방위군 배치는 치안 개선이라는 성과와 연방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는 논란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9년까지 이어질 장기 배치가 워싱턴 DC의 치안을 안정시키는 조치로 남을지 아니면 연방정부와 DC 사이의 자치권 갈등을 더욱 키우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계속해서 영어로 읽는 뉴스 이어집니다.
2: 안녕하세요. 최신 뉴스와 생생한 영어 표현을 함께 전달하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입니다. 이번 중간선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위스콘신주 주지사 민주당 예비선거 Primary Election에서 셰프 출신 정치인이자 진보 성향의 프란체스카 헝 주의원이 선두를 달리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급진적인 공약과 과거 소셜미디어 발언들이 과연 중도파 유권자들의 표심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그녀의 주요 행보와 이슈를 집중 조명하며 Will voters think Francesca Hong is too radical? Here's where she stands. 유권자들은 프란체스카 홍이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할까? 그녀의 주요 입장을 살펴보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럼 프란체스카 홍 후보를 둘러싼 네 가지 핵심 이슈, 주요 영어 표현들과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는 경찰 예산 축소 및 사법당국 관련 논란입니다. In her five years as a Democratic legislator, Ms. Hong has expressed support for reducing funding for police departments. She has backed away from those statements in recent days. 민주당 주의원으로서 5년 동안 홍 의원은 경찰 예산 축소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 왔으나 최근 이러한 발언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Legislator는 입법자, 즉 주의원을 뜻하고요. 여기서 주목할 표현은 back away from입니다. 직역하면 어떤 대상으로부터 뒤로 물러서다 라는 뜻이지만 정치기사에서는 기존의 입장이나 주장을 철회하다, 한 발 물러서다 라는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0: 홍 후보는 최근 토론회에서 경찰을 폐지하거나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강력 범죄 예방과 교육에 집중하겠다며 중도층 표심을 위해 입장을 수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로 고소득층을 겨냥한 부유세 신설 공약입니다. Ms. Hong introduced a bill in the State Assembly that would create a new income tax bracket of 17.3% for individuals making at least $750,000. Critics have questioned whether it would scare wealthy taxpayers away. 홍 의원은 75만 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을 위해 17.3%의 새로운 소득세 구간을 신설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며 비판론자들은 이 법안이 부유한 납세자들을 다른 주로 떠나게 만들지 않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Introduce a bill, 법안을 발의하다 라는 뜻이고요. Tax bracket은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소득세 구간을 의미합니다. 기존 위스콘신주의 최고 세율이 7.6%인 것에 비해 17.3%는 파격적인 고율인데요. Scare away는 겁을 주어 쫓아내다, 떠나게 만들다 라는 뜻으로 부유층의 주 이탈 가능성을 지적하는 비판론자들의 우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방이민관세청, 즉 ICE 폐지 주장입니다. Abolishing ICE isn't radical. It's good policy. ICE, 이민관세청을 폐지하는 것은 급진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입니다. Abolish는 제도나 법률을 폐지하다 라는 뜻인데요. 홍 의원은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강하게 반대하며 지자체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녀는 SNS를 통해 ICE 폐지가 결코 radical, 급진적이거나 과격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휴일에 대한 소셜미디어 발언 논란입니다. Thanksgiving is a colonizer holiday. Valentine's Day brings out the worst of humanity. I'm kind of a curmudgeon about holidays. 추수감사절은 식민지 개척자의 휴일이며 발렌타인데이는 인류 최악의 모습을 불러온다. 저는 휴일에 대해 약간 괴팍한 편입니다. 홍 후보는 과거 추수감사절을 colonizer holiday, 식민지 개척자의 휴일이라고 부르거나 발렌타인데이에 대해 강한 반감을 표출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토니 이버스 주지사조차 정책이 아닌 트위터 발언 때문에 본선 경쟁력이 걱정된다고 지적했는데요. 논란이 커지자 홍 후보는 최근 인터뷰에서 사실 추수감사절을 좋아한다고 번복하며 자신을 curmudge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curmudgeon은 괴팍하고 불만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위트 있는 단어입니다. 정치인의 선명한 소신과 대중적 호감도 사이의 균형은 늘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과연 위스콘신 유권자들이 그녀의 파격적인 행보에 어떤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유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0: 한인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주 출신 뉴욕 한인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뉴욕 제미 제주도민회가 오는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텔먼 마운틴 주립공원에서 야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제주 출신 도민들의 친목을 다지고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장학금 전달식도 준비되어 있으며 제주 출신 도민이라면 회원뿐 아니라 가족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찬을 비롯한 행사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도민회에서 준비하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텔먼 마운틴 주립공원에서 함께할 이번 야유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욕 제미 제주도민회 야유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박선화 회장 201-334-686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B형 간염은 감염이 돼도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서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감염이 장기간 지속되면 간 경변,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자신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CS 한인봉사센터가 뉴욕시의 B형 간염 예방 프로그램인 체크해피 NYC와 함께 무료 B형 간염 검진을 실시합니다. 검진은 8월 13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KCS 베이사이드 본관에서 진행됩니다. 간단한 혈액검사를 통해 B형 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번 검사를 통해서 B형 간염 감염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 KCS 간건강팀에 등록한 뒤에 자신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분께는 $100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됩니다. 검진과 예약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917-285-416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상담 가능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개학을 앞두고 학생과 가족들을 위한 백투스쿨 행사가 열립니다. 8월 13일 목요일 오후 3시 워드7의 캐피톨뷰 네이버후드 도서관에서는 책다방 나눔과 건강 웰니스 정보를 제공하는 가족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RFK 캠퍼스 필즈에서 청소년 재활 서비스국의 백투스쿨 행사가 개최됩니다. 무료 책가방과 학용품, 교복, 이발 서비스, 음식 등이 제공되며 학교 등록 관련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행사가 이어집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1시 프랜시스 A. 그레고리 네이버후드 도서관에서는 무료 학용품과 음악, 페이스 페인팅 등 어린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8월 16일 일요일 오후 1시 우드리치 네이버후드 도서관에서도 한정 수량의 책가방과 학용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워싱턴 DC 공립학교 개학일은 8월 24일로 학교 등록과 필요한 서류, 거주증명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학용품도 받고 학교 등록도 점검하면서 새 학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1: 여보,
0: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1: 모기지는?
0: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1: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0: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2: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4: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5: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4: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5: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4: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5: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4: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8: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7: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캔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5: 지금 여러분께서는 오후 5시에 만나는 새로운 소식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의 보험료 안정화 프로그램이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면서 뉴욕의 고령층 100만 명 이상이 약값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 뉴욕의 고령층 100만 명 이상이 내년부터 처방약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인 파트 D의 보험료 안정화 시범 프로그램이 예정보다 일찍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당시인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시행됐습니다. 처방약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와 본인 부담을 안정시키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프로그램을 불법적인 제도이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납세자 지원이라고 규정하면서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뉴욕의 메디케어 가입 노인들이 더 높은 처방약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 노인복지협회의 베키 프리브 사무총장은 특히 취약한 고령층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실제 지원 규모가 얼마나 줄어들고 보험료가 얼마나 오를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지원 내용은 오는 9월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민주당 소속 캐티 오컬 뉴욕 주지사와 커스틴 질리브랜드 연방 상원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프로그램 종료로 일부 가입자의 처방약 비용이 최대 40%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질리브랜드 의원은 해외에서 폭탄을 사용하는 데는 돈을 쓰면서 정작 미국 내 노인들을 위한 지원에는 돈을 쓰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포컬 주지사도 이번 결정을 무정하고 잔인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7: And I will say that that affects 1.3 million seniors in New York. It's heartless and cruel, but the bottom line is they don't care at all. But we'll stand up. I want you to know you're a New Yorker. We look out for you. We look out for all of our residents. And we expanded the Medicare savings program to help seniors save over $7,000 a year.
6: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이 바이든 행정부가 보험료 상승을 감추기 위해 만든 제도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해 보험료를 인위적으로 낮춰 실제 비용 상승을 가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국 최대 고령자 권익단체인 AARP도 이번 변화에 우려를 보였습니다. AARP는 메디케어 가입자들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처방약 보험을 부담 가능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메디케어의 약값 협상을 통해 수십억 달러의 절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파트 D 보험의 부담이 다시 커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령층에게 처방약은 선택적으로 줄일 수 있는 지출이 아니라 매달 반드시 필요한 의료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보험료나 약값이 조금만 올라도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뉴욕의 노인복지단체들은 내년 제도 변경에 앞서 자신의 보험료와 처방약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프리브 사무총장은 파트 D 프로그램 종료가 걱정되는 노인들에게 지역 노인복지사무소에 문의해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오는 9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뉴욕 고령층의 실제 부담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8: 뉴욕 퀸즈 일부 지역에서 연방이민세관단속국 ICE의 단속 활동이 최근 강화됐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자관리단체와 지역 정치인들에 따르면 지난 2주간 엘름허스트와 이스트 엘름허스트, 코로나, 칼리지 포인트 등에서 ICE 요원들의 활동이 이전보다 많아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퀸즈는 뉴욕시에서도 이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 많아 이민자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와 엘름허스트, 잭슨하이츠, 이스트 엘름허스트, 플러싱, 칼리지 포인트 등은 주민 가운데 외국 출생자가 50%를 넘는 대표적인 이민자 밀집 지역입니다. 이민자관리단체에 따르면 최근 ICE는 이민자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서로를 보호하고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욕주 하원의원 곤잘레스 로아스도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민자 가족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뉴욕시 5개 보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ICE 작전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한편 뉴욕시 이민자보호국은 최근 ICE 단속에 대비해서 이민자들이 알아둬야 할 권리와 법률 지원 정보를 다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자신의 권리를 미리 숙지하고 ICE 요원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플러싱에서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ICE 단속에 대응하는 방법과 기본적인 법적 권리를 설명하는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현재로서는 퀸즈 전역에서 대규모 단속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지역에서 ICE 활동이 늘었다는 신고가 이어지면서 이민자 사회가 긴장 속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렌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해온 고가의 제2주택 추가세 부과에 법원이 일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시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세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추진해온 이른바 삐따테르세 법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 대법원의 웨인 오치 판사는 10일 뉴욕시가 추진 중인 삐따테르세 부과 절차를 일시 중단하도록 하는 임시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뉴욕시는 재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알리기 위해 발송한 약 17,000건의 통지와 관련해 추가 조치를 진행할 수 없게 됐습니다. 법원은 오는 31일 관련 소송에 대한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맘다니 행정부가 추진하는 이번 추가세는 뉴욕시에 있는 고가의 비주거용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독 두 가구, 세 가구 주택의 경우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주택이 주요 대상이고 콘도미니엄이나 코옵의 경우 100만 달러 이상인 주택 가운데 주거 형태와 요건에 따라 추가 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제 세금 부과에 앞서 뉴욕시가 대상이 될 가능성 있는 주택들을 광범위하게 분류하고 일부 소유주들에게 세금 대상일 수 있다는 통지서를 보내면서 불거졌습니다. 뉴욕시 재무국은 약 17,000명의 주택 소유주에게 관련 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소유주는 해당 주택이 자신의 주거용 주택이라는 사실 등을 입증해 면제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주거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까지 대상에 포함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혼란이 커졌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은 뉴욕시가 세금 부과 대상인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오히려 소유주들에게 자신의 세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도록 부담을 떠넘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삐따테르세라는 제도 자체를 폐지해달라는 취지라기보다 뉴욕시가 세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뉴욕시가 대상 가능성이 있는 주택을 대규모로 공개하고 소유주들에게 일일이 면제 신청을 요구한 것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맘다니 시장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맘다니 시장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뉴욕시가 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는 점에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500만 달러 이상의 제2주택 소유자들이 자신들이 혜택을 받는 뉴욕시에 정당한 몫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추가세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법무국은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 측은 항소 절차를 통해 임시 제한 명령을 해제하고 삐따테르세 시행을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Radio 김지수입니다.
8: 버지니아 대학가가 연방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린다 맥마은 연방교육부 장관이 버지니아주 대학 총장과 이사회에 대학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교육의 질과 비용 부담은 물론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엄격성, 공공 책임까지 강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9: 학생들의 새학기 복귀를 앞두고 연방교육부가 버지니아주 대학들을 포함한 전국 대학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린다 맥마은 교육부 장관은 최근 대학 총장과 이사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 고등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대학 운영과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핵심은 대학이 저렴하면서도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또 표현의 자유와 학문적 기준, 연구 보안, 입학 정책,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대학 스스로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맥마은 장관은 대학들이 올해 말까지 홈페이지에 엄격한 교육과 선도적인 연구, 국가에 대한 기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공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캠퍼스 시위와 관련한 정책과 대학의 정치적 중립성,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이른바 DEI 정책 등도 주요 개혁 대상으로 거론됐습니다. 버지니아주 대학들은 이미 연방정부의 정책 변화로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학생 대출과 대학 프로그램, 인증 제도뿐 아니라 취업과 산업 현장 중심의 교육 강화가 추진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DEI 정책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 대학교와 조지 메이슨 대학교 등에서는 DEI 정책과 학생 권리 등을 둘러싼 연방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대학가의 긴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 측에서는 연방정부의 개혁 요구 자체보다 누가 대학의 운영 방향을 결정할 것인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학 이사회와 대학 운영기관을 대표하는 대학 이사회협회의 로스머글러 회장은 대학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학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머글러 회장은 대학의 개혁 방향은 각 대학의 사명과 특성에 맞춰 이사회와 대학 지도부가 결정해야 한다며 정치적 압력에 의해 개혁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맥마은 장관은 대학들이 이미 국민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일대학교와 벤더빌트 대학교, 워싱턴 대학교 등 일부 대학들도 최근 대학의 중립성과 캠퍼스 시위, 입학 정책 등을 둘러싼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연방교육부의 이번 요구는 단순한 대학 운영 개선을 넘어 고등교육의 방향 자체를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대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방정부의 입장과 대학의 학문적 자유와 자율성을 지켜야 한다는 대학가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다만 버지니아주에서는 대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여전히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버지니아 비즈니스 고등교육위원회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자를 포함한 응답자의 90%가 버지니아의 대학과 대학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학교육이 버지니아 경제성장과 청년들의 취업 기회 확대에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방정부의 강도 높은 개혁 요구 속에서 버지니아 대학들이 교육의 질과 비용 부담, 공공 책임성을 높이면서도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적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5: 지금 여러분께서는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뉴욕 이런 오늘 밤 대체로 흐리고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엔 내일은 조금 흐린 날씨 예상됩니다. 뉴욕시 현재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나타냅니다. 워싱턴은 오늘 밤 조금 흐리고 일부 지역에서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일부 지역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워싱턴 현재 일부 화창한 날씨 보이며 기온은 89도, 섭씨 31도 나타냅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 나이악 플리세이지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유택시, 그레이슬리 HGI 그룹,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뷰리 아울렛, 하이스트 부동산, 송민용 회계사, 백승석 CFP, 써니엄 꽃풍선 파티, 오나니 부동산, 이길수 현대자동차, 월드와이드 출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만 믿음 안에서 만날 기회가 없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뉴욕지구 한인교회협의회 LESL 프로젝트와 함께하는 CK 크리스천 결혼지원센터가 여러분을 위해 특별한 만남의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이 8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뉴욕 프라미스 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희망하는 초혼 크리스천 싱글이라면 지금 바로 ckshingles.org에서 신청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이 믿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제3회 크리스천 싱글 만남의 날을 통해 아름다운 만남을 이루세요. 자세한 문의는 646-515-5074, 646-369-7124번으로 해주십시오.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자동차를 팔기 원하십니까? 멀피스 모터에서는 여러분이 귀국하실 때나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한 차, 고장이 났거나 사고 난 차, SUV, 카고밴, 패신저밴 등 모든 차종을 최고의 가격으로 매입합니다. 멀피스 모터 김훈재 대표에게 연락주세요. 멀피스 모터 문의전화 917-977-1489, 201-844-4535.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모두가 자신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세상을 위해 탁월한 솔루션을 창출하는 기업 키스 뷰티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Sky의 봄을 찾기 출발!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무 이유 없이 심장이 두근거렸던 게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혹시 좋아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을 때인가요? 아니면 여행 떠나기 전날 밤 짐 싸면서 느끼는 그 묘한 떨림. 혹시 택배 문자 하나에 오늘 배송 예정이라고 떴을 때 그 짜릿함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통장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딱 꽂혔을 때인가요? 네, 뭐 그것도 분명히 우리 삶의 큰 설렘 중 하나죠. 생각해보면 어릴 땐 참 설레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소풍 전날 밤에 너무 들떠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생일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달력 보며 괜히 엉덩이가 들썩들썩거리고, 좋아하는 친구가 내 이름 한 번만 불러줘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하루 종일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느덧 어른이 되고 나니 이상하게 어떤 감정을 온전히 느끼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계산기부터 두드리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이 사람이 왜 연락했지? 용건이 뭐지? 혹시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야, 김치국 맛있지 말자. 에이, 의미부여하지 말자. 실망하면 나만 손해니까. 근데 왜 마세지에 하스트를 보냈지? 혹시 이게 진짜 마음인가? 아니, 예전에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설레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심장이 뛰는 와중에도 빛의 속도로 톡하면 캡처해서 친구한테 보내고 분석부터 맡깁니다. 야, 객관적으로 좀 봐줘. 이거 그린라이트 맞아? 관심 있는 거 확실하지? 그런데 만약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사무적인 거 아니야? 라고 팩폭 날리면 갑자기 욱하잖아요. 화나잖아요. 야, 네가 앞뒤 정황을 다 몰라서 하는 소리야. 너 그렇게 굴 거면 왜 물어봤어? 하지만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설렘이라는 감정이 꼭 이성적인 사랑에만 한정된 건 아니라고 봐요. 내일 나에게 벌어질 기분 좋은 일들에 대한 기대감, 낯선 곳으로 발걸음을 옮길 때 느껴지는 그 신선한 떨림, 보고 싶었던 얼굴을 만나러 가기 위해 옷장을 뒤적이는 그 시간들, 심지어 퇴근길에 맛있는 저녁 메뉴를 기다리는 찰나의 순간까지요. 어쩌면 설렘이란 내 앞날에 반짝이는 행운이 찾아올지도 모른다고 믿는 그 예쁜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심장이 쿵 내려앉는 로맨틱한 순간부터 우리 일상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소소한 떨림까지 아주 탈탈 털어보며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아아, 응답하라. 여기는 스카이, K-Play, D&B.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인기 메뉴 10피스 치킨 맥너겟이나 필레오 피쉬 미디엄 프라이와 콜라까지 담은 엑스트라 밸류 밀이 단 8불이에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더 낮을 수 있음.
2: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아주 탈탈 털어볼 주제는요. 바로 듣기만 해도 가슴이 콩닥거리는 바로바로 설렘입니다. 와! 자, 여러분은 지금 2026년 8월 11일 스카이의 K4ATMB 화요일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네, 설렘. 와, 단어만 들어도 사실 막 가슴 한편에서 간질간질 하지 않나요? 참 묘하고 이상한 감정이죠. 아직 내 눈앞에 실질적인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 생각만으로 벌써 입가에 미소가 번지고 기분이 날아가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혹시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뭐해? 나는 아주 짧은 메시지가 딱 왔을 때 그 기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진짜 겨우 두 글자 아니 잠시만 뭐해 하고 물음표니까 세 글자인가요? 그 자수가 뭐가 중요해요, 그죠? 그 떨림이 중요한 거지. 근데 그런 느낌들 다들 한 번씩은 느껴봤잖아요. 그 사소한 알람 하나에 머릿속으로 진짜 온갖 시나리오를 다 쓰고 어머 이 시간에 갑자기 왜? 무슨 일이지? 나 지금 보고 싶다는 신호인가? 설마 오늘 밤에 만나자고 하려는 건가? 대체 뭐라고 답장을 보내야 진짜 쿨하게 보일까? 그러다 보면 답장 문구 하나 정하는데 진짜 15분 훌쩍 지나잖아요. 나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흐흐. 너는 이렇게 써놓고 지우고 나 집 너는 아 이건 또 너무 기다렸던 듯이 보여서 티나는 것 같아서 또 빛의 속도로 삭제하고 왜? ?? 이것도 차가워서 정 떨어질까봐 걱정돼서 또 지우고 그렇게 20분, 30분, 1시간 고심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보내는데 그냥 누워있는데 크크 왜? 그렇게 보내면 뭐라고 답장하여 여러분? 그렇게 보냈는데 날아오는 상대방의 한마디 아 그냥 궁금해서 네 김치국 한 사발 들이키다 상황 종료입니다. 말도 안 돼. 어? 누구 저 대신 제 아까운 20, 30분 좀 찾아와 주실 분 없나요? 하지만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그래요. 우리의 심장이 가장 요동치는 순간은 정답이 정해졌을 때보단 모든 게 안개처럼 뿌옇고 아리송할 때인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마음에 둔 건지 아닌지 눈을 뜨면 나에게 어떤 행운이 찾아올지 지금 이 묘한 기류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다 줄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자꾸만 궁금해지고 그 호기심 때문에 자꾸만 뒤척이며 기다리게 되고 그 간절한 기다림이 모여 비로소 짜릿한 설렘이 되는 거죠. 자, 우리 오늘 이 설레는 이야기들을 아주 그냥 영까지 털어볼까요? 여러분은 요 근래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콩닥거리셨나요? 간질간질한 썸의 기운도 좋고요. 비행기 티켓 끊어놓고 간 여행도 좋고요. 요즘에 콘서트 많이 하잖아요. 그런 티켓팅 성공한 공연 관람도 괜찮고요. 엄청나게 오래 웨이팅해서 들어간 소문난 맛집 간 스토리도 좋고요. 현관 앞을 지키다가 택배 박스가 딱 오는 스토리도 좋고요. 스쳐 지나가는 월급날이나 시계만 쳐다보게 되는 퇴근 5분 전의 떨림까지 그 어떠한 사소한 떨림이라도 전부 인정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소한 기대감을 담은 사연을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자, 여기서 제가 소개 한번 다시 갈게요. 저는요, 여러분들의 저녁을 도파민으로 꽉 채워드릴 스카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카카오톡 K-Radio DC 열려있고요. 또한 오픈톡 K-Radio를 검색하시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마구마구 사연 보내실 수 있고요. 인스타트레드 K-Play DMB 그리고 K-Radio DMB 둘 다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다들 많이 들어주실 거죠? 방송 듣는 법은요. kradio.us로 들어오시면 우측 상단에 온에어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꾹 누르시면 바로 라디오 들으실 수 있고요. 우리 본격적으로 심장폭격 당하기 전에 달달한 노래 한 곡 들어올게요. 채널 고정!

제가 진짜 보내주신 뜨끈뜨끈한 사연들 정말 많이 갖고 왔거든요. 첫 번째 사연 들어가 볼게요. 평소에 마음속으로 살짝 담아두고 있던 분이 같이 버스에,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저를 빤히 보시더니 어머, 오늘 향수냄새 되게 좋네요. 라고 한마디 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 칭찬 한마디에 꽂혀서 전 그날 이후로 오직 그 향수만 고집하고 있어요. 벌써 세 병째 비우고 있는데 슬픈 건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분께서 향수 언급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이미 그때의 기억을 다 잊으신 것 같은데 저만 여전히 그 설레던 엘리베이터 안에 갇혀 살고 있네요. 아, 저 이거 진짜 공감하는 것 같아요. 제가 향수를 잘 안 뿌려요. 향수를 잘 안 뿌리는데 향수를 뿌리게 시작한 것도 제가 그렇게 마음에 두던 친구는 아니었는데 그냥 정말 그냥 친한 친구였어요. 근데 이성 친구였죠. 여자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오빠 이 향수 오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라는 그 말 한마디에 저도 얘가 혹시 나한테 마음이 조금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향수를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향수만 뿌리다가 이제 나중에 여자친구를 사귀어서 여자친구가 이제 추천해준 향수를 쓰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사연 보내신 분 너무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작은 하나라도 이 그 사람이 관심을 보여주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카톡이 날아왔습니다. 뭐해? 심장이 쿡 내려앉는 기분에 빛의 속도로 화면 캡처해서 단톡 친구방 3명에게 분석을 맡겼죠. 휘망회로를 돌리는 친구 A가 이거는 100% 관심 있는 거다. 이제 현실 자각 타임인 이제 타입인 친구 B는 에이 그냥 심심해서 찔러보는 거 아니야? 그러고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친구 C가 근데 이 사람 누구야? 결국 저희 네 명이 머리를 맞대고 30분 동안 마라톤 분석 회의만 거창하게 하다가 정작 답장 한 글도 못 보냈습니다. 이거는 보내신 분이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여자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랑 저 친구들은 이렇게 분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받으면 저희끼리 당연히 뭐 얘기를 하다가 제 이야기 아니고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냥 바로 첫 번째로 생각나는 말 딱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 뭐 하고 있어? 우리 뭐 하고 있어? 넌 뭐 해? 약간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사연자 보내주신 분처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보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근데 이거 30분 동안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했는데 못 보냈다니 너무 슬픕니다. 얼마 전 소개팅 자리에 나갔을 때 이래요. 헤어질 무렵 그분이 제 눈을 보며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아주 스윗하게 한마디 툭 던지시는 겁니다. 그 다정한 인사 한마디에 꽂혀서 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벌써 예식장은 어디가 좋을지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지 김치국을 사발로 마셨죠. 그런데 야속하게도 다음 날부터 깜깜무소식인 거예요. 혼자 머릿속으로 예약까지 마쳤던 제 결혼식장은 오픈도 못해보고 빛의 속도로 폐업 처리됐습니다. 아, 이게 이 설렘이란 감정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근데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많이 경험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남자 입장에서 공감하는 부분 중 하나이긴 한데 저희는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정말로

내는 분을 보면은 0.5초 만에 사귀는 것부터 프로포즈, 그리고 약혼식, 결혼식, 애 낳고, 그 다음에 가정을 꾸리는 그 모습이 한 번에 쫙 머리를 살짝 스쳐가요. 그거 있잖아요. 뭐 라라랜드 보신, 안 보신 분은 없겠죠? 안 보셨으면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 엔딩 씬쯤에 이제 나오잖아요. 만약 에마와 이제 라이언 거슬링이 잘 됐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그런 이제 엔딩이 쫙 나오는데, 약간 그것처럼 남자들은 그런 거 잘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다음날부터 무소식이라니. 사연자분, 화이팅! 헬스장에 가면 매일같이 제 시선이 머무른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저를 보며 아주 화사하게 웃으시더니, 안녕하세요 라며 먼저 인사를 건네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 다정한 인사 한마디에 도파민이 폭발해서 저 그날 운동 기록 역대급으로 경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슴 뛰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제 영혼을 부타는 불태운 천년 프리워크아웃 그 자체였습니다. 아, 혹시 저희 리스너들 중에서도 혹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간에. 저는 사실 저녁에, 아침과 저녁 이제 운동을 하는데, 가능만 하다면 저녁에 운동하는 걸 사실 선호해요. 그 시간에 가면은 사실, 사람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릴스나 유튜브에서 많이 보긴 했는데, 이런 경우 많이들 겪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가서 이제 괜찮은 분이 있어서 이제 살짝이라도 이렇게 대화를 딱 건네면은 그 도파민으로 그 하루 워크아웃 진짜 풀셋으로 진짜 150% 이렇게 워크아웃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근데 이분 근데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뛰었겠어요. 운동을 하다가 그분이 안녕하세요. 매일 좋아하시던 분인데, 그럼 진짜 저도 도파민 폭발할 것 같아요. 다음 사연 읽어볼게요. 단골 카페 알바생 분이 제 커피컵에다 아주 앙증맞은 하트를 그려서 주셨더라고요. 이거는 많이들 해주시지 않나요? 그 묘한 떨림에 꽂혀서 친구한테 바로 톡 보냈죠. 야, 이거 나한테 플러팅하는 거 확실하지? 혼자 김치국 사발로 들이켜고 있는데 친구가 말없이 자기 컵을 쓱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야속하게는 거기엔 저보다 더 큰 하트가 있었고요. 둘러보니 옆 테이블 컵들도 전부 핑크빛 하트를 던지네요. 그곳은 책각이 무색할 만큼 인재가 폭발하는 카페였습니다. 아, 맞아요. 아, 블루밍턴 아이유님께서 저런 걸 물어본다고? 아, 맞습니다. 그럼 저런 걸 물어봐요. 아, 이거는 국룰 아닌가요? 카페에 가면은 하트를 해주신 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김치국 진짜 원샷 하셨네요. 저는 카페를 가면은 보통 스타벅스를 많이 갑니다. 이게 스타벅스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광고 아닙니다. 근데 스타벅스에 가면은 하트를 많이 그려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네임, 그러니까 제 이름이 스카이잖아요. 스카이 하고 하트, 아니면 Have a great day 하고 하트, 아니면 Enjoy your coffee and 하트, 이렇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하트를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스타벅스를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광고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광고 아니에요.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서 달콤한 인사가 날아왔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꼭 연락해줘. 다정한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설레는 마음에 빛의 속도로 달려와 10분 만에 도착했지만
일부러 시계를 보며 20분간 고심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너무 기다렸다는 듯이 보이면 티날까봐 걱정됐거든요. 아, 이거 이해합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상대방은 이미 꿈나라로 떠난 뒤였네요. 치열한 밀당의 결과는 네, 결국 혼자 남겨진 거네요. 아, 맞아요. 이거 너무 늦게 가셨나 보네요. 저는 요즘에 요즘에는 늦게 자는데 원래는 보통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 저녁 약속이 있었다? 저녁을 먹고 이제 집에 도착하거나 아니면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커리티로 집에 들어가면 연락 주세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보내고 나서 만약에 그분이 제 꿈나라 시간인 10시 이후에 보내면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 근데 요즘에 정말 제 주위에도 그렇지만 일찍 주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20분 동안 고심하다가 답장을 보내시는 분들 바로 보내시는 게 어떨까요? 용기 있는 자가 미녀를 얻는다고 여러분 이건 여자분들한테도 해당될 것 같아요. 용기를 내보세요. 바로 보내시죠. 용기 있는 다음 사연자분이시네요. 소개팅했던 그분과 극적으로 애프터 약속을 잡았습니다. 혹시 이번 토요일 시간 어떠세요? 조심스럽게 제가 카톡을 보냈더니 네, 좋아요. 스마일리 페이스 라며 기분 좋은 답장이 날아왔지 뭐예요. 전 그 뒤에 붙은 이 웃음 표시 하나에 꽂혀서 토요일이 오기만 기다리며 일주일 내내 구름 위를 걸었습니다. 여러분 참 묘하죠. 그 사소한 이모티콘 하나가 지친 사람 한 명을 꼬박 일주일 동안 버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니까요. 이거 사연 보내신 분 저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한 제 이 설렘 도파민을 꺼내자면 한 3, 4년 전의 일이긴 한데 아닌가? 5년? 6년 전인가? Anyway, 저도 이제 애프터는 아니고 이제 소개팅도 아니죠. 그냥 물어봤어요. 아는 동생이었는데 너 혹시 시간 되면 저녁 먹을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네, 좋아요. 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카톡을 보냈죠. 이제 땡땡아 우리 요번 주 주말에 만나는 거 알지? 저녁 뭐 먹을래? 했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오빠 기억하고 있죠. 저 너무너무 기대돼요. 하고 이제 카톡에 정말 귀여운 이모티콘 많잖아요. 그 이모티콘 중 하나를 보낸 거예요. 그러고 저는 진짜 그 약속 날까지 진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진짜 열심히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심장이 왜 이러지? 하며 콩닥거렸던 차이나가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이렇게 사연자분들 중 몇 명 있었던 것처럼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켰던 적 있으신가요? 혹시나 있다면 그 셀럽이 빛의 속도로 증발해버렸어도 사연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저희는 너무너무너무너무 궁금해요. 저희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찾아올게요.

up. 오늘의 hot ish J update. Always go hard with this girl. Welcome to the show. Let's make moves. 8월 11일 실시간 K-pop 주요 뉴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에이핑크 정은지 씨가 약 4년 만에 솔로 미니 앨범 Summer I 오늘 전격 발매를 했는데요. 정은지 씨는 전곡 프로듀싱에 참여한 다섯 번째 미니 앨범 Summer I를 오늘 공식 발매했습니다. 감성적인 보컬과 여름밤에 어울리는 메시지를 담아내며 리스너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아이콘의 구준회 씨가 국방의 의무를 위해 오늘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습니다. 입대 전 팬들에게 전한 따뜻한 인사와 함께 팀 멤버들의 응원이 이어졌습니다. 네, BTS가 볼티모어 M&T 뱅크 스테디움에서 2회차 전석 매진 공연을 했는데요. 월드 투어를 진행 중인 방탄소년이 어제에 이어 오늘 밤 볼티모어에서 두 번째 전석 매진 단독 공연을 개최합니다. 현지 기상 악화로 관계 입장 수속이 당겨지는 등 10만 명의 아미가 집중되며 현지 교통과 미디어가 연일 크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 산하 신규 레이블 ABD의 7인조 다국적 걸그룹 트위드가 오늘 24일 데뷔를 앞두고 컨셉 프로모션과 티저를 연이어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신인 대전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127&N-E 8월 하반기 대형 남자 그룹 컴백을 확정 지었는데요. 전원 재계약에 성공한 NCT가 독보적인 세계관의 엔하이픈이 8월 셋째 주, 엔 넷째 주에 컴백 일정을 확정 짓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예약 판매와 트랙 리스트를 공개 프로모션에 들어갔습니다.

0: 네, 여러분, 저와 오늘 설렘을 아주 제대로 파헤쳐 보고 있는데요. 제 주위에 설렘하면 이분이 떠올라서 제가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전진이라고 하고요. 아, 전진이요, 전진. 어쩌다가 여기 초대를 받게 됐는데, 너무 반갑고, 지금 너무 떨려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신나요, 지금. 이제 이렇게 오게 될 줄 몰랐는데, 이제 이 라디오 듣고 나서, 여기 한번 오고 싶다 생각해서 왔는데, 지금 여기 오니까는, 이게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같이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해봐도 뭔지 재밌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 전진님 오늘 모셨는데요. 네, 전진님 좀 많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원래 이런 텐션이 아니거든요. 진짜 재밌고 엄청 하이프되고 한 분이신데 오늘 첫 출연이라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이 게스트님을 위해 제가 솔직 담백 워밍업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와! 와! 자, 첫 번째 질문은요. 가장 최근에 심장이 제멋대로 콩닥거렸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1: 혹시 제가 하이룩스를 했는데 하이룩스 뭐 아시냐나 모르겠지만은 그냥 뭐
0: 알죠. 예. 그냥... 하이룩스 그거 8km인가요? 뛰고 그 중간중간 운동하는 거잖아요.
1: 그냥 체육대예요, 체육대. 제가 어르신들이 뭐 하이룩스 뭐냐 하면 그냥 체육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체육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 제가 혼자 그걸 이제 아시아에 가서 뛰게 됐는데 처음 뛰게 됐는데 원래 이렇게 원래 뛰지 않는데 이제 시작하기 한 3분 되니까는 심장이 콩닥콩닥거리라고요. 멋대로 진짜. 네, 이게 처음이기도 하고, 이런 체육대회가 처음이기도 하고, 뭐, 아무래도 좀 연습도 하고, 좀 훈련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한번 이제 이런 자리에 서게 되니까는, 심장이 엄청 뛰고, 제가 지금 애플워치 치고, 애플워치 딱 차고, 뭐, 이게 심장박동수가 있는데, 많이 뛰더라고요.
0: 설렘이 필요하신 여러분. 하이룩스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이 운명처럼 혹시 첫눈에 반하는 영화 같은 사랑을 실제로 믿으신가요? 우리 전진 씨는?
1: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아니에요.
0: 지금은 아니요. 왜 아니죠? 혹시 그런 이벤트가 있었나요?
1: 뭐 어렸을 때 많았죠. 어렸을 때는 그냥 나한테 이렇게 호의만 해 줘도 나를 좋아하는 건가? 이러다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이 사람이랑 얘기를 가지고 노후 생각까지 해야 된다.
0: 어머, 여러분 제가 말했죠. 이거 상상으로 결혼까지 간다니까요?
1: 네, 상상으로는 하죠.
0: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혹시 지금도 이제 아직도 마음에 들어오면 누군가 마음에 딱 들어오면 혹시 주변에 알 정도로 티가 팍팍 나는 스타일이신지?
1: 팍팍 티내고 싶죠. 일단은 제가 조금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사람인데 뭐 친구들끼리 만나면은 또 막 소문 내고 싶죠. 이렇게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제 하고 싶은데
0: 현실은 그렇지 못하시는군요.
1: 네, 나이 때문이에요.
0: 여기서 나이 안 돼요. 나이 얘기 안 합니다 저희는.
1: 이렇게 네. 얘기하고도 어떤 나이인지는 알 거 아세요?
0: 네. 혹시 그러면 본인은 치밀한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치밀한 이제 밀당의 고수신가요? 아니면 어렸을 때처럼 아직 노빠꾸 직진 본능파이신가요?
1: 전 그런 거 없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이렇게 돌파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냥 누군가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좀 나이 들다 보니까는 이제 좀 나가야겠다. 누굴 상대방을 만나게 되면 이제 제대로 막 나가야겠다. 그런 생각 들긴 해요. 그냥 어렸을 때 많이 시도했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는 좀 어떤 나이인지는 아시죠?
0: 몰라요.
1: 모르죠. 대충 무슨 나이 때인지는 알게 될 거예요.
0: 솔직히 말해주세요. 혹시 지금 아니면 요즘에 누구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 거 아니죠?
1: 아니, 없어요. 그냥 뭐 일하고 운동하고 뭐 하긴 하는데 그냥 길 가다 보면은 뭐 설레는 순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죠.
0: 네, 전진님이셨고요. 혹시 여러분 사연이 있으시면 사연 보내주세요. 저희가 이제 사연을 읽을 텐데 혹시 있으시면 그때그때 바로바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녕하세요. 저는 27살 여자입니다. 회사에서 친해진 남자 동료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점심 같이 먹고 가끔 이야기하는 정도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퇴근 후에도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딸기 디저트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출근했더니 제 책상 위에 딸기 과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와서
2: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0: 하고 가는 겁니다. 솔직히 그때 조금 설렜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원래 모든 사람에게 잘합니다. 연락은 거의 매일 하는데 따로 만나자는 이야기는 없고요. 제가 먼저 밥 먹자고 얘기해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혼자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진 씨?
1: 이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저도 한번 이게 상대방에 꽂히면은 과대망상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뭐 여자가 이러한 생각만 할 거 많은 생각할 거 그럴 것 같은데 왠지 좀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니 그 누구라도 그러죠. 그 누구라도 이렇게 호감을 보여주고 잘해주면은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나? 왜 잘해주지? 그런 건 아주 당연한 것 같아요, 사실.
1: 어리면 다 그랬죠. 뭐.
0: 아니 이게 나이가 들어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나이 얘기 그만합시다. 이거 진짜 이거는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이 설렘이라는 건 진짜 그 누가 진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딱 와서 야 너 이거 먹어 너 이거 좋아하잖아 이렇게 하면은 그 누구도 좋아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콩닥거리고. 자 여러분 판정해 주세요. 이거 완전 난제다 썸이네 아니면 그냥 너무 친절한 거다.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근데 제가 연애에서 제일 무서운 문장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이거를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나온 건데 근데 그 사람 원래 다 친절해.
1: 그 전데요. 근데 저는 근데 좀 TMI긴 한데 좀 솔직히 친하긴 한데 친하긴 한데 이것도 좀 뭐랄까 착한 남자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뭔가 누구한테 잘해주고 싶고 저런 분한테 잘해주고 싶고 뭐 그러지 못하면은 이게 내가 좀 비난을 받을 것 같다 그런 건데 뭐 그 남성분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저의 경험 얘기하자면은 조금 그냥 친절을 베풀고 싶죠. 그게 다예요.
0: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이건 진짜 근데 저 입장에선 이거 등장하면 진짜 게임 난이도가 very hard로 올라갑니다. normal에서 hard and then very hard. 왜냐면
1: 베리베리.
0: 내가 몇 주 전에 지나가듯 말했던 딸기 좋아하는 걸 기억했다? 이건 조금 수상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지만 딸기를 좋아했던 걸 기억했다?
1: 그런 거죠. 이 여자 1은 딸기 좋아하고 여자 2는 수박. 이제 과일마다 이제 하나씩 여자마다 무슨 과일 좋아하는지 다 이제 적고 그런 거 아닐까요?
0: 맞아요.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연 보내신 분. 이게 모두에게 잘해주고 또 내가 말한 걸 기억하고 다른 사람이 말한 걸 기억하고 진짜 오늘 게스트 전진님께서 말했듯이 이거를 다 적어놓은 다음에 혹시 챙겨주는 걸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직접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요? 그러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네, 혹시 전진님 이성이 본인에게 예전에 말한 걸 기억해서 뭔가 챙겨주면 혹시 설레시나요?
1: 엄청 설레죠.
0: 그러면 혹시 관심 없는 사람에게도 저 정도로 챙겨줄 수 있다?
1: 관심 없는 사람이라
0: 아까 그 착한 남자 콤플렉스 있다 했잖아요. 그러면 관심이 없는데도 저 정도로 이렇게 딸기 케이크 좋아하는 거 기억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나요?
1: 근데 여자의 마음을 잘 몰라서 그냥 저는 순수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작전을 짜거나 아니면 진짜 순수하게 이 사람들 잘해주고 싶다. 내가 호감이든 없든 남자든 여자든 그냥 호감을 베풀고 싶다. 그러면은 진짜 순수하게 하고 싶으면은 뭐 정말 순수하게 이제 베풀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작전을 짜서, 아, 이 여자한테 잘해줘야겠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 그런 남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0: 아, 근데, 코코몽 씨가 얘기하셨네요. 설렘이 없다면 늙어간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 설렘이, 이런, 이성에서 관한 설렘보다도 다른 곳에서도 설렘을 찾을 수 있으니까 우리 사연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자, 다음 사연. 소개로 알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분위기도 좋았고 서로 다음에 또 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 낮에는 연락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밤 11시쯤 되면 뭐해? 앉아? 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러면 한두 시간씩 대화를 하고 가끔은 전화도 합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관심이 있나 싶었는데 낮에는 연락도 별로 없고 다음 약속도 구체적으로 잡지 않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이 생기고 있는데 이 사람도 저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밤에는 보고 싶고 낮에는 생각 안 나는 사람. 이거 뭐죠?
1: 아, 그거 같아요. 아, 이 여자 안 됐으니까 나는 저 여자를 해야겠다. 10시쯤에 안 그랬을 거예요. 아, 조금 좀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거겠지만 9시간 반쯤에 여자 일한테 뭐 해라 보냈어요. 답장이 나왔죠? 10시 반에 다른 여자로 갑니다. 뭐 해? 답장이 안 와요. 11시에 뭐 해?
0: 아,
1: 이런 거 아닐까요?
0: 진짜 이거
1: 아니죠, 아니죠. 아, 근데 아, 근데 현실적으로 얘기하자면 아, 그냥 11시는 좀 아, 좀 옳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하긴 한데 뭐 아무튼 예,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죠.
0: 아, 맞아요. 제가 근데 지난주에 이제 제이든 형이랑 라디오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시간대에 그 늦은 시간대에 주는 그런 몽글몽글한 감성이 있어요. 그럴 때만 이 사람은 아, 연락을 하고 싶어서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저는 연락 횟수보다 행동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행동.
1: 인정합니다.
0: 우리 언제 한번 만나보자.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 7시 어때? 이렇게 구체적인 행동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신호 아닐까요?
1: 전 8시 원해요.
0: 네?
1: 전 8시를 원해요.
0: 아, 8시를 원해요. 토요일 8시. 아, 근데 정말 이렇게 연락만 하고 전화가 하는 분은 분명히 바쁠 수도 있어요. 바쁠 수도 있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약속을 한번 잡아야 그게 조금 더 정확한 신호가 아닐까요? 마음이 점점 생기고 있는데 이 사람도 저를 좋아하는 걸 알고 싶으면 한번 구체적인 이 플랜을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아무래도 이제 남자들은 여자가 이런 거 해줄까 저런 거 해줄까 이때 만날까 저거 할까 그런 거를 해주는 거 오히려 좋아해. 원래 이건 남자가 할 일이긴 하긴 한데 뭐 여자가 좀 적극성을 보이면은 남자가 먼저 이제 이 여자가 좀 적극성을 보이네? 나도 똑같이 해봐야겠다 나중에. 그렇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요.
0: 나중에 똑같이 그분에게 또 해드린다는 거죠?
1: 그렇죠.
0: 아,
1: 주고받고 그렇죠. 주고받고.
0: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정말 여자들이 오히려 이렇게 딱 주도적으로 딱 해주면은 갑자기 남자들도 딱 설레가지고 오.
1: 심쿵하죠.
0: 맞아요. 맞아요. 제가 태토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끔 이렇게 한번 이제 예견인 친구가 태토력을 딱 발휘하면 멋있는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네.
0: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5년 된 여자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와, 5년! 와, 긴 시간이에요. 서로 연애 상담도 해주고 정말 아무 감정 없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둘이 술을 마시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택시를 잡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면서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별것 아닌 말인데 순정 심정이 엄청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계속 신경 씁니다. 그런데 괜히 고백했다가 5년 우정을 잃을까봐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와,
1: 이거 어느 드라마예요? 드라마 제목이 뭔가요, 이거는?
0: 와, 5년 길어요. 근데 진짜 이런 게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성으로 보이는 순간 5년 동안 아무렇지도 않았던 얼굴인데 그 이벤트 그거 이후로 갑자기 예뻐 보이고 아니면 남자면 갑자기 멋있어 보이고 그런데요. 깜짝 질문 갑니다. 남녀 사이 친구 가능? 가능하다. 아니면 결국 한쪽은 마음이 생긴다.
1: 가능하죠.
0: 가능하다고요?
1: 가능하죠. 남자는 여자나 어느 성별이든 성별이 어쨌든 다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날 사람 만나고. 단지 이제 타이밍이죠. 뭐 이제 목적이죠. 뭐 여자는 나는 남자친구 가지고 싶다. 뭐 이 남자는 여자친구 가지고 싶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경우 그건 결국 이제 연인이 되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지 않고 남자와 여자가 있으면 당연히 친구 사이 이제 끝나는 거고요. 그냥 저의 생각이에요.
0: 저는 하면. 아닙니다. 양파리. 얼굴 부인의 라이언 씨. 저랑 똑같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남녀 사이에 이렇게 이거 봐봐요. 사연 보내신 분. 얘가 이 친구가 우버 타기 전에 딱 팔을 잡고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좋아한다는 말도 아니잖아요. 그냥 이 친구는 그냥 혼자 있기 심심해서 조금만 더 마시자라는 뜻으로 이렇게 팔을 잡고 이렇게 말한 거일 수도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말에 그 심장이 엄청 뛰잖아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1: 끝났어요.
0: 뭐가 끝났어요?
1: 글쎄요. 이거 한번 그 기회도 뭐 그 한번 이 잡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 기회를 놓치면은 완전 더 어색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0: 그러면 사연자분이 고백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친구의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될까요? 왜냐면 이 사연자분은 몰라요. 이 친구분이 자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냥 이 친구가 그냥 제가 이렇게 사연을 읽었을 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버 타다가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야 조금만 더 있다가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계속 신경이 쓰인대요. 이 사연자분만.
1: 신경 너무 당분 동안 신경 쓸 것 같고 그냥 잊으면 되지 않을까.
0: 아,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사연자분께서 마음을 결정을 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년 동안의 우정을 잃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또 이제 고백에 성공을 한다면 예쁜 여자친구를 얻는 거잖아요. 5년 동안 알았으면 그 친구와 어떤 게 맞는지도 알고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 알 테고 그 친구의 생활 습관도 알 테니까 오히려 더 맞춰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잠시 음악 듣고 노래 듣고 오실게요.

0: 네, 여러분은 지금 K-Play GMB를 DJ Sky와 전진님과 함께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이제 벌써 7시가 넘었어요. 3부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게스트님을 위한 밸런스 게임을 가져왔습니다. 와! 저희가 밸런스 게임을 사실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진님이랑 찐찐이거든요. 정말 친합니다. 그래서 형은 이런 밸런스 게임 재밌습니다. 진짜
1: 재밌을 것 같아요.
0: 진짜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 자, 그러면 빨리 가볼게요. 이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바로 말해야 돼. 오케이?
1: 당연하지.
0: 오케이. 자, 첫 번째. 매일 연락하지만 자주 못 만난 사람 대 연락은 뜸하지만 자주 만나는 사람.
1: 자주 만나는 게 좋죠.
0: 오케이. 나한테만 장난치는 사람 대 나한테만 다정한 사람.
1: 장난치는 사람 좋죠. 저도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는.
0: 오, 오케이. 집에 들어가면 연락해 대 내가 데려줄게.
1: 내가 데려다 줘야죠.
0: 오, 술 먹고 보고 싶어 대 맨정신에 이번 주에 너 보고 싶은데 시간 돼.
1: 맨정신하는 게 낫죠.
0: 오, 오케이. 외모 완전 내 스타일인데 대화가 안 통한 사람과 외모는 내 스타일인데 내 스타일이 아닌데 대화할수록 설레는 사람.
1: 대화가 제일 중요하죠. 대화할 때 설레야죠.
0: 아, 그러면 외모는 아닌데 막 대화할수록 대화가 좋은 사람을 더 선호하시는 거네요.
1: 뭐
0: 평소에?
1: 사람마다 다르지만 뭐 남자들은 뭐 예쁜 여자 찾고 뭐 여자들은 남자 좀 잘생긴 남자 뭐 찾게 되는데 뭐 사귀다 보면은 뭐 예뻐지고 잘생긴 진 거 아닐까요?
0: 알겠습니다. 첫눈에 확 빠지는 사람 대 친구였다가 천천히 좋아지는 사람.
1: 아, 이거 힘든데. 이거는 좀 한눈에 반하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0: 그치? 아, 하나 고르셔야 돼, 빨리.
1: 아, 그래요? 저는 첫눈에 반하는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0: 오케이. 상대방이 먼저 고백한다 대 내가 먼저 고백.
1: 상대방이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0: 오, 손잡기 직전의 설레임 아니면 키스 직전의 설레임.
1: 아, 이거 좀 이거 원래 이런 방송이에요.
0: 아니요.
1: 강도가 높아지는데. 아, 근데 뭐 선택을 한다면 뭐 손 잡는 거 전하죠. 전 순회를 좋아하니까는.
0: 아, 오케이. 데이트 전날 밤 대 데이트 끝나고 집에 가는 길.
1: 네?
0: 어느 게 더 설레요? 데이트 전날 밤 아니면 데이트 끝나고 집에 가는 길?
1: 아, 이거는 얼마나 사귀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뭐 데이트 전에 좀 설레지 않을까요?
0: 나를 더 좋아하는 사람 대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
1: 아, 이건 좀 롱스토리긴 한데,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는, 뭐, 간결하게 얘기하자면,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선호하죠.
0: 아, 알겠습니다. 재밌었어요.
1: 재밌네요.
0: 그죠? 재밌어.
1: 연애 얘기는 참, 좀 솔직히 힘들긴 한데.
0: 솔직히 조금 설렘 지수가 조금 막 올라온 것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1: 그렇게
0: 하면 막 콩닥콩닥 거리지 않아요? 저 생각만 하는 것만으로?
1: 좀 적응 중이라서. 근데 뭐 여성 게스트 오는 거 아니죠?
0: 여성 게스트?
1: 아니.
0: 죄송합니다.
1: 저는
0: 여성 게스트. 제가 주변에 여자 없어요. 그래서.
1: 아니요. 괜찮습니다. 남자 게스트로.
0: 아시잖아요. 저랑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주에 한 번을 꼭 보시잖아요.
1: 아, 네. 네. 이러신 분입니다.
0: 아, 네. 자, 이렇게, 밸런스 게임을 해봤는데요. 여러분이 재밌고 조금 설렘 지수가 올라가셨으면 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테스트를 또 갖고 왔습니다. 제가 또 심리 테스트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설렘 지수 테스트를 갖고 왔어요. 10개의 질문을 할 건데,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숫자를 세보세요. 예스가 몇 개가 되는지. 그러고 제가 결과를 나중에 얘기해 드릴 테니까, 나는, 어느 정도인가, 어느 정도의 설렘 지수가 있는지 한번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준비되셨나요? 지금 말 안 해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카운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아, 저도 하는 거죠?
0: 네, 당연하죠.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질문. 첫눈에 반한 적 있다. 자, 두 번째 질문. 좋아하는 사람 연락을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계속 확인한 적 있다. 예스인가요? 노우신가요?
1: 아, 저요?
0: 네.
1: 아, 뭐, 좋았으면, 좋았으면 있으면, 뭐, 핸드폰은 보긴 하죠. 예. 네.
0: 오케이. 답장 바로 하고 싶지만, 일부러 조금 기다린 적 있다.
1: 아.
0: 오케이. 좋아하는 사람 SNS를 몰래 찾아본 적 있다.
1: 아, 이건 아니야.
0: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옷을 여러 번 갈아입은 적 있다. 친구한테 카톡 캡처 보내고 의미 분석을 부탁한 적 있다. 좋아하는 사람이 추천한 노래를 반복해서 들어본 적 있다. 그 사람이 한 칭찬 한마디를 하루 종일 생각한 적 있다. 좋아하는 사람과 미래를 혼자 상상해 본 적 있다. 누군가의 이름이 핸드폰에 뜨는 것만으로 기분이 좋아진 적 있다. 자, 여러분은 몇 개가 예스가 나왔나요? 우리 전진 씨, 몇 개 나오셨어요?
1: 아, 글쎄요, 저는, 저는 이게 숫자가 좀 적은데 한 3개 정도? 두세 개?
0: 에이.
1: 아, 진짜요? 왜냐면.
0: 제가 고개 끄덕인 거 옆에서 봤는데.
1: 아, 그건 처음에 그렇게 했었는데.
0: 제가 카운트 한 것만 지금 5개가 넘는데.
1: 아, 5개는 넘지는 않은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네. 몇 개요, 몇 개?
1: 근데 저는 솔직히 진짜 3개예요.
0: 3개요?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세요. 이제 예스 결과가 0개에서 2개. 심장의 방화벽이 아주 강력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렘보다는 사실과 데이터를 중요하게 보는 편입니다. 아, 여러분, 설렘이 좀 필요한 단계인 것 같아요. 예스, 3개와 5개. 아직 정상 범위의 설렘입니다.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성은 붙잡고 있습니다. 오, 정상 범위시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아, 제가 정상 범위예요?
0: 네, 정상 범위시랍니다.
1: 아, 정상이에요, 저.
0: 3개에서 5개. 아주 정상이랍니다.
1: 아, 다행이네요. 너무...
0: 자, 6개에서 8개. 상당히 위험합니다. 본인은 모른 척하고 있지만 주변 친구들은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주변 친구한테 한번 물어봐요. 야,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봐. 알고 있어? 자, 예스 9개에서 10개. 축하드립니다. 이미 사랑에 빠지셨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연락하세요.
1: 잘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입니다.
0: 맞아요, 여러분. 아, 이렇게 설렘 지수를 해봤는데 저는 사실 6개 나왔거든요. 상당히 위험하대요. 아, 형 알고 있어.
1: 아이고,
0: 그렇다고 하네요.
1: 아쉽네요.
0: 자, 다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심리 테스트.
1: 와.
0: 아, 제가 심리 테스트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매주 이걸 할 때마다 진짜 저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되고, 게스트 분들도 오실 때마다 심리 테스트가 재밌었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기대되시나요?
1: 너무 기대되는데요.
0: 네. 그럼 빨리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해볼게요. 상상해보세요. 좋아하는 사람과 밤길을 걷고 있습니다. 둘이 이야기하다가 걷다가 갑자기 그 사람이 멈춰서 여러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다고 보나요? A. 너 오늘 되게 예쁘다. 너 되게 멋있다. B.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C. 조금만 더 걷다가 갈까? D. 아무 말 없이 그냥 웃는다.
1: 아, 저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을 것 같은데 너무 소심한 사람이라서.
0: 자, 다시 한번 혹시 놓치신 이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과 밤길을 걷고 있는데 둘이 이야기하면서 걷다가 그 사람이 멈춰서 여러분을 딱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할 것 같나요? 너 되게 예쁘다.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조금만 더 걷다 갈까? 아니면 아무 말 없이 그냥 웃으면서 본다. 아, 전진님은 아무 말 없이 그냥 웃는다.
1: 그냥 웃는다.
0: 저는 C. C. 조금만 더 걷다 갈까? 라고 할 것 같아요.
1: 네. 왜 그러면, 왜죠?
0: 네?
1: 왜죠?
0: 좋아하는 사람과 밤길을 걷고 있으니까 저는 만약 이 사람이 저와 같은 생각이라면 조금 더 시간을 보낼 것 같아서 그럴 것 같아요.
1: 아우 좋죠. 네.
0: 자 이제 풀이를 읽어볼게요. A. 너 오늘 되게 예쁘다를 선택하신 우리 청취자분들. 표현형 설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이 마음을 확실하게 표현해줄 때 더 설레는 타입입니다. 애매한 밀당보다 좋아, 보고 싶어 같은 직접적인 표현에 약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확신이 들 때 마음이 크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오, 이분들은 표현을 하는 걸 좋아하시는 타입이래요. 자, 그럼 B. 긴장형 설렘. 당신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순간에 가장 설렙니다.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이 한마디 들으면 그날 아무것도 못합니다. 뭔데? 설마? 혹시? 온갖 시나리오를 만들고 썸 타는 기간을 은근히 즐기는 타입입니다. 아, 그럴 것 같네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니까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하면 그걸 서스펜스를 이렇게 빌드업하는 거잖아요. 오, 그럴 것 같네요.
1: 좋은 걸 수도 있고 나쁜 걸 수도 있죠.
0: 그쵸. 그런 거를 즐기는 타입이면은 그쵸. 좋을 수도 있고 나쁜 거. 오히려 썸 타는 기간을 오래 가질 수 있는 타입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썸을 오래 타면 어떤 건가요?
0: 아, 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자, C. 교감형 설렘. 당신에게 설렘은 조금 더 함께 있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화려한 이벤트보다는 둘이 오래 이야기하거나 함께 걷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순간에 마음이 움직입니다.
1: 아, 이거 너무 좋아요.
0: 아, 저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0: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제 같이 말을 하더라도 맞장구 쳐주고 막 공감해주고 또 이제 공감해주고 또 뭐랄까 이제 제가 들어도 재밌다 그리고 슬픈 일 있으면은 같이 울어주고 좀 감정을 교감할 수 있는 상대방이 좀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거든요.
1: 근데 분위기형 설렘이시래요. 교감형이 아니라.
0: 네. 분위기라.
1: 네.
0: 분위기는 뭐
1: 심리 테스트가 그렇게 나왔대요. 네.
0: 저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이제 솔직히 둘 다 좋아하거든요.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눈빛만 이제 이제 눈빛만
1: 근데 눈빛을 고르셨잖아요.
0: 아, 그러니까 그렇죠.
1: 교감형이라고 제가 교감형이 아니라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네. 분위기형이시래요.
0: 아.
1: 네. 네. 너 자신을 알라.
0: 전 둘 다 좋아요.
1: 아, 아닙니다. 너 자신을 알라. 너는 분위기형이시래요. 네.
0: 아,
1: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심리 테스트. 자,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온 메시지일까요? A. 좋아하는 사람. B. 오랫동안 못 본 친구. C. 가족. D. 모르는 번호. 자, 눈을 떴는데 이제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휴대폰을 딱 봤는데 메시지가 하나 딱 온 거예요. 누구에게 왔을까요? 좋아하는 사람. 오랫동안 못 본 친구, 가족, 모르는 번호.
0: 아, 보통 현실적으로는 B긴 한데 뭐 보통 A긴 하죠. 네.
1: 좋아하는 사람.
0: 좋아하는 사람.
1: 아.
0: 굿모닝 하면서 뭐 잘 잤냐.
1: 오.
0: 나 오늘 이제 출근했다. 이라고. 네. 근데 제가 좀 느끼나요.
1: 오. 저는 가족일 것 같아요. 저는 가족에게 연락을 자주 하기도 하고, 네, 아침에 뭐 부모님이 이제 한국에 계시니까 가족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뿌리 읽어볼까요? 자, A. 좋아하는 사람. 사랑의 설렘. 당신이 기다리는 설렘은 사랑의 설렘입니다. 현재 당신은 관계에서 오는 감정적인 자극과 교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큰 편이십니다.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 봐요?
0: 당연하죠.
1: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B를 선택한 여러분들. 오랫동안 못 본 친구. 당신이 기다리는 설렘은 재회의 설렘입니다. 당신은 추억과 사람의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사람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 이 B, 오랫동안 못 본 친구를 고르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 친구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야 라디오 듣는데 너가 생각이 났어. 라고 한번 보내보세요.
0: 보험 아니야. 보험하는 거 아니야.
1: 자, 아니야. C를 고르신 여러분들, 저 포함이죠. 당신이 기다리는 설렘은 안정의 설렘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큰 행복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관계입니다. 화려한 로맨스보다는 내 편이 있다는 느낌에서 행복을 느끼는 타입이십니다. 저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심리 테스트 하면 할수록 아는 건데 좀 약간 패턴이 보입니다. 저에 대한 패턴이 좀 보여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클리어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자, D. 모르는 번호를 선택하신 여러분. 당신이 기다리는 설렘은 새로운 가능성을 기다리는 설렘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경험과 예상치 못한 사건을 좋아합니다. 여행, 새로운 만남,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 가장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는 편입니다. 오.
0: 새로운 도전.
1: 이거, 전진 씨 아니에요? 이거.
0: 아, 이거 잘못 하시는 것 같은데.
1: 이거 잘못 고른 것 같은데.
0: 아니, 저는 일편단신입니다. 네. 저는 한 명 좋아하면 무조건 그 한 명만 좋아합니다.
1: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여행. 새로운 도전, 새로운 곳, 새로운 경험, 예상치 못한 사건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0: 아, 제가 그런 거 좋아해요?
1: 그쵸. 하이룩스.
0: 하이룩스는 그냥 뭐
1: 그리고 그냥 여행도 좋아하고.
0: 아, 저 여행 좋아해요?
1: 여행도 많이 가시잖아요.
0: 아, 그래요? 제가요?
1: 네, 저희 여행 가잖아요 또.
0: 아, 그렇죠.
1: 그렇죠. 같이 가시잖아요.
0: 아, 가야죠.
1: 그죠.
0: 네.
1: 그리고 또 저희 또 하이룩스 같이 하고.
0: 아, 그렇죠.
1: 저 또 마라톤도 같이 하잖아요.
0: 아, 와우.
1: 그죠.
0: 9월, 10월 연속으로.
1: 그죠.
0: 너무 신난데요?
1: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저 마라톤도 전진님께서 하라고 해서 저 사인업했.

0: 하나요.
1: 아,
0: 그 데드라인 그거 데드라인 몇 분이죠? 15분인가?
2: 5분.
0: 그래서 10분인가 15분 남기고 저 사인업 했거든요.
2: 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스카이님도 아주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될 건데. 예.
0: 아, 네, 여러분은 어떤 설렘을 기다리고 계시나요? 저희 다음 코너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번 듣고 올게요.

0: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1: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0: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1: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0: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3: 스카이의 몸을 잡기 출발!

랭킹 톡. 사람들이 가장 설레는 순간 탑 10. 12. 택배 배송 직전. 오늘 배송 예정. 이것 쯤면 집 밖을 못 나갑니다. 이미 내가 산 게 뭔지 아는데도 택배 박스를 열 때는 왜 설레죠? 9위. 여행 전날 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데 잠이 안 옵니다. 가방 다시 열어보고 날씨 확인하고 여행 영상 찾아보다가 결국 새벽 2시. 여행 시작도 전에 피곤합니다. 8위. 월급 들어오는 순간. 문자 옵니다. Monthly Payment Check. 이보다 아름다운 네 글자가 있습니까? 5분 동안 부자입니다. 그리고 카드값, 렌트값, mortgage, payment, car payment, insurance, 설렘 종료. 7위. 좋아하는 사람과 눈 마주쳤을 때. 멀리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사람이 웃었어요. 끝입니다. 집 가서 하루 종일 생각하게 돼요. 왜 웃었지? 그 사람은 그냥 아는 사람이라 웃음. 근데 저는 벌써 저희 자녀 이름 생각 중. 6위. 첫 데이트 준비. 옷을 입고 또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또 거울을 봅니다. 다시 첫 번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사진을 보내죠. 뭐가 더 나아? 친구, 똑같은데? 친구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 정신 차려. 5위. 상대가 먼저 연락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핸드폰을 딱 봤는데 그 사람 이름이 따라라. 이 순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핸드폰을 내려놓지만 그 뒤에 10초 뒤에 다시 들죠. 4위. 첫 스킨십. 길 걷다가 손이 살짝 닿고 진짜 별거 아닌데 손과 손이 0.3초 닿았습니다. 근데 심장은 왜 월드컵 결승전을 하고 있을까요? 3위. 우리 다음에 또 보자. 데이트 끝나고 오늘 재밌었어. 여기까지인데 괜찮나? 그런데 우리 다음에 또 보자. 이 한마디가 집 가는 발걸음이 갑자기 가볍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2위. 고백 직전. 둘이 조용해지죠. 공간이 조용해지고 모든 게 멈춥니다. 평소보다 눈을 오래 마주치죠. 그러고 상대가 말합니다. 나 사실 이 세 글자의 심박수는 벌써 180을 넘죠. 나 사실 화장실 좀. 자, 대망의 1위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서로 같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이 순간이 진짜 설렘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그 순간, 그 전까지 혹시 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갑자기 와 진짜였네 로 바뀌는 거죠. 그때의 기분은 어떤 계산이나 조건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0: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설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바로 고민 상담 해볼까요? 고민이 올라왔는데 고민 상담 가시죠.
1: 네, 제 고민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저는 34살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 조금만 잘해줘도 설레고

네, 첫 번째 고민. 좋아하는 사람이 답장을 한 시간 늦게 하면 저도 절대 바로 답장을 안 합니다. 괜히 제가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거든요. 그런데 기다리는 한 시간 동안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바로 답장하는 게 나을까요?

0: 친절한 건지 플러팅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동료가 매일 커피를 사다 주고 퇴근할 때 자꾸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도 잘합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1: 아, 이거는 저희도 구분이 힘들 것 같아요. 친절한 건지 플러팅인지.
0: 아, 뭐 제가 한 시간 전에 언급한 것처럼 다 잘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친절입니다, 여러분.
0: 친절입니다.
1: 친절입니다.
0: 네, 오해하지 마세요. The other side, I'm
1: happy to have. 카페에서 정말 제 이상형인 사람을 봤습니다. 눈도 몇 번 마주쳤는데 말을 못 걸었어요. 집에 와서 계속 생각납니다. 다시 그 카페 가면 너무 티 날까요? 여러분, 그 카페 가지 마세요. 커피 마시러 간 겁니다. 하루에 네 번만 가면 됩니다. 아, 다섯 번은 너무하잖아요.
0: 10년, 아, 친구로 좋게 됐습니다. 10년지기 친구인데 갑자기 좋게 됐습니다. 아, 좋아졌습니다. 고백하다가 관계가 깨질 것 같은데 너무 무서워요. 마음을 숨기는 게 맞을까요?
1: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아, 이것도 방금 한 시간 전에 나온 그런 사연과 비슷한 것 같은데, 아, 그냥 마음을 숨기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아무래도 이제 뭐 친구 관계도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1: 숨깁시다, 여러분.
0: 숨깁시다.
1: 소개팅이 왔습니다. 소개팅 상대 SNS를 찾아봤어요. 문제는 너무 깊게 봤습니다. 2017년 괌 여행까지 알고 있어요. 소개팅 때 모르는 척할 자신이 없습니다. 정치자, 사연 보내신 분. 절대 괌 좋아하세요? 먼저 물어보시면 안 돼요. 아.
0: 전 애인의 연락이 또 설렜습니다. 헤어진 지 1년이 됐는데 갑자기 잘 지내? 라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들었는데 메시지 보는 순간 정말로 심장이 뛰었습니다. 답장하면 안 되는 걸로 알면서도 좀 너무 고민이 돼요.
1: 전 X 늘 힘들죠. 근데 저는 마음이 하라는 대로 하십시오. 이건 누구한테 고민을 털어놓는다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0: 뭐 어느 쪽으로 끝났든 간에 뭐 잘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마음이 따르는 대로 하시죠. 네. 그게 무번이라면 무번하시고 택싱 백이라면 리파이를 하시죠. 네. 저희가 오늘 제가 사연을 계속 읽고 고민을 들어보는데 주제가 설렘인 만큼 계속 연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삶에는 정말 다른 설렘도 많습니다.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입장 직전, 오랫동안 준비한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 또한 처음 출근한 날, 아니면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는 날,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길. 어쩌면 설렘이라는 건 사람이 아직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연애 말고 요즘 여러분을 설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진짜 딱 한 사람에게 아무 부담 없이 메시지 하나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답장이 어떻게 올지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고 보내고 싶으신가요? 보고 싶어. 잘 지내? 너랑 보냈던 시간이 그립네. 너는 나에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힘들 때 너가 있어서 너무 고마웠어. 우리 언제 밥 먹자? 혹은 그냥 뭐해? 여러분의 한 문장을 보내주세요.

0: 네, 전진 씨 오늘 어떠셨나요? 이제 가야 될 시간이에요.
1: 아, 가야 돼요 벌써?
0: 네.
1: 아, 너무 즐거웠고 저한테는 굉장히 센스티브한 그런 연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이제 좀 떨렸는데 제일 중요하게도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이제 공감이 많이 됐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저나 청취자나 뭐 다 똑같은 경험을 해본 사람이니까는. 그래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0: 저도 전진 씨가 와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말 친합니다. 저희가 뭐 밥도 사실 잘 먹고요. 그래서 이렇게 깊게 물어볼 수 있어서 너무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습니다.
1: 아, 너무 즐거웠어요.
0: 네. 그러면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또 오시죠.
1: 또 옵니다.
0: 네.
1: I will be back.
0: 그럼 저희는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0: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렘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을 때 느끼는 설렘. 처음 손을 잡기 직전의 설렘. 여행을 떠나기 전의 설렘. 오랜만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의 설렘. 생각해보면 설렘이라는 감정에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렇잖아요. 아직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혹시 같은 마음일지도 모른다는 기대.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 처음 가보는 곳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나게 될 거라는 기대. 그래서 어쩌면 설렘이라는 건 단순히 심장이 두근거리는 감정이 아니라 내일이 오늘보다 조금 더 재밌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싫어서 기대하지 않는 법을 배우기도 한 것 같아요. 사람에게 마음을 줬다가 상처받을까봐 먼저 계산하고 먼저 의심하고 먼저 마음을 숨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설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누군가에게 마음이 가면 그 사람의 연락을 기다려도 괜찮고, 여행을 앞두고 어린아이처럼 잠을 못 자도 괜찮고, 별것 아닌 약속 하나를 기다리면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건 아직 우리 마음속에 기대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있다는 뜻일 테니까요. 혹시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계속 한 사람이 떠올랐다면 제가 뭐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지금까지 3번 이상 떠올랐다? 여러분,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오늘 정도는 조금 솔직해 봅시다. 거창한 고백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뭐해? 오늘 생각나더라. 언제 밥 먹자. 그 작은 한마디에서 또 새로운 설렘이 시작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먹을 맛있는 음식, 주말에 만날 친구, 다가오는 여행,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일, 여러분을 기다리게 만드는 무언가 하나만 있다면 우리 삶에는 아직 설렘이 있는 거니까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 끝에 작은 두근거림 하나 정도는 남아도 되지 남아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들 행복한 밤 보내세요. 우리는 내일 더 신나게 놀겠습니다. 저는 스카이였고요. 여러분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은 노는 시간 K-Play DMB. 우리는 내일 또 만나요.
1: Play the chorus.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0: 7번째 페이지 빛광의 날일 빛을 다시 회복한 날 광복일과 이름부터 비슷한 박광복일 아니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0: 1945년 8월 15일 광복일이죠. 우리 민족이 태극기를 흔들며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던 날일 거라고 쉽게 짐작을 합니다만 하지만 8월 15일 그 날과 또 광복 직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펼쳐졌는지 자세히 들어본 적은 잡지사에서는 적어도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 광복절을 앞두고 오늘은 광복의 기쁨에 가려져 있던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들을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일 직후의 그날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좀 사실들이 있나 보네요.
1: 네. 일단 우리가 광복절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건 1949년부터 국경일 제정을 하면서 부르게 된 이름이었고 그 전에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1945년 8월 15일은 해방이 된 날이었습니다.
0: 광복이라는 말도 쓰긴 썼죠?
1: 광복이라는 말은 당연히 있었죠.
0: 당연히 있었죠.
1: 해방과 광복을 같이 썼었고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임시정부에서 운영하던 군대 이름이 광복군 이었으니까 그 말은 같이 썼습니다만은 지금 쓰고 있는 광복절은 이제 이름으로서는 49년부터고 45년부터 48년 사이에는 해방이 된 날 그리고 독립을 쟁취한 날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8월 15일이라는 날짜가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었고 그러면서 해방이든 광복절이든 뭔가 막 사람들이 터지자 밀물같이 대한독립 만세
0: 환호하고
1: 했던 그 느낌의 장면들을 8월 15일에 딱 대입을 시키는데 만약에 시간을 빡 돌려가지고 8월 15일 딱 현장 가면은 한반도가 굉장히 조용할 거라는 거죠.
0: 당황스럽군요.
1: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환희를 외칠 때 누군가가 두려운 눈으로 그 환희를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